0: 어떻게 보면 좀 자승자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기소계획서 때문에 왜냐하면 이 기소계획서도 버전이 여러 개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정치적 맥락 뭐 탄핵 정국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법리적으로는 1심에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고 보는 게 객관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을 뭔가 제명 내지는 제명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거기에 의원직과 관련한 페널티를 주는 게 맞는가.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1: 그건 동의 안
0: 일단
1: 한다?
0: 미국과 뭐 프랑스 이런 데서는 그런 제도가 있고 한국은 법을 고쳐야 돼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웃이라고 그 수첩에 나오니까 한동훈 의원이 당장 뭐라 그럽니까?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YS 코스프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제명 그죠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0: 네, 정치적으로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좀 도와주는 형식으로 정치적 선택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건 김민석 대표가 오바했다고 보신다.
2: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판결문의 내용이 좀 비틀려서 소개되는 감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강모 교수의 재판에서 1심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 그건 뭐냐면 강모 교수가 브로커 양 씨에게 전환사채 명목으로 꽂아준 6억. 그 6억에 대해서 그러면은 청탁의 대가로 양 씨한테 준 거냐. 그 둘 간의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강모 씨나 양 씨가 김승원 의원에게 약속한 후원금이나 혹은 그 밖의 대가 관계에 대해서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 왜 무죄가 나왔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강모 씨와 양 씨는 만난 이후에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는 사이였고 이해관계가 공통되고 특히 김승원 의원에게 청탁하기 전부터 본인들끼리 돈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그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10억도 됐다가 8억도 됐다가 나중에 6억이 된 거죠. 김승원 의원의 청탁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면으로 판단한 게 아닌데 자꾸 방론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어지간히 그 기소 이유에 대해서 방어할 내용이 공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제가 좀만
2: 그다음에 잠깐만요.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0: 예, 마치시면
2: 좀
0: 할게요.
2: 마치고 말씀하십시오. 예. 자, 그다음에 날짜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 김승원 의원을 기소하겠다는 검찰 보고서.
1: 기소 의견서.
2: 예, 2024년 8월에 나왔습니다. 그때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입니까? 2023년 12월 21일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뒀는데 그걸 무슨 수로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서 구해요? 미래로 갔다 왔습니까? 한 가지 팩트체크를 더하죠. 자꾸 그게 검찰 내부에서 나와서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번 주에 JTBC에서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이 당시 김승원 의원을 기소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보도자료로까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보도자료는 뭐예요? 공개하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만 뉴스를 안 놓치고 보셨어도 이게 검찰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 외에 다른 경우의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평론하면서 모든 뉴스를 다 보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제가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0: 그 뉴스 봤고요. 봐도 이런 논리적 귀결에는 도달하지 않고요. 아니 무슨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하는 건 무슨 이거랑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기소계획서를 공개했잖아요. 기소계획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워요. 누가 법무부 장관일 때 확보했다고 그랬습니까? 검찰을 통해서 확보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판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럼 언론에서 보도한 정확한 워딩은 강 씨와 양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봐도 청탁 알선 대가는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판결문에 직접 워딩으로 인용이 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무슨 왜냐하면 이게 범죄 수익 은닉죄로 사실관계를 공통되게 해서 김승원 의원에게 돈을 갖다 줄지 말지도 판단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그 박선원 의원이 공개했다는 공익 제보자가 지금 뭐 예컨대 기소 의견서나 녹취록을 한동훈 의원에게 제공한 사람이 아닌 거죠. 별도인 거죠.
2: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공익신고자가 어떤 내용을 한동훈 의원한테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지위도 인정받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처럼 공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표를 해서 공익신고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어떤 경로로 이걸 받았든 간에 자꾸 이게 본질이 되는 게 문제가 이걸 본질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지 네. 한동훈 청문회 합니까? 저희가 지금 10분 넘게 이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를 어떻게든 엄호하기 위한 프레이밍이죠. 지금 더 이상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게 아니에요.

0: 아니라 김승원 후보자의 이른바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게이트가 이 정도로 눈덩이까지 커졌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지명처를 하나 안고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박선원 의원의 그 공익제보자 공개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이분이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한 게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한 인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양모 씨 여성이잖아요. 그 여성과 굉장히 관계가 금전적으로나 뭐 남녀 관계적으로나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악심을 좀 품은 맥락이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검찰에 협조한 걸로 보여요. 이제 자료도 갖다 주고.
1: 예.
2: 그때 공익제보자라고 뭐 인정될 수 있지만 지금 한동훈 의원한테 제보하는 게 저 공익제보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0: 아니 잠깐만요.
1: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오가는?
0: 아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엄연히 그분은 계속 공익신고자 의견서로 법원에 의견도 제출하고 있는데 이런 분의 신분을 아우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당에서 나와서 두둔하실 일입니까? 지금 민주당 홈페이지에 가면요. 여전히 박선원 의원의 발언이 걸려있던데 저는 이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공익신고자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것까지 다 보도 금지, 공개 금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공당에서 그럼 뭐 한동훈 의원한테 제보했으면 그 공개해도 되고 아우팅 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1: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 그걸 한번 이 사람이 공익 제보자로 인정됐다라고 하니까 그 재판과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해서 근데 그 맥락에 박선원 의원이 얘기한 건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한 부분과 관련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좀 앙심의 그 연장선상에 있다.
1: 양모 씨에 대한
2: 예,
1: 앙심에?
2: 그러니까 이제 공익 제보자라고 이 건에서는 볼 수 있는지 뭐 이게 연결.
1: 자, 공방 그 정도로 하고 지금 분위기는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는 무조건 지킨다는 분위기고, 그죠?
2: 무조건 지킨다기보단 청문회가 분기점이 될 것 같다. 근데 다음 뭐 주 화요일이니까요.
1: 당 대표가 뭐 공개적으로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라는 표현까지 쓴 걸 보면 뭐 또 결정적인 무슨 뭐가 새롭게 등장하지 않는 한 그냥 간다는 거 아닌가요?
2: 지금으로서 분위기는 좀 그렇죠. 그런 것 같긴 한데 청문회가 분기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0: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장관 임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 공익신고자를 짓밟아가면서까지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위협을 가해서 법무부 장관 한 명 살리자고 이렇게 해요? 얼마나 대단한 인사이길래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지켜야 됩니까? 국민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공소취소의 행동대장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1: 그 청문회 날짜가 잡혔죠?
2: 다음 주 화요일.
1: 그렇죠? 됩니다. 정말 주목이 되네요. 1시 30분입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3: 네, 어디로 이동하시든 교통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인데요. 지금도 충청권을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천안에서 천안 분기점 쪽으로 지체고요. 독립기념관에서 청주 쪽으로는 25km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신갈 분기점 부근입니다. 5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기흥 부근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도 일산 쪽의 정체가 부쩍 길어졌는데요. 올림픽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답답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보니까 잠실에서 동작대교 쪽이고요. 두 군데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고도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누가 말한 어떤 말? 네, 장유미 변호사.
3: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걱정이 돼서 근데 아마 전반부 주제 이런 것과 무관해 보이고요. 일단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글로 낸 성명 중에 일단 파병 논의가 있다라는 이제 국내 보도가 이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정부로서도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압박이 있었고 그거는 뭐 SNS나 실질적인 육성으로 이제 확인이 됐던 바고 여러 이제 선택지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파병의 이 외부 압력이 굉장히 거세지니까 논의에는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란 정부도 매우 명시적으로 저희 교민이 있고 또 유가의 문제도 있고 여러 이제 좀 복합 다층적인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2: 네. 대정부 질문을 보니까 민주당 쪽 질문은 이 파병 자체에 대한 이 뭐랄까 조금 이제 의문점을 깔고 하는 질문이고
3: 네네.
2: 국민의힘 쪽 질문은 언제 가느냐 쪽의 질문이고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4: 그렇게 미묘하게 다른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 주 대정부 질문 중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문정인 연세대 교수에게 보냈다고 하는 그 문자 그 부분도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2: 매우 어떤 내용이죠? 그
4: 그러니까 그 파병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싸우게 해야지 그 대통령이 부담을 짊어지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요지로 보이는데 그런 문자를 그 굉장히 민감한 우리의 외교 전략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공적인 직책도 맡고 있지 않는 문정인 명예교수하고 이런 민감한 내용을 상의했다. 그 자체도 사실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자, 그건 그렇고 금주의 핫한 한마디 성용원 변호사는?
4: 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일반인입니다. 이번 주에 그 이병호 국무총리실 기획총괄 과장 한동훈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장에 처음에는 언론인 척하고 들어와서 질문을 하다가 질문이 매우 공격적이고 이례적인 질문이기에 한동훈 의원이 어디 소속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일반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본인을 일반인이라고 자처했어요. 알고 보니 국무총리실 간부였습니다. 그냥 간부도 아니고 한성숙 총리와 총리실 주요 간부들이 모여있는 34명짜리 텔레그램 방의 멤버였죠. 그리고 그 텔레그램 방을 띄워놓고 본인이 그걸 보면서 현장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질문도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고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고 한성숙 총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한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죠. 총리가 수사 지휘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였어요. 자,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현직 공무원이 야권 정치인을 사찰한 겁니다. 기자회견장에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한성숙 총리가 그날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이리저리 말을 피하고 돌리게 급급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으니까 사실이라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정말 이건 무책임하고 후한무치한 일입니다. 일단 이병호 과장은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즉각 파면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한성숙 총리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한성숙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다 같이 발의해야 된다고 보고 이 대통령이 이런 한 총리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 다음 날인가 한성숙 총리는 공식 사과를 하긴 했죠?
3: 사과했고 총리실의 고위직이 한동훈 의원께도 직접 뭐 사과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 듣는 중에 저도 잘했다고 생각 전혀 들지 않아요. 잘못했죠. 그런데 기자회견장에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갔다는 표현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대정부 질문이 있으니까 보좌하러 왔고 거기가 정식 기자회견장이라기보단 로텐더홀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백불 형식의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 현장에는 어린 연차 기자들이 많이 가는데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계셔서 누구지? 뭐 이런 생각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도 더 나아가서 공격적으로 얘기한 건 대단히 부적절한데.
2: 그리고 본인을 일반인이라고 한 건 무슨 잘못이죠.
3: 그것도 뭐 좀 이해되지 않는 답변인 건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4: 정상적인 질문이면 신분을 속일 필요도 없고 그런 자리에서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내든 보도 설명자료를 내든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반박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잘못된 행동인 건 뭐 분명하죠.
4: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꾸 뭐 사찰은 아니라는 둥 이 공무원과 한 총리를 감싸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생각이 되는 게 과거에 그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한 명이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하는 자리에 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마찬가지로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 이런 거 모두 발언할 때는 공개가 돼요. 그 공개될 때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분도 신분이 적발돼서 쫓겨났죠. 이거 가지고 당시에 민주당은 지금 이곳에 청와대 직원이 언론인으로 가장해 원내 전략회의를 사찰하고 있다면서 노발대발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어땠는지

0: 좀 돌아보시고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1: 않은 것 같은데요.
2: 자, 영해인 후보자 논란은 지금 아까 그 전반부에서 장유미 변호사가 잠깐 언급을 하다가 좀 제가 뒷부분에 하자고 했는데 34분 작분 작심 발언 기자회견이 오히려 역효과다?
1: 제가 청문회 예전에 취재도 해보고 그냥 이렇게 뭐 지금 거리에서 지켜도 봤을 때 내린 결론은 사람들은 누구나 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의 잘못이 그 직을 못할 정도인지 아니면 최소한 그 잘못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본인이 적절하게 해명하는지 낮은 자세를 보이는지 이걸 대단히 종합적으로 본다는 인상을 강하게
2: 물론이죠.
1: 받거든요.
2: 물론이죠.
1: 근데 용해인 의원이 그 기준에 부합했는가? 오히려 오답을 체크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청와대에서도 공식 확인된 거지만 청와대에 조율 없이 했던 기자회견을 대통령 순방 귀국 날에 거의 시간도 거의 중첩되는 것 같은데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권 여당 의원이 표현한 거지만 따박따박 자신이 다 맞았다라고 이제 항변하는 내용, 국민이 어떻게 보면 틀렸다는 내용,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내용, 기자들은 이성을 찾으라는 그런 일갈, 이게 대단히 불편하게 보셨을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거는 대여투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 대여투쟁?
1: 예, 나아가서 필리버스터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허허. 이거는 아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됐고 나쁜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분기점이 된 것 같아서 이 추이도 한번 더더군다나 지금 청문회 일자도 안 나오고
2: 그러니까요.
1: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뭐 자진 사퇴는 안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1: 너무 명확한 거죠. 그렇죠? 자진 사퇴는 안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0: 아하. 이 정도 되면 지명 철회해야죠. 저는 용해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대세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봅니다. 분기점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2: 이미
0: 그 이전에 이미 대세가 갈렸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데요.
2: 네.
0: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자체 조사고요. 이번 달 7일부터 9일까지 무선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 NBS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NBS 조사가 실시되는 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를 하고 목요일 오전 11시에 공표를 하죠. 용해인 의원이 이번 주 목요일에 그 34분짜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나온 NBS 조사는 기자회견 전까지의 상황이 반영된 거예요.
2: 그렇죠.
0: 그런데 용해인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잘한 인선이다는 17%밖에 안 되고요.
2: 네.
0: 잘 못한 인선이다가 63%입니다. 이미 판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국민과 싸우자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지명 철회밖에 답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용해인 후보자를 비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정치하기로 마음먹은 분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사람을 지명했는가. 그리고 도대체 우리 정치는 왜 이런 사람을 재선 국회의원으로까지 만들어줬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후자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단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0: 우리 국민들은 기본소득당에 한 번도 투표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용해인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90년생 여성 장관. 이 헤드라인 한번 뽑아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정책으로 청년들을 위할 생각을 하고 깜짝 인사로 쇼를 해서 점수 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 지명 처리하시기 바란다 말씀드립니다.
2: 지명 철회 가능성은 열려있죠?
1: 아, 이제는 열려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계속 기류는
2: 그러니까요.
1: 청문회는 간다라는.
2: 일단 그런 반응이에요?
1: 근데 지금은 당내에서는 내일도 또 고위당정이 있어서 의견 전달이 있을 거라는 언론 전망이 있는데 청문회 가는 것도 부담이지 않아라는 기류가 이게 조금씩 생기는 이런 분위기여서 한번 이번 주말까지 여론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렇습니다. 이제 여가부, 그러니까 성평등 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그 장관이 한 1년여 동안 활동한 큰 뭐 구설이나 잡음 이런 건 없었고 여성계에서
2: 여성계에서 평가가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1: 상당히 있었던 분이어서 아마 이제 정치인을 장관직에 발탁할 때는 여러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연령대 그리고 여성 정치인이라는 그런 어떤 상징성 때문에 많이 기울었던 측면이 있는데 그걸 본인이 잘 담지해내고 있는지는 좀 물음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 아까 일부 나경원 의원하고의 인터뷰에서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소수 정당들이 좀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0: 바람직한 한국 정치의 모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야당부터 지금의 국민의힘부터 이러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러면 뭐 그 민주당이라도 위성정당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또 현실적 의석 분포상 안 만들 방법이 없어서 역시 또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근데 그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 소수정당의 사람들을 그래도 한 자리씩 두 자리씩 배려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소수정당으로 돌아가서 소수정당이 그래도 원내에 한두 명씩이라도 있게 만드는 이 과정 그 자체가 나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왜 이 꼭 한 사람인 용해인이 두 번이나 같은 그런 비례대표를 했는지 이건 상당히 좀 의아하고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게다가 장관직까지 하게 되면서 두 번 연속했는데 그것도 유지하겠다.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특히 젊은 층한테 전혀 소구력을 갖지 못하는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정리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그게 가장 큰 그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은희 예. 전 의원 같은 분도 이제 비례하다가 보좌진 승계 문제가 있었는데 여가부 장관으로 발탁됐는데 좀 나 못 내려놓겠다라고 했지만 한 달 뒤에는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그 물음표의 시작은 비례를 두 번 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쭉 들었는데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0: 글쎄요. 저도 그건 뭐 동의는 예, 안 합니다만.
1: 그런데 이 제도가 대단히 왜곡된 채로 예. 지금 굴러간다는 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그 둘이 회수를 건너와서 탱자가 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뜻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작동할 수 없는 제도면 원상으로 돌아가야죠. 한국적 특히 양당제 전통을 가진 정치 현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0: 참. 자, 대통령 지지도는 연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검주 조사를 보면은 인사 때문이라는 게 뭐 한 2주 전에는 2%였다가 지난주에는 9%였다가 이번에는 16%인가 뭐 이렇게 네네. 쑥쑥쑥쑥 가서 이 대통령 지지도 하락 국면에 반전 카드로 내놓은 개각이 오히려 지지도를 폭락시키고 있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 갤럽 조사에서는 네. 부정평가를 할 때 그 이유를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부동산이 이제 1위이고 그 다음이 인사로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김승원 용해인 두 후보자에 좀 집중돼 있는 의혹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읽히는 네. 대목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인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다시금 좀 자제될 것인지 뭐 계속 여기에 대한 부정평가가 예. 이어질 것인지 또 한 번 하나의 분기점일 거고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단 당의 입장이 적극 수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도 좀 계속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1가구 1주택 비거주에 대해서는 좀 철회를 했기
0: 그
1: 때문에
0: 세법의 일부 바꿨지만 뭐 오늘도 정리했는데 지금 전세 월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양상은 세법하고 무관해요.
1: 시장의 그런 상황.
0: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의 이 추세를 보면은 뚝뚝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2: 사실 기기율을 반등시킬 만한 요소를 아마 여권에서도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0: 근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한 날개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주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후 2위가 인사잖아요.
0: 그러니까
2: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인사는 경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피부로 와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 민생보다 인사가 더 부정평가 요인으로 많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식 응답입니다. 이 정도면은 국민들을 굉장히 화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사가 어느 정도는 지금 여야에서 한 목소리로 성토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용해인 후보자 한 명 때문에 그렇겠어요? 용해인 후보자 때문에 인사 부정평가가 16%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김승원 후보자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원래는 임상시험 승인이 나오는 게 이상한 그런 약에 대해서 후보자가 본인은 오빠오빠는 과거에 유흥주점 운영했던 그 여성 브로커 말만 듣고 그거를 그대로 전달을 해서 이게 2주 만에 승인이 나왔다. 국민들은 그 과정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연 법무부 장관이 되어도 좋은가. 이거 뭐 한동훈 의원은 정의부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법무부가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니까. 그런데 그게 좀 수상적이어서 와닿지 않을 수 있다면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법무부 장관은 사면부 장관이기도 합니다. 사면부 장관. 당연직 사면심사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김승원 후보자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본인한테 오빠 오빠 하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 너무 억울하다 좀 잘해달라 부탁하면 사면심사 명단에도 슬쩍 넣어줄 겁니까?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나 혼자 의견한 거 아니니까 책임이 없고 공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국민들께서 어느 지점에서 화가 나셨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지금 그래서 여권에서 다음 주 정도에 뭐 정확한 표현으로는 명절 전에 대통령이 네.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뭐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네. 게 기자회견 계획이 있는 것 같죠?
1: 아마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선택받았을 때 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여러 장점이 있어요. 이재명 이런 정치인한테 직접 소통하고 설명하고 정치적으로 효능감 뭐 뉴 이재명 이런 현상까지 이어졌던 부분과 관련해서 그 장점이 지금 이 지지율 하락세에서 빛을 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또 여러 난맥상이 저희 앞에 좀 놓여 있습니다. 인사, 뭐 부동산, 뭐 거시경제 지표 좋다고 하지만 아직 낙수효과로까지 나오진 않고 있고 또 이 파병의 어떤 가시화된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하게 국민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당사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추석 이 연휴 전에 아마 육성으로 직접 여러 예. 현안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뭐 이 청와대 참모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예,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그냥 기자회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제1번인 부동산에서는 정말 강북 지역이 급등하고 있는 전세 월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거에 대한 검토 의견조차 언론을 통해 나오는 바가 없어가지고 그냥 기자회견만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아무튼 부동산 부분이 하나 꼭 들어가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인사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필요하면 사과도 필요할 것 같고 적어도 연임하지 않겠다, 제출만 안 한다와 뭐 공소 취소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이 빠지면 기자회견 안 하느니만 못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2: 그래서 그런 핵심이 다 빠지고 말로 때우고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아마 지지율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내야 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잘못된 인사들에 대한 지명 철회. 그리고 김현지 실장으로 대표되는 청와대 내에서의 비정상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정상화.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상당한 우려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청와대의 인적 쇄신. 그다음에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지의 천명.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할 수 있었다면 더 일찌감치 했겠죠. 하지 않고 갤럽 지지율 기준 38% 그리고 다른 조사들 보면 이제 30%대 초중반까지 밀려왔습니다.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은 이것은 뭐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김어준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던데 지지율 앞으로 곧 2자 보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추락하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단과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왔다.
0: 10월 달이 되면 이제 공소청하고 중수처가 발족하게 네. 되고 나면 아마 대부분의 상당한 언론들이 이제 이런저런 난맥상이 여기서 안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초기이기 최종상. 때문에 세팅이 잘 안 끝나고 우선 중수청은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 출범할 것이고 이러면 여기저기 사회면 기사에 막 문제가 터져나갈 거가 저는 제일 큰 우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10월에 예상되고 있는 한 지금 이번 기자회견이 그냥 대충 떼고 가는 시기여서는 곤란하고.
1: 당연히 그렇습니다.
0: 예. 중수청과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초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언급까지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1: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워딩과 관련해서는 뭐 홍익표 이제 정무수석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연임은 못한다. 더 나아가서 예.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헌법상 제한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헌법상 내가 할래 할 수도 없다. 그 얘기 당대표 때 하고 장동혁 대표 만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개헌저 지선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데 설명드리고 여러 참모들이 나와도 국민의힘은 여기서 제 생각엔 정치적 재미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아 그거 그 질문에 대한 답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그 맥락으로 읽히는 게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도 우리가 볼 땐 아닌데 왜 예, 다섯 글자 예. 말 못해. 대단히 나쁜 정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구력이 해야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지금 제가 쭉 그 장윤미 변호사한테 언급하는 게 이제 지금 청와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는 이러이러한 게 꼭 포함돼야 된다라는 의견까지가 지금 가야 되는 그런 당정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언급을 한
2: 그렇게
0: 거예요.
2: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적어도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여섯 가지는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여 동안 걸어온 길을 180도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아니 본인 재판 없애려고 공소취소의 현안이 되어 왔고 연임에 대해서도 자꾸 애드벌룬을 띄우는 분들이 있었고 잘못된 인사를 본인이 지명했고 김현기 실장에 대해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돼도 계속 안고 가고 부동산 정책도 본인이 잘못된 부동산관을 국민 대토론에서까지 공개적으로 네. 피력했잖아요. 그런 것들 일거에 과연 정반대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야당에서 그동안에 많은 충고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중에서 한 절반만 받아들여도 지금 같은 궁지에 그러니까. 몰리는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2: 절반이라도 좀 하십시오.
0: 이제는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도구로 전달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오늘 거두절미 각설하고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동물원이 부른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들으시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최근 이례적으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감 유행주의보도 발령됐는데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7.2도, 광주 17.9도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또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낮아져 서늘해지니까요. 나서실 때 가벼운 겉옷 한 벌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대부분 27도 안팎으로 이맘때 초가을 기온이 감돌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대구와 부산의 낮 기온이 29도, 양산과 밀양, 광주 30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도 광주와 대구가 30도, 양산과 밀양 31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서울은 25도로 오늘보다 더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지나면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3도, 습도는 56%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해치 종료 다음 날인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군과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들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6년 2월 당시 9살과 6살이던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습니다.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다른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는데 이후 약 2년 8개월간 주민등록상 김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는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달라졌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심이 이미 경고장을 내밀었는데도 김민석 대표는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이쯤 되면 민심 오독이 아니고 민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현지에 파견됐던 긴급구호대 1진이 열흘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구호대 1진은 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 한 명을 구조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의 행방은 찾지 못했습니다. 1진과 임무를 교대한 긴급구호대 2진은 어제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으며 일주일간 현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보도를 보면 2023년 7월 러시아군 대표단이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파병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파병 협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평양 해외군사작전 기념관에 기록돼 있습니다. 또 파병된 북한군 중 사망자는 2,288명이라고 기념관에 기록돼 있습니다. 기념관 인근 묘지에는 숨진 군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으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산케이는 보도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상승했지만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제가 유지되면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1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을 보면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1원 내린 1859.1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갑상선암을 여성암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들에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남성들에게도 갑상선암의 위험은 있고요. 여성과 비교할 때 근육층이 두꺼워서 목에 만져지는 멍울도 초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조심해야 하는 갑상선암도 당연히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불안감을 높이는 남성암이죠.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글로벌 워싱턴의 Just the Two of Us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착한 암으로 불리는 질환이 갑상선 암입니다. 하지만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착하다고 할 수 없는 여러 위험들이 자리하는 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는 중요합니다.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전이와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방심할 수 없는 거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이동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갑상선 암은 비교적 흔한 암으로 인식이 됩니다. 발생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갑상선 암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인도 좀 궁금합니다.
1: 아, 네. 갑상선 암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하게 진단되는 암인데요.
0: 네.
1: 그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2023년 국가 암 등록 통계인데
0: 네.
1: 여기서도 갑상선 암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수치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암 중에서 가장 많은 12.3%를 차지했습니다. 그 인구 기준 연간 발생률은 10만 명당 69.3명, 그러니까 10만 명당 약 70명 정도가 갑상선 암을 네. 새로 진단받게 되는 거고요. 특히 여성은 10만 명당 101.7명, 남성은 10만 명당 36.6명으로 여성에서는 가장 흔한 암 중 하나고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갑상선 암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고요.
0: 네.
1: 우리나라는 특히 초음파 검사를 좀 쉽게 받을 수가 있고 네.

0: 건강검진이 다른 나라보다 활성화되어 있어서 작은 갑상선암까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률이 조금 높게 보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원인은 지금까지 알려진 갑상선암의 확실한 위험 요인으로는 뭐 어린 시절에 목 부위에 방사선 노출 치료를 받았다든가 갑상선암 가족력 그리고 일부 유전 질환 등이 있습니다. 근데 뭐 딱 대부분의 환자에서 특정한 원인이 이거 하나다라고 지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 그중에서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갑상선암이 많은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호르몬과 관련이 있을까요?
0: 네, 그 여성에서 갑상선암이 남성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성에게 갑상선 결절이나 뭐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 이런 거 자체가 더 흔하고 남자보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 전후에 갑상선이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세포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수용체가 있고 또 실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스트로겐이 갑상선 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신호를 자극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뭐 다만 또 딱 여성 호르몬 때문에 갑상선암이 많이 생긴다라고 단정할 정도로 뭐 원인과 결과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1: 초음파 검사와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검사를 통해서 결절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양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그 갑상선 결절은 진짜 많이 흔합니다. 초음파를 해보면은 성인의 한 뭐 40에서 60% 정도 그런 그 정도에서 이제 작은 결절이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10명이면 6명이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는 약 90%에서 95% 정도까지는 양성 결절이고 암으로 진단되는 비율은 뭐 한 5에서 10% 정도 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했는데 뭐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다 이런 말은 그게 갑상선 암이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음파에서 결절이 있다 없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절의 경계가 좀 불규칙한지 위아래로 긴 모양인지 미세 석회화가 있는지 그리고 내부가 좀 검게 보이는지 주변에 임프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 을 보고 위험도를 어느 정도 분류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가느다란 바늘로 세포를 채취하는 새침 흡입 검사 그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1: 그래도 혹시 결절이 암이 되는 건 아닐까 이제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제 위험도를 본다고 하셨는데요. 결절 상태에 따라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긴 한 거네요.
0: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드물긴 해서 환자분들은 이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양성 갑상선 결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갑자기 암으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이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또 뭐 1년 뒤에 보자, 6개월 뒤에 보자 하는 추적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양성 결절이 암으로 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처음 검사에서 없었던 악성을 시사하는 초음파 소견이 새로 생기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양성 결절이더라도 이제 크기가 커져서 압박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들 하시는데 처음에 새침 흡입 검사를 통해서 이거는 양성 결절이다, 암이 아니다라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이게 뭐 암을 놓치고 다시 또 다른 병원에서 해봐야 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초음파로는 분명히 나빠 보이는데 세포 검사에서 괜찮은 걸로 나오거나 이렇게 좀 서로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은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 결절이 암으로 변했다 이런 말보다는 처음에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검사로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게 추적 과정에서 이제 암이 됐다 이런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1: 물혹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크기가 커지는지 정기검진으로 관찰을 하는데 실제 목에 뭔가 만져지기도 하고 크기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물혹이라고 부르는 낭성 결절은 내부에 액체가 차 있는 결절인데 이 안에서 내부 출혈이 생기거나 뭐 액체가 더 많이 차면은 갑자기 커질 수도 있고 그러면 목 앞쪽에서 만져지거나 뭐 이물감이

0: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커지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면 전경부에 그러면 낭종 안에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부분에서는 응급 상황은 아닌데요. 호흡이 좀 불편하거나 삼키기 어렵거나 뭐 목소리가 변한다면 빨리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고요. 크기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암이라고 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양성 결절도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 결절은 내부 모양이 좀 변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럴 땐 암이 아니더라도 제거를 하나요? 그러니까 암의 위험도 보고 기능을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요?
0: 양성 결절인데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결절이 커서 숨 쉬거나 삼키기 불편한 경우가 있고요. 목이 눌리거나 이물감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겉으로 툭 튀어나와서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서 이제 미용상 불편이 있는 경우에, 그다음에 이 또 기능을 하는 결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면 항진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반복적으로 물이 차거나 출혈이 있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나 뭐 검사 결과가 암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다 이제 수술을 권유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확실히 양성 결절이고 위치가 위험한 위치가 아니라고 하면 뭐 고주파 절제술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수술을 하자 그러면 암이 위험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압박 증상, 미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1: 그런데요, 흔한 암이긴 한데 갑상선암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맞습니다. 이 갑상선암의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딱 이제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하나는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니까 뭐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좀 생각이고요. 아니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또 정반대로 암이니까 발견 즉시 전부 갑상선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둘 다 정확히 맞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갑상선암이 이제 갑상선 유두암인데 이러한 갑상선 유두암은 진행이 천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예후가 매우 좋아서 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임프절전이나 주변 장기 침범이나 원격전이 같은 게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봐야 되고요. 반대로 또 갑상선 유두암인데 아주 작고 위험도가 낮은 유두암은 아주 최근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나 보고들 중에서는 수술을 바로 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방법도 뭐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수술하면 뭐 평생 목소리가 나빠진다거나 뭐 무조건 살이 찐다거나 하는 말들도 있는데요. 숙련된 의료진이 적절하게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갑상선 호르몬을 잘 조절하면 대부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은 무조건 착한 암도 아니고 무조건 급하게 전부 제거해야 되는 암도 아니고 암의 종류와 위험도에 맞춰서 치료하면 되는 암입니다.
1: 또 갑상선 암이라는 이름으로 진단되지만 종류가 많던데요. 기본적으로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중에는 진단 후 1년이 되기도 전에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0: 네, 갑상선암은 뭐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암을 이제 묶어서 부르는 이름인데요. 가장 흔한 암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갑상선 유두암이고요. 두 번째가 갑상선 여포암. 이 두 가지 암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체 갑상선암의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상 갑상선 세포의 성질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암세포가 그래서 분화암이라고 부르며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게 칼시토닌을 만드는 그러니까 갑상선 세포가 아니라 C세포에서 발생하는 수질암, 갑상선 수질암이 있고 네 번째 암이 이제 매우 드문데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른 공격적인 역형성암이 있어요. 맨 처음에 물어보셨던 그중에서 진단 후 1년이 되기 전에 사망할 수 있는 암이 뭐냐, 바로 이 역형성암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1% 미만인데 역형성암은 목에 생겼다 하면은 몇 주 내에 종양이 막 갑자기 커지고 주변의 기도나 식도를 미는 게 아니라 그냥 침범을 해버려요. 그래서 진단 당시에 뭐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후가 나빠서 예전에는 정말로 1년 안에 대부분 사망하셨는데요. 최근에는 다행히도 종양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0: 성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후에 필요하면은 두 번째 추가 치료가 가능한 거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안 좋은 두 가지 암, 갑상선 수질암하고 갑상선 역형성암은 이러한 갑상선 세포에서 발생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갑상선암이니까 모두 같은 수술과 같은 치료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말입니다.
1: 그래도 갑상선암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유두암이 가장 많아서 다행인데요. 그런데 유두암도 전이 위험에 대한 관찰은 필요하다면서요?
0: 네. 유두암은 예후가 매우 좋지만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지만 임프절 전이가 드문 암은 아니에요. 많이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주변이나 목 옆에 이제 임프절이 전이 될 수가 있고요. 드물게는 폐나 뼈로 원격 전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두암은 임프절 전이가 있더라도 또 원격 전이가 있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잘 치료를 하면은 생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유두암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면 갑상선암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수술 후에는 그 떼어낸 갑상선을 가지고 병리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어느 정도 이분은 위험하구나, 이분은 괜찮겠구나 알 수가 있고요. 또 초음파,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갑상 글로불린 검사, 그다음에 전신 스캔이나 CT 이런 걸 통해서 이 환자가 예후가 좋을 거다, 나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해서 수술만 딱 한 다음에 이제 완치입니다가 절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이가 가능한 암이기 때문에 적절한 추적 관찰을 받는 것이 완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1: 그렇다면 또 비교적 흔한 유두암이나 여포암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악성도가 높은 미분화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 건가요?
0: 네, 이게 이제 미분화암이 아까 말씀드린 역형성암인데요. 그냥 뭐 1년 안에 돌아가시고 그런다는 위험한 암인데 이게 조금 이제 잘 이제 새겨들어야 되는 말인데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무조건 미분화암으로 진행된다는 말은 좀 과도하게 표현된 말이에요. 그 오랫동안 존재한 그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치료를 안 받고 있으면 안에서 추가적인 유전자 변이를 거치면서 역형성암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역형성암 조직에서 기존 유두암이나 여포암 성분이 같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두암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역형성암이 됐다. 이거 일찍 치료했으면 이런 게 없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막 항상 갖고 있으면 그렇게 변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그래서 유두암이 발견됐으면 좀 안심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 빨리 치료 안 받으면은 역형성암으로 변할까 봐 뭐 빨리 치료해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과도한 표현입니다.
1: 네. 갑상선암의 치료법 특히 수술이 궁금합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로봇 수술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0: 네. 가장 큰 변화는 예전하고 달라진 변화는 무조건 이제 갑상선을 다 떼어내고 뭐 크게 수술하는 것보다는 암의 위험도에 맞춰서 수술 범위를 조금씩 줄이는 적게 수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갑상선암이 이제 한쪽에만 발견돼도 양쪽 갑상선을 다 절제하는 전절제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한쪽에 있고 뭐 어디 침범 소견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한쪽 갑상선만 제거하는 일엽 한쪽 엽만 제거하는 일엽 절제술을 이제 하게 되고요. 대부분 수술 접근법도 좀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다 목 앞을 절개하는 개방 수술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흉이 앞에 생기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겨드랑이나 귀 뒤쪽으로 접근하는 내시경 수술 또는 로봇 수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뭐 갑상선 암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입안으로 해서 입술 밑으로 통해서 하는 경구강 로봇 수술 등도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 뭐 암을 더 잘 치료하고 뭐 재발을 더 줄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분명한 거는 목 앞에 이제 흉터가 없고 회복이 빨라서 비용이 좀 높더라도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1: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개 범위뿐 아니라

0: 회복이나 후유증에 있어서도 예전에 치료법과 비교할 때 환자가 갖는 부담이 적은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술기구가 발달하고 네. 이제 확대 용상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 감시 장치 이런 것도 수술할 때 쓰고 마취 방법도 발달하고 수술 후 관리 이런 것도 발전하면서 네. 수술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예전하고는 확실히 틀리게 향상됐고요. 특히 저위험암에서 전절제 대신 다 떼어내는 거 대신에 일엽 절제 한쪽 옆만 제거를 하면 네. 남아있는 갑상선 기능을 보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갑상선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고요. 네. 또 영구적인 뭐 저칼슘 혈증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갑상선 암 수술 합병증 중에 성대 움직임을 담당하는 반회 후두신경 손상 뭐 목소리가 변하는 거죠. 높은 음을 내는데 관여하는 상후두신경 손상 이런 것도 높은 음이 잘 안 나오고요. 뭐 저칼슘 혈증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이제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이런 게 이제 종양의 범위 뭐 림프절 절제 범위 이런 거 또 의료진 경험도 많아지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이 점점 환자에 맞춰서 적게 하는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수술 후에 편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겠네요. 로봇 수술에서도 로봇 팔이 여러 개로 발전한 건가요? 그러니까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좀 더 자유롭다고 하던데요.
1: 네, 기존의 로봇 수술 시스템은 여러 개의 로봇 팔을 각각 절개 부위를 통해서 넣는 다관절, 다공식 그러니까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하나의 구멍으로 이제 들어가서 로봇 팔이 줄어든 거는 아닌데 예전에 여러 개가 지금 하나가 된 건 아닌데 하나로 들어가서 안에서 이렇게 세 개가 다시 나오는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또 로봇 기구는 뭐 손목처럼 관절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섬세한 동작이 가능하고요. 수술자는 수술하는 사람은 이제 확대된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손 떨림이 없는 상태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로봇 수술을 하면 로봇이 혼자 수술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수술하는 사람이 조종석에서 이제 모든 움직임을 직접 제어하는 거고요. 또 뭐 로봇팔이 뭐 최신 장비라고 해서 모든 환자한테 뭐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양 위치나 크기, 뭐 환자의 체형, 뭐 이전 수술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료진의 숙련도를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0: 예후가 좋은 암으로 설명이 되는 유두암은 수술만으로 완치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 걸까요?
1: 네, 뭐 실제적으로 많은 저위험 유두암은 사실 수술만으로 사실상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이 갑상선 안에 국한되어 있고 림프절이나 뭐 다른 장기로 전이가 없다면 굉장히 치료가 잘 되죠. 근데 의학적으로는 이제 원칙이 있죠. 수술 직후에 곧바로 환자한테 자 이제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추적 검사를 해서 재발 증거가 없는지를 이제 보는 게 이제 몇 년이 필요한데요. 특히 갑상선암은 수술 후에 10년 이상이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도에 맞는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0: 또 유두암 수술을 해도 상태에 따라서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네요.
1: 네, 뭐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갑상선 세포가 요오드를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수술 후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정상 갑상선 조직이나 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암세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한 경우는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잔존암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경우, 갑상선 밖으로 뚜렷하게 침범한 경우,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재발 위험이 높은 소견을 보일 때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병리 결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일엽 절제술을 했을 때 한쪽을 남겼을 때는 할 수가 없고요. 전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만 사용을 합니다.
0: 그런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수술 후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1: 네. 그 갑상선 호르몬은 뭐 심장박동, 뭐 체온, 체중, 소화 이런 것들 거의 전신의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만일에 갑상선 암 수술을 통해서 갑상선을 전부 제거했다면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한쪽만 제거한 경우에는 남은 갑상선이 충분한 호르몬을 만들면은 이제 안 먹어도 되지만 일부는 또 호르몬이 약간 부족해서 먹어야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 약은 이제 보통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흡수가 잘 되는 거고요. 또 환자의 재발 위험에 따라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라고 하는 호르몬의 수치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재발이 높아 보이는 환자에서는 이 TSH를 낮게 유지해서 암세포에 대한 자극을 줄이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또 너무 과도하게 낮추면은 환자분들이 두근거림, 뭐 부정맥, 골다공증 같은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뭐 입주위나 손발이 저리거나 뭐 쥐가 나는 증상이 생기면 저칼슘 혈증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또 목이 갑자기 붓고 숨쉬기 어려우면은 이런 것들은 수술 직후면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 진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0: 네. 갑상선 암의 위험과 수술적 치료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이동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성들에게 전립선암은 나이 들수록 부담이 커지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PSA 수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불안감을 덜기도 하는데요.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모두 전립선암의 위험으로 이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지적이어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비뇨의학과 최중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남성들에게 전립선암은 참 부담되는 질환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지금 전립선암의 발생률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예, 그렇습니다. 그 나이가 전립선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0: 네.
1: 전립선암은 특히 50세 이후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 나이가 들수록 가장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그 2023년 암 등록 통계를 보면은 그 전립선암은 남성에서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하는 한국인의 암이 되었습니다.
0: 네. 네. 일단 전립선암이 남성암 1위인 원인이 이제 나이인데요. 또 다른 위험 요인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예, 네, 그 가장 확실한 요인은 이제 나이와 가족력입니다.
0: 네.
1: 그 친척 중에 누구든지 그 이제 전립선암이 있거나 혹은 여자 친척 중에 유방암, 난소암이 있는 환자가 2명 이상이 있으면은
0: 네.
1: 반드시 그 전립선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0: 네.
1: 또한 이제 아무래도 그 건강검진과 PSA 검사라는 전립선암 혈액검사의 보편화로 조금 빨리 발견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PSA 검사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전립선암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PSA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치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PSA가 높다고 해서 모두가 전립선암인 것은 아니라면서요?
1: 맞습니다. 그 PSA는 그 전립선 이제 특이 항원이지 뭐 전립선암 특이 항원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그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뭐 소변에 균이 나온다든지
0: 네.
1: 뭐 아니면 급성으로 소변을 못 보는 급성 요폐 상황에서도 올라가고요. 뭐 사정을 최근에 한 경우도 이렇게 수치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번에 숫자만 보고 암을 결론 내리지 않고요. 뭐 되게 수치가 애매하게 높으면은 같은 검사실에서 재검을 한다든지 뭐 환자의 전립선 크기나 PSA 추세를 보고

0: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그럼 PSA 검사가 갖는 의미는 뭔가요? 남성들 중에서도 자신의 PSA 수치를 모르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0: 예, 그 PSA 검사는 그 증상이 생기기 전에 전립선암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인 혈액 검사가 되고요. 네. 다만 이게 국가 검진에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인 건강 검진을 하실 때 같이 신청을 해서 검사하시거나 네. 인근 비뇨기과에서 혈액 검사라면 한 시간 정도면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측정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1: 네. 그러니까 PSA가 높다고 해서 모두가 전립선암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일단 PSA 수치가 높을 때 아무래도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0: 그렇죠. 사실 본인이 암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네. 불안해 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래서 항상 환자와 상의를 합니다. 요거는 네. 물론 이제 추적 관찰을 한 달 후에 해본다거나 네. MRI만 먼저 찍어보고 상태를 보고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빠르고 이제 또 이제 본인이 암이 아닌지 확실한 확인을 원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MRI랑 조직 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1: 예. 그런데 또 사실 조직 검사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검사의 한계도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그 조직 검사 후에는 대개 혈뇨나 뭐 혈정액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드물게 이제 요로 감염 때문에 병원 상생제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 자체가 보통 12바늘 많게는 뭐 15바늘 정도만 떼기 때문에 그 사실 암을 피해서 찌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직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6개월 후에 추적 관찰해서 PSA는 보시도록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1: 다른 검사로 전립선암을 찾아낼 수 있는 검사는 없나요?
0: 전립선 MRI가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프리 PSA라고 낮을수록 요건 안 좋거든요. 그런 보조 검사 지표도 있고 뭐 전립선 뭐 건강 지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뭐 PHI라는 검사도 있는데 또 이런 여러 혈액 검사를 같이 봐서 조직 검사 여부를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는 PSA랑 MRI가 가장 기본이고 표준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전립선 MRI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전립선 MRI가 갖는 장점은 뭔가요?
0: 예, 예를 들어 PSA는 어떤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라면은 MRI는 전립선 안을 이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뭐 지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부위의 위치랑 크기를 알 수가 있고 전립선 밖으로 빠져나와서 정낭 쪽으로 퍼지는 암의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되게 또 MRI를 하면은 요즘은 하이라드라는 점수를 1점에서 5점까지 매겨서 의심 부위별로 암 확률을 퍼센트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보편적으로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암에 있을 확률을 MRI를 찍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MRI 검사에서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0: MRI에서 의심 병변이 보이면은 대개는 이제 조직 검사를 권유하는데 이때는 그 표적 생검이라고 해서 그 요거를 뭐 기계 장치로 이렇게 합성할 수도 있고 초음파에 그냥 의사의 판단으로 이제 인지적으로 그 해당 부위를 조직 검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표준 12바늘 조직 검사에 요런 MRI 표적 생검까지 하면은 암 여부를 확인하는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표적 생검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의 조직 검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기존의 조직 검사는 뭐 아주 예전에는 뭐 6바늘 전립선을 좌우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 바닥, 중간, 천장 이렇게

0: 해서 6반을 했다면은 요즘 표준 12반을 합니다. 다만 요거는 그냥 전립선을 맞으면은 이분하게 이렇게 나눠서 그냥 조직 검사를 하는 거고요. 자, 표적 검사는 그 MRI에서 의심 부위를 실시간으로 초음파 화면과 비교하면서 그 의심 부위를 이렇게 조직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가 좋은 방법입니다. 네.
1: 그런가 하면 전립선 암의 치료에서 로봇 수술도 궁금합니다. 여러 암에서 로봇 수술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로봇 수술이 도입됐을 때 가장 먼저 시도가 된 암이 전립선 암이지 않았나요?
0: 맞습니다. 그 로봇 수술 자체가 이제 처음에 전립선 암을 수술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되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전립선 암 수술이 로봇 수술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표준적으로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골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전립선이어서 이걸 개복이나 복강경을 하는 것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 이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섬세하게 수술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많은 이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로봇 수술이 갖는 장점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전립선 암의 로봇 수술은 어떻습니까?
0: 말하자면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은 배 안에서 복강 안에서 제일 깊은 아래쪽 끝에 있고요. 요거를 맨손으로 하려면은 손에 일단 잘 닿지가 않고 손도 부담 왜냐 골반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손도 안 차고 시야도 불편하고 일단 정교함이 많이 덜합니다. 사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요거를 이제 휘어지는 카메라로 카메라로 그 가장 이제 눈앞에서 보면서 이제 떨림이 보정된 관절형 장치로 골반 안에서 수술하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출혈이나 수혈 가능성이 적고 또한 이제 통증과 입원 기간 같은 회복에도 장점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1: 그 로봇 수술을 통해서 전립선 절제술이 진행되면 수술 시간이라든지 회복도에서도 만족도가 높겠네요.
0: 만족도가 좋고 아무래도 개복 수술은 보통 3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 게 사실인데 뭐 로봇 수술은 이제 빠르게 진행되면 1시간 안에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만큼 예, 수술 시간 자체가 훨씬 짧고요. 예, 그리고 뭐 출혈량 자체도 기본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네.
1: 관련해서 연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0: 제가 그 연구한 내용은요. 그 이제 주로 이제 방광 경부라고 방광과 전립선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수술 후 소변 조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연구를 종합해서 보는 거고 이렇게 시행한 제가 주로 시행하는 이런 방광 경부 최대 보존술을 하면은 특히 초기 3개월 요실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이제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 그렇게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일단은 뭐 암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은 또 전립선 수술하면 환자분들이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광 경부를 보존하면은 소변 조절에 필요한 구조가 더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암이 남을 위험성이 더 높진 않은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서 예, 분석을 해봤습니다.
1: 로봇 수술 말씀 주셨는데요. 물론 여전히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0: 물론입니다. 뭐 개복 수술 혹은 복강경 수술 뭐 모두 이제 근치 전립선 절제술을 할 수 있고요. 뭐 대개는 이제 약간은 비용 문제로 로봇을 하기 좀 어려운 경우 저는 이제 복강경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암 제거 자체는 뭐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한 2시간 정도 보통 진행이 되는데

0: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골반 신경 보존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방광 경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이 약간 도구 자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1: 네. 예. 수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전립선암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가 있을 텐데요. 그럼 전이된 경우에는 수술이 아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그 되게 기본적으로는 그 항암 치료라기보다는 네. 그 되게 남성 호르몬을 낮추는 안드로겐 을 차단하는 치료가 전립선암의 기본 치료가 되는데요. 네. 그 이제 일반적인 항암제보다 초기 반응이 훨씬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는 뭐 소위 뭐 RP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훨씬 효과 좋은 남성 호르몬 차단제가 나와서 그거를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드린 항암제를 같이 쓰거나 하는 이런 여러 치료가 있고요. 되게 그리고 전이가 적은 환자 있지 않습니까? 전이가 됐어도 이렇게 아주 많이 전이된 분이 있고 다섯 군데 이하로 적게 전이된 분이 있을 텐데 전이가 적은 환자에서는 전립선 자체를 뭐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뭐 수술로 큰 암을 제거하는 것이 환자의 어떤 치료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많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환자분과 상의해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1: 네. 전립선 암은 전이된 경우를 포함해서 비교적 치료 효과나 생존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떨까요?
0: 전립선 암은 그래도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에 속하고요. 국내 이제 국가 암 통계에서 평균 5년 생존율이 한 9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암이 진단돼도 5년 후에 97%는 잘 살아서 이렇게 생존하신다는 그런 결과가 국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원격 전이가 됐으면 그게 50%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전이가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암이 되겠습니다.
1: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병기에 따라 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양한데요. 전립선 암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있지 않을까요?
0: 예, 그 저는 뭐 전립선 암이 진단되면은 굉장히 이제 걱정하시고 놀라시고 되게 또 이제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되게 되게 아내분과 같이 와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라면은 수술로 80-90% 이제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이암이더라도 약간 그냥 포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이런 전선암은 치료제 자체가 남성 호르몬 차단 치료여서 막 약간 항암제를 처음부터 쓰지 않아서 그 치료를 그래도 받아서 본인의 건강 수명을 늘리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 진단을 위한 검사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비뇨의학과 최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과 함께합니다. 한 사람의 세계는 얼마나 복잡 다단한 모양일까요? 과거와 현재는 일상 안에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세계의 주인은 어린이의 세계를 내밀하게 들여다본 전작 우리들, 우리 집으로 어른 관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던 윤가은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영화는 씩씩하고 밝은 여고생 주인이가 전교생이 동참한 서명운동에 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말미암은 파장을 들여다봅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이 세계의 일부로 자리하며 때론 상처 입더라도 기꺼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꿈꾸는 인물, 주인이라는 해산 용기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18살, 성인으로 향하는 문턱에서 성은 중요한 관심사이자 몸으로 닥쳐오는 급변입니다. 유년기의 성장을 다뤘던 기존 연출작들과 다르게 고등학교 교실로 무대를 옮긴 윤가은 감독의 시선은 필연적인 변화를 예고하죠. 예사롭지 않은 사운드가 들려오던 암전 상태가 지나가고 등장한 첫 장면은 남자친구와 키스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교복 차림의 두 청소년이 감미롭다기보다 전투적인 태도로 얼굴을 밀착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을 포함해 얼마간 이어지는 육체성의 포착은 영화가 주인을 소개하는 가장 처음의 방식입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몸을 던지다시피 열중하다 못해 실수로 동급생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친구들은 이미 그런 주인이 익숙해 보입니다. 시끌벅적한 복도와 교실에서 친구들과 부대끼며 깔깔대는 활기 역시 온통 주인의 것입니다. 오래 관계를 이어온 듯한 이들과 청소 봉사활동을 할 때도, 남동생을 씩씩하게 진두지휘하며 어질러진 집안을 청소할 때도 궁극의 활기가 주인의 곁에 맴돌고 있습니다. 생생함, 활기차게 살아있음. 이 감각으로서 먼저 소개되는 주인공인 주인은 이후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밝혀진 이후 곱씹을수록 더 적절하게 느껴지는 세계의 주인의 인상적 진입로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서 볕이 가려지는데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가을볕이 그대로 내리쬐고 있습니다. 강한 햇볕에 남부지방은 현재 전남 광주 광양과 경남 하동, 밀양의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은 23.4도, 춘천 22도, 대전 2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7도까지 더 오를 수 있겠고요. 양산과 밀양, 광주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도 광주와 대구가 30도, 양산과 밀양이 31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서울은 25도, 춘천 23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더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지나면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요.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에 침수 피해 없도록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제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마냥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용 후보자 거취 기류를 묻는 질문에 당내 여러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도부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6년 2월 당시 9살과 6살이던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습니다.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다른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는데 이후 약 2년 8개월간 주민등록상 김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는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달라졌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심이 이미 경고장을 내밀었는데도 김민석 대표는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이쯤 되면 민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 종료 다음 날인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군과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들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연계단체가 미국의 인공지능 AI 모델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트로픽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연계 세력이 엔트로픽 AI 모델 클로드를 활용해 중동에 주둔 중인 미 해군 부대의 위치와 공격 표적 등을 작성했습니다. 또 미군 명단을 추출하고 상업용 위성 사진 등을 종합해 미 군함의 동선과 항공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 배당금 지급 공약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강조하면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첫날인 지난 9일 기조연설에서 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민주당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비난했고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폭로전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공감 코리아에서는 4대에 걸쳐 한국을 사랑하고 헌신한 윌리엄 쇼 가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음식점에서 공연 도중 관객의 춤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문화가 좋아해서 다양한 문화계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합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2: 네, 서서히 서울 방향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5번 서해안선은 서울 방향으로 벌써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한 번에 14km나 버겁고, 40번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은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 사이로 불편합니다. 45번 중부 내륙선 양평 쪽은 북충주와 감곡 부근에서 8-9km, 35번 중부선 하남 쪽은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 그리고 일축에서 남이천 사이로 각각 8km 구간씩 답답하고,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충청권에서는 청주휴게소 부근, 그리고 경기권에선 안성과 기흥 주변에서 정체가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경부선은 오전 시간대 부산 방향 이동이 많이 불편했다 보니 아직도 충청권에는 지방 방향 정체가 길게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독립기념관 나들목에서 천안휴게소, 그리고 청주 분기점에서 주감휴게소 사이로 각각 11km 구간씩입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정체는 양지와 동수원, 그리고 월고 주변에서 서서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3: KBS 1라디오
1: 주간 뉴스 브리핑, 외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자,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따른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그리고 각 당내 구도까지 얽혀 있어요. 뜨거운 검증 과정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4: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자회견으로 어떻게 반전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악수가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4: 먼저 논란부터 정리를 하면요. 가장 큰 게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에 참여해서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하게 되거든요.
1: 그렇죠.
4: 이것을 가지고 일종의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보통 이 전문가 등이 이 지역구로 나가서 들어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국회의 자리를 주면서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들을 의회에서 뭐 반영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관으로 갈 경우 자리를 다음 순번에게 내주면서, 네, 또 다른 전문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1: 네.
4: 그런데 이 용해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원도 하면서 장관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특혜에다가 욕심까지 좀 나온 게 아니냐. 그러면서 많은 그 이야기가 있었고, 이렇게, 예, 의원직까지 유지하려는 게 이 세금, 특히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그 저희가 아니냐 이런, 예, 비판까지 나온 겁니다.
1: 예. 젊은 여성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그 포석은,
4: 예,
1: 2030세대 그리고 특히 여성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4: 그렇습니다,
1: 오히려 그쪽에서 여론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4: 예, 예. 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특혜 또는 어떤 그 좀 욕심 이런 부분들이 이 지금 2030세대의 정서, 기본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1: 예.
4: 특히 기본소득당 운영과 관련해서 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부당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
1: 예,
4: 또 언더 조직에서 활동했던 그동안의 그 활동 내역을 보면 반페미니즘적인 그런 행태들이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기본소득당 운영 내용을 보면 핵심 당직자의 남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남편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1: 예.
4: 이 기본소득당 당원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요. 결국 당이 이들이 내는 당비보다는 국고보조금으로 결국 운영이 되고, 남편 월급도 이 그 세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 부부 정당, 가족 정당 이런 어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5: 계속 혜택에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들 보는 거죠.
4: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언더조직 활동도 보면은 이 언더조직이라는 것은 이 사회당이나 노동당, 알바연대, 청년 좌파, 기본소득당 이런 정치 조직의 배후에서 운영이 됐다는 거고 거기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5: 예.
4: 그 조직 내부에서 나온 어떤 활동 지침을 보면 혼전 순결이라든가 연애 금지, 낙태 금지 이런 성차별적 지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5: 예.
4: 그리고 실제로 노동당에서는 당시 대표였던 홍세화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지만요.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조사를 벌였고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5: 예.
4: 그러면 이런 증언들이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언더조직에서는 조직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성차별적 지침이 있었고 조직 내의 성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이 가해자 중심으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문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그렇군요. 뭐 이른바 배후라고도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언더 조직.
4: 예.
5: 거기 참여했던 것은 인정을 했고 그 논란이 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4: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기자회견 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건데요.
5: 예.
4: 35분 동안. 그리고 기자에 대한 질문은 5개 정도로 제안해서 받았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청문 준비하는 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나오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서 세간에서는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자신에 대한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했고요.
5: 예.
4: 언론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발 이성을 찾으십시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내기도 했습니다.
5: 예.
4: 비례대표 의원이라든가 장관직 겸직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고요.
5: 예.
4: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면서 이번 자신을 발탁한 것이 이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5: 예.
4: 그러면서 야당 현역 의원을

0: 분명한 이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기 전에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 입장이 게시돼서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진 것이 아쉽다면서 여당에 대한 불만도 쏟아놨습니다.
1: 예. 여하튼 좀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본인에게 썩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민주당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서 용 후보자를 더 이상 방어하기가 어렵다. 뭐 애초에 당에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만.
0: 네.
1: 예. 자, 그런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만 법무부 장관 이제 후보가 되겠죠.
0: 예.
1: 여기에 대해서는 김민석 대표가 지키겠다라고 딱 못을 박아 얘기를 한 겁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입장이 명확하게 나온 건데요.
1: 예.
0: 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은 겁니다.
1: 예.
0: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이 아시겠지만 제넨셀이라는 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빨리 해달라고 식약처 처장에게 이 청탁을 한 것인데요.
1: 네.
0: 이 부분은 사실 본인도 확인을 한 겁니다. 김 후보자는 민원성 청탁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다. 특히 당시에는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빨리 승인해 줘서 이것을 써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 하나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 신속 승인 요청을 한 양모 브로커와 이 치료제를 만든 회사의 대표 또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돼 있는 그 재무 투자자들이 주가를 띄워놓고 매도한 먹튀가 드러나면서 결국 김 후보자가 이들에 의해서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1: 예.
0: 또 이 약이 정상적인 치료제가 아니라는 얘기 또 이 치료제가 약으로 실제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 한동훈 의원의 녹취 파일이라든가 검찰 기소 계획서 등의 내용인데
1: 예.
0: 그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 등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미리 사전에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1: 예.
0: 또 브로커 양모 씨가 오빠라고 부르면서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들 중에서는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영길 전 대표, 이 한병도 현 원내대표 등 다수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1: 예.
0: 그러면서 검찰은 원래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상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 기소 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들까지 쏟아져 나온 상황입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대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는 있었지만 결국 거품은 거치고 본질,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1: 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는 메신저 이 내용을 이제 터뜨리는 사람
0: 네.
1: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격에 더 주력을 하는 느낌인데요.
0: 예, 그렇습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은 정치권에서 이 비판과 비난을 피해가려는 또 대응하려는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1: 예.
0: 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에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을 만들고 있는 각종 녹취록이라든가 자료들을 한동훈 의원이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1: 예.
0: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한 의원이 얼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메시지에 대해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이 본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이 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이렇게 메신저 공격이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0: 이 메신저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선택이 되는 건데요.
1: 예.
0: 그래서 민주당은 한 의원이 내놓은 자료의 확보 경로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오염된 자료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1: 예.
0: 김민석 대표는 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태의 본질이다라면서
1: 예.
0: 이 불법 자료를 유출했건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했건 모두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이라고 했고요.
1: 예.
0: 그러면서 이 불법 자료 커넥션은 이번 기회에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의혹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이 경찰에 이 한 의원을 고발을 했고
1: 예.
0: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민주당이 그 한동훈 의원에게 제보한 사람을 공개하기도 했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

0: 또 메신저 공격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이 한 의원이 공익신고를 받고 폭로한 내용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를 흔드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1: 예.
0: 어제 친 김민석계로 불려지는 박선원 최고위원이 제보자 조모 씨, 이 그 한 의원에게 제보한 사람이죠.
1: 예.
0: 2021년 양모 브로커와 이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은 회사의 공동 대표로서 모 대학교 산하에 있는 자회사를 운영했던 인물이다.
1: 예.
0: 거의 이 신상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제보자인 종모 씨가 누구인지 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자신이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종모 씨는 브로커 양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 측과 이 민주당 의원 소속이죠. 친분을 과시하면서 강릉에 데려가서 인사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등 국민의힘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이다. 이 양 씨와 사업을 하면서 본 손실을 되찾으려 온갖 짓을 다 하다가 양 씨와 강모 씨, 이 제넷의 설립자를 상대로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사업 투자 명목에 돈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1: 예. 민주당하고 한동훈 의원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 한 의원을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의원에게 밀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한데
1: 예.
0: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의 경우에는 한 의원이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해 좀 부정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1: 예.
0: 듭니다. 장 대표는 로비가 문제가 아니라 결과를 들여다봐야 한다. 자꾸 사생활과 관련된 오빠냐 아니냐 어떤 관계냐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느냐 이런
1: 예.
0: 것으로 이 본질을 바꿔버리면 심각한 본질을 놓친다라고 했고요. 이 한동훈 의원을 증인은 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거나
1: 예.
0: 또 청문위원을 바꿔서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1: 아하.
0: 이 멍석을 깔아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1: 예.
0: 되고요.
1: 예.
0: 이 한 의원이 부상할수록 당내 한동훈계 입지가 커지고 그만큼 이 장동혁 대표라 당권파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1: 예. 자, 청와대와 민주당 기류를 지금 보면 용혜인 후보자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 보이는데 청문회까지 일단 가기는 가죠.
0: 예, 현재까지는 예, 입장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1: 예.
0: 내일 고위 당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입장이 전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0: 김성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로 잡혀 있는데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아마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야 될 텐데
1: 예.
0: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직 자진 사퇴를 바라고 있지만 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1: 예.
0: 인명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당의 사활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대통령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1: 예.
0: 일단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것 같고
1: 예.
0: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현재까지 강해 보입니다.
1: 예.
0: 현재 여론은 그렇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1: 예.
0: 어떻게 선택할지 한번 더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이 대통령이 지금 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0: 네.
1: 많이 떨어졌죠 사실.
0: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또 현재 국면과 관계에서 또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2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조하늘 씨.
2: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초가을입니다. 자연스레 발걸음을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계절이죠. 오늘 야외 활동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가벼운 겉옷 한 벌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볕이 가려지면서 서울이 23.4도, 춘천 22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 가을볕이 그대로 내리쬐는데요. 전남, 광주, 광주 양양과 경남 하동 밀양이 3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도 광주와 대구가 30도, 양산과 밀양 31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서울은 25도, 춘천 23도에 그치며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더 선선하겠습니다.

0: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면서 각종 축제와 행사로 분주해진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정체가 길어진 만큼 돌발 소식도 많은 편인데요. 서울시내 구리 쪽 강변북로는 반포대교 부근 4차로는 작업으로 이후 동호대교 부근으로는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로 마포대교부터 이 돌발 지점들 모두 지나서 청담대교 쪽으로 긴 구간 답답하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천호대교부터 가양대교 쪽 정체 모두 통과하시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기름램프 부근 2차로에선 고장난 차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화도와 덕소 3패부터 강일 쪽으로 근교 나들이 차량들이 돌아오면서 상행선 정체도 막 시작됐습니다. 이 밖에 부산 쪽 경부선 비룡 분기점 진출로 1차로와 중부 내륙선 양평 방향 충주 분기점 부근 1차로 각각 사고로 막혀 있는데요. 중부 내륙선 양평 방향 정체가 무척 길어졌습니다. 감곡 쪽으로 14km 구간 밀려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2: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2: 아우, 날이 너무 덥다가 급격하게 또 이렇게 선선해지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3: 예, 그렇습니다. 안 좋습니다. 좀. 예.
2: 제가 많이 끼어들겠습니다. 자, 오늘은 윌리엄 쇼 가문의 4대에 걸친 한국 사랑 이야기. 야, 이게 뭐 이런 분이 계십니까?
3: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또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그 오랫동안 기려온 분이기도 합니다.
2: 예. 예.
3: 그 은평구 녹번동에 은평 평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2: 오.
3: 전철역으로는 역촌역 바로 앞인데요.
2: 예.
3: 여기 이제 군복 차림에 서양 남성 동상이 서 있는데
2: 예.
3: 그 주인공이 미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인데요.
2: 오.
3: 오는 22일이 그 76주기입니다.
2: 예. 야, 인천 앞바다도 아니고 해군이시네요.
3: 예, 해군입니다. 예.
2: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76년 전에 전사를 하신 건가요?
3: 네, 그해 이제 전사를 한 건데요.
2: 예.
3: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이제 국군하고 미군이 서울 수복, 그러니까 서울 탈환 작전에 나서죠.
2: 예.
3: 그때 이제 지금은 녹번동이고 예전에 이제 경기도 고양군 녹번리였는데
2: 아.
3: 녹번리 전투를 이제 치릅니다.
2: 예.
3: 이때 이제 28살의 나이로 전사를 합니다.
2: 예.
3: 근데 이분의 흉상이 그 은평 평화공원 말고
2: 예.
3: 대전시 도안동의 그 목원대 캠퍼스에도 있고요.
2: 예.
3: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사관학교 캠퍼스에도 있습니다.
2: 전쟁 나던 해에 그 아쉽게 목숨을 잃은 당시 28살의 매우 젊은 사람이
3: 예.
2: 어떻게 이렇게 남의 나라에 좀 남의 나라 그러니까 좀 매정합니다만 여하튼 다른 나라에 많은 흔적을 남겨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전투에서 공적이 탁월했을까요? 군인이었으니까.
3: 예, 예. 전투에서 공적도 뭐 인정할 만한 공적이었는데
2: 예.
3: 물론 뭐 이분 말고도 빼어난 분들이 많죠. 근데
2: 예.
3: 이분을 여러 군데서 이제 기리는 그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2: 예.
3: 그분의 이제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2: 예.
3: 아버지 때부터 거슬러 갑니다.
2: 아까
3: 이제 남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2: 네.
3: 이분은 남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2: 예.
3: 한국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2: 아, 그러면
3: 예.
2: 제가 좀 매정하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긴 했습니다만 잘못된 표현이었네요. 그러니까 예. 예.
3: 아버지가 이제 윌리엄 얼 쇼라고 이제 일리노이주 시카고 태생인데요. 오하이오 웨슬리언대를 졸업을 하고
2: 예.
3: 1차 대전에 의무병으로 입대를 했다가 또 제대 전역은 군목 장교가 돼서 전역을 합니다.
2: 아버지 얘기입니다.
3: 그렇습니다.
2: 예, 예. 예.
3: 아버지가 이제 1921년에 아내와 딸을 데리고 당시 이제 조선 땅을 밟습니다.
2: 오.
3: 그래서 평양의 광성고등보통학교에서 교육선교사로 일하고 평양 보이스카우트 단장도 맡고
2: 예.
3: 이름은 이제 윌리엄 쇼 이걸 거꾸로 쇼 윌리엄과 비슷한
2: 아하.
3: 서위렴 이렇게 정했습니다.

0: 아, 국적은 미국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얘기의 시작점인 윌리엄 해밀턴 쇼 대회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태어난 지 1년,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에, 당시 조선에 들어온 지 1년 뒤에
0: 예.
1: 평양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쇼 목사는 1926년 안식년을 얻어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이제 조선에 와서 평안북도 영변, 황해도 해주, 중국 만주 이런 등지에서 사역을 하고
0: 예.
1: 1941년 일제히에 이제 추방이 됩니다. 1941년에 이제 진주만 습격 이후로
0: 그렇겠군요.
1: 예,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0: 예예.
1: 이제 적국이 되지 않습니까?
0: 예예.
1: 일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1947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0: 전쟁 끝나고요. 광복하고 예. 나서.
1: 그리고 예. 나서 6.25가 이제 일어나자 주한미군에 이제 자원 입대를 해서
0: 허허.
1: 군목으로 이제 복무를 합니다.
0: 이 가족은 다 자동이군요. 그러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고민하는 과정도 엿보이질 않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건의를 해서 육군에 군종 제도를 이제 도입하도록 건의를 했고요.
0: 아, 워낙에 이제 선교하시던 아버지고.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이제 지금 대전의 목원대라고 있죠.
0: 네.
1: 이 전신이 감리교 대전신학대학원인데요.
0: 아.
1: 여기 창립에 참여를 하고 거기 이제 교수 일도 했습니다.
0: 예. 이분이 젊은 나이에 이제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이루어졌던 것은 이 앞단계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또 많은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리고 그 어머니도 함께 들어와서 숭덕여학교 평양에 있었던 학교인데요.
0: 예.
1: 여기 이제 교육선교사로 활동을 했고요. 6.25 이후 1955년에는 대전에 피난민 정착촌을 이제 짓습니다.
0: 예.
1: 성화장이라고 특히 이제 전쟁 때 남편을 잃은 이 분들을 이제 돌봤습니다.
0: 예.
1: 이 쇼 목사 부부는 1961년에 은퇴해서 귀국을 해서 1966년 그리고 1971년 각각 세상을 떠났는데요.
0: 아.
1: 이분들의 뜻에 따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혔습니다.
0: 그렇군요.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언급만 되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저는 가끔씩 가봅니다. 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그 자체가 참 한국 사람들한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도 결국은 그곳에 영광스럽게 묻히셨습니다.
1: 예.
0: 부인도 대단하신 분인데요. 이게
1: 그렇죠.
0: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1: 예, 그 두 분 사이에 태어난 이제 쇼 대위는 평양에서 평양에 당시 이제 외국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0: 예.
1: 여기를 다니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죠. 1941년 추방됐을 때요.
0: 예.
1: 그래서 아버지 모교인 웨슬리언대를 다니다가 2차 대전이 발발을 하니까 해군 소위로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를 해서 이 사진을 보면 아이젠하워 총사령관하고
0: 예.
1: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 이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0: 그 유럽에서 그럼 전쟁에 참여를
1: 그렇죠.
0: 벌써 했고.
1: 예.
0: 예.
1: 그리고 이제 중위로 전역을 했는데요.
0: 예.
1: 1947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 군정청에서 일을 하면서
0: 예.
1: 해군 창설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0: 지금
1: 해군 사관학교 전신이 이제 조선해양 경비대 사관학교인데요. 이게 이제 진해에 세워지니까 교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항해술, 함정운용술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요. 일단 한국어가 유창하고 물론 이제 평양 사투리는 좀 섞였다고 합니다.
0: 그거요, 뭐. 네. 예.
1: 그리고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0: 그렇죠.
1: 전투 경험이 있으니까
0: 예.
1: 생도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0: 예.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다 정부 수립 이전 일입니다. 이게.
1: 그렇습니다.
0: 예. 예. 해군 사관학교 교정에 이분 형상이 있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군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그렇습니다.
0: 예.
1: 그런 다음에 이제 1950년 2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전역을 한 다음입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이스트 블렌트리 교회에서 목회 활동도 하다가 하버드대 대학원 철학 박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0: 예.
1: 박사 과정을 밟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선교사 겸 교육 선교사로 이제 한국에 와서 봉사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0: 예. 예. 이게 1950년 초의 일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예.
0: 그런데
1: 예.
0: 몇 달 안 지나 6.25가 터졌네요.
1: 그렇습니다. 이제 2월에 돌아가고 이제 예. 3월에 입학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0: 예.
1: 6.25가 이제 터졌다는 뉴스를 이제 라디오로 들었다고 합니다.
0: 아, 이제 예.
1: 평양에서 태어나서 17살 때까지 자랐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향이나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남의 나라가 아니고 이제 제2의 모국 고향 뭐 이런 셈인데요.
0: 그렇다고 그때 북한을 떠올리지는 않았죠.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미국의 진영이다 보니까 글쎄, 이제 그랬을 텐데요. 예. 고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0: 예.
1: 왜냐하면 하버드대에 막 입학을 해서 이제 청운의 꿈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예. 일이 터졌으니까 아버지한테 편지를 띄우고 군에 이제 재입대를 합니다.
0: 예.
1: 그때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물론 말렸죠. 이제 뭐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고
0: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1: 더더구나 예. 군 의무복무는 했거든요.
0: 그렇죠.
1: 예, 2차 대전 때 했기 때문에
0: 예.
1: 너가 안 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한테 쓴 편지를 보면 전쟁 속에서 자유를 지키려고 그 한국인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제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희생을 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가려고 하는 거는 제 양심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0: 예.
1: 이런 편지를 띄웠다고 합니다.
0: 오늘 말씀 나누면서 벌써 제가 썼던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모든 게 자동입니다.
1: 예.
0: 고민의 흔적이 별로 없고 그냥 다 한국을 위한 일이라면 한국과 인연이 되는 일이라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서 뭐 처자식이 있는 중에도 전쟁터로 찾아왔습니다.
1: 예.
0: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요.
1: 예, 그 아버지 쇼 목사
0: 예.
1: 이 외아들이었거든요. 그 해밀턴 대위가.
0: 그러니까 예.
1: 그 아버지로서도 걱정이 많았을 텐데.
0: 아니 한 가지 더해지는 게 더 이 뭐랄까 본인으로서 어려운 선택에 이게 장애가 그렇습니다. 되는 요인인데. 이게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1: 아버지도 예. 걱정이 많았을 텐데 아버지도 물론 군목으로 재입대를 했죠.
0: 예.
1: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입대를 하겠다 그러는 거를 가슴 아프지만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0: 예.
1: 이제 쇼 대위는 한국어 또 한국 지리 그렇죠. 능통하다 보니까
0: 예.
1: 이 요직에 이제 부임을 하는데요.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앞두고 이제 사전 정찰에 나서고 이런 특히
0: 예.
1: 이제 정보 장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요.
0: 네.
1: 이제 서울 수복 전투가 벌어질 때 자기는 이제 후방이 아니라 전방에 한국인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0: 어허.
1: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하면서 예. 미 해병 사단 5연대의 자원에서 배속이 됩니다. 이제 전투 부대 최일선에 있는 부대였죠.
0: 진짜 거침이 없어요. 예.
1: 그랬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녹벌리 전투
0: 네.
1: 여기서 이제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북한 인민군의 이제 기관총 사격을 받고 이제 전사를 해서
0: 네.
1: 이제 부모보다 먼저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이 은평평화공원 동상 좌대에는 이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는데요.
0: 네.
1: 요한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여기에서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요한복음 구절을 새겨놨는데요.
0: 예.
1: 딱 맞는 글귀인 것 같습니다.
0: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팔린 만큼 읽히질 않고 읽힌 만큼 실천이 안 돼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온 목숨을 바쳐서 이 말씀을 실천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또 귀하게 짝이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좋은 예. 그 선구를 택했을까요?
1: 예.
0: 또. 예.
1: 이분이 이제 전사할 때는 계급이 중위였는데요.
0: 예.
1: 이제 대위로 1계급 특진을 했고요. 한미 양국 정부가 이제 금성 을지무공훈장, 은성 훈장을 이제 수여를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분을 이제 호국영웅으로 기리는 기념우표도 나왔고요. 2023년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국가보훈부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을 하는데
0: 예.
1: 여기에는 이제 뭐 맥아더 장군이나 백선엽 대장이나 이런 쟁쟁한 전쟁 영웅들이 들어 있는데
0: 네.
1: 여기에 이제 쇼 목사 부자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0: 아 그러실만합니다. 충분히
1: 그리고 예. 이제 쇼 목사는 아들의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독직아들한테 이제 모금을 해서 모건대 그 대전 모건대에 기념 채플 해밀턴 기념 예배당을 세웁니다. 예.
0: 우리들이 모금을 해서 갖다 드려도 모자랄 텐데
1: 네, 아버지가 이제
0: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원대 교정에도 쇼 대위의 흉상이 예. 곳곳에 그래도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거기 좌대에 새겨진 말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0: 예.
1: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분, 한국인보다 더 대한민국을 사랑한 분, 피값으로 목원대 체포를 세운 분, 여기 그의 숭고한 희생으로 세워진 체플 언덕에 흉상을 건립하여 그의 한국 사랑, 목원 사랑을 후대에 널리 기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동상에 쓰여 있는 내용하고 또 상당히 이렇게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예. 한 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예,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
1: 예.
0: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처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런데
0: 뭐 본인도 나이가 이제 젊었고 매우 젊었고 20대 예. 후반이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저 부인과 두 아들?
1: 예. 네. 그 남편을 잃은 부인 후아니타 씨인데요.
0: 예.
1: 이분들은 또 공부도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0: 예.
1: 받고
0: 예.
1: 그때 이제 남편과 시아버지와 이런 뜻을 따라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1956년에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0: 예.
1: 그래서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에 사회사업실이란 그 방을 개설을 해서 사회봉사, 자원봉사 일도 합니다.
0: 예.
1: 그리고 맏아들이 이제 이름이 로빈슨인데요. 하버드대에서 그래서 또 박사를 받는데
0: 예.
1: 조선시대 법제사 연구 이걸로 한 한국학자입니다. 아들이.
0: 야, 여기는 근데 워낙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막 그랬을 텐데.
1: 예.
0: 야, 이 피에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유전자가 그냥 흐르고 있군요.
1: 그래서 예. 이제 하버드대, 존스 홉킨스대 둘 다 명문이죠. 법학과 예. 교수를 지냈고요.
0: 어허.
1: 홀브라이트 장학재단 그리고 하버드 법률연구센터 여기와 함께 한국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0: 예.
1: 또 미국 초청연수사업
0: 예.
1: 이런 데 이제 앞장섭니다.
0: 어.
1: 그리고 2년 동안 서울법대 초빙교수들로도 일을 했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한국학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이분도 좀 이른 나이에 39살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0: 야, 뭐 40도 안 돼서 이제 아들이 돌아가 이제 아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 예, 근데
0: 이제
1: 예.
0: 그런데도 어마어마한데요. 이분의 또 업적과 그다음에 또 이제 드러나는 한국에 대한 애정 이것도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 가정은.
1: 그렇습니다.
0: 어떤 게 또 있습니까?
1: 며느리 얘기인데요.
0: 예.
1: 며느리는 그 해밀턴 씨를 뭐 보지도 않았고
0: 며느리는 유전자랑은 사실
1: 그렇죠. 전혀 관련이 없는데
0: 예.
1: 이제 이분도 하버드대에서 한국어와 근대 중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주미 한국 대사관에 소속이 돼서 이제 역사 편찬 작업에 참여를 하고요. 미 연방의회 도서관 이런 데서 한미 외교 자료들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0: 예.
1: 그리고 2007년에 이제 이분의 학문적 업적을 서울대에서 같이 이제 영문으로 출판을 한 저서인데요. 제목이 외세에 의한 한국 독립의 파괴 이겁니다.
0: 예.
1: 그 한일 강제 병합 과정에서 미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걸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0: 대단합니다.
1: 예. 예. 책 서문에는 100여 년 전 미국이 공공선이라는 미명 아래 작은 나라 조선에 대해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봐라. 미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
0: 아.
1: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0: 대단합니다. 미국 사람으로 미국을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 미국 사람들이 정말 몇 대에 걸쳐서 한국을 사랑했고 이분들을 기리는 또 동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결국은 또 양화진에 또 적지 않은 분들이 가족이 또 묻혀 있기까지 합니다. 아,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알겠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시사 듬뿍,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0: 문화가 좋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방가르드라는 이제 부산 클럽이 있군요. 이게 이제 인디 라이브 클럽 등록이 돼 있기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네. 돼 있다는 건데 저 관객들이 춤을 추면서 공연을 관람했다. 음식점에서 공연을 하거나 또 보면서 춤추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건가요, 법이?
3: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또 국회의원들께서는 법 개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서신 거군요.
3: 네네.
0: 예.

0: 일부 손님이 음악에 맞춰서 리듬을 타는 등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센 거 아닙니까?
0: 세죠. 네. 예, 특히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관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우리 뒤풀이 가서 막 그러면 안 되겠군요. 그러면.
0: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음식점에서 공연을 할 경우 서서 관람하거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객 호응 행위도 허용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소규모 음반식장으로 등록된 곳에서 뭐 자연스럽게 뭐 리듬을 타는 것은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요.
1: 예.
0: 특히 공연법 개정안에서는 정식 공연장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이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소규모 공연 공간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공연 활동과 시설 안전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저도 뭐 그 작은 카페에서 지인들 좀 모아놓고 노래 좀 실컷 부르는 뭐 이런 행사 좀 하고 싶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법규상으로 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네요.
0: 예. 규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버스킹 같은 경우에도 길거리 공연 같은 경우 뭐 소음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할 경우가 있는데
1: 예.
0: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젊은이들이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는 건데
1: 예.
0: 사실 한쪽으로는 공연 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찾아가는 공연 콘서트들이 많이 있는데
1: 예.
0: 쉽게 이제 접근 가능해야 또 즐길 수도 있고 또 인디 뮤지션들이 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잘 뭐 통과되거나 아니면 네. 이제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1: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글쎄요. 일상의 문화가 상당히 자연스러워지겠습니다.
0: 이제 예. 대표곡을 이제 가벼운 일반 식당에서 부르시고 또 즐기실 수도 있는 거죠.
1: 일반 음식점에 찾아다니면서 불러드릴 수도
0: 그러면 이제 노래방에 아마 이제 그런 수익도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1: 아, 예. 아직 그 노래가 노래방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여하튼 그 음원으로 연간 수입이 1,000원입니다.
0: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1: 감사합니다.
0: 네.
1: 기대해 주십시오. 자, 최근 1년간 암표 거래 신고가 가장 많았던 공연 이게 집계가 된 모양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아리랑이었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경기 고양의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리랑 투어의 암표 신고가 102건이었는데요.
1: 예.
0: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가장 암표 신고가 많았던 공연이 되겠습니다.
1: 예.
0: 사실 문체부 암표 거래 게시글을 이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1: 예.
0: 신고 건인은 18배가 넘는 1,868건이었기 때문에 실제 불법 판매 행위는 더 심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2위는 싸이의 흠뻑쇼가 88건으로 2위였고요. 빅뱅 콘서트도 69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 예.
0: 유명 콘서트 64건, 데이식스 스페셜 콘서트 51건, 오아시스 내한 공연도 48건, 위켄드 슈퍼 콘서트 44건. 그래서 유명 가수일수록 이 암표가 증가하는 참 역설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1: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수요가 많으니까.
0: 음악 분야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장 많았습니다. 75%였고요. 예. 팬미팅, 영화, 무대 인사도 15.6%, 뮤지컬이 5.5, 게임 대회가 3.6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
1: 예.
0: 주로 암표 거래는 80%가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졌지만 요즘에는 SNS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개인들이 암표를 판매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아서
1: 예.
0: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지난 5년간 문체부의 경찰 수색 의뢰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예매 번호 등 티켓 발권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유효 신고가 전체 신고의 최대 10%밖에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 28일부터 암표 근절법이 시행이 됐죠. 그러다
1: 예.
0: 보니까 외국인과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암표를 팔거나 구주 판매에 암표를 끼워 파는 그런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굿즈까지 사야 암표를 살 수 있도록 하는
1: 예.
0: 그래서 이중으로 팬들이 고생스러워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암표 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실효 방안이 모색돼야 되는데
1: 예.
0: 특히 개인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 네.
0: 뭐 경범죄 처벌법을 강화해서라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 예. 이제 그 전화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용하는 전화기 자체 뭐 여러 가지가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

0: 사용 문화가 바뀌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다 이제 여보세요 아닙니까?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여보세요를 쓰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1: 네.
0: 그 뭐 스마트폰에 뜨니까 누가 전화했는지 어 너니 이러면서 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1: 저 그 말씀입니다.
0: 예.
1: 이미 뭐 다 뜨고 심지어는 다 사진을 등록해 놓은 경우도 있고 예. 캐릭터를 다 등록했기 이름은 물론이고요.
0: 예.
1: 그러니까 굳이 여보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다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0: 예. 예,
1: 가까운 친구의 전화를 받을 때는 미국 예입니다. 벨로라고 한답니다. 헬로우가
0: 벨로요?
1: 아니고.
0: 벨로요?
1: 이게 예.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말투로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끼리. 두 번째는 상대방이 먼저 말하기를 예. 기다리는 경우에는 이제 낯선 전화가 왔을 때입니다.
0: 그 경우는 그렇죠.
1: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누구인지 모르기 위해서도 있지만 스팸봇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사기에 악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먼저 대답하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반응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0: 그러니까 저장되지 않은 게 사실 저도 오면은 좀 가만히 있어 봅니다. 도대체
1: 더더군다나 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예. 있죠. 더더군다나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뭐 아바타나 사진이나 별명 등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굳이 인사말을 건네면서 공동의 접점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전화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이 G세대, Z세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예, 예.
1: 실제로 10대들은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보다는 메시지를 넘어서서 음성 메시지를 더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0: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음성 메시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전반적으로 네. 지금 말을 많이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기준으로 10살에서 94살까지 2천여 예. 명의 대화 녹음 자료를 14년간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가 2007년에 16,000 단어였다면 2019년에는 13,000 단어로 특히 25세 미만에서는 감소폭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 감소가 단순한 말투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지속성, 친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면 다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기 때문이냐
0: 음흠.
1: 어쨌든 전화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건데
0: 예, 예.
1: 사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입니다마는
0: 네.
1: 이 손전화로 그렇게 수다를 떨 만한 게 있느냐 의미가 없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났는데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0: 그때는 또 이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저희 이제 자녀들 뭐 이제 다 저는 성인이 다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올리기 전에 아빠 이거 올릴 것이 그러면서 좀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1: 그래. 그렇게 민주적으로 하시는군요.
0: 이거 자기 얼굴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잘못 올리면 진짜 난리 납니다. 얘기 안 하고 올리고 그러면. 근데
1: 특히 뭐 네. 여성 자녀를 두셨을 경우에는 더더욱
0: 그게 딸이 그래요.
1: 네. 네.
0: 아들은 잘 안 그러는데.
1: 예. 네. 그래서 이걸 네. 이제 쉐어렌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누는 제 행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걸 말하는데,
0: 예.
1: 이 최근 1년간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경험을 물었더니 63.4%가 예, 올렸다. 여러 번은 23%, 한두 번은 40%였습니다. 그런데
0: 예.
1: 자녀의 의사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2.2%에 불과했습니다. 68.1%는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청소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53.4%가 부모님이 자신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올린다라는 건데요. 해외에서는 사실 소송 사례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거를 자녀가 발견하고
0: 예?
1: 왜 이걸 내 허락 없이 올렸느냐라고 해서 소송을 건 사례가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0: 그래요?
1: 사실은 이제 자녀 사진을 무단으로 올렸을 경우 이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고
0: 맞아요.
1: 또 원하지 않는 사진이 또 네. 이제 훼손이 네. 있기 때문에 좀 12.2%는 좀 의외로 굉장히 적네요.
0: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SNS를 보지 않는다. 봤으면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1: 그리고 예. 생성형 AI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0: 네.
1: 생성형 AI 이용자들이 이 가족 관계 이런 것도 있지만
0: 네.
1: 내 이름, 연락처, 소속,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까지 입력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가족까지도 올리시지 않도록
0: 맞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AI가 저를 모르도록 최대한 대화를 돌려돌려 하고는 있습니다만.
1: 조심해야
0: 예, 예.
1: 네.
0: 자, 문화가 좋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1부 끝곡은 양파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 그게 뭔데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살찐 놈 따라 붙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찐 사람처럼 되느라 붙는다는 뜻으로 남이 하는 짓을 무리하게 흉내냄을 비웃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옆집이 샀다고 해서 나까지 쓸데없이 이것저것 사는 것은 살찐 놈 따라 붙는 꼴이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에 나온 살찌다는 동사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뜻은 몸에 살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답니다. 비유적으로 쓰면 힘이 강하게 되거나 생활이 풍요로워지다라는 뜻으로 긍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살찌다와 혼동해서 쓰기 쉬운 표현으로 살지다가 있습니다. 살지다는 기본적으로 살이 많고 튼실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미 살이 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살지다를 잘 쓰지 않고 우리가 먹는 고기나 생선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살이 많고 통통한 생선은 살찐 생선이 아니라 살진 생선이라고 하죠. 살지다란 말에는 그 외에도 땅이 기름지다라는 뜻이 있어서 살진 밭에는 면화가 자라고 있다. 그의 땅은 살져서 많은 수확이 예상된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과실이나 식물의 뿌리 따위에 살이 많다란 뜻도 있는데 예를 들어 물이 오른 살진 과일은 보기에도 탐스럽다. 그는 살지고 연해 보이는 칡뿌리를 물에 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서 한낮에도 서울이 25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 가을볕이 내리쬐며 광양과 밀양, 대구 등지가 30도 안팎까지 올라 낮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내려가 서늘해지기 때문에 밤에는 가벼운 겉옷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 충청 이남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도 높음 단계로 역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춘천 15도, 대전과 강릉 16도, 대구 17도, 광주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3도, 대전 28도, 광주 대구 30도, 양산과 밀양은 31도로 남부지방은 낮 더위 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더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 속에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2도, 습도는 56%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병 압박과 이란의 보복 경고가 동시에 거세지면서 한국의 선택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세계는 지금에서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과 우리의 세임법을 짚어봅니다. 중국 민간기업 랜드스페이스가 발사체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과학플러스에서는 로켓 재사용 기술의 핵심 원리와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중국의 기술력을 짚어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회의 특징과 메달 기대주를 토요일엔 스포츠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2: 네, 오늘 서울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는 잠시 후 오후 5시대로 바라봅니다. 최대 정체 시간대를 앞두고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노선 위주로 서울 방향 이동이 많이 불편한데요. 15번 서해안선 서울 방향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사이로 10km, 이후 서평택분기점에서 팔탄분기점까지는 한 번에 20km나 버겁고,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은 정안 휴게소 부근에서 11km 구간 답답합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은 청주 지역의 정체가 길어지면서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독립기념관 나들목까지 17km 구간 정체인데, 반대 부산 쪽 이동도 천안분기점과 천안휴게소, 청주분기점 부근에서 여전히 8-9km 구간씩 계속됩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까지 8km 구간 막혔다가 다시금 일쪽에서 남이천까지도 11km 구간 불편하고, 45번 중부 내륙선 양평방향은 충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4km 구간 어렵습니다. 여주분기점에서 50번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분들께서는 이천을 지날 때까지 여유시간 충분히 두셔야겠는데요. 이후로도 양지와 동수원 부근에서 다시금 10여 킬로미터씩의 정체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0: 네, 세계는 지금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아유, 인사 나누고 딴 얘기 하다가 제가 깜빡했네요. 예. 조금 인사 들어가는 게 늦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1: 예, 분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 국제유가가 가장 먼저 이 충격을 보여주는 지표가 돼버렸는데요.
0: 예.
1: 3대 유종 모두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와 관련이 깊은 두바이유가 있는데
0: 예.
1: 이게 장중에 120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0: 아이고.
1: 굉장히 높게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0: 예.
1: 그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7월 24일 이후에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었다가 이번에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0: 예.
1: 이게 이제 지난 한 주간 중동 정세 격화된 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 주말에 이란이 미군 함정에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쐈고요.
0: 네.
1: 이제 미군이 보복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란이 또다시 보복을 했는데 어디에 했냐면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0: 예.
1: 20발을 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세가 계속 이 무기를 쏘는 양도 늘어나고 지역도 광범위해지고 있고요.
0: 예.
1: 이렇다 보니까 이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 홍해에서는 친이란인 후티 반군이 또 이제 여기서 홍해 출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통제권을 아예 거의 확보한 상태인데요.
0: 예.
1: 이 후티 반군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사우디의 아람코 시설 국영 석유 기업의 이 시설에

0: 또 보복 타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설이 불이 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피해자만 73명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그 국제적인 금융기업인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하기로 이게 계속 이렇게 생산 차질이 지속되면 배럴당 $120 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유가도 상승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 환율이 지금 떨어져서 9월 말에 있을 10차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는 아마 큰 변동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희망 섞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1: 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게 그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양해 각서입니다. 6월에 이것도 이제 잘 안 될 것 같더니 또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계가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이게 이 자체로 종전이 되는 게 아니라 종전으로 가려면 글쎄 해야 하는 그 저기 대화의 틀이 마련된 것에 불과해 하면서 좀 폄하하는 얘기도 붙여놨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 이렇게 원상태로 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란이 지난 40년간 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발전을 했다는 거죠. 뭐 북한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제 미국의 압박을 오래 받은 국가들은 나름대로 이걸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 경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오랜 기간 버티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살아남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냐면 그 외교가에서 보는 Foreign Affair라는 그 전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이제 한 전문가가 글을 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2006년 이후에 이란에 대한 그 국제사회에서의 금융 고립을 굉장히 심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란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최저로 낮추면서 그 비용을 전쟁 비용으로 확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이란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해도 이게 주민들이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지 정권이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거나 전쟁 준비를 하는 것에는 큰 타격이 없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하는 저항 경제라는 것도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지하드 나스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의 연합체를 의미한다고 쉽게 보시면 되는데 1985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기업이 4개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170개가 늘어났습니다. 이 기업들은 민영화가 되더라도 외부의 기업 내부의 상태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요. 사실상의 국영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떤 압박이나 고립을 시키더라도 이란은 버티는 능력이 오히려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란 지도부로서는 견고하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이 되는 겁니다.
1: 후티 반군도 뭐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후티 반군이라는 게 사실 이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란이 배후에 있는 그 다른 나라의 반군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친이란적인 이제 군사 세력이죠.
0: 이 예멘이 내전 중인데요. 예멘 내전에 있는 예멘 내전에서 이제 북부에 있는 전쟁 당사자인 거죠. 그래서 후티가 그 이름이고 그 반대하는 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후티 반군. 그러니까
1: 정부군에 대한 이제 반대 뭐 혹은 다른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0: 그래서 뭐 반군 후티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놀랍게도 좀 사우디와 싸우고 있는 게 후티 반군의 특성입니다.
1: 사우디하고 이란도 썩 좋은 관계가 아니니까.
0: 이게 이제 예멘 내부의 권력 투쟁이 있고 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중동의 안보를 우려하면서 또 이란하고 사우디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티는 이제 이런 정세 속에서 또 이제 사우디와는 전 분쟁을 맺고 있고 또 이란하고는 조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후티 반군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 이란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란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만의 독자 판단을 합니다.
1: 또 그래요?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요청하면 무언가를 들어주기도 하지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좀 이 시점이 좋다 싶으면 공격을 이제 이란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방식도 있는 거죠.
1: 임의로 할 수 있단 말이군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이란의 복속된 존재가 아닙니다. 후티 반군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란하고 이 미국 사이에 미사일이 오고 가니까. 후티 반군도 요 틈새를 이용을 해서 사우디에 공격을 하는 거죠.
1: 자기 판단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0: 그렇죠.
1: 반드시 이제 이란이 이런 것 누나가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도.
0: 그러니까 네.

0: 이란과 미군과의 전쟁은 이란과 미국의 1대1이 아니고 사우디와 후티 반군도 여기 연루되어 있고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인 겁니다.
1: 그렇군요. 일단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먼 나라들의 이제 얘기인데 이게 어차피 또 이제 거기서 공급하는 석유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기도 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0: 이 호르무즈로 세계 석유의 5분의 1 정도가 지나가는데 대부분이 아시아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예.
0: 쉽게 생각해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이 뭐 이 정도가 거의 원유의 절반 이상을 중동에서 갖고 오게 네.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번 전쟁의 압력이 아시아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가 주로 두바이유를 쓰는데 이게 특히 아시아에 오다 보니까 가격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1: 네.
0: 그런데다가 안 그래도 이게 또 힘든데 미국 증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1: 예.
0: 주식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이제 시장이 아마 다음 주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확률이 절반 이상 돼 이렇게 보고 있어서
1: 네.
0: 아마 우리 물가에도 좀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 그렇군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보내는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4일에 처음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제 이걸 논의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고요.
1: 예.
0: 지금 거론되는 전력은 뭐 전장에 배치된다기보다는 감시나 보급이나 대응 같은 이제 지원 자산이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1: 예.
0: 운용 인원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해상 초계기 우리 포세이돈이라고 부르는 이제 초계기가 물망에 좀 오른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방부 외교부 합동 참모 본부 등이 이제 UAE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이제 한번 시찰을 했는데 그분들이 10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많이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이 대표단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게 지금 파병을 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이제
1: 예.
0: 넘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NSC 거치고 국무회의도 거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빠르게 속개가 된다면 이달 말이면 국회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 결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미국과 관계는 이제 뭐 동맹으로 돼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란과도 관계를 갖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0: 가장 문제가 우리 병력의 안전 문제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건데요.
1: 예.
0: 이게 또 우려스러운 게 지난 7일에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SNS X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트위터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1: 아, 예, 예. 예.
0: 여기에 한국어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1: 국민들.
0: 예,
1: 네네.
0: 그래서 다른 나라가 걸프나 호르무즈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면 너희도 침략 행위 당사자로 간주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면 너도 적이다. 미국에 도움을 주면 너도 적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아, 잠깐만요. 이게 이란 외교부에서 한국말로 X에 올렸다는 거예요?
0: 예.
1: 오.
0: 그래서 한국말로 미국을 도와주면 도와주는 너도 우리 적이라고 우리가 보고 심각하게 너희가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될 거야.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거죠.
1: 이 글을 올린 형식 과정 자체가 강한 메시지네요. 예.
0: 그렇죠. 그리고 한국어로 올렸기 때문에
1: 예.
0: 한국어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 글을 보면 바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이것 자체가 원래 예전에 이런 일이 별로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충격이 크기도 하고요. 굉장히
1: 예.
0: 우려스러워지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1: 예.
0: 그리고 이거는 한국만 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많은 당사국들에게 자 한국 사례를 잘 보고 생각해 이제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1: 이렇든 저렇든 예. 모델 케이스가 되겠네요. 예.
0: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좀 전 세계에 어떤 전례를 남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 네.
0: 이란도 심각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 예. 우리만 이렇게 또 뭐랄까 모델 케이스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 파병을 요청한 나라가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0: 일단 영국하고 프랑스는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연합체 방식으로 이제 좀 후방에서 있는 방법을 태학하고 있고요.
1: 예.
0: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파병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는데 일본 내부에서 특히 내각과 이제 이런 정치 쪽에서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1: 네.
0: 일본은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를 찍어서
1: 예.
0: 우리가 너네를 많이 도와줬는데.

0: 근데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게난 정말 좀 불쾌한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not happy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이제 이런 뜻인데
1: 마음에 안 들어를 되게 이렇게 얘기하죠.
0: 예,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타겟이 되고 있긴 한데 사실 아무도 직접 파병은 하지 않았습니다.
1: 예. 전쟁에 파병을 하는 경우가 뭐 이렇게 앞뒤 그 좌우 보면 있긴 있지 않습니까?
0: 국제적으로 이제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예. 국제사회 요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라크에는 다국적 군으로 갔었고요.
1: 예.
0: 아프가니스탄에는 국제안보지원군으로 갔었고 소말리아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도 뭐 해적 퇴치에 따라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1: 예.
0: 우리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전투가 끝나고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보리의 승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국내법적으로 국회에서 동의가 필요한데
1: 예.
0: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UAE의 아크 부대 갔을 때. 그다음에 2020년에 청해 부대가 호르무즈 작전 범위를 확대를 했었거든요.
1: 예.
0: 이 경우에는 이제 자유항행과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1: 예.
0: 근데 제일 문제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목적이나 목표 혹은 명분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1: 예.
0: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는 어떤 이유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언제까지 어떤 범위에서 전쟁을 한다. 이게 있어야 동맹국들도 그럼 나는 너의 뜻을 존중해서 갈게 안 갈게가 판단이 되는 건데
1: 예.
0: 미국은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이 압도적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죠.
0: 전쟁의 목표와 명분이라는 것이 없는데 세상에 어느 동맹이 아무리 친해도 이거를 참여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1: 예.
0: 지금 미국 자체가 이 전쟁에 대한 목적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1: 압박이 커서 뭐 본이든 본의 아니게든 참전을 하게 된다. 직접 참전하는 병력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간접적 방식 뭐 이게 더 정확하겠네요. 이렇게 보낸다고 하더라도 위험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또 미국과의 관계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하여튼 안 보내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래서 이제 최대한 버티는 전략을 우리가 좀 구사를 해봤고요.
1: 예.
0: 뭐 사실 상황이 파병을 안 하고 정리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또 최악의 상황을 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임무의 범위와 성격이 어느 선까지냐 이 정의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그 원유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배터리나 반도체도 다 해상으로 갖고 들여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 교통을 잘 지키는 거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정부도 이제 파병이 아니라 기어나 혹은 우리 상선을 보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이제 좀 쟁점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군수지원함 같은 것은 뭐 전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격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교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군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이상은 비전투 자산이 아니게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1: 예.
0: 또 우리 초계기가 수집한 정보를 미군한테 줘서 미군이 그 정보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도 이란이 말하는 적의 범위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프랑스에 방문을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 다자연합체의 방식에
1: 예.
0: 우리도 들어가는 것도 큰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있어서 다각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원함 정도 파병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0: 사실 명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1: 예.
0: 얻을 실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이 되고요.
1: 예.
0: 지금 우리와 미국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미 투자도 그렇고 쿠팡 문제도 그렇고
1: 예,
0: 관세도 지금 적지 않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1: 예.
0: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예상보다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이게 다 포괄적으로 미국과 연관이 된 문제인데 우리가 파병을 한다고 미국이 이 문제들에 얼마나 메리트를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는 것이고
1: 예.
0: 또 그동안 미국의 스탠스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개전 폐업 상태가 돼버리거나
1: 예.
0: 대미 인식이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따져봤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답이 없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고민되는 상황 그래도 최선의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세계는 지금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0: 과학플러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SF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 박사를 오늘도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0: 예. 최근 중국의 민간기업 랜드스페이스가 주최 뭐 이런 것 같은데요.
3: 맞습니다. 네.
0: 주최 3호에 1단 로켓을 수직 착륙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국유기업에 이어서 민간기업까지 1단 로켓 회수에 성공한 거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례가 되겠군요.
3: 그렇습니다. 예, 아까 쭈추에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도 나오는 상상성의 동물로 그 새 주작이라는 새 있지 않습니까?
0: 사신도 우리
3: 예, 거기에 나오는 예. 예, 그 주작을 이제 중국식으로 발음해가고 이제 쭈추에라고 하는 거고요.
0: 예. 예,
3: 그거가 1호, 2호, 3호라고 해가지고 이제 3호 우주까지 날아가는 주작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0: 예.
3: 우선 지난 7월달에 국가항천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국가기관 주도로 발사를 했던 창정 10B라는 로켓이 재사용 발사체 회수 실험에 이미 한번 성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3: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었거든요. 아하. 지금까지 재사용 발사체 로켓을 한번 발사해서 우주로 보내는 그 작업에 사용을 했는데 그걸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회수를 해서 또 쓴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성공시켰던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는데
0: 그렇죠.
3: 예, 중국에서 이번에 7월 달에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감동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0: 이게 국가항천국이라는 게 미국으로 치면 나사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8월 19일에 중국의 상업우주기업인 이 랜드스페이스라는 이 회사에서 다시 한번 재사용 발사체 회수 실험에 성공을 해가지고 세상을 더욱더 놀라게 했습니다.
0: 예.
3: 이 두 군데가 사용했던 방법도 다르고 로켓 구조도 좀 다르고 이래가지고 예, 중국이 국가 주도로 하는 쪽에서 많은 인력이 달라붙어가지고 작업을 해서 로켓을 발사를 해가지고 미국을 따라잡는 것을 하고서도 남는 인력과 남는 돈과 남는 기술로 민간 부분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또 미국 회사를 따라잡고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지요.
0: 예. 이제 국가항천국을 나사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 차원이고.
3: 네.
0: 지금 이제 말씀하신 랜드스페이스라는 것은 미국으로 치면은 저 스페이스X랑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겠네요.
3: 그렇죠.
0: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3: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 랜드 스페이스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왜냐하면 다들 제2의 스페이스 X가 되고 싶어서
0: 아하.
3: 세상에 수많은 우주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0: 예.
3: 아닌 게 아니라 이거를 세계에서 지금 뭐 국가적으로 따졌을 때는 두 번째로 성공시킨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랜드 스페이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예.
3: 네. 네. 그래서 지금 우주 경쟁이 이런 로켓 재사용으로도 좀 확장이 됐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3: 사실은 이 로켓을 재사용한다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쉽게 안 될 거다. 이게 억지로 해가지고 성공을 시킨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고
0: 예.
3: 기술적으로 그냥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공을 시켜도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잘 돼가지고 경제성 있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들 정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0: 예.
3: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한 뭐 15년 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좀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설마 되겠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0: 예.
3: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 회장의 회사에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실패도 정말 누차 많이 했거든요.
0: 예.
3: 이 회사에서는 이 세계에서 아무도 이게 될 거라고 안 믿을 때 정말 끝없는 도전 끝에 이걸 성공시켰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실패한 영상만 이 모아가지고 인터넷에 막 올리고 이랬습니다.
0: 예.
3: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실패했지만 끈질기게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다라고 해서 이거를 2010년대에 이 성공을 했을 때 세계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재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쓰고 버리는 로켓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활용을 했었는데

0: 1,000만 원은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만 원도 예. 싸게 본 거고 정말 정말 싸게 보면 뭐 키로당 한 700만 원도 볼 수가 있겠지만 네. 1,000만 원 이상은 잡아야 된다라는 게 상식적인 숫자였는데
1: 그거 무게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거기서 끝난다는 예. 게 아닙니다.
0: 약간 네. 뭐 횟집학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죠. 네. 예. 그런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소유주가 이 정도면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과거에.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 회장이 재사용 로켓을 사용한 이후로는 지금은 뭐 한 400만 원대면 1kg을 우주에 보낼 수 있다. 아. 싸게 가면 200만 원대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비용이 뭐 몇 분의 1, 10분의 1로 딴 나라 로켓하고 비교해보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우주 개발, 우주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가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는 돈을 그냥 쓰면서 과학 탐구의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예. 워낙에 이렇게 비용이 싸지니까 이제는 우주에서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돈 버는 활동을 해도 이게 수지가 맞겠다. 비용이 적게 드니까라는 네. 시대로 접어들면서 요즘은 뉴스페이스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게 결국은 재사용 로켓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아. 바로 이제는 미국 회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회사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이거를 거의 지금 10년째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1: 예. 네.
0: 그런데 중국 회사가 이제는 따라잡는다 이런 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게 되었죠.
1: 그렇군요. 우리 이제 일반 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쓰는 뭐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 그 일회용은 뭐 이제 사실 별로 없고 네. 어지간한 건 다 재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한번 쓰고 또 뒀다가 또 쓰고 뭐 이제 이래야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오히려 재활용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로켓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워낙에 이제 일회용으로 이제 어렵게 이제 갔다 이제 없어지나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0: 네네네. 네.
1: 근데 로켓을 배수하는 로켓 만드는 일이 이게 힘들어서 그랬을 텐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0: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예. 이게 로켓을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1: 예.
0: 자동차를 타고 내가 출근을 한 다음에 그 차를 그냥 다 버리는 거거든요.
1: 그건 말도 안 되죠. 예.
0: 그리고 예. 다시 집에 들어올 때는 새 차를 사가지고 그걸 타고 오고
1: 그러니까요.
0: 집에 도착하면 차를 또 버리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운 일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로켓을 재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1: 예.
0: 80년대, 90년대 많이 기억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세계의 최첨단 우주선이다, 우주 로켓이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개발한 스페이스 셔틀.
1: 예.
0: 우주 왕복선이라는 게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죠.
1: 그거는 참 이쁘게 생겼어요.
0: 네, 모습도 네. 약간 좀 비행기하고 비슷하기도 하면서
1: 맞습니다.
0: 마치 무슨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그런 우주선처럼
1: 예. 네,
0: 모양도 되게 멋지게 생긴 그런 것이었는데 이거의 이름을 스페이스 셔틀 우주 왕복선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이거는 한번 나갔다가 끝장나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계속 쓰는 거다라고 해서 재사용 로켓으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이 우주 왕복선이 처음으로 성공한 게 81년이니까
1: 네.
0: 81년도에도 이거를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40년이 더 됐어요. 네.
0: 예.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게 이제 본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그걸 이제 궤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타는 부분이니까요. 이걸 한번 우주에서 지구로 끌고 들어온 다음에 이거 재활용을 하려고 해봤더니 우주에서 지구로 다시 재진입할 때 굉장히 강한 열을 받기 때문에
1: 네.
0: 손상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1: 아.
0: 그거를 사람이 다시 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 예.
0: 이게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점검하고 뭐 부품 고치고 뭐 다시 새 부품 주문해가지고 사가지고 꽂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1: 새 걸 만드는 만큼은 아닌지 몰라도 거의 그 정도 들어간다. 쯤 되는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당시 우주왕복선에는 그 본체 말고도 옆에 조그마한 로켓을 두 개를 붙여가지고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붙여가지고 처음에 그거를 점화해가지고 올라가다가
1: 예.
0: 그걸 우주에서 이제 분리해서 버리고 뭐 그거를 이제 또 그렇게 분리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1: 예.
0: 부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걸 재활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낙하산이 나오면서 펼쳐져가지고 바닷속에 빠지면 그때 당시 이제 잠수정 그다음에 잠수부 뭐 해군 특공 요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닷속에서 그걸 건져가지고 쓰고 이랬거든요.
1: 예, 예.
0: 바닷속에서 건져 보니까 막 소금기가 낚이고 이래가지고
1: 그렇겠죠.
0: 또 그거 다시 닦아가지고 쓰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나중에 한 이걸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20년
1: 네.
0: 한 30년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의 소유주 같은 일회용 로켓보다도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이거는 역시 기술적으로는 가치 있고 멋졌는데 경제성이 안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회장이 도전한 거에서는 그때처럼 뭐 사람이 타고 우주에 나가는 부분 그 부분은 재활용하는 걸 포기하고요. 이제 1단계 제일 먼저 밑에서 큰 힘을 가장 세게 내는 부분 그 부분만 한번 재활용을 해보자라고 이제 목표를 좀 낮춰서 추진을 했고
1: 예.
0: 그렇게 하되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왕복

0: 그처럼 그냥 낙하산으로 바다에 빠뜨린 다음에 그걸 주워 건져오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거를 부드럽게 다시 착륙시키는 그런 기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예, 그 부드럽게 땅 위에 딱 올라서면 그거를 그대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잘 될 거다라고 해서 도전을 했었는데
1: 예.
0: 이게 이제 말이 쉽지 이게 어떤 이게 우주 로켓을 발사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누리호 같은 거하고 비교해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로켓을 다 태우고 이 분리하는 그 높이가 지상 한 뭐 5, 60km 높이 정도가 되거든요.
1: 오.
0: 그러니까 땅에서 한 5만 미터, 6만 미터 떨어진 데서 이제 연료를 다 하고 그 우주 로켓이 좀 더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1: 예. 네,
0: 그리고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땅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강력한 속도로 막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떨어질 때 연료를 다 써 없애면서 올라가지 않고 조금 남겨놨다가
1: 어허.
0: 자 이제 어느 정도 좀 가까이 왔다 땅에 떨어질 때가 다 됐다 싶으면 다시 한번 로켓을 켜가지고
1: 아.
0: 떨어지는 속도를 서서히 줄여서 그리고 우리가 아무 때나 또 뭐 가정집 뭐 앞마당에 떨어지면 안 되지 내려오면
1: 그럼요,
0: 안 되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그 위치로 오도록 방향도 잘 잡아가지고
1: 어허.
0: 거기에 그 삐죽하게 생긴 로켓이 그것도 분리를 해가지고 위에 반쪽은 날아가는 로켓이 거기에 이렇게 꼿꼿하게 서는 방식으로 착지를 해야 되거든요.
1: 낙하산 같은 효과를 주는 거네요. 네.
0: 예. 그래서 그거를 진짜 말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주선이 누리호는 뭐 이런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로켓보다는 작은 편인데
1: 예.
0: 1단 로켓 같은 경우에 이거 연료를 태우면 1초에 1000kg씩 이 추진체를 태워가지고 없애거든요.
1: 그러니까
0: 그거는 엄청난 속도로 거기 있는 걸 전부 다 내뿜어가지고 전속력으로 날아가면서 우주를 향해서 막대한 속도로 이제 물건을 쏘아 올리는 게 로켓인데
1: 네.
0: 그렇게 막 불을 뿜으면서 가다가 어느 선에서는 딱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1: 네네.
0: 왜냐하면 연료를 다 쓰지 말고 착지용으로 조금 남겨놔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몇만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다가 남겨놓은 연료를 다시 켜가지고 다시 켰을 때 그걸 또 한꺼번에 쭉 다 뽑으면 안 되고
1: 네.
0: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부드럽게 내려올 정도로만 조절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고 저도
1: 예.
0: 그런 식으로 막연히 생각을 했고 일론 머스크 회장 회사에서도 정말 실패도 많이 했는데 성공을 해서 거의 10년간 이 기술을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고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1: 예.
0: 이제 중국이 좀 따라잡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1: 뭐 중국이 따라잡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살짝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7월에 성공을 했던 창정 10B 뭐 중국식으로 하면 슈비 이래야 되나요? 예. 이건 어떻게 이제 한 거고 그게 이제 성공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는 겁니까?
0: 요거는 좀 재밌었던 게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1: 예.
0: 일론 머스크 회장의 그 재상 로켓이 착륙할 때를 보면 내려올 때쯤 되면 그래서 그게 좀 멋있기도 멋있는데요. 우주선에서 이렇게 다리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카메라 삼각대 같은 그런 모양이 되면서
1: 예.
0: 고고 펼쳐진 다리를 이용해서 균형을 잡으면서 땅에 딱 내려오거든요. 진짜 무슨 영화에 나오는 뭐 외계인의 우주선이 지구에 내려오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좀 멋있게 내려오는데
1: 영화를 또 많이 만든 나라라서
0: 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1: 네.
0: 그러면 그 다리를 우주선에 로켓에 붙이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1: 그렇겠죠.
0: 네, 그러면 그 다리 무게가 그만큼 나가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우리나라의 누리호만 해도 우주로 보내는 무게가 뭐 1톤, 2톤, 3톤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는데
1: 예.
0: 2, 3톤 정도 올리는 그 정도 로켓을 위해서 다리 무게를 많이 사용하는 걸 덧붙여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그만큼 희생이고 임무를 수행하고 돈 받고 딴 사람들의 물건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그 무게를 그만큼 좀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없으면 다리 무게만큼 더 유리해지니까
1: 예.
0: 과감하게 이 중국 사람들은 다리 없는 방식으로 로켓을 우주로 보냈다가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없으면 아무리 균형을 잘 잡아도 아무리 뭐 중국의 고개단이 균형을 잘 잡는다고 합니다만 로켓이 그냥
1: 예.
0: 똑바로 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1: 그게 뭐 어디 처박히는 게 되지 않을까요?
0: 네, 다리가 예. 없으면 그죠? 예. 쪽 똑바로 서는 것처럼 했다고 하더라도 기우뚱기우뚱 하다 넘어지지 않을까요?
1: 피사에 사타면 안 되겠습니까?
0: 네, 그래서 예. 그물을 쳐놓고 로켓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내려오면 그 그물에 고리가 걸리게 하는 방식으로 이게 붙드는 방식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신선한 아이디어였고
1: 예.
0: 이게 설마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1: 예.
0: 이게 멋지게 성공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사람들이 많이 감탄을 했고요.
1: 아니, 그물 있는 데를 근데 잘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예.
0: 그게 사실은 대단한 거죠.
1: 예.
0: 그것도 그물에 적당하게 그냥 대충 그냥 출렁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1: 예.
0: 그물에 걸리는 정도로 내려오게 해야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도 정밀하게 정말 몇 센티미터 단위로 조준을 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1: 예.
0: 그걸 사실 성공시켰다는 건 이제 대단한 것이고요. 다리를 없앤다는 방향은 많은 딴 이 로켓 기업도 생각을 하던 거라서
1: 예.
0: 이 일론 머스크 회장 회사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 전에 큰 화제가 됐는데 굉장히 큰 신형 로켓을 실험을 하면서 그 로켓

0: 또 재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로켓이 이제 내려올 때가 되면 이제 이제 영어식으로 이제 찹스틱이라고 불렀었는데 거대한 젓가락 같은 모양이 예. 내려오고 있는 로켓을 거의 공중에서 이렇게 잡는 거 그렇게 해서 우주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세우는 거 이게 이제 로켓을 잡아가지고 세우는 그게 이제 좀 되게 재밌는 기술이라고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예. 사실은 그거하고 비슷하게 다리 없이 미국에서는 젓가락을 이용해서 로켓을 잡았다면 중국에서는 그물을 이용해서 로켓을 예. 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자, 방금 설명해 주신 것은 중국 국가기관이 올 7월에 성공을 했던 사례를 봤고요. 이제 민간 그 차원에서 성공을 한 거를 좀 견조 보겠습니다.
0: 네네.
1: 이번에 성공을 했다는 그 글랜드 스페이스의 네. 주최 3호
0: 네.
1: 그리고 스페이스X의 이 팔콘
0: 네. 네.
1: 그 나인 네. 요 둘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0: 일단은 착륙하는 방식은 요거는 두 개가 좀 닮았습니다.
1: 예.
0: 이 주체 3호는 다리가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 정부에서 하던 기술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죠.
1: 네,
0: 그래서 이게 그러면 잘 될까 싶었는데 이것도 예. 잘 됐고요. 또 하나 좀 놀라운 게 이 창정 10B도 그렇고 주체 3호도 그렇고 둘 다 그냥 이거 재사용 실험만 한 게 아니라 로켓은 로켓대로 발사하면서 인공위성 띄우는 임무도 나름대로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실질적인 임무도 수행을 하고 재사용 실험하는 것도 이제 성공을 한 이런 거를 보여준 거죠.
1: 예.
0: 주체 3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또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누리호도 그렇고 세계의 많은 로켓들이 연료로 등유, 케로신이라고도 하죠. 등유 계통의 연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1: 예.
0: 기름을 태워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비행기 제트 엔진하고도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는 게 많은데 근데 이제 이게 기름이다 보니까
1: 네.
0: 타고 나면 기름에서 나오는 좀 그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로켓 곳곳에 좀 많이 끼게 됩니다.
1: 예.
0: 그런데 워낙에 많은 양의 연료를 워낙에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하면서 그게 정밀한 로켓에 다 타고 나가게 되니까 이거를 여행 잘 건진다고 하더라도 그 그름 끼는 과정에서 상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1: 예.
0: 그 그름을 다 치우고 닦아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수입이라고 하나요? 예, 총기 소지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그거를 거대한 로켓에 대해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1: 아유, 그 훈련 나가서 어지간하면 총 한 발을 안 쏘려고 애를 써보지 않습니까? 에이, 한 발만 에이. 쏘면 그렇게 되니까.
0: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참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1: 예.
0: 요즘 많은 로켓 회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이거는 뭐 일론 머스크 회장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료를 예전에 사용하던 기름, 등유 말고 메탄을 사용해보자. 메탄가스, 메테인을 사용을 해보자라는 예. 방향으로 많이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건 뭐 축사에서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0: 그렇기도 하거니와 예. 우리가 이제 뭐 방구 주성분이 메탄가스 아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1: 예.
0: 우리 가스레인지에서 사용하는 그 연료, 도시가스의 주성분도 이제 메탄가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업소에서는 프로판가스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1: 네.
0: 가정에서는 기본이 메탄가스인데 가정에서 이 가스레인지 사용하면서 그 불에서 무슨 뭐 연기가 나온다거나 그름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1: 그래서
0: 워낙에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남기지 않고 타는 연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재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세상의 수많은 이 우주 로켓 회사들이 메탄 엔진을 사용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 주체 3호 같은 경우에는 메탄 엔진을 사용을 해가지고
1: 네.
0: 이 재사용하는 이 로켓의 시험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좀 더 좀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10월 달에 예정돼 있는 누리호 5차 발사하고는 별도로 그건
1: 네.
0: 우리가 지금 개발해 놓은 누리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위성을 보내는 것이고요. 그거 말대로 누리호보다 더 좋은 로켓을 만들겠다라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누리호보다 더 좋은 로켓이다라고 하는 이 차세대 우주 발사체라는 거는 앞으로는 이 메탄 엔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도 재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로켓을
1: 예.
0: 쏘겠다라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계획은 2031년에 이거를 쏘아보는 게 지금 목표로 되어 있고
1: 네.
0: 쏘는 게 성공을 하면 2042년에 그 차세대 우주 발사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달 표면에 기계를
1: 네.
0: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가고 있는데
1: 예.
0: 이게 31년이면 지금 아직도 뭐 한 5년 정도 남았는데
1: 아, 아직도입니까?
0: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하고 비교를 한다면요.
1: 아, 예. 예.
0: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1: 네.
0: 5년 만에 이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좀 야심찬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예. 그런데 중국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참 중국 기술의 발달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예. 과학플러스 숭실사이버대 곽재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39분입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인 만큼 곳곳에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남부권부터 살펴 올라가면요. 먼저 남해선 순천 방향 함안 고개 부근의 사고 차량 이제 하위 차로로 옮겨 처리 중이지만 뒤로 처리 여파 크게 받고 있고요. 중앙선 춘천 쪽 대동 요금소 1차로와 치악 4터널 부근 1차로도 각각 사고로 차단돼 뒤로 4km 구간씩 정체 극심합니다. 경부선 부산 쪽 통도사 나대목에서 양산 사이 10km 구간 크게 지나기 답답한 이유도 사고의 영향이 남아서고요. 이전 경기 충청권에선 수원 신갈과 천안 일대 청주에서 주감 휴게소 쪽으로 내내 답답하다가 대전 터널 부근 2차로에선 고장난 대형 버스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으로는 호남선 지선 대전 쪽 계룡 1차로와 중부내륙선 양평 방향 연풍터널 부근 1차로의 사고 처리 길어지면서 크게 혼잡해졌습니다. 또 서울시내도 일산 쪽 강변북로 마포 대교 아래 4차로가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토요일엔 스포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저도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일정이 좀 달라집니다.
4: 일본에 가시죠?
1: 일본도 일본이지만은 저 일단 장애인 체전부터 중계를 제가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주에 출장을 또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이제 금방 이어지고 이미 또 이 저 벌어진 경기도 있잖아요.
4: 지금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4: 예. 농구는 지금 제법 경기가 치러지고 있고요.
1: 그렇더라고요.
4: 남자 축구도 곧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1: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아시안 게임 끝나면 이제 전국체전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저 청취자들께서 제 목소리를 못 들으실 시간이 조금 생깁니다.
4: 네, 예. 출장이 연속이시네요.
1: 뭐 그렇게 됩니다. 하여간에. 자, 아시안 게임 다음 주에 개막하는데 어떻게 가셔요?
4: 네, 저는 사실은 짧게 뭐 다른 좀 외곽 취재 같은 걸 해볼까 해서 지금 계획 중이긴 한데요.
1: 그렇게 멀진 않아서.
4: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비행기 티켓이나 뭐 이런 걸 끊은 건 아니고요.
1: 예.
4: 그래도 어쨌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다음 주에 개막하는 아시안 게임 얘기를 해보죠.
4: 그렇습니다. 예. 이번 정식 명칭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입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이죠.
1: 예.
4: 일본에서 개막을 하게 되고요. 아이치가 중심이 되는데 나고야에서도 일부 경기가 열리고 수영 같은 경기는 도쿄에서 열립니다.
1: 아이치현은 좀 그러니까 큰 단위고 나고야는 이제 중간에 이제 대형 도시 아니겠습니까?
4: 맞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어쨌든 중심이 되는 곳은 아이치현인데 굉장히 일본 전역에서 경기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예.
4: 다음 달 4일까지 16일 동안 열리게 되고요. 일본이 하계 아시안 게임을 여는 것은 1958년 도쿄, 1994년 히로시마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1: 21세기 들어서는 없었군요.
4: 그렇습니다.
1: 예.
4: 아시아 45개 국가의 이 선수들이 참가를 하게 되고요. 43개 종목. 종목이 굉장히 많죠. 원래 이제 아시안게임은 4년마다 열리는 대회인데요. 그런데
1: 네.
4: 지난 항저우 대회가 코로나19 때문에 1년이 좀 늦춰져서 2023년에 열렸잖아요.
1: 예.
4: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3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1: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르게 즐기는 종목만 들어가고 또 대회 규모를 적당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한 20,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시안게임은 또 각기 특색 있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종목을 넣어주다 보니까 40개가 넘는 많은 종목의 대회를 치르게 되는 거죠.
4: 그렇습니다.
1: 예.
4: 우리나라는 선수와 임원을 합쳐서 1,052명 선수단이 어마어마하죠.
1: 예.
4: 41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1: 거의 다 한다는 얘기예요.
4: 그렇습니다.
1: 예.
4: 그 크리켓 그리고 이제 빠데리라고 좀 진짜 처음 보는 종목이 있는데
1: 예.
4: 그 두 종목을 제외하면은 전 종목에 출전을 합니다.
1: 청취자들께서는 크리켓도 아시안 게임 종목이야 뭐 이런데 이제 영연방 쪽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크리켓을 좋아하고 잘하는 나라들이 좀 있죠.
4: 그렇습니다. 인도나 뭐 예. 파키스탄 이런
1: 예.
4: 나라들이 잘하죠.
1: 스리랑카도 있고.
4: 맞습니다.
1: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전을 안 하고.
4: 그렇습니다.
1: 네.
4: 그래도 어쨌든 참가에 이의를 두는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만
1: 예.
4: 어쨌든 모든 종목 거의 모든 종목에 출전합니다.
1: 예.
4: 금메달 40개 이상을 따서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뭐 일단 넘사벽이고요. 개최국도 일본이 요즘에 또 스포츠 강국으로 다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1: 도쿄올림픽 때부터

0: 급격하게 올라왔죠.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나라 게다가 또 개최국이고 그러니까 아마 중국 일본을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 국가 간의 메달 경쟁을 이렇게 너무 치열하게 하기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전체의 화합 그리고 뭐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예. 우리 시청자들이 보는 아시안 게임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죠. 예전에는 금메달 하나 따가지고 뭐 중국 일본을 이겨야 돼 이거였다면은 이제는 꼭 메달 색깔보다도 선수 개개인의 스토리에 예. 집중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너무 메달 색깔이나 숫자에 좀 연연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1: 또 색다른 볼거리도 아시안 게임은 굉장히 많은데요. 가상현실을 활용한 버추얼 태권도. 그러니까 태권도는
0: 종목이에요?
1: 그렇습니다. 이게 태권도는 호구를 쓰고 그 헬멧을 쓰고 호구를 차는 게 또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0: 예.
1: 이거는 헬멧 대신에 VR 그 기기를 쓰고
0: 태권도는 겨루기하고 품새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여기 더해진 겁니까?
1: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대에서 두 명의 선수가 서로 허공을 향해서 발차기를 하는데
0: 이거 참
1: 뒤에 대형 화면을 통해서 이 게임 캐릭터 둘이 맞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0: 제가 동영상으로 얼핏 보기에는 했는데 자세히 몰랐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정말 하는구나.
1: 이 종목에 예.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좀 부족해가지고
0: 예.
1: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테니스와 스쿼시를 섞은 빠델 우리나라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축구와 탁구를 결합한 태크볼. 사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거 가지고 좀 장난 좀 놀이처럼 훈련을 하거든요.
0: 이걸 어떻게 섞어요? 축구랑 탁구를?
1: 섞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족구 비슷합니다. 족구를 탁구장 탁구대 위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예.
1: 이 종목 이름만 들어봐도 참 이게 뭐지 호기심이 막 들죠.
0: 예.
1: 게다가 또 이번에 일본은 대회가 열리는 일본은 우리나라 시차가 없고요.
0: 그렇죠.
1: 거의 뭐 실시간으로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새벽 알람 맞출 필요 없이 KBS 중계와 함께 즐기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다른 데 보시면 안 돼요. 자, 남자 농구가 이미 경기를 했다. 그리고 성적도 좋네요. 두 경기를 해서 그 또 이기기 쉽지 않은 나라였던 것 같은데 다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1차전에서 82대 66 조금 고전했습니다만
0: 예.
1: 어쨌든 16점 차로 이겼고요. 어제는 인도네시아를 102대 48 무려 54점 차로 이겼습니다. 사실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기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데
0: 예.
1: 어쨌든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를 큰 점수 차로 이겼고요.
0: 예.
1: 미국 NBA에 도전하는 이현중 선수 명실상부 한국 농구의 새로운 에이스인데요.
0: 이 선수는 한국에서 대학 농구도 안 했습니다.
1: 대학 농구도
0: 그러니까
1: 안 했습니다.
0: 미국으로 직행을 했죠.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예.
1: 커리가 나왔던 데이비슨 대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24점에 10리바운드 인도네시아전에서 정말 잘했습니다.
0: 예.
1: 여기에 또 유기상 선수 창원 LG 소속이죠. 3점 슛을 7개나 넣었고요. 그야말로 던지면 들어간다. 이런 말이 딱 맞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0: 워낙에 이제 중거리 장거리 슛이 좋은 선수죠. 이 선수가.
1: 맞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일본도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면서 우리나라는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일본과 함께 8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0: 그거는 된 거고.
1: 네, 이제
0: 하지만
1: 내일,
0: 이제 한일전.
1: 네, 내일 이제 한일전이 있는데요.
0: 예.
1: 한일전에서 지더라도 8강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걸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예.
1: 경기는 일본과의 경기는 13일 오후 7시 그러니까 내일 오후 7시에 열립니다.
0: 예.
1: 일본은요. 앞서 만난 사우디나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강한 팀이고
0: 예.
1: 게다가 홈 어드밴티지도 안고 있습니다.
0: 물론이죠.
1: 우리가 지난달에 일본 도쿄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렀는데요. 20점 차 29점 차 참패를 당했습니다.
0: 선수 구성이 좀 그때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이?
1: 맞습니다. 그때는
0: 네.
1: 우리가 이현중 선수도 없었고 뭐 최준용 선수도 없었고 정예
0: 예.
1: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0: 예.
1: 반면에 일본은 NBA에서 뛰는 하치무라 선수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좀 잘하는 선수들 미국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0: 예.
1: 정예 멤버가 나왔던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어쨌든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일본 농구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일본이 우리의 답이었는데
0: 예.
1: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0: 예.
1: 어쨌든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은 일본이 그때 평가전에서 뛰었던 하치무라라든지 이런 NBA 뛰는 선수들이 없다는 겁니다.
0: 예.
1: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이현중 또 여준석 이런 선수들이 또 주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 예.
1: 우리의 장점은 이현중 유기상 이정현 선수들을 앞세운 3점 슛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3점 슛이 다 들어간다면은 일본과 충분히 해볼 만하다.
0: 네.
1: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3점 슛이 안 들어가더라도 수비와 리바운드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좀 골밑을 지키기 위해서 더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 석점 슛이 좋은 팀의 그 단점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기복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날은 정말 잘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면 도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게다가 우리가 약점이 정통 예. 센터가 없어요.
0: 그렇죠.
1: 라거나 선수도 귀화를 했던 선수인데 지금은 이제 안 뛰고 있고 예. 게다가 여준석 선수가 지금 발부상이 있기 때문에 일본전에 못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0: 외국인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정통 그 센터들이 없어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1: 뭐 서장훈이나 김주성 이런 선수들이 이제 안 나오고 있죠.
0: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단계에 2m 선수가 전혀 없다죠.
1: 뭐 있긴 있어도 예. 그 선수들이 포워드나 예. 가드 이렇게 외곽으로 도는 거죠.
0: 그렇죠.
1: 어쨌든 예. 우리가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우승을 노리게 되는데요. 내일 경기는 뭐 8강 진출이 뭐 결정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금메달 결정력 그 우리가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아, 아시안 게임 얘기 시작하니까 진짜 할 얘기가 참 많아지네요. 좀 많이 끼어들죠, 제가. 자, 이 선수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 텐데 어떤 종목인지 빨리빨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안세영, 신유빈, 김우민, 황선우, 오상욱. 난도가 낮은데?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0: 예. 안세영 선수는 뭐 배드민턴 세계 최고, 신유빈 선수 탁구 신동, 김우민 선수 황선우 선수 두 선수는 이제 수영으로 기대를 그렇습니다. 하는 선수.
1: 수영 탁완왕을 누리고 있죠.
0: 그렇죠. 자 그리고 오상욱 선수는 뭐 제가 그냥. 에이고.
1: 네, 펜싱 선수입니다. 빵집과 더불어서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에이. 그런 주인공입니다.
0: 그렇죠. 세계에서 펜싱 남자 사브로 제일 잘하는 선수입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2관왕을 했던 선수죠. 개인 단체. 쭉 좀 얘기를 해 주시면요.
1: 뭐 그 밖에도 뭐 이미 다 소개를 했으니까요. 예. 그 밖에도 양궁 김우진 강채영. 유도 김민종 허미미.
0: 예.
1: 사격에 반효진 오예진 그리고 태권도의 김유진 선수 또 예. 지난번에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땄죠. 또 체조의 여서정 선수 이렇게 정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단을 이끌 중요한 그런 엘리트 종목들의 스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선수들을 일거수일투족에 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올림픽에 비해서 아시안게임이 격이 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아시아고 그리고 이제 아시안게임이지만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0: 탁구라든지
1: 예. 뭐 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렇죠. 네. 예, 예. 태권도도 그렇지 않을까요?
1: 태권도도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요즘은 태권도를 우리나라 말고 딴 나라들이 사실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요즘에 이란이라든지
0: 맞아요. 예.
1: 뭐 중국도 잘하고요. 몽골이라든지 이렇게 잘하는 아시아에서 잘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어쩌다 태권도는 또 그렇게 됐을까요? 예.
1: 우리 태권도 사범들이 너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기 맞아요. 때문이죠.
0: 외국 코치들은 또 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제 또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작은 종목 큰 종목이라고 그래야 되나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차별적이고 그래도 여하튼 그 축구나 야구 같은 인기 종목의 편성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요 두 종목이 지금 아시안게임 연속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1: 네. 남자 예. 축구는 4회 연속,
0: 예.
1: 야구는 5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뭐 우승이 그냥 찾아오는 건 아니죠.
0: 맞습니다.
1: 특히 이번에는 조금 만만치 않다 이런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0: 예.
1: 이 축구는요. 1997년 도쿄 대첩을 이끌었던 주인공 이민성 감독이 지휘를 합니다.
0: 예.
1: 배준호라든지 양민혁 이렇게 유럽에서 뛰는 해외파들을 대거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수 구성은 나쁘지 않은데요.
0: 네.
1: 그런데 최근에 이 연령을 가리지 않고 우리 연령별 대표팀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올해 열렸는데
0: 네.
1: 일본에게 져서 4강에서 져서 결승에도 오르지 못했고요.
0: 예.
1: 심지어 베트남과 3, 4회전에서도 져가지고 우리가 3등도 못했습니다.
0: 그거는 진짜 그 말이 안 된다 싶은 좀 그런 게 있는데.
1: 그렇습니다.
0: 예. 베트남을 좀 얕보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예.
1: 게다가 또 요즘 아시아에서 일본이 너무 잘해요.
0: 예.
1: 특히 일본의 어린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우리가 23세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 일본은 21세 선수들이 나옵니다만은
0: 예.
1: 우리가 그 21세 일본 선수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0: 그저께 이제 KBS에서 그 축구 중계하는 남현종 아나운서랑 저녁 때 둘이 앉아가지고 축구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전망이 그렇게 투명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 야구는 네. 대만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어. 대만이 요즘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번번이 이기고 있거든요. 지난 WBC 때도 우리가 졌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뭐 대만에게 지면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일본이 4위인 야구 선수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0: 결국은 3파전이잖아요.
1: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일본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대만과 일본이 힘을 어떻게 안배해서 쓰느냐가 결과에 이제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게다가 우리가 악재가 생겼는데요. 우리 팀의 4번 타자를 맡아야 되는 김도영 선수가 지금 경기도 중에 코뼈

0: 허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번트를 대다가 그 타구에 그만 얼굴을 맞은 거예요. 지금 김도영 선수가 보호대를 하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악재라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름값보다 당일 컨디션과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에 축구 야구 모두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야죠. 예. 자, 또 축구 야구 몇 시간씩 또 이제 KBS 중계 보셔야 됩니다. 아유, 아시안게임 얘기했더니 남은 질문이 또 많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예. 자, 토요일엔 스포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람회 노래 이방인 들으면서 마치겠고요.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낮 동안 초가을이 만끽하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구름이 많이 낀 중부지방은 30도를 밑돌면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였는데요.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며 광주와 양산, 밀양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낮에도 광주와 대구 30도, 양산과 밀양 31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서울은 25도, 춘천 23도 등 중부지방은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남부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도 높음 단계까지 올라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서울 18도, 춘천 15도로 시작하겠고요. 강릉 16도, 대구 17도, 광주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3도,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2.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우회 수송로로 활용해온 송유관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에 사용된 드론이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우디는 두 바닷길에 이어 육상 수송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격받은 시점은 지난 10일로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출격한 드론이 송유관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중국의 미성사진이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7월 17일 요르단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전 중국 측으로부터 기지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란은 탄도미사일로 기지 내 미군 숙소를 타격해 미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미군 당국은 이란이 확보한 중국 측 위성사진이 실제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 종료 다음 날인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은 한국과 미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방부와 합동 참모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어제 카트만두에 도착한 긴급 구호대 이진의 윤주석 구호대장은 실종 한국인 수색과 관련해 네팔 당국과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장은 실종자 가족의 참담한 심정과 기다림을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임무를 완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구호대 이진의 활동 기간은 일주일이며 전체 인원이 8명뿐이어서 44명 규모였던 일진에 비해 제한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외교부는 긴급 구호대 일진이 열흘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구호대 일진은 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의 행방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나 검찰, 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나 수사 지휘, 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헬스케어 업체 대표 A 씨도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2021년부터 3년여간 A 씨의 회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처제를 A 씨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허위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박 씨 등은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 배당금 지급 공약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강조하면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투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의 5천 달러 배당금은 미국인이 마땅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라며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부패하고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맹비난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성인이 약 2억 4천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에 약 1조 2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며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북중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약하게 비가 오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나는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둘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엘레나 페란테의 연작 소설 가운데 나의 눈부신 친구의 한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나폴리 4부작으로 알려진 작품이죠. 소설의 주인공인 릴라와 레누는 나폴리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둘은 정반대의 성격을 지녔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작가가 5년 만에 내놓은 장편소설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레빗홀에서 출간됐고요. 우리 현대 경제사를 경유하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0: 요즘 서점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지기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예스 24의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어떤 책 골라오셨나요?
1: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표지만 보면 사실 좀 요즘 나온 책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진짜 정직하게 쓴 책이어서 책도 정말 정직하게
0: 정직하게 쓴 네. 책이라는 게 너무 웃긴데
1: 표지도 네. 좀 정직하게 나왔는데요. 그 24년 차 방송 PD가 직접 걸어 들어가서 기록한 여행 에세이라고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목은 휴대폰과 독화살입니다. 네. 장준호 PD님이라고 네. 그 다큐멘터리를 오래 찍으신 PD님이 직접 쓰셨고요. 네. 10월 출판사라는 곳에서 7월 30일에 출간되었더라고요. 네, 제목만 보고 약간 전 좀 깜짝 놀랐거든요.
0: 독화살이란 단어가 좀 아프게 예 막 날아온 것 같아요.
1: 네.
0: 무서워요, 약간.
1: 일단은 좀 이 제목으로 이제 저는 온라인 서점 근무하니까 검색이 잘 되려나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휴대폰이라는 제목도 되게 많고 독화살 약간 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제목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고민이 됐는데 근데 사실 책 제목이 판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트렌드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럼 뭐 미움받을 용기라든지 이런 뭐뭐 할 용기 뭐 혹은 긴 제목이 유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뭐와 뭐뭐 이런 배열식 제목이 상당히 오랜만에 나온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판매를 목표로 한 베스트셀러를 만들자라는 이런 제목이라기보다는 네. 좀 정직하게 작가님이 주장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뭔가, 좀 들었고요.
0: 뭔가 기술을 부리지 않은 정말 정직하게 쓴 책.
1: 정말 정직하게. 네. 그리고

0: 또 특히 요즘에 여행 분야가 에세이가 많이 안 나오는 철이기도 해요. 나오려면 진작에 한 3, 4월부터 나왔어야 하는데 7월에 나온 게 사실 좀 느리기도 하고 이게 또 여행 에세이가 많이 팔리는 시장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이런 책이 나온 게 굉장히 좀 놀랍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에세이 담당 MD님이 최근에 읽었던 에세이 중에 가장 좋았다라고 하셔서 진짜 네. 제 돈 재산해서 읽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왜 제목이 휴대폰과 독화살인지는 알겠더라고요.
1: 아니 요 제목만으로 보면 그냥 소설이에요. 무슨 추리소설같이.
0: 약간 네. 저는 또 조선시대 일제감적기 시대 네. 약간 김동인 작가가 썼을 만한 그런 제목.
1: 아니 휴대폰인데?
0: 아 그럼요.
1: 독화살만 있으면 몰라도 휴대폰인데?
0: 약간 아니, 그런 식의 느낌을 네. 주는 제목이었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하나 무협지 같다? 남성미가 확 풍긴다? 이런 제목이었었거든요. 실제로는 되게 정반대의 내용인데요. 지구 어딘가에 아직도 독화살을 쏘면서 사냥하는 부족이 실존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부족장이 청바지를 입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좀 상상을 해보면 그럴 수 있을까? 약간 싶거든요.
1: 네.
0: 근데 실제로 이 PD님이 방송국을 그만두고 내돈내산 기획을 하기 위해서 첫 출발지를 아마존으로 택했었거든요.
1: 아, 아마존이 지금 배경이군요.
0: 네. 근데 그 아마존을 가는데 약 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 한대요.
1: 네.
0: 정말 고생고생해서 돈을 영끌해서 아마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렇게 독화살과 휴대폰을 든 족장님이셨던 거예요. 족장님이 막 청바지 입고 네. 스마트폰 움직이면서 만지면서 이제 안내를 하신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본도 약간 처음에는 이거 사기 아닌가? 네. 몰래카메라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지금 책 표지가 어떤 족장님이 셀카로 이렇게 독화살 하나 들고 본인이 찍고 있는 그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 미소를 웃음 짓게 하는 장면인데요. 근데 PD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유튜브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저도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다들 사표 하나씩 끼고 일하지만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1: 네.
0: 네 저자님도 그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 이 프로그램 하신 분이군요.
0: 네. 방송 대상과 최고 시청률 상까지 받은 네.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있는 PD였던 네. 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가 이런 상 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1: 네.
0: 그럼에도 이제 좋은 기획력으로 이제 방송가에서 인정받는 PD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PD님 자체도 약간 특이하시게 록밴드 기타리스트를 꿈꾸던 미대생이셨대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KBS 단편 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네. 이제 이쪽 계열로 완전히 진료가 바뀌게 된 거죠.
1: 네.
0: 그 뒤로 이제 방송국에서 24년 동안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특이하시긴 한데
1: 네.
0: 본인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정해진 방송 시간이라든지 짜여진 틀의 형식 안에서 뭔가 현장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기 어렵다는 한계가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다큐멘터리의 완성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걸 지키고 싶고 그리고 또한 유튜브가 현장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둘을 결합한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회사 일을 완전히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겸업하면서
1: 아, 그랬군요.
0: 한 3, 4년 일을 하시다가 아, 이래선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1: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0: 네, 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1: 네.
0: 예, 채널명이 역막살 로드래요.
1: 역막살 로드.
0: 네, 그리고 그 역막살의 첫 목적지가 아마존이었던 거죠.
1: 아, 24년이면 인생을 거의 다 바친 건데 다큐멘터리 PD라면 이제 타이탄 이런 일정 속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네. 심지어 진짜 네. 그 테마기행뿐만 아니라 뭐 한국기행, 뭐 이웃집 찰스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1: 이웃집 찰스도 했다고요?
0: 네.
1: 제가 이웃집 찰스를 한 6년 했었는데
0: 아 진짜 거기
1: 아는 분인가?
0: 아마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1: 네.
0: 장준호 PD님이시니까 아마 네. 연출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100여 개국을 다니면서
1: 네.
0: 사람들의 삶을 카메라로 담아온

0: 베테랑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좀 아쉬움이 크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 찍다 보면 일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연예인보다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들이 뭐 주제랑 어긋나거나 그래도 본인한테 이제 마음에 터치하는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못 살린다는 게 PD로서 약간 부채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어느 정도 앵글과 대본이 정해져 있는 이상 연출되는 장면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겪었던 현장에서 진짜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 그 공기 같은 거를 정해진 틀 안에서 모두 다 담을 수 없으니 내가 한번 진짜 유튜브로 담아보자 하면서 이제 갈증을 느껴서 나가신 거죠.
1: 네.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고민을 많이 했는지 좀 짐작이 돼요.
0: 네. 네, 저도 사실 막 서점 주인 같은 거 해보고 싶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독립서점.
1: 아, 너무 잘, 네. 언젠간 꼭 하실 것 같은데요?
0: 해보고 싶은데, 네. 아, 이게 월급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결국 끈을 이렇게 못 놓는데.
1: 그래도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0: 네.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많은 용기도 얻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역마살 로드를 만들고 나서 지금은 구독자가 54만 명이나 되셨어요. 그래서 여행 다큐 채널 채널로는 이렇게 큰 채널이 또 국내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촬영 감독님 서경석 감독님이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인 멤버가 있으신데 10개국어를 하신대요. 존이라고. 아. 그 두 분과 함께 이제 셋이서 팀을 꾸려서 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참 좋다고 생각이 든 게 저자 스스로 밝히기를 이제 카메라가 미처 다 담지 못한 표정이라든지 편집 과정에서 또 잘려나간 맥락이 유튜브여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촬영 끝나고 나서 본인이 소외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번 책에 다 담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상의 단순한 스피노프가 아니라 네. 영상에 놓친 것들을 다시 복원했다는 개념으로 이 책을 소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와, 이 사람 진짜 멋지게 산다. 뭐 이게 약간 그쵸. 우리의 로망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0: 그쵸, 그쵸.
1: 채널명에 딱 역마살이라는 단어도 넣었다는 거는 앞으로도 많이 돌아다녀 거고 정말 네. 그동안도 엄청 뭐 다녔다는 얘기인데.
0: 그렇죠. 예. 제가 유튜브를 진짜 잘 안 보는 사람이어서
1: 그래요.
0: 네. 영상을 취약하게 영상에 취약한 사람이어서 잘 못 네. 봤는데 이제 라디오를 준비하기 전에 채널을 들어가 봤거든요.
1: 네.
0: 그랬더니 일반인들이 관광지로는 전혀 생각 못할 곳들만 주로 다니셨더라고요.
1: 오.
0: 국내 여행지도 있긴 있는데 네. 이번 책에서 다루는 곳은 총 8개의 지역이고요.
1: 네.
0: 그 아마존 오지 부족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마지막 수렵 채집 부족이 있습니다.
1: 네.
0: 그분들까지 하고 또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장례 문화라든지 에콰도르에서는 아직도 그 얼음 캐는 사람의 직업이 있대요. 그것도 취재하고
1: 재밌다.
0: 네, 에루살렘 이라든지
1: 예.
0: 캄보디아의 수상가옥 마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네. 지역까지 가실 정도로 되게 열정적으로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1: 지금 뭐 정말 뭐 동분서주 엄청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는데 뭔가 공통된 점이 있는 건가요? 이 지역들 사이에?
0: 네. 이 여덟 군데 모두 다 사라져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그런 그걸 고수하고 있다는
1: 그러네요.
0: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정말 저자가 이제 쓰면서도 경계하는 게 하나 있다고 밝히는데요.
1: 네.
0: 이제 다큐멘터리 쓰면서도 자기의 하나의 철칙인데 이 풍경과 이 사람들을 단순하고 그리고 신기한 구경거리로 플랫하게 소비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과정들도 나오거든요.
1: 구경거리로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0: 주로 저희가 보통 오지 여행기라고 하면 읽으면서 와 이렇게 원시적인 삶을 아직도 사는구나.
1: 네, 저도 지금 여기 책 들춰보면서 그 사진들 굉장히 넉넉해 보고 있거든요.
0: 그쵸,
1: 이런
0: 그쵸.
1: 곳이 있어, 이런 표정들이야, 이런 옷차림이야.
0: 그런 것들을 네. 보고 되게 신기해만
1: 네.
0: 하는데 저자가 그런 낭만화를 딱 저지합니다. 네. 그래서 네. 단도직입적으로 본인들이 실제로 가보면 이제 원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원주민들은 이제는 정글 한복판에서도 스파게티를 먹고 그리고 애들은 디즈니 캐릭터 옷 입고
1: 네.
0: 그리고 부족장은 정말 휴대폰을
1: 들고
0: 잘 사용하고

0: 나오고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멈춘 원시의 세계가 아니라 문명과 전통이 약간 뒤섞여서 혼돈의 네.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잘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0: 그런 차원에서 제목을 굉장히 잘 뽑은 거네요. 그쵸? 휴대폰과 독화살, 그야말로 문명과 전통을 각각 대표해서 한 단어씩 딱 이렇게
1: 맞습니다.
0: 뽑아낸 거잖아요.
1: 그래서 더 이게 이 제목을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네. 이렇게 뭔가 사라져가는 삶의 방식을 뭐 그리워하기도 하고 뭐 혹은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상상도 하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문명화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개발이라든지 자본 그리고 관광산업, 기후변화 또 나아가 전쟁 같은 것들이 네. 만들어내는 좀 밀려났다는 그 부분을 짚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돌아다니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밀려나야만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앵글로 찾고 네. 글로 써보는 게 좀 매력적인 포인트더라고요.
0: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에요. 하하호호 막 우리 예능에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책이군요. 네.
1: 실제로 또 다큐멘터리가 일반적인 영상보다는 좀 묵직한 감정을 전달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와닿는 부분도 책에서 되게 많은데요. 근데 유튜브 채널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엄청 무거운 톤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도 뭐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좀 가볍게 쓰신 편이고요. 또 웃긴 건 PD 두 분과 통역가분들이 함께 먹고 자고 걸으면서 네. 이제 나온 글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생생하고 인간적입니다. 네. 또 예를 들어서 두 PD님이 자기들이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네. 어디서든 5초 컷으로 잠에 들 수 있다. 그냥 네. 뭐 돌 위에서도 잘 수 있고 네. 해먹을 걸고도 잘 수 있고 어디서든 그렇게 잘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직업을 잘 해내려면 네. 잘 먹기도 해야 하고 네. 애벌레도 먹고 그래야 하니까 아, 네. 잘 싸고 잘 자기 때문에 네. 이 힘든 직업 다 해낼 수 있었다. 아.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위트 있게 계속 나오기도 네. 해요.
0: 혹시 소개했던 곳들 가운데 우리 김유리 MD께서 좀 인상 깊었던 곳 있어요?
1: 이게 처음이어서 되게 강렬해서 그랬는지 네. 에콰도르에 위치한 아마존 오지부족 찾으러 간 에피소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이게 접촉이 거의 없는 공동체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제작비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천만 원 가까이 들었대요.
0: 네. 사비로 지금 6천만 원을 들여서.
1: 그렇죠. 적금 뗀 거죠. 하나. 네. 근데 비행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배도 갈아타면서 엄청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더 억울했던 건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에콰도르에 내는 통행료 같은 개념이 있대요. 그러니까 6천만 원으로 그 통행료가 진짜 말하는 통행료가 아니라 그냥 뭔가 자릿세 내는 것처럼 네. 그렇게 내야만 부족들하고 컨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아마존 원주민 부족 이름이 그 바메노 공동체였는데요. 그곳에서 무려 10일간 같이 먹고 자고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원주민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실제로 독화살이라든지 블루건으로 사냥하는 정통은 그대로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점도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되게 우리의 이미지상 드넓은 정글과 같은 이미지잖아요. 네. 동시에 이제 가보니까 한쪽에서는 석유 개발이라든지 벌목으로 계속 끊임없이 불이 나는 환경을 또 보신 거죠. 네. 근데 이런 개발을 거부하면 용병의 폭력까지 겪는다고 해요. 원주민들이. 왜냐하면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개발해야 하니까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까지 실제로 받고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어느 날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사실 또 나라도 좀 방임한다고 해요. 국민이라고 원주민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이제 돈이 되는 건 사실 개발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족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네. 휴대폰도 다루고 문명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지금 삶을 홍보하지 않으면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말살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네. 처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밤에는 공동체도 이 역막살 로드 영상 촬영의 은하인데 네.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우리 편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1: 네. 우리 이런 부족이야. 네, 네. 우리 부족이 여기에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어떻게 보면 그 PR이 네.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행하는 결국엔 소극적인 반항인 것이기도 하죠. 이런 비슷한 결에서 그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족도 소개가 되는데요.
0: 네.
1: 이 부족이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수렵채집 부족이라고 불리는데 사냥에서 잡은 걸 그

0: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약간 뭐 미디어에 잘 살리기 위해서 사냥하는 모습을 좀 연출하고 막 이러나 보죠?
0: 네, 그게 진짜 어쩔 수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부족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좋은데 절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 워낙 중간에 슈팅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원주민들은 그런 곳에 노출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합니다.
1: 이게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원주민 입장에서는 되게 적대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도
0: 그렇죠.
1: 뭐라 할 말 없는데 이 저자는 굉장히 막 열흘 동안이나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통하게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 좀 다가가는 것 같고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영상에 잘 담겨져 있을 것 같네요. 책에도 있고
0: 보니까 진짜 촬영하면서 본인 마음에 되게 오래 남는 건 화려한 풍경이라든지 자연 풍경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웃던 사람들의 얼굴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평온함을 위협하는 그 개발 도상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사라져가는 걸 기록하는 일은 결국에는 누가 이 삶을 사라지게 만드는가를 되묻는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써놓으셨어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랄까 인도네시아 토라자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되게 독특한 장례식 문화가 있거든요.
1: 네.
0: 이제 거기서는 죽은 자들의 날이 되면 무덤에서 시체를 직접 꺼내서 치장해주고 며칠 내내 잔치를 여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열어야 조상들에게 존경심을 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방인들도 손님처럼 따뜻하게 맞이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런 연구가 없는데 그냥 무작정 가서 촬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하면서도 며칠째 그렇게 숙박을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지신 거죠.
1: 네.
0: 근데 이게 뭐 시신을 꺼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설어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시신의 옷깃을 펴고 머리를 정리해주는 손질들이 좀 다시 따뜻하게 보이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결국에는 뭐 다큐멘터리도 그렇지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랑 너무 다른 풍경이고 낯설지만 오래 보면 결국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1: 네.
0: 보시면 정말 원주민 지구 반대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좀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1: 네.
0: 실제로 지금도 팔로워가 54만이긴 하지만 넉넉지 않은
1: 꽤 잘 되는 채널인데 너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예산에 항상 좀 시달릴 것 같아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다 적응하고 어느 곳에서도 이게 삶의 그 인간적인 면을 다 영상에 담을 줄 아는 정말 타고난 PD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해야 될 어떤 지구촌 문제들에 대해서도 거론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 수작이네요, 진짜.
0: 표지만 보시면 이 책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내용이 정말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해서 모두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세계가 궁금하다면 장준호 PD의 휴대폰과 독화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YES24의 김유리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3: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2: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3: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자, 오늘 작품은 그 유명한 엘레나 페란테의 이른바 나폴리 4부작이에요.
4: 네. 이게 총 4권짜리 소설이고요.
3: 네.
4: 페이지 수를 다 합하면 2,400쪽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4권의 그 소설 제목들이 다 달라요.
3: 네.
4: 1권은 나의 눈부신 친구, 2권은 새로운 이름의 이야기, 3권은 떠나간 자와 머무른 자, 4권은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상 이 소설은 대하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0: 보통 이런 경우 전체 작품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된 제목이 있거든요. 뭐 토지, 네. 뭐 태백산맥.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있고 1권, 2권, 3권 제목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설에는 그런 통일된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작품이 나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나폴리 4부작이라고 부르는 거죠.
1: 우리만 그래요? 아니면 그 외부에서도 나폴리 4부작이라고 하는 건가요?
0: 나폴리 4부작으로
1: 그냥
0: 불러요.
1: 다 그렇게. 네.
0: 근데 사실 이 책을 저는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나의 제목을 붙여도 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0: 뭐 릴라와 나 뭐 이렇게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네. 작가가 왜 제목을 따로 붙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밝힌 바는 뭐 저의 그 검색 능력의 부족함인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찾기로는 아직 뭐 발견을 못했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미국의 그 HBO에서 드라마로 제작을 했는데 그때에는 책 1권의 제목인 나의 눈부신 친구 요거를 네. 드라마 전체 시리즈의 제목으로 붙였어요.
1: 네.
0: 그리고 이 드라마는 이 네 권짜리 책 모든 내용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폴리 4부작이라고도 하고 네. 영상화 될 때는 뭐 HBO처럼 나의 눈부신 친구 이런 제목을 또 붙이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1: 우리가 지난해 이제 사반세기 뭐 가장 좋았던 책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이 이제 우리 김경영 MD였나요? 김유리 MD였나요? 뭐 이렇게 꼽아서 이 책을 이제 잠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 책에 대한 찬사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0: 네. 네. 그 이 책 표지 한국 번역판을 그 표지를 뺄 수 있거든요. 벗겨낼 네. 수 있어요.
1: 예.
0: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벗겨내면 뒷 종이에 추천사가 쓰여 있는데 빽빽하게 다 쓰여 있습니다.
1: 네.
0: 너무 그 찬사들이 많아서 네. 저는 그 중에 소설가 준파 라이니의 말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폴리 4부작은 절대적인 명작이다. 나는 이 4부작을 완전히 몰입해 읽었고 책의 노예가 돼버렸다. 그리고 또 이 책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책 1위에 뽑혔습니다.
1: 이 작가 입장에서는 이런 찬사들에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이 나폴리 4부작을 쓴 엘레나 페란테에 대한 얘기가 참 드물어요. 그 작가.
0: 네. 예. 일단 엘레나 페란테는 필명이에요.
1: 그렇다면서요.
0: 네. 이 작가에 대해서 알려진 거는 나폴리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폴리를 떠나서 고전 문학을 전공하고 꽤 긴 세월을 외국에서 보냈다. 요 정도만 알려져 있어요.
1: 네.
0: 왜 이러냐면 일단 엘레나 페란테는 작품만이 작가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다른 그 분석에 의하면 미디어와 그렇게 편한 관계가 아니었대요.
1: 아, 그래요?
0: 미디어의 속성 자체를 좀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소설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자신의 페르소나가 레누인데
1: 네.
0: 레누가 언론에 속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언론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인터뷰도 서면으로만 한다고 해요.
1: 그렇죠.
0: 아무튼 이런 사람인데 그 이탈리아의 유명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한 언론이
1: 네.
0: 엘레나 페란테로 추정되는 인물의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을 낸 출판사의 계좌를 추적한 거예요. 이 출판사가 한 명한테 거액의 송금을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내가 이 공개된 엘레나 페란테의 프로필과 좀 겹친다면서 그 정체를 공개했는데
1: 네.
0: 저는 일단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작가가 원치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공개된 사람이 엘레나 페란테라는 공식적인 그 증거가 없어요.
1: 네.
0: 다만 여러분이 언젠가 이 책을 이제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이 정보가 따라올 텐데 그냥 이런 그 에피소드 정도 뭐 해프닝 정도가 있었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네. 될 것 같고요.
1: 네, 너무나 그 신비주의를 유지하니까 너무나 이 대작가에 대한 궁금증에
0: 그렇죠.
1: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좌까지 추적해서
0: 그쵸, 그 일종의 네. 뭐 유명세에 대한 유명세의 네. 자체가 그 세가 이제 뭐 세금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유명함에 대한 세금이다. 뭐

0: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도 작가는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지 않고 네. 작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폴리 4부작으로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랐죠. 그 나의 눈부신 친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HBO에서 드라마로 제작을 했고요. 또 잃어버린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매기 질레날 감독이 로스트 도터라는 제목을 좀 바꿔서 영화로 만들었고 또 다른 소설 어른들의 거짓된 삶은 드라마로 제작이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그리고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가운데 한 명으로 네. 꼽혔어요. 이거는 소설가만 그 선정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백인 전체를
1: 그러게요.
0: 예, 직업과 상관없이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1: 그러니 더 실체에 대해서 더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자, 나폴리 4부작 대하소설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 네 권의 책의 줄거리를 다 살펴보는 건 아니죠?
0: 그렇죠.
1: 네.
0: 그건 이제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제가 다 소개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이 책을 궁극적으로는 네. 직접 읽으셔야 되는데 네. 그 제가 그 잠재적인 독서의 재미를 미리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1권의 핵심 내용 네. 그리고 2권 초반부까지만 아주 간추려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도 1권까지 읽었는데 저 좀 읽은 지 그래도 시간이 네. 좀 돼서 자 깨끗하게
0: 한번 복귀하는 차원에서
1: 네, 한번,
0: 다시 한번
1: 예, 처음 듣는 것처럼 네. 한번 해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 소설은 1950년대 나폴리의 한 동네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또 폭력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걸핏하면 거리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쉽게 말해서 교양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동네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두 주인공이 자라고 있죠.
1: 네, 두 주인공의 이름은?
0: 두 소녀는 바로 레누와 릴라입니다. 네. 이 소설은 이 둘이 10대 소녀 때부터 60대 할머니가 될 때까지의 삶과 그 친구들과 가족들의 삶을 나폴리, 피렌체 그리고 밀라노를 배경으로 펼칩니다. 아무튼 이제 소설은 두 소녀의 성격을 소개하는데 이 두 명이 매우 달라요.
1: 어떻게 다르죠?
0: 일단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레누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모범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쉽게 말해서 모범생 소녀입니다. 반면에 릴라는 용기 있고 거침이 없는 네. 소녀입니다. 그리고 레누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은 타입이라면 릴라는 그냥 날 때부터 천재인 소녀입니다. 릴라는 정말이지 무섭도록 영리해서 네. 사람을 조종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1: 뭔가 이게 성장을 했을 때는 리나 같은 친구들이 더 뭔가 큰일을 하잖아요. 보통.
0: 네. 그래서 정말 소설에서 보면 나중에 아주 큰일을 여러 가지 벌려요. 네. 아무튼 1권의 소설은 이 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자,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 둘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동네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존재 돈 아낄레. 예, 돈 아낄레. 돈이 이제 미스터거든요.
1: 아니 이거를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몰랐는데 그 들으니까 돈 아낄레.
0: 이열 씨가 돈을 아끼는 사람은 아닌데.
1: 어감이 웃기네. 네.
0: 그렇네요. 한국에서만 그렇게 네. 오해할 수 있겠네요. 돈 아끼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네. 돈 아낄레의 집 앞에서 뭐 돈 아낀다는 생각을 안 네. 하면서 놀고 있는데 네. 이 아이들한테는 이 집에 대한 끔찍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1: 아, 어떤 소문이었죠?
0: 돈 아낄레가 네. 자기 집의 지하실에서 뭔가 네. 무섭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1: 불법적인 일.
0: 그 지하실에 잘못 가면 사람이 죽는다. 네. 뭐 이런 전설 같은 소문이 돌고 있었던 네. 거죠. 그런데 이 지하실로 통하는 그 환풍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철제 격자 무늬로 된 그 철제 문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앞에 딱 서더니만 릴라가 네. 이상한 행동을 해요.
1: 네, 어떤 행동을 하죠?
0: 그 레누한테 네. 굉장히 예쁜 고급 인형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잠깐 자기한테 달라고 하더니만 그 환풍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문 있잖아요. 네. 철제 문. 그 구멍 사이로 그 돈 아낄레에 굉장히 그 무서운 지하실 아래로 이 인형을 던져버린
1: 던져요.
0: 거예요.
1: 릴라 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0: 릴라가 네. 영악한 애예요. 그러니까 릴라는 레누가 가진 거를 갖고 싶어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걸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둘 다 못 가지는

0: 선택하죠.
1: 못 가시겠다면 망가뜨릴 테야. 네. 이런 마음으로.
0: 그리고 레노 역시 릴라가 가진 거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둘은 서로 흠모하면서 네. 질투하는 관계예요. 네. 이 관계가 소설에서는 50여년 넘게 그려집니다. 아, 네.
1: 자, 그래서 레노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0: 그 레노도 네, 네. 릴라의 인형을 네. 돈 아낄래 아저씨의 지하실로 던져버리죠.
1: 자, 그 무섭다는 거. 한번 들어가면 사람 나오지 못한다는 그곳으로 인형을 던지면 못 찾는 거잖아요. 못 그렇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0: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라면 포기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릴라는 아까 무섭도록 용감한 아이라고 했잖아요. 꾀도 많고. 릴라가 돈 아낄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실수로 인형을 아저씨의 지하실에 떨어뜨렸다고 돌려달라고 해요. 네. 아까 이 돈 아낄레는 돈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생각하시네. 네. 그 자기의 지하실을 절대 공개할 수 네. 없다. 내 지하실에는 그런 게 떨어지지 않았다. 막 얘기하니까 릴라가 반드시 떨어뜨렸다. 거기 가겠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거기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 대신 인형을 사라면서 인형값을 줍니다.
1: 네. 그 아저씨가 그래도 생각보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라고 좀 느낌이 들었었어요. 공포의 대상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아이들이 용케 야시로부터 돈 아낄래 아저씨한테 네. 돈을 받아냈네요. 네.
0: 그렇죠. 돈, 돈 아낄래 아저씨가 돈을 네. 안 아낀 거죠. 네. 아무튼 이걸 다른 애들이라면 상상조차 못했을 그러니까. 텐데 릴라는 되바라지고 네. 용기 있기 때문에 했던 거죠. 네.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레누는 릴라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1: 네, 이 둘의 이제 우정이 그려지죠.
0: 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둘의 우정은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둘은 계속 서로를 자극해요. 네. 레누는 릴라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네. 릴라는 또 누구보다도 빨리 책을 읽고 수학 문제를 빨리 능숙하게 풀어서 네. 선생님들을 다 놀라게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1: 아까 그러셨잖아요. 릴라가 약간 좀 천재기가 있는
0: 네,
1: 아이라고.
0: 천재예요. 네, 네, 네. 그런데 릴라는 네.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딸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중학교 진학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네. 대신 아버지 밑에서 일하게 되죠.
1: 레누는요?
0: 레누는 겨우 허락을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학교로 진학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레누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레누는 릴라에 대한 자격지심을 갖고 있죠. 네. 이 릴라는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레누보다 더 방대한 양의 독서를 하면서 네. 멋지게 글을 쓰고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겁니다. 네. 이 어린 초등학생이. 네. 그렇기 때문에 레누는 릴라한테 열등감과 동경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1: 애증의 존재고.
0: 네, 그런 셈입니다. 한편 이 동네에는 지역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인물들이 누구냐? 네. 바로 폭력배 형제인 네. 솔라라 형제입니다. 네. 특히 이 중에 형인 마르첼로 솔라라는 릴라한테 집요하게 접근하면서 네. 릴라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1: 폭력배까지 가나요? 약간 건달 같은 형제 아니었나요? 아무튼
0: 진짜 폭력배예요. 네. 나중에 마피아가 돼요.
1: 그런가요? 네.
0: 네. 이 엄청난 도시예요. 나폴리가.
1: 네. 리나의 내 성격을 생각하면 그 구애를 그냥 쉽사리 받아줄 것 같지는 않은데.
0: 그렇죠. 안 네. 받아주죠. 네. 릴라는 이 솔라라 형 마르첼로의 그 구애와 위협을 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이제 그 마르첼로는 선물을 보내고 네. 막 릴라 가족한테 뭐 그 금전적인 영향력을 행세하고 네. 막 심지어 뭐 길거리에서 위협하고 모욕까지 하지만 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1: 멋있어요. 레누는 어떻게 지내나요?
0: 레누는 동네에서 글 좀 쓴다는 원래는 이제 철도원인데 네. 우회적인 등단을 통해서 그 데뷔를 한 시인이 있어요. 네. 막 대단한 시인은 아니고 동네 시인쯤 되는데 이 시인의 아들인 니노를 짝사랑합니다. 네. 이 니노 얘는 어떤 애냐. 잘생겼고 호리호리해요. 네. 똑똑하고. 이 니노는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나폴리 동네와 답지 않게 네. 아주 세련된 말을 구사하는 소년이거든요. 그래서 레노한테 리노는 나폴리 바깥의 세계를 보여주는 존재인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데 약간 서울 깍쟁이 같은 소년인 거예요.
1: 네.
0: 그런데 리노는 이 레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누는 리노를 향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외모, 계급, 지적 능력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시간을 보내죠.
1: 이렇게 사춘기 소녀들의 성장기를 굉장히 재밌게 네. 표현하는 소설이에요.
0: 네. 네. 자, 이제 릴라는 뭘 하느냐. 네. 아빠 밑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구두 수선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두 고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네. 자기 친오빠와 함께 독창적인 구두를 직접 디자인해서 만듭니다.
1: 네.
0: 왜냐? 이 구두야말로 릴라의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희망이자 릴라가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에 맞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1: 릴라가 그 재능을 인정받나요?
0: 네. 네. 사람들이 릴라가 만든 구두를 보고 깜짝 놀라요. 너무나 훌륭한 구두라면서요.
1: 네.
0: 그리고 사실 릴라는 이 그 나폴리에서 송창식 씨의 그 담배가게 아가씨 주인공처럼
1: 네.
0: 정말 모든 남자가 좀 거짓말처럼 다 첫눈에 반하는
1: 맞아요.
0: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1: 약간 여성성이 좀 있는 친구고.
0: 그리고 그쵸? 굉장히 당차고.
1: 레노는 네. 조금 선모스마 같은 네. 느낌의.
0: 레노는 그냥 공부만 네. 잘하는 모범생이고.
1: 네.
0: 그래서 소설 초반에는 진짜 너무나 공식처럼
1: 맞아요.
0: 모든 남자들이 릴라를 다 짝사랑해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릴라를 짝사랑하는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아까 그 돈 안 아끼는
1: 네,
0: 돈 아낄레의 아들 스테파노도 있습니다.
1: 돈 아낄레가 근데 나중에 뭐 좀 잘못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0: 맞아요. 죽어요.
1: 네, 그죠. 죽죠. 갑자기.
0: 네, 돈 아낄레가 지역 사람들한테 굉장히 원한을 많이 산 자본가였어요.
1: 네.
0: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공산주의자인 다른 주민한테 살해를 당하거든요. 근데 소설에서는 네. 이 살인의 진범이 그 공산주의자 아저씨인지 아닌지 끝까지 밝혀지지는 않아요.
1: 네.
0: 근데 일단은 공산주의자 아저씨가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은 릴라의 친구의 아버지예요.
1: 네.
0: 그러니까 다 한 동네 사람들인 거죠.
1: 자, 이제 나폴리의 이 작은 동네가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0: 네, 네. 그렇죠. 아무튼 릴라는 그 돈 아낄레가 이제 죽었잖아요.
1: 네.
0: 그 죽은 아버지한테 식료품점을 물려받은 스테파노와 네네. 결혼을 합니다.
1: 왜 갑자기 스테파노와 결혼을 하는 거죠?
0: 일단 이 스테파노 집안은 네. 돈이 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스테파노가 릴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1: 네.
0: 릴라가 만든 그 구두 사업을 자기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릴라는 스테파노와 결혼을 하면 자기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 두 번째, 이 그 마르첼로가 자꾸 자기한테 접근을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릴라는 스테파노가 자기의 방패가 되어서 폭력배인 마르첼로를 막아줄 사람이라고 여긴 거죠.
1: 네.
0: 그런데 결혼을 하는 그 당일날, 결혼식 날에 릴라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1: 어떤 장면?
0: 그러니까 자기가 네. 그토록 싫어하고 계속 거절했던 마르첼로, 그 마르첼로 솔라라가
1: 네.
0: 그 폭력배 형제의 형,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이 만들었던 그 애지중지한 디자인의 구두를 신고 결혼식장에 떡하니 나타난
1: 그
0: 거예요.
1: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0: 릴라는 분명 이 신발을 자기의 예비 신랑인 스테파노한테 줬거든요. 근데 스테파노는 구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솔라라 형제의 막강한 자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동업을 제안하면서 마르첼로 솔라라한테 구두를 갖다 바친 겁니다.
1: 아, 갖다 바쳤군요.
0: 뇌물처럼.
1: 그러니까 마르첼로가 그 구두를 원했던 거예요.
0: 그렇죠. 마르첼로는 왜 이걸 원했냐. 마르첼로는 줄곧 릴라를 자기 손에 넣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시그널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1: 네.
0: 어떤 시그널이냐면 네가 스테파노와 결혼을 해도 너는 결국 내 손 안에 있다. 네 남편은 내 수하에 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1: 네.
0: 아무튼 이렇게 1권은 리나의 결혼이 해방이 아니라
1: 네.
0: 또 다른 굴레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끝이 납니다.
1: 아까 2권 초반도 좀 알려주신다 그랬으니까
0: 네.
1: 이제 2권 어떻게 시작돼요?
0: 이렇게 이제 릴라한테 소중한 구두를 스테파노가 냅다 마르첼로한테 갖다 바친 걸 보면 감이 오죠. 스테파노는 릴라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1: 네.
0: 게다가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릴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는 거죠.

0: 게다가 릴라는 임신을 하는데 불행했잖아요. 네. 결국은 그래서 유산하고 맙니다.
1: 아이고. 자, 그의 또 다른 그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 레누는요.
0: 그렇죠. 네. 진짜 주인공이죠. 레누는 공부를 계속해서 마침내 이 동네 밖의 세계로 진출을 합니다. 네. 다른 동네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거죠.
1: 네. 아, 잠깐만.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예, 지금 이제 레누는
0: 이제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1: 다른 고등학교 가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그러면 릴라가 중학생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만큼 두 인물의 상반된 삶을 극명하게 대비해서 소설이 제시하는 거죠. 네. 한 명은 중학생 나이에 결혼을 해서
1: 가난 때문에
0: 돈 때문에
1: 했고,
0: 네. 결혼을 해서 뭐 임신을 했는데 또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고
1: 네.
0: 다른 한 명은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계속 꿈을 이어가는 네. 거죠. 아무튼 이 레누는 계속 오랫동안 그 시인의 아들 니노한테 마음을 품어왔잖아요.
1: 네. 근데 뭔가 지금 얘기가 굉장히 불길하게
0: 그렇죠.
1: 전개가 되고 있어요.
0: 네. 자,
1: 네.
0: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 네.
0: 니노는
1: 니노가
0: 릴라를 좋아해요.
1: 그러니까 삼각관계가 되는군요.
0: 네.
1: 근데 릴라는 이제 이미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 릴라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불행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니노를 통해서 탈출을 꿈꿉니다. 이것 때문에 레누는 니노와 릴라한테 큰 상처를 받죠.
1: 이렇게 레노에게 릴라는 늘 동경과 상처를 주는 애증의 대상이 됩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레노는 자신이 받은 그 상처를 글로 풀어내면서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레노가 작가가 돼요.
0: 네. 이 소설의 실제 작가인 엘레나 페란테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페르소나예요.
1: 네.
0: 아무튼 레노는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생으로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요.
1: 네.
0: 훗날 작가가 되어서 자신이 살아온 나폴리에서의 50여년간의 삶을 책으로 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한 니노와 그 수십 년간 이어온 그 관계
1: 네.
0: 그리고 릴라와의 관계
1: 네.
0: 그리고 릴라가 나와 친해진 첫날부터 감춰온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첫날에 인형을 던졌잖아요.
1: 아.
0: 그 인형을 잃어버렸잖아요.
1: 예.
0: 그 비밀이 사건의 마지막에 가서 밝혀집니다.
1: 아, 사건까지 다 읽으신 거죠?
0: 아, 당연하죠.

0: 1권부터 전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2권부터 더 재밌어요.
1: 읽어보시면 네. 1권은 네. 굉장히 2, 3, 4권에 비해서 아주 심플해요. 본격적인 그래요? 이야기는 2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3권으로 넘어가면 진짜 그 옛날 KBS에서 방영하던 사랑과 전쟁 느낌으로 네. 아주 복잡한 남녀관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네. 여기에다가 나폴리는 물론이고 당시 이탈리아가 처했던 정치적인 배경이 맞물리면서 뭐 진보주의자, 공산주의자, 극우주의자의 대립이 끊임없이 등장을 해요. 심지어 마피아까지 등장을 합니다.
0: 그러니까 마피아가 되는군요. 그 형제들이. 예.
1: 그래서 이 소설을 두 소녀의 우정 이야기로만 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살인과 배신, 협작과 음모.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중에는 폭주합니다.
0: 이야기의 성격이 확 바뀌어버린 네. 거예요. 네.
1: 그래서 읽어보시면 1권은 좀 소소한 에세이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2, 3권으로 나가면 이게 연애 소설 같으면서도 정치 소설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소설 속에 토론 장면이 많이 나와서 약간 교양 소설이나 사회과학 서적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0: 네.
1: 그리고 4권까지 읽으면 약간 스릴러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 계속 읽다 보면 장르 소설 같기도 하면서 또 순문학 같기도 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이 소설은 정체를 규정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0: 팔색조 같은 성격을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1: 우리가
0: 이렇게
1: 만화경 보면 막 볼 때마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만화경 같은 소설입니다.
0: 네,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주요한 메시지, 동력 그렇죠. 뭐라고 봐야 될까요?
1: 너무 이렇게 막 다양하게 펼쳐지면 그 난삽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요한 그 메시지, 모티프가 있는데 그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페미니즘이 아니라면 캐릭터도 서사도 설명되지 않아요.
0: 네.
1: 페미니즘이 그만큼 이 소설의 주요 모티프인데 엘레나 페란테가 왜 이걸 모티프로 삼았냐. 자기가 살아온 그 50, 60년대의 이탈리아가 특히 나폴리가 얼마나 마초 중심적이고 그래, 네. 여성에게 폭력적인 사회였는지 끊임없이 말하기 위해서 결국은 네.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을 활용한 거죠.
0: 자, 끝으로 어떤 곡 함께 들어볼까요?
1: 이탈리아 소설이니까 당연히 이탈리아 노래 골라왔고요.
0: 좋아요.
1: 이 소설의 배경이 1950년대, 60년대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동한 가수의 곡을 골라왔습니다. 토니 레니스의 꽌도 꽌도 꽌도.
0: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나폴리 4부작 가운데 첫 번째 편인 나의 눈부신 친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연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 한국자립생활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백지혜입니다. 한국자립생활대학은 2009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해온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면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배우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한낮에 서울이 23.6도에 머물며 낮 동안에도 선선했습니다. 반면 쾌청했던 남부지방은 가을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밀양과 양산의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은 한낮에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낮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최근 독감 유행주의보도 내려진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수도권과 강원도는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18도, 춘천 15도, 대전 16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3도, 강릉 26도, 대전 28도로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30도, 대구, 양산, 밀양이 31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우회 수송로로 활용해온 송유관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에 사용된 드론이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우디는 두 바닷길에 이어 육상 수송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격받은 시점은 지난 10일로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출격한 드론이 송유관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FP통신은 예멘 후티반군이 현지시간 11일 홍해 입구 바브엘 만데브 해협의 요충지인 페림섬까지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한 예멘 정부 관계자는 정부군이 전날 섬에서 철수했으며 후티가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일대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사실상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마냥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용 후보자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당내 여러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지도부 입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대법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사법부 장악 야욕을 당장 거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 사람을 재청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헌법 어디에 있느냐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재청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서울시장 후보군이 적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수첩이 언론에 포착된 것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을 멋대로 예단했다며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한 서울시장 후보 함합형으로 사법부 압박과 여론 호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대표 메모 한 줄을 붙잡고 호들갑을 떤다며 단순한 정치적 전망을 사법부 겁박으로 왜곡하는 억지 공세를 멈추고 자신들의 행태부터 돌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시작된 일본 사도강산 추도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추도식은 현지 주민들이 주축이 돼 치르는데 한국 외교부와 유족은 올해도 추도사 내용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 불참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사에 나선 하마모토 유키야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에 종사했고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며 애도를 표했지만 당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서방 기업에 정보기술 인력을 위장 취업시키는데 외국인을 내세워 면접을 대신 보게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고 미국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새로운 수법은 이란과 시리아, 레바논, 남아공 등 제3국 인력을 구직자로 내세워 화상 면접을 대신 보게 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북한 IT 인력이 업무를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미국 당국자와 사이버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북한의 위장 취업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황을 전했습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살케로 이적한 황희찬 선수가 데뷔전에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한국 시간 오늘 우니온 베를린과의 분데스리가 3라운드 원정 경기에 후반 35분 교체 출전해 팀의 3-1 승리에 쐐기골을 도왔습니다. 살케는 시즌 첫 승리를 거두고 승점 4점으로 7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상대팀이었던 우니온 베를린에는 정우영 선수가 선발로 나섰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상승했지만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제가 유지되면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1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1원 내린 1859.1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였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원 내린 1844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약하게 비가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김희수였습니다. KBS
5: Channel.

0: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에 나섰습니다. 추석 대목을 노린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섰는데요.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살펴봅니다. 또 국제유가 불안, 유럽중앙은행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클릭 인터넷 핫이슈에서는 한 주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늦여름부터 시작한 독감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지난해보다 4배가량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렸는데요. 건강한 토요일에서 독감 유행 현황과 예방접종 일정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에서는 프로야구 KT와 삼성의 치열한 1위 다툼, 또 모레 발표하네요. 모레노 신임 축구대표 감독이 선택할 A매치 대표팀 명단도 예측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1: 네, 예상했던 최대 정체 시간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정체로 곳곳이 혼잡합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정우터널부터 천안분기점까지 한 번에 무려 30km나 버겁고, 1번 경부선 서울 쪽 충청권인 청주휴게소 부근에서 17km 구간 가장 길게 막혔다가 수도권에 진입해서는 안성분기점을 중심으로 12km 구간 불편합니다. 15번 서해안선 서울 방향은 당진부터 시작된 정체가 서해대교를 지나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한 번에 무려 30km 이상 부분적으로 이어집니다. 근거리로 오가는 100번 고속도로도 자주 막히는 송내 부근은 물론 경기 북부의 경우 일산 방향 정체가 별내부터 사패산 터널까지 살펴지고요. 반대 구리 방향 역시 통일로부터 노고산 터널 사이로 꽤나 긴 정체가 계속됩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지와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11km 구간씩 밀린 뒤 이후 부곡과 월곶 주변에 에서도 7-8km 구간씩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한 주간 주요 경제 뉴스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무더위가 끝나고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추석 명절 물가 관리에 들어가면서 또 할인 판매 지원에도 나서네요.
3: 맞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 안정 대책 기간을 정했습니다. 추석 명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방 정부별로는 이 기간 동안 물가 대책 종합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지방정부가 국가장급의 물가 책임관을 지정해서 추석 성수품의 가격을 조사하고요. 이를 지방정부의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리 만전을 기울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행안부는요, 명절 대목을 노리는 바가지 요금 근절에도 집중합니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밤을 꾸려서 추석 성수품과 응식점, 그리고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서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을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것도 혜택을 강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에서 1만 이상 사용할 경우 2,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제사를 6곳으로 확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여 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의 주차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농협도 이번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877억 원을 투입합니다. 사과와 배, 대추 등 차례상에 많이 오르는 주요 농산품은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요. 이를 위해서 오는 24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 추석맞이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재원이요, 정부 지원을 포함해서 877억 원인데 설 명절 당시 투입한 450억 원 대비해서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한다는 뜻, 정부의 입장이 뚜렷이 반영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협은 올해 설 명절 450억 원을 비롯해서 가정의 달과 창립기념 행사 그리고 유류 지원 등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2천억 원 규모를 올해 연간으로 재원으로 마련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추석 직전인 17일부터는요. 일주일 동안 전국 하나로 마트와에서 사과와 배, 배추 등 차례상에 오르는 주요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는 것.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상황 좀 살펴볼까요?
3: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물가에 대한 우려를 키웠던 요인도 바로 이 국제 유가였었는데요. 중동 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사실 좀 잦아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가도 많이 잡혔었는데요. 최근에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확산되면서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양대 주요 유가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었는데요. 다만 다시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1일에는 2%가량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가격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 전 세계가 물가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유 수송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재개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요, 이러한 전쟁에 가장 예민한 지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파른 상승세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0월달 인도분 WTI 선물 가격은요, 지난 10일에 6%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WTI는 지난달 31일부터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가 다시 하루 만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요,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10일 기준으로는 두 유종 모두 5월 19일 이후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었는데 역시 전쟁으로 인한 여파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유가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요. 원유 시장에 대한 우려 이제는 뉴 노멀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릴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요, 전 세계의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번에 다시 한번 입증이 된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다시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가격의 하락 가능성은 제기된다라는 점까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8월 원유 공급량이 하루 600만 달러였는데 이게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8월 달은 아무래도 전쟁의 여파가 반영된 숫자이고요. 다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다면 또다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또 최근의 금리 인상 한국만의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올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3: 네, 유럽중앙은행은 10일 날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에 대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3대 정책금리를 모두 0.25%포인트가량 인상했는데요. 베를린에서 통상 정책회의를 열어서 예금금리,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를 모두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22,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은요, 올해 2월 말 이란전쟁 발발 후 두 번째입니다. 물가상승에 대한 기조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2는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었는데요. 예금금리를 2.5%로 올렸습니다. 이게 작년 4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금리 인상 어느 정도 예상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상대로 인상이 된 것인데요. ECB는 성명을 통해서 중동 분쟁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박을 만들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라면서 오늘 결정은 물가상승률 2%의 중기 목표를 안정화시키려는 통화정책의 노력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오는 16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올해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는 0.9%, 내년은 1.4%입니다. 지난 6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소폭 인상이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가 유지는 됐지만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라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22는 전망이 여전히 대단히 불확실하고요. 물가 상승률에는 상방 위험이 경제성장에는 하방위험이 있다라면서 위험의 경고등을 더욱 높였고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예금금리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0.5%포인트,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1.0%에서

0: 1.25%포인트 차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연말까지 계속 영향을 준다면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우려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장일치로 이번에 금리 인상 결정이 이루어진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 강조를 했었고요.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결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도 연말에 한 차례 이상 그리고 내년에도 두 차례가량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라는 점 가계 부담이나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1: 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 번씩 상상해보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AI가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0년 내에 이게 실현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요?
0: 그렇습니다. 뭐 이에 대한 상상 다들 해보셨을 거고요. 요즘엔 AI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10년 내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AI를 비롯해서 산업계 전반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이번 주에 됐었습니다. 엔트로픽이라는 큰 회사를 퇴사한 연구원 제이컵 콕슨이라는 인물이요. SNS를 통해서 AI 시스템 개발 경쟁을 벌이는 업계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며 10년 내에 인류가 멸망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직원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에 많은 AI 전문가들이 동조하면서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팀의 이야기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콕스는 AI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10년 안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면서 머지않아 이 기술들은 무엇이든지 해킹하고 하룻밤 사이에 어떤 분야에서든 혁명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서 이르면 내년 말이면 상황이 통제불능에 빠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주요 언론에 많이 다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엔트로픽 내부 임원들도 다수가 동의했고요. 개인적으로 10년 이내에 그 확률이 10%가 넘는다라는 동조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콕스는 올해 초에 오픈AI를 떠나서 엔트로픽에 합류했었는데요. 엔트로픽에서는 이러한 AI 윤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줄 알았지만 이에 대한 실망이 컸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 미국 정치권과 특히 국방부 반응이 좀 흥미로워요.
0: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요. 뭐 별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미국 정치권에서 이 메시지를 크게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를 서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 의회에서 나왔었는데요. 미국 상원 상무위원장인 테드 크루즈 의원은 ABC 방송에 출연해서 AI의 재앙적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동조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까지 함께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의회는 AI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규제 방안을 골몰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냈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AI발 인류 멸망 경고를 괜스러운 공포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에밀 마이클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요. 워싱턴 DC에서 열린 방위산업 콘퍼런스에 참석해서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 모든 공포가 한편에 잘 쓰여진 SNS에 응집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인의 40%가 실직하게 될 것이나 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은 대풀이적인 종말론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경고들에 대해서 비관적 종말론이라고 시부했었는데요. 국방부 그러니까 군을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 반대로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에서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 정말로 진실은 무엇인지 실제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주간경제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클릭 인터넷 핫이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한 주 관심 있었던 검색어부터요.
3: 네, 추석 차례상 비용 30만 원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요, 지난해보다 올라서 30만 원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이 폭염으로 사육 여건이 좋지 않아서요, 축산물 가격이 올랐기 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4인 기준입니다. 4인 기준 해서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신다면은 30만 2,500원, 또 대형마트에서 준비하시면요 39만 7,7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좀 비교하면은 전통시장은 3,500원이 올랐고 대형마트는 6,350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3일까지 뭐 갈비류가 고기류부터 해서 과일 등 원산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하지 않으면요 이때 적발을 해서 처벌할 계획입니다. 누리꾼들은 지난해보다 몇천 원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차례상 한 번 차리는데 30만 원이 넘는다니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물가 부담이 커질수록 제사 음식수 뭐 줄이겠다, 또 가족이 먹을 만큼만 준비하겠다, 이런 댓글 올라왔습니다.
1: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진 건 좋은데 네. 갑자기 모기가 늘어난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네? 모기는요 보통 한 27도, 그러니까 2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폭염 때 주춤했던 모기가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다시 활발해진 겁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는요 10월까지는 모기 매체 감염병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하실 때는요 모기 기피제 있다면은 꼭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 집 주변에 고인물이 있다면은 그거 좀 없애야 됩니다. 그 당부했고요. 누리꾼들은 폭염이 끝났다고 안심했는데 모기가 다시 늘었네요. 가을 모기가 더 독한 것 같습니다. 9월까지 조심해야겠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1: 네.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홀로 남겨질 20대 중증 자폐 아들의 거처를 찾아다닌 피터팬 아빠,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고 전경철 씨 지난 5일에 별세했는데요. 누리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네요.
3: 그렇습니다. 고 전경철 씨는 아들이 27살입니다. 그런데 정신 연령이 2살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 아들을 피터팬으로 불렀습니다. 네버랜드에서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의 모습과 그 아들과 똑 닮아서인데요. 27년 동안 아들을 이렇게 홀로 돌봐왔다가 지난해 4월에 참 가난 말기에 진단을 받았고요. 이 아들의 거처를 찾으려고 1년 동안 여러 곳 세상에나 천여 곳 넘게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거절이 이어졌고 지난 3월에 이런 사연이 방송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맡길 시설을 다행히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 수많은 피터팬들을 위한 시설인 네버랜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했는데 했고요. 또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정말 사력을 다해오다가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별세했습니다. SNS에서는 누리꾼들의 추모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피터팬의 든든한 울타리로 지난 27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프지 마시고 하늘나라 네버랜드에서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이 천곳이 넘는 곳에서 거절당하면서 흘리셨을 눈물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네요. 남겨진 세상에 이 피터팬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그 고귀한 뜻 잊지 않겠다. 이 고인이 그토록 바라던 네버랜드가 이 수많은 피터팬들에게 따뜻한 안식처로 온전히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자, 이렇게 추모의 길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3: 고 정경철 씨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요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인은 떠났지만은 이렇게 선한 영향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제주도가 최근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으로 치안 불안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뭐 혼자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현장 중심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군요.
3: 그렇습니다. 이 올레길을 찾는 이 도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탐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래서 제주 올레 콜센터 이용 안내를 더 강화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올레길을 걸으시기 전에 전화를 합니다. 어디예요? 바로 제주 올레 콜센터입니다. 이 탐방 계획이 있다면요 미리 알리고 내가 걷는 동안에요 한 시간 간격으로 이 콜센터에서 전화를 해요. 안전한지 확인 전화가 와서 이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 인데요.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제주 올레 콜센터입니다. 지역번호 064-762-2190입니다. 064-762-2190. 7762-2190 번호 전화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때 전화 연락이 뭐 내가 전화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된다. 하면은 안전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후속 조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자치 경찰단에서는요. 추석 연휴까지 올레길 또 해안가 오름 등 현장 순찰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앱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올레 패스 앱 다운 받으시면요. 위급 상황 발생했을 때 긴급 신고 버튼 눌러서 경찰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관광지와 숙박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광지

0: 소비자 원이요. 지난 4월 동안 지난 4월부터 넉 달 동안 무인 인형 뽑기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20종과 업체 16곳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실태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 제품 20종에서 그러니까 절반 20종 중에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12종에서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그리고 납,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1: 네.
0: 특히 제품 9종에서는 내 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 등의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세상에 최대 300배 넘게 검출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뭐냐 봤더니 이 플라스틱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의 뭐 생식 기능이라든지 신체 성장 저해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뽑은 인형을 아이들이 만지고 또 얼굴에 대는데 이렇게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면은 이 판매 업체에도 좀 책임 물어야 된다. 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말 강력한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인형 뽑기 전에 이 제품의 안전한지 안전 인증 그리고 검사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겠다 이런 댓글 올라왔습니다.
1: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이 많이 몰리는 요일에 대한 또 통계도 나왔나 봐요.
0: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주말인 줄 알았어요. 네. 주말에 쉬면서.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패션 플랫폼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구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주문량 그리고 거래액이 가장 많았던 시간은요. 바로 요일은 우선 월요일이었어요.
1: 오.
0: 월요일 그것도 밤 11시였습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의 거래액은 이 하루 전체 그 거래액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했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월요일에 주문하면은 상품이 좀 빨리 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소비로 달래려는 심리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이렇게 구매뿐만이 아니라 음식 주문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매운 음식을 주문하는 비중은요. 어떻게 다른 요일도 아니고 월요일에 거의 한 20% 정도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다른 요일에는 한 평균 한 6%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좀 높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매운 음식이라고 하면은 뭐 떡볶이라든지 마라탕, 불족발들 많이 드시고요. 누리꾼들은 월요일 밤만 되면은 아니 괜히 쇼핑하고 싶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월요일에 쇼핑하고 매운 음식까지 먹는 거는 먹는 거에 그러니까 서로 공감했습니다.
1: 월요일 밤을 잘 참아야겠네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네.
1: 요즘에 외국인들도 김치 좋아해서 직접 담가 먹기도 한다는데 네. 한 외국인이 올린 영상입니다. 어우,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다고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요. 자신의 SNS에 그러니까 직접 담근 김치를 그것도 유리병에 담아서 이게 지금 현재 김치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영상을 올린 겁니다.
1: 예.
0: 영상에는 보면은 이 병원에서 정말 거품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발효된 김치의 모습과 소리라면서 이 마트에서 파는 김치에서 느끼지 못한 이 탄산이 느껴진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꾼들은 아니 이거 병 터질 것 같다 위험한 거 아니냐 이 김치의 수류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반응 보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김치는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된 용기 안에 압력이 높아진 겁니다. 외국인은 매일 가스를 빼주고 있다면서 우리 누리꾼들 좀 안심시켰고요. 며칠 뒤에는 자신이 만든 김치 중에 제일 맛있다. 한국 김치 정말 맛있다면서 후기 전했습니다.
1: 네. 요즘 야구장에서 치킨보다 인기가 있는 메뉴가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바로 물회 그리고 육회입니다.
1: 네?
0: 올해 야구장 포장 그 배달 음식 순위에서 물회 육회 세트가 치킨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위는 고추튀김이었고요.
1: 네?
0: 3위는 국룰인 치킨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물회와 육회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2030 관람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름진 음식 대신에 비교적 깔끔하게 즐길 수가 있고요. 인증사,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올리면 예쁘다는 거예요. 화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회 육회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시대가 바뀐 건가요? 야구장에서 물회 육회는 정말 의외네요. 그리고 이 기름진 치킨보다는 물회나 육회가 깔끔해서 또 오래 앉아서 경기 보잖아요. 그래서 먹기에 좋다는 반응이고요. 그럼에도 야구장에서는 치킨에 맥주가 국룰 아닌가요? 물회 육회가 1위여도 저는 치킨 먹겠다 이런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2위 고추튀김도 좀 의외네요.
0: 네, 그렇죠.
1: 자, 한 박물관의 러닝 관련 공지사항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라고요?
0: 그렇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러닝하기 정말 딱 좋은 날씨죠. 근데 공원이나 거리에서 단체로 러닝 모임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런데 최근에 국립고궁박물관의 공식 SNS에 이런 사진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물품 보관함 앞입니다. 보관함 앞인데 러닝화와 운동용품이 정말 한가득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박물관에 관람하러 온 분들의 짐이 아니라 주

0: 주변에 러닝을 하는 사람들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측에서는 무료 물품 보관소는 이 전시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다. 그래서 러닝 같은 이런 개인용품 짐을 장기간 또 보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박물관 그 관람객들을 위해서 러닝용품을 보관을 멈춰주세요. 짐을 좀 빼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꾼들도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장소를 좀 구분해야 된다. 아니 짐을 박물관 보관함에 맡기다니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따끔히 지적했습니다.
1: 네. 클릭 인터넷 한 이슈 곽지현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2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조하늘 씨.
2: 오늘도 초가을이 느끼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했던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3.6도에 머물며 낮에도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반면 맑게 드러난 남부지방은 가을볕이 내리쬐며 밀양과 양산이 31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았는데요. 내일도 남부지방은 한낮에 대구와 양산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18도, 춘천 15도, 대전 16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3도, 강릉 26도, 대전 28도, 광주 30도, 대구와 양산, 밀양은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동안 충청 이남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도 높음 단계까지 올라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29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덥겠고 일교차도 더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3: 네, 하루 종일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도로 곳곳으로 긴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청주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 사이와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부근, 다시 천안분기점에서 천안나들목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도 북천안에서 안성 사이와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사이로 정체 심합니다. 이후로는 수원 일대와 또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종에서 화두 분기점 사이와 또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동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하객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분기점 사이를 시작으로 당진에서 행담도휴게소 사이와 또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정체가 매우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비봉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또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꼭 필요한 건강상식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역당국은 독감 유행주의보까지 발령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유행인가요, 교수님?
5: 아, 예, 저도 사실은 놀라웠던 게 8월 말부터 환자분들이 열이 나서 오는데
1: 예.
5: 마치 인플루엔자, 독감하고 증상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선 검사를 해봤는데 진짜 인플루엔자 환자가 나오더라고요.
1: 예.
5: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코로나19, 코비드 환자도 간혹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동료 의사들도 그렇고 또 지역 의사회에 가서 강의하면서 여쭤봤더니 이렇게 빨리 유행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늦여름부터 인플루엔자 환자가 이렇게 늘면서 방역당국에서도 9월 10일 자정을 기해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인 경우에는 가을과 겨울, 보통 한 10월 말 11월쯤 또 11월 말쯤 해서 유행이 본격되는데 올해는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환자 또 입원 환자 바이러스 검출이 함께 오르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1: 네.
5: 이, 특히 의심 환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 3.8배 입원 환자는 13배가 늘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학기가 개학했잖아요.
1: 예.
5: 또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특히 어르신들, 시니어분들 65세에서 문제가 되는데 최근 데이터를 봐도 입원 환자의 65세 입원 환자의 연령층 65세 이상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왜 이렇게 독감 유행 시기가 빨라졌을까요?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 부산에 가서 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5: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인플루엔자 즉 또는 RSV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의 검출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이전에 우리가 접종을 했었으니까요. 코로나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
1: 예.
5: 즉 우리가 매년 일정 부분은 환자분들이 발생을 하고 그 발생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 우리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이 인플루엔자나 RSV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역학을 바꾸는 겁니다. 즉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또는 인플루엔자 또는 RSV 독감에 걸려서 어려도 앓고 나서 집단 면역이 되고 또 약한 부분 면역이 약한 분들 어린이들이나 65세 이상은 접종을 맞아서 버티고 있던 부분들이 한 2년 동안에 이러한 규칙들이 떨어지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고 노출되지 않으면서 지금은 패턴 실제로 2023년에는요. 14개월 동안 인플루엔자가 유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1: RSV는 그 호흡기 감염증인 거죠?
5: 맞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호흡기 중압효소 바이러스로 인한 거고요.
1: 예.
5: 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보통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코로나가 끝났는데 뭐? 그러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와 함께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특히 2019년 2020년 새롭게 발생된 변이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이고요.
1: 네.
5: 특히 65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자인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서 입원율 또는 거기에 따라서 합병이나 더 나쁜 일들도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질환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1: 예, 말씀 중에 열이 나는 환자가 왔다라는 말씀과 젊은 층들은 좀 비교적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요 증상과 연령대별로 다른 증상도 좀 알려주십시오.
5: 네. 인플루엔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데 감기가 독해지면 그냥 감기입니다. 왜냐하면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니까 보통 우리가 독감하면 감기가 독해졌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1: 독한 감기?
5: 독한 감기가 아니라
1: 네.
5: 독감은 인플루엔자고
1: 예.
5: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발생하는 감기와는 다른 겁니다.
1: 예.
5: 특히 갑작스러운 발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인후통, 근육통, 피로감이 갑자기 나타나고 고령자나 면역 저하자는 의식 저하나 심한 무기력증이 나타나는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열이 나고 기침하면서 코하고 설사하는 증상도 같이 나타납니다.
1: 예.
5: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 즉 폐라든지 이런 목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위나 장으로 내려가서 설사나 구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성인들은 열이 납니다. 면역 반응이 좋아서.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면역 반응이 늦게 나타나서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마치 식사 못해서 기운 없는 것처럼 무기력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열이 많이 난다고 더 위험한 것도 아니고 또 열이 덜 난다고 위험한 것도 아니고
1: 안 위험한 것도 아니고 예.
5: 맞습니다. 이 인플루엔자 독감은 나이와 그리고 면역 상태에 대해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중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에 열이 나거나 또는 설사가 나거나 또는 어르신들이 감기 기운처럼 있으면서 살짝 열이 나는데 너무 심히 평상시보다 빠진다 이런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독감 등을 의심하셔서 가까운 병의원에 네.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저는 지금도 늘 마스크를 껴요. 그래서 감기는 정말 잘 안 걸리는데

0: 지금 기차 안에 있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저만 끼고 있네요 라는 글도 올려주셨거든요. 개인 위생 관리도 잘해야겠지만 또 질병관리청이 21일부터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일정과 중요성도 좀 알려주세요 교수님.
1: 네. 우선 인플루엔자는 정말 다행인 것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또 RSV라고 하는 호흡기 이 바이러스도 예방접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적인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특정 연령군에서는 무료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9월 21일부터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부터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가 됐고요. 또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일정이 현재는 10월 12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 일정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행하는데 국가예방접종 무료는 늦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 모시기 위해서 확인해 본 결과 네. 본인 부담으로 예방접종은 이미 9월 7일 또는 9월 1일부터 가능했습니다.
0: 네.
1: 지금 그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분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하실 수 있고요. 또 국가예방접종, 무료예방접종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은 아까 우리 우리가 콩으로 연락 주신 분처럼 저희 부모님도 버스나 지하철 탈 때 꼭 마스크 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0: 예.
1: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마스크 착용하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손 씻고 가글, 그러니까 입 양치질을 해서 일반적인 바이러스 관리를 하신다면 지금 일찍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독감 또 넣어 나와서 코로나도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한 주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관심을 끈 경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0: 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KT와 삼성의 1위 경쟁이 치열한데 얼마나 치열하냐면 KT가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선 1위네요.
3: 예, 그렇습니다. KT하고 삼성 정말 치열한데
0: 예.
3: 이제 어제 KT가 롯데를 7-1로 이겼거든요.
0: 예.
3: 삼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도 키움을 이겼습니다. 6-4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KT가 1위, 삼성이 2위거든요.
0: 네.
3: KT가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서가지고 1위이기 때문에
0: 예.
3: 사실상 승률에서 앞서면 한 경기 끝나면 또 순위가 뒤바뀔 수도
0: 그럼요.
3: 있거든요. 때문에 두 팀이 현재 공동 선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0: 예.
3: 두 팀의 정규 시즌 우승 경쟁 올해 정말 치열합니다. 자, 후반기 시작할 때 삼성이 1위였거든요. 8월 1일 KT가 삼성 밀어냈습니다.
0: 네.
3: 1위로 올라섰고 8월 29일에 삼성이 다시 1위가 됐고 9월 3일에 KT가 다시 1위가 됐고 9월 5일 다시 삼성이 1위를 올라섰는데 10일에 9월 10일에 KT가 다시 1위를 되찾았습니다.
0: 네.
3: KT가 22경기, 삼성은 20경기 남겨놓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러니까 누가 우승할지
0: 모르죠.
3: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0: 예.
3: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LG 팬들한테는 죄송한데
0: 예.
3: 3위 LG하고는 7경기 차거든요.
0: 아.
3: 그러니까 KT 삼성 두 팀 중 한 팀이 우승할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0: 네. KT와 삼성 2021년이었나요?
3: 예.
0: 그때도 우승 경쟁이 치열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뭐 사상 최초로 타이브레이커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다가 KT가 결국 1위 했죠.
3: 그렇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0: 예.
3: 이 타이브레이커. 타이는 보통 묻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0: 네.
3: 스포츠에서는 동점 또는 무승부를 의미하거든요.
0: 그렇죠.
3: 브레이커는 동점을 깬다. 그러니까 순위가 같은 걸 깨기 위해서 순위 결정전. 어디 결정전이냐. 우승팀의 순위를 결정하는
0: 네.
3: 타이브레이커가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었죠. 그러니까 승차가 같으면 승률로 순위를 따지는데 말씀하신 2021년에 KT하고 삼성이 76승 9무 59패 승률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승패는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이 무승부까지 똑같다는 거는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0: 그러네요.
3: 그래서 이제 프레야구 최초로 1위 결정전이 타이브레이커가 열렸고요. 이 KT가 단판 승부 타이브레이크에서 삼성을 이기고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고 난 뒤에 내친 김에 통합 우승까지 가지고 갔죠.
0: 네.
3: 그런데 현재 1위가 KT고 2위가 삼성이라고 말씀드렸죠.
0: 예.
3: 승리를 해서 앞서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무승부가 똑같습니다. 두 팀이 모두 다 3무입니다.
0: 야.
3: 때문에 어쩌면 올해도 이 타이브레이커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올해 타이브레이커가 열리게 되면은 KT와 삼성 정말 묘한 인연입니다.
0: 네.
3: 144경기에서 승무패가 다 똑같을 확률이 크지는 않잖아요.
0: 그럼요.
3: 근데 올해 만약에 또 타이브레이커이면 두 번씩이나 타이브레이커가 열리게 되는데 그 두 번의 주인공이 모두 다 KT하고 삼성이 되는 거죠.
0: 네. 선수들에게는 악몽이 될 것 같고.
3: 보는 사람들은 즐겁죠.
0: 보는 사람들은 즐겁고. 그렇습니다. 기아의 김도영 선수 이번 주 뉴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서 아이고 다행히 수술을 받고 완치했습니다만 뭐 경기력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3: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프로야구에서는 톱 뉴스였거든요.
0: 예.
3: 첫 번째는 좋은 굿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이 8일 삼성전에서 국내 선수로는 최초로 이 40홈런 8년 만에 국내 선수로는 8년 만에 40홈런 기록해서 주목받았거든요.
0: 최연소도 도전했었는데.
3: 그렇죠.
0: 네.
3: 최연소는 이틀 늦어서.
0: 이틀이요?
3: 예.
0: 이승엽 선수한테.
3: 이승엽 선수의 기록에 이틀 늦게 40홈런을 채워가지고
0: 아이고.
3: 아깝게 물러났죠.
0: 네.
3: 40홈런 그 다음날
0: 네.
3: 곧바로 9일 NC전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수술받고 이제 퇴원을 했고
0: 예.
3: 모레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이 소집되거든요.
0: 네.
3: 야, 그래서 모두 난리가 났죠. 야, 그 김도영이가 아시안게임 대표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다행히 아시안게임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O가 어제 이제 김도영 선수 정상적으로 대표팀에 소집된다라고 밝혔거든요.
0: 예.
3: 이 얘기는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니라 의료진의 소견서를 받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대표팀에 합류할 만하다라고
0: 네.
3: 판단을 내린 거죠.
0: 뭐 본인도 놀랐을 거고 팬들도 많이 놀랐는데 그러면 그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꼈던 그런 마스크 같은 거?
3: 그럴 수도 있죠.
0: 그렇겠네요.
3: 근데
0: 네.
3: 김도영 선수는 굉장히 좀 분통이 터졌어요. 또 부상이야 막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올해 잘하는데 지난해 부상 때문에 고생을 했죠.
0: 그러니까요.
3: 이번에 또 부상이야 이러니까.
0: 야.
3: 근데 야구는 신체 접촉이 없는 경기인데도 부상이 좀 많아요.
0: 아이고 위험합니다. 부디 안전하게 경기 잘 치르고 오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축구 대표팀의 그 모레노 감독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모레
3: 예.
0: 대표팀 명단을 모레노 감독이 발표하네요.
3: 예, 그 내일 입국하고요. 입국 다음 날인 모레 대표팀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갔는데 이 자리에서
0: 네.
3: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 A매치 각각 두 경기씩 모두 네 경기가 열리죠. 이 네 경기 A매치에 나설 대표팀 명단 발표합니다. 우선 이제 모레노 감독은 임시 감독으로 선임되자마자 유럽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경기에 다 찾아다니면서 한번 선수들 확인을 했고요.
0: 네.
3: 그리고 K리그 선수들은 동영상으로 중계방송 동영상을 다 보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때문에 9월 1일 선임됐는데 지금 한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0: 예.
3: 한국 선수들 어떻게 알고 뽑을까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0: 예.
3: 나름 준비는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0: 네, 이 감독이 바뀔 때마다 대표팀에 누가 뽑히느냐 이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모레노 감독 대표팀 맡으면서 전북현대 이승우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3: 예, 그렇죠. 뭐 이 감독마다 뭐 황태자가 있었잖아요. 뭐 이 감독마다. 그러니까
0: 그렇죠.
3: 이번에 또 누가 뜰까 궁금하기도 한데 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얼굴이 누가 될까 이제 관심을 모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0: 예.
3: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0: 네.
3: 9월하고 10월에 A매치 두 경기 모두 네 경기인데 이게 기간이 아시안 게임하고 겹치거든요.
0: 그렇죠.
3: 아시안 게임은 이제 9월 19일 개막해서 10월 4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는 이번 A매치 대표팀에 제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배준호 선수나 엄지성 양현준 선수는 A매치 대표팀에서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0: 예.
3: 이렇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지죠. 그러니까 기존 유로파 중심의 기존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은 아마 그대로 기용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K리그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0: 예.
3: 자, 우선 이 모레노 감독이 스페인 출신이잖아요. 스페인 축구를 그대로 기본 전술로 하고 있는데 이 스페인 축구의 그 특징이죠. 패싱 게임.
0: 네.
3: 패싱 게임 하면서 이제 볼 점유율을 높이고 빌드업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이런 게 이제 이 전술의 기본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쭉 성장해왔던 전북현대 이승우 선수.
0: 아하.
3: 이번 모레노 감독 체제에서는 좀 주목받지 않을까. 발전력 네.

0: 네.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K리그 열심히 봤는데 K리그 최근에 8월하고 7월에 좋았던 선수가 있습니다. FC 서울의 정승훈 선수거든요.
1: 예.
0: 때문에 이 이승훈 선수, 정승훈 선수의 발탁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다 현재 K리그1에서 8골 기록하고 있거든요.
1: 네.
0: 공교롭게도 오늘 전북현대하고 FC 서울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경기가 끝났는데 FC 서울이 2-1로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 터지면서 2-1로 승리를 거뒀고요. 정승원 선수는 선발로 출전했고 이승우 선수는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됐는데
1: 네.
0: 두 선수 모두 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1: 자, 과연 이승우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네요. 24일이 에콰도르전이고 28일이 우루과이전이라고 하셨어요?
0: 예, 그렇습니다. 24일 에콰도르전에서 모레노 대표팀이 이제 첫선을 보이게 되고요. 이어서 28일에 우루과이전이 열리고요. 10월은 10월 2일에 베네수엘라전, 6일에 우즈베키스탄전이 열리게 됩니다.
1: 네. 평가전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황희찬 선수 독일리그 살케공사 데뷔전에서 어시스트 기록했어요.
0: 오늘 경기였거든요.
1: 예.
0: 잉글랜드의 그 울버햄프턴에서 예, 독일 분데스리가 샬케공사로 팀을 옮겼죠.
1: 예.
0: 황희찬 선수. 자, 오늘 샬케공사와 우니언 베를린전에서 데뷔전 치렀거든요.
1: 네.
0: 데뷔전에서 후반 35분 교체 출전했는데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샬케공사가 3-1로 이겼고요. 우니언 베를린에는 또 이 정우영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1: 네.
0: 정우영 선수 선발 출전해서 후반 45분까지 뛰었고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1: 네. 아시안게임 개막은 19일이라고 하셨는데 사전 경기가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0: 예.
1: 우리 농구 대표팀 2연승을 올렸네요 벌써.
0: 인도네시아를 102-48로 이기고
1: 네.
0: 2연승 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약체입니다. 약체이기 때문에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고요. 이현중 선수 24득점, 유기상 선수 21득점 기록했는데 아시안게임 남자농구는 12개 나라가 참가해서 4개 팀씩 3개조로 나뉘어서 조별리그를 벌이고 각조 1, 2위 그리고 3위 중에 상위 두 팀이 8강에 올라가는데
1: 네.
0: 우리 대표팀 2연승입니다. 때문에 8강 진출 일찌감치 확정을 줬고요. 2002년 부산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 이후죠. 그 이후로 이제 우승에 도전합니다.
1: 네. 남자농구 이제 부진을 좀 딛고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길 바라겠고요. 테니스 US 오픈 남자단식 결승전 진출 선수가 모두 가려졌다는 소식 끝으로 전해 주십시오.
0: 예. 그 세계 랭킹 2위 독일의 츠비레프 선수가 US 오픈 남자단식 준결승전에서 러시아의 카렌 하차노브 선수를 3-0으로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올해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결승전 진출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벤 셀턴도 4강 에서 서비스를 무려 20개나 꽂아 넣으면서 프란시스 테아프 선수를 3-1로 이겼습니다. 벤 셀턴 선수는 메이저 대회 첫 결승전이거든요.
1: 예?
0: 때문에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츠베레프 첫 번째 메이저 결승전에 올라간 벤 셀턴 선수의 맞대결 결승전 좀 궁금해집니다.
1: 그렇군요. 테니스 팬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리쌍의 우리 지금 만나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그냥 당장 만나.
1: 58분 날씨.
2: 오늘 구름이 가득했던 서울은 낮 기온이 23.6도에 머물며 종일 선선한 하루였습니다. 반면 밀양과 양산은 31도를 웃도는 등 남부지방은 낮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내일도 남부지방은 한낮에 대구와 양산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지역에서는 일교차도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 충청 이남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도 높음 단계까지 올라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18도, 춘천 15도, 대전 16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3도, 대전 28도, 광주 30도, 대구와 양산, 밀양은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2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도 더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나 검찰, 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나 수사 지휘, 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켰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과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아파트로 전입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와 자녀는 다른 아파트에 전입신고했다가 2008년 10월 장녀와 장남의 주소지인 A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A아파트가 있는 서현동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라며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대법원 구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행사돼야 할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우회 수송로로 활용되어 온 송유관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각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에 사용된 드론이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우디는 두 바닷길에 이어 육상 수송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격받은 시점은 지난 10일로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출격한 드론이 송유관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미군이 이들을 호위하는 시간대를 하루 두 번으로 줄였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각 12일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선박 협력 지침이 해사 자문관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미군이 허가한 호르무즈 통행 시간대는 하루 두 번 특정 시간대로 제한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충돌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박 호위 비용의 효율성을 따져 이러한 조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 종료 다음 날인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가 분석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헬스케어 업체 대표 A 씨도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2021년부터 3년여간 A 씨의 회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한때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1.7도입니다. KBS 라디오 7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1: Thank you.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범죄 실록을 펴낸 정명섭 작가를 만나봅니다. 현대와 다른 듯 닮은 조선의 범죄 양상, 또 범죄와 맞서 싸운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세계는 지금에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면에 드리운 유럽의 재정 불안과 극우화의 우려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1: 네, 저녁 시간대가 되면서 고속도로의 서울 방향 정체도 조금씩 짧아집니다. 1번 경부선 서울 쪽 청주 나들목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7km 구간 막혔다가 이후 북천안부터 안성 휴게소까지도 속도가 떨어지면서 경기권 진입이 불편한 상태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은 남풍세를 중심으로 한 번에 25km 구간 가다 저다 반복합니다. 35번 중부선 하남 방향 충청권인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까지 8km 구간 막힌 뒤 이후 경기권인 일주과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에서도 10여 km 구간씩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45번 중부 내륙선 양평 쪽은 충주 분기점부터 간곳까지 17km 구간 버겁습니다. 15번 서해안선 이용해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는 분들께서는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그리고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를 지나실 때 여유 시간을 충분히 두셔야겠고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지에서 용인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 사이 통과가 특히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0: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어두운 범죄가 도사리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조선의 한양에서는 어떤 범죄가 횡행했을까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화제의 신간 조선범죄실록을 펴낸 정명섭 작가를 모시고 현대와 다른 듯 닮은 조선의 범죄를 재구성해보려 합니다. 세계 최초의 사복경찰인 포교들과 또 끝까지 사인을 추적한 오작인, 범죄 현장을 추적한 명탐정 정약용 등 그 시절 범인들을 잡기 위해 노력한 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섭 작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명섭 작가입니다.
0: 네. 와, 오늘 책이 조선 범죄 실록이라고 해서 뭐 조선판 범죄 재구성인 네. 셈입니다. 먼저 어떤 책인지를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네, 뭐 제목 그대로 조선시대 실제 일어났던 범죄와 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네. 누군가 경찰청 사람들이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네, 그렇죠. 아니면 뭐 그 이제 M본부에 나왔던 뭐 그런 사람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썼던 이유는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면은 뭐 사극 영향이 있겠죠. 네. 왕이랑 그다음에 간신이나 충신을 낳은 신하들, 그 다음 밑에 순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 같은 사람들, 그리고 네. 전쟁 나면 떼죽음 당하는 사람들, 뭐 그리고 이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와 장사꾼과 약간 이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0: 다 그려지네요. 네.
1: 네, 근데 조선이란 나라는 이제 500년 동안 유지됐던 굉장히 복잡한 국가였고 다양한 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당연히 범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오늘날로 치면 연쇄살인으로 의심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살인과 강도, 그리고 조선에 조직폭력배가 있었다고 하면 사실 그 착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나쁜 사람들은 어디서나 나쁜 짓을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단순히 조선에 이런 범죄가 있었다, 너는 몰랐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0: 예?
1: 어디 예전에 다른 유튜브에 갔더니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조선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군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민낯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게 나쁘다는 뜻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 잘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데도 범죄가 벌어지는 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0: 아유, 그럼요.
1: 이것 역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범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항한 그 네. 사람들까지 이제 표를 기록을 하셨는데 일단 그럼 잠시 후에 책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고요. 먼저 정명섭 작가님은 2006년에 추리소설 적폐로 뭐 데뷔를 하셨다고 네. 해야 될까요? 한 뭐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판사의 이제 신춘문예 같은데 이제 당선돼서 네, 하는 네, 네. 걸 이제 보통 등단이라고 부르고
0: 그렇죠.
1: 저는 그 방식은 아니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줘서 채택되는 투고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이제 등단이 아니라 투고. 물론 2010년 이후에 공모전에 당선된 적은 있긴 예, 하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투고로 시작했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제가 정명섭 작가 이렇게 검색을 해봐서 놀란 게 그 책
1: 네.
0: 도서 목록이
1: 아, 네네.
0: 제가 본 쪽에서 80쪽을 넘어가더라고요.
1: 아,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네.
0: 이게 맞나 혹시 동명이인가 아, 싶기도 네네. 하고 그래서
1: 네.
0: 다작 작가로 유명하신데 실제로 지금 몇 권 정도 쓰셨는지를 기억하시나요?
1: 그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0: 네.
1: 그 작년에 KBS 작은 서점
0: 네.
1: 거기 갔을 때 세봤던 게 270몇 권 정도였거든요.
0: 작년에.
1: 네, 근데 올해 그때가 이제 완전 연말은 아니었으니까
0: 예.
1: 그때랑 이제 올해까지 하면은 그래도 이제 300권은 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오해일까 말씀드리는데 그 단편집에 들어간 단편까지 포함. 그리고 저는 이제 청소년 동화 이제 그리고 그림책도 많지는 않지만 다 쓰고 10배고는 다 쓰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는 예.
1: 다작 다종류라고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학기 말에 좀 바쁘시다.
1: 아, 좋은 일이죠. 그 한 네. 학기 한 학기 한 책 읽기를 하게 되면 학기 초에 책을 읽고
0: 네.
1: 학기 말에 이벤트로 이제 작가가 가게 되는데
0: 아,
1: 그때 되면은 내가 진짜 작가가 독자를 직접 만나는 거는 저는 작가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작가님이 왔다고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0: 네.
1: 그리고 와보 이제 재밌었던 게 오면 찔러보고 가요. 이제 자기가 책으로 본 사람이 실제로 실제 인물인지
0: 아~
1: 네. 그리고 이제 와서 제 앞에서 잘 보인다고 잘 보이게 하려고 이상한 꼬꼬꼬 막 앞에서 춤추고 돌아댕긴 친구들도 있고 보면은
0: 네.
1: 이렇게 글 쓰는 게 라디오 진행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게 힘들거든요.
0: 그런데 왜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볼 때마다 멀리 가서 힘들지만 또 에너지를 충전해서 돌아옵니다.
0: 근데
1: 네.
0: 그 장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좀비 전문으로도 유명하시고
1: 사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좀비 전문가는 네. 저는 연상우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아, 예, 예. 네.
1: 근데
0: 영화
1: 이제
0: 감독이시니까.
1: 그분은 이제 너무 바쁘시고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덜 바쁘고 네, 좀비 좋아하죠.
0: 네. 네.
1: 그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덕질이잖아요.
0: 네.
1: 근데 덕질하는데 덕질하는 대상을 왜 좋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짜 덕질이다. 아, 이거 예를 들어서 최근 저기 제가 좋아하는 에이티즈의 최산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 왜 좋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오. 조목조목 설명하면은 사실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고 저도 그게 있어요. 좀비를 왜 좋아하냐고 말해서 얘기 물어보시면 밤새 얘기할 수 있어요.
0: 아하.
1: 네,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제가 왜 좀비를 좋아하는지 이해한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겠죠.
0: 그러니까 네. 호러물이면서 네. 또 좋아하시는 분야가 역사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역사와 네. 관련된 책도 많던데 네. 그래서 그 호러와 역사가 만나서 이 조선 범죄실록이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1: 사실 우리나라에서 호러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리 무서운 귀신도 비어버린 내 통장보다 무서운 건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0: 그렇죠.
1: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호러가 잘 발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귀신도 공권력을 굉장히 존중해요. 장화홍련전 기억나세요?
0: 사또한테 찾아가서.
1: 사또한테 찾아가서 애꿎은 사또들만 죽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런 네. 거 보면 이제 얘기들이 삶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0: 좋습니다.
1: 범죄실록이라는 얘기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0: 그러면 이 조선범죄실록이라는 책 약 300쪽이 좀 안 되니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아, 네. 일단 사료 같은 걸 먼저 찾아봐야 되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가장 기본이 됐던 건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었고요. 그 이러면 와, 저 사람은 조선왕조 실록을 보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조선왕조 실록은 우리 휴대폰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0: 네. 네. 네.
1: 조선왕조 실록은 휴대폰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편하게 보실 수 있고 그 밖에 네. 이제 승정원 일기나 각종 뭐 법전 그다음 네. 이런 것 번역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원하시면 얼마든지 또 뭐 찾아볼 수 있습니다.
0: 근데 네. 말씀 들어보면 놀라운 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록의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1: 네,
0: 들어요.
1: 네, 네.
0: 그런 이 뭐 사소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범죄의 기록도 다 남아 있나요?
1: 그게 이제 의금부 같은 경우 가면은 추안급 구간이라고 해서 네. 거의 속기록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번역서가 나와 있는데 90권 정도 되거든요.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돼서 제가 아내한테 이거 사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아내가 사는 건 괜찮은데 보관할 네. 장소가 있냐고 그래서 옷장 어떨까 이랬다가 아내의 표정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얘기를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보는 그런 상황이고
0: 네.
1: 그다음에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할 때 그 포도청이 있잖아요.
0: 예.
1: 네, 여기도 이제 그 포도청 등록이라고
0: 기록이 있군요.
1: 기록이 항상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특히 신문 기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사람이 자백을 해야 자복을 하라 그러거든요.
0: 예.
1: 그럼 내 죄를 인정해야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0: 예.
1: 이제 항상 기록해놓고 맞는지 틀리는지 체크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0: 그럼 네. 어떻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사법체계나 어떤 수사기법에 있어서도 좀 뛰어난 나라였나요?
1: 그쪽에서는 저기 저는 해당 시대에는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셜록 홈즈가 활약했던 영국 있잖아요.
0: 예, 예.
1: 영국도 본격적인 사법 경찰이 등장했던 거는 딱 셜록 홈즈가 나타나 활동하기 시작했던 19세기 후반으로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현상금 사냥꾼이나 아니면 셜록 홈즈 같은 탐정들이 활동을 했고요. 스코틀랜드 야드라고 불렸던 런던 경찰국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건 18세기, 19세기 요 정도 됐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는 이미 중기부터 이제 포도청이 상설 기관화 됐기 때문에 경찰청 경찰 기관도 상설 기관으로 가장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포교들이 이제 변장하고 이제 했던 사복 형사 있잖아요.
0: 예.
1: 사복 형사도 우리나라가 제가 봤던 기록 중에선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0: 빠른가요?
1: 빠르죠. 네.
0: 아. 그렇군요. 이 조선 시대 범죄 양상에 대해서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1: 네.
0: 앞서 이제 제가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시대상을 반영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1: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였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서에 대한 것들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금부에서 다루는 사건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이 침해하는 역모 예, 이런 건데 그중에 강상죄라는 것도 의금부에서 다뤘어요. 이게
0: 네.
1: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었을 때 그다음에 부인이 남편한테 대들었을 때
0: 아, 유교에서는 굉장히 큰 죄군요.
1: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질서를 앞서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0: 예.
1: 이 질서를 거스르는 일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다음에 또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그런 것도 역시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다뤘어요. 예를 들어서 사극 보면 그 다 서 있잖아요. 임금님은
0: 예, 예.
1: 서 있고 하지만 이건 제가 보기엔 엑스트라의 무릎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고 실제로는 부복이라고 해서 털이 들어간 방석 있죠.
0: 예, 예.
1: 방석이 엎드려 있어야 돼요. 엎드려 있고 왕이 고개를 들라 라고 할 때 고개를 들 수 있는 겁니다. 그 궁궐에 정전이나 편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이렇게 계단이 있고 옥자가 위에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신하들이 엎드려 있고 고개를 들면 겨우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존경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 최근에는 이제 아마 그런 방석 놓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 무릎도 안 좋은 분들 계시고 이러니까 이제 바닥에 깔아놓고. 아. 그 정열입이라고 조선 중기 선조 때 역모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예. 실제로 역모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정열입에 대한 인물평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정열입이 반란 일으킬 줄 알았어. 그래서 옆에서 왜? 그랬더니 그게 걔가 신하였을 때 말이야 고개를 들어서 임금 얼굴 그렇게 쳐다보더라고. 허락도 안 받고 말이야 라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규정이 빡빡하고 예. 그다음에 왕가에 대한 질서들이 어지럽게 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던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그 왕 중에서 의외로 또 백성의 편에 서서 네네. 억울한 일이 없도록 네. 예, 도와준다든지 그런 왕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1: 저는 세종대왕이랑 정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세종대왕은 체제를 확보하게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좀 괴롭힌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세종대왕이 백성을 괴롭혔다는 게 아니라 네. 세종대왕 시기에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실험들을 했고요. 이 실험 속에서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도 좋으신 분이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 투표도 하셨어요. 오. 자신의 이제 그 공법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근데 범죄적인 측면에서는 네. 저는 이분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정조.
0: 네.
1: 아버지가 진짜 억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인지 조선 시대에는 오직 왕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극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수령이나 누가 죽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실수로 죽이면 네. 문제가 되거든요. 아. 조선이란 국가에서는 사형 판결은 오직 왕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형 관련 죄인들의 문서가 다 오거든요. 아. 그럼 정조대왕의 취미가 공문서 보기였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밤중에 이런 커다란 촛불 켜놓고 이제 사형 판결 문서 하나씩 보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잠잤겠죠. 네. 아니 후궁이랑 놀고 있거나 네. 하다못해 술이라도 마시고 있거나 이분 술을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네. 근데 본인만으로 못 믿었는지 정약용 아시죠? 네. 네, 정약용을 형조참의로 불려서 올린 다음에 딴 일 하지 말고 너는 사형 판결 문서를 보고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나한테 진위 여부를 이 사람 정말 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나한테 먼저 얘기해 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정약용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졌지만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고 네, 나이가 네. 들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 그 얘기들이 이제 정약용이 쓴 흠음신서라는 책에
0: 다 기록이 돼 있군요.
1: 네,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0: 좋습니다. 네. 이제 좀 재밌는 사건들 위주로 네네. 한번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과거 시험과 관련한 범죄들입니다.
1: 네.
0: 네,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시험은 조용한 공간에서 다들 엎드려서 네네. 이 한지에다가 그렇죠. 먹을 갈아서 하시기 글을 쓰고 이런 네. 장면이 연상되거든요.
1: 옆에서 막 가야금 소리 들리는 것 같고.
0: 네, 그렇죠? 괜히.
1: 네. 네. 이거는 대과 시험이고요.
0: 오.
1: 보통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후원, 창덕궁 후원.
0: 후원.
1: 네. 예전에 비원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후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 거기 가보면 영화당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 연못 옆에. 그런데 아~ 네, 그런데 앞에서 시험 봐요. 그러니까 문과는 33명, 무과는 28명을 다 대과를 뽑아놓고 1등부터 33등까지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0: 예.
1: 여기서는 굳이 컨닝하거나 딴짓할 필요도 없고 보통 임금이 내려다보는데 좀 예. 이상한 짓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 장원급제를 노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장원급제 한다고 꼭 영의정 되는 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네, 당연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33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과고 속과나 네. 이런 향시 같은 경우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조선 시대에 지금 같은 교실이 있었나요?
0: 교실 없었을 것 같아요.
1: 없죠.
0: 예, 넓은 데서
1: 그냥 관아밖에
0: 서당이
1: 없어요.
0: 서당이 아닌다면
1: 네, 네, 그냥 시험 칠 수 있는 데는 해당 관아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1: 관아의 넓은 데.
0: 그렇죠.
1: 예, 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지도 안 나눠줬어요. 그냥 시험 문제를 현재판이라고 하는 판때기에 붙여서 제일 앞에 갖다 놨습니다.
0: 방 붙이듯이.
1: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교실에 수험생이 들어가면 감독관이랑 수험생밖에 없잖아요.
0: 네.
1: 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0: 당연하죠.
1: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시험 볼 때 만 명이 몰려 들어왔어요.
0: 전국에서 모이니까.
1: 그러니까 뭐 지방의 향시 같은 거 보면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모이는데 그러면 그 만 명이 다 과거 시험 보러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아. 누가 들어가냐면 떡 사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 에, 배고프니까. 그다음에 아, 술 사세요도 들어가고 이제 술 파시는 분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네. 또 그 구걸 하시는 분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비님 저한테 한 푼 주시면 한 푼 주시면 네. 과거에 합격하실 거고 아, 한 푼 안 주면 당신 떨어질 거야. 이러면 이게 되게 애매지잖아요.
0: 아니 이게 지금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1: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소매치기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현금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네. 제가 젊었을 때는 소매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소매치기가 근데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네. 왜 소매치기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저기 호주머니가 아니라 소매가 주머니였어요.
0: 아,
1: 그래서 예 그죠 도포에
0: 도포자랑에.
1: 네 맞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돈이나 여기 넣기 때문에 아. 이걸 훔쳐가기 위해서는 소매를 자르거나. 아니면 소매를 쳐서 밖으로 털어뜨리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매치기라고 네, 부르는 겁니다.
0: 너무 뻔한데 지금 또 이해가 되는군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글 쓸 때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옆에 넣는데 예를 들어서 한참 쓰고 있는데 네. 옆에서 훔쳐가. 그러면은
0: 잡으러 갈 수도
1: 잡으러
0: 없고.
1: 갈 수도 없고
0: 시험 봐야 되는데.
1: 시험 찜찜하고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난장판 난장이라는 표현도 사실 여기서 좀 나오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과거 시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식 주관식이 아니라 일종의 논술이었어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여러 쓰고. 명이 모여서 네. 이제 그 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컨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더 소란스러워.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책에는 안 썼는데 또 긴장에 유독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0: 어 있죠. 있죠.
1: 그럼 이제 갑자기 하다가 픽 쓰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날 이걸 잊기 위해서 술을 한참 먹다가 아니면 또 지나가다가 이제 술 파는 사람한테 한 주 잔 먹다가 이제 과거 먹어봐 때려치고 이제 구석에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은 신분제 국가이면서 신분제 국가가 아니었어요. 우리 양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양반이 보통 동반, 서반, 문반, 무반 예. 이렇게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에 출세하는 걸 전제로 하는 신분 계층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 시험장에 여러 가지 맞아요.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이런 신분 제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앞서 그리고 그 최초의 사복경찰을 네네.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굳이 사복을 입고 경찰... 네. 활동을 해야 되는 어떤 신분으로 위장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1: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그 군인 조선시대 군인 복장은 다 포졸들 복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군관들도 복장이 따로 있었죠. 예. 포교들도 그러니까 예. 그 복장 입고 현장에 나타나면 범죄자들은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예. 요즘 들어 신고했을 때 경찰차 사이렌 켜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0: 그렇죠.
1: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제가 경찰분한테 여쭤봤더니 사복 형사라는 별도의 이제 조직이나 부서는 없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강력계 이런 부서에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가는데 경찰복 그렇겠죠.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입고 그다음에 도망가는 걸 쫓아가기 위해서 운동화 신고 청자켓 그렇죠. 입고 뭐 그렇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만큼 범죄에 대한 예방이나 아니면 범죄자를 잡기 위한 전문적인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선비 있잖아요. 선비. 예. 아, 한양에 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포졸들은 변장하면 이게 장돌뱅이라고 부르죠 상인이나 예. 이런 사람들로 분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거 재밌었어요. 이렇게 네. 손짓으로 서로 주고받는 신호가 있었다고. 요것만 네. 뭐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그러니까 은어들을 사용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네. 저놈 잡아라 그러면 저놈이 도망가겠죠. 이놈 잡아라 그러면 이놈이 튈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변어라고 해서 자신들만의 은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확인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현재 경찰들도 자신들이 쓰는 이제 은어들이 있거든요. 모든 예. 조직이 많죠. 방송국도 은어가 있잖아요.
0: 있습니다. 네. 예.
1: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그네라고 하면 이걸 포교를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발 더 놓아라. 뭐 그럼 빨리 이동하자. 새벽녘이다. 단서를 잡았다. 먼 산이다. 건너가 봐라. 그다음 우뚝 솟았다. 그자가 범인이다. 파리. 그러면 잠복 중인 포졸 일부가 나와서 범인을 잡아라. 그리고 참새 이러면 전부 다 나와서 이제 잡아라. 뭐 이런 뜻이고
0: 재밌네요.
1: 손짓도 좀 있습니다. 예. 갓 왼쪽을 만지면 범인을 체포하지 마라 아직. 네, 아직 좀 기다려 미행해라. 자, 오른쪽을 만지면 반드시 체포해라. 그다음에 이제 다섯 손가락을 펼치면.

0: 예, 오랏줄이 또 오잖아요. 아. 오랏줄로 범인을 묶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1: 재밌네요. 아, 이런 것들이 또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도 재밌고요.
0: 네, 그렇죠. 저도 먹고 살게 네. 해주고. 네.

0: 이제 이 시신을 검시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인을 밝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걸 검시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장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핏자국이 없으면 독살이잖아요. 오. 그러면 이제 독살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상처가 나면은 이 상처가 칼에 의한 건지 도끼에 의한 건지 창에 의한 건지 칼이라 그러면 이게 어떤 칼인지 깊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는데 이게 자살을 한 건지 목을 이제 목을 졸라 타살인지. 죽인 다음에 이제 목을 밧줄로 감아서 매달아 놓은 이제 그런 건지 요 중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들 하는데 가장 핵심은 오작인이 검시를 해서 네. 사인을 밝힌 다음에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이제 오작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안타까운 게 네? 오작인에 대한 대우는 별로 좋지 못해서 이제 오작인 자체가 범죄에 휩쓸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좀 유명한 오작인은 기록이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정약용조차 기록을 남겨놓지 않은 걸 보면 당시에 예. 평가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그 흉기라고 해야 되나요?
0: 네네.
1: 이렇게 그 그림으로 또 남겨놓은 것도 네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다 기록해야 되고요. 예. 실제로는 저기 그 상처의 깊이 있잖아요. 상처 몇 치 들어갔는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세종 때 네. 시신만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부상자한테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본다고 짝대기를 찔렀다가 이제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세종대왕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깊이를 확인하지 상처의 깊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가나 좀 원리 원칙대로 한 사람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네.
1: 아니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요? 나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이렇게 그 책에 보면 칼라로 사파를 그려 넣으셨는데 네. 이거는 실제 있는 그림을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일부러 색깔을 칠했다거나
0: 이거는 이제 네. 청정도첩이나 조선 후기에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네. 참고 자료로 만들었던 가져온 겁니다.
1: 근데 네. 실제로 거기에도 이렇게 색깔이 입혀져서
0: 색깔이 입혀진 거 입혀져 있죠. 네. 왜냐하면 조선 시대 물감 사용인데.
1: 훨씬 보기가 재미있어서 네, 이해를 맞습니다. 돕고 그래서 네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다양한 범죄들을 다루는데 그러면 이제 문득 궁금한 게 과연 그때도 변호사가 네네. 있었을까?
0: 예리한 질문입니다. 네,
1: 네 궁금해지네요.
0: 역시 KBS에서 생방송 라디오 생방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네.
1: 네. 네.
0: 조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조선이란 사회 자체는 소송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걸 이제 무송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소송이 없는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는 질서를 중시했는데 소송이라는 건 결국은 갈등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기 전에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하고 내 걸 지킨다라고 해서 송사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지만 또 재미난 거는 송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절차대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일명 얘기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럼 매우쳐라.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그럼 끌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원님 재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맞아요,
0: 사실은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조선은 500년이 아니라 50년도 못 끌고 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갈등을 그렇게 국가가 해소해야 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변호사라고 돼 있었는데 저는 변호사보다는 변호인이라는 명칭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이게 그 국가에서 인정받은 변호사 제도는 아니고 어디 가면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떠벌떠벌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1: 예. 근데
0: 이런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도 좀 빠삭하게 알게 돼.
1: 예.
0: 네, 그다음에 소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서 법정에서 얘기하면은 내 억울함이 다 해소될 것 같지만 막상 법정에 가면 막 그 긴장도 되고 떨리고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옆에서 슬쩍 저한테 저기 한 쌀 다섯 가마 주시면 제가 이제
1: 해드릴게요.
0: 깔끔하게 이겨 드릴게 했던 게 이제 바로 외지부라고 이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장점이자 저는 단점이라고 보는데 정주 사회였잖아요. 이제 한 지역에 수백 년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사람들이 편하게 잘 지내면 좋은데
1: 네.
0: 삼사에 그렇진 않잖아요.
1: 아유,
0: 뭔가
1: 그렇죠.
0: 조금 아쉬운 게 있어.
1: 네.
0: 아쉬운 게 있으면 또 이제 이 갈등이 서로 자주 안 보면 괜찮거나 네. 이사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싸우다가 보면 이 갈등이
1: 맞아요.
0: 터지면 이게 또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 그러면 또 이제 말씀 나누는 김에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고위공직자 뭐 수사처라든지
0: 네, 네, 네.
1: 그 의금부 관원 뭐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왕족이라든지
0: 네네.
1: 이런 분들도 어떤 그 수사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0: 왕 빼고는 모두 다 처벌이자 관리제. 왜냐하면 조선이란 국가는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1: 네.
0: 아무리 뭐 백성들을 위하고 뭐 이런다고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왕의 생각과 왕의 지위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왕의 지위를 훼손하게 되면 사실 왕의 아들도 무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의금부라든지 이런 쪽은 왕의 수족으로서 저는 의금부의 별명 중에 왕옥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왕옥.
0: 왕의 감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0: 이제 누군가를 처벌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의금부를 동원하는 건데 거기 의금부의 관원들조차 문제가 생겨버리면
1: 그럴 수 있죠.
0: 이제 처벌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조 때 그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거짓말해요. 한 명예랑 신숙주가 우리 편이다. 그래서 한 명예랑 신숙주를 세조가 의금부에 가둡니다. 근데 이제 의금부 관원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또 나이 들고 또 나중에 복귀하면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살짝 캐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대역죄에 있는 목에 칼 같은 거 차야 되는데 그걸 느슨하게 채운 거죠.
1: 네.
0: 세조가 이 보고를 듣고 그 의금 관원을 이제 즉시 처형합니다. 본보기를 보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왕 빼고는 네, 전부 다 처벌받고 수사 대상이고 그다음에 왕족도 뭐 나 무사할 수는 없는 거죠. 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언급했던 분 중에 정약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조선 최고의 뭐 명탐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0: 네.
1: 정약용에 관련된 일화도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그 정약용에 관한 일화는 굉장히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갔던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곡산부사였을 때 사건을 해결한 게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명예살인이다. 그냥 이제 아내가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을 죽인 범인을 죽였다. 이건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남편의 복수를 해준 거니까.
1: 지아비를 위해서.
0: 네. 그런데 딱 보니까 아니 칼로 찔려서 죽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칼이 그냥 떡 써는 칼이라 이건 사람을 못 죽이는 거 있잖아요. 뾰족하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고. 그리고 딱 찔렸는데 뭐 찔린 데가 급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찔린 데를 봤더니 옷 안에 뚫고 들어가는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내가 보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장난친 거고 이후에 추운 날 뭐 이렇게 술 많이 먹고 놀다가 그냥 급사한 거다. 조선시대에는 그런 식의 돌연사가 많았으니까 근데 이거 갖다 붙인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정약용만 주장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유해함에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이순신 장군처럼 세상이 뭐라고 할 때 그냥 대부분 다 저 같은 사람 이렇게 하지만 이거 아닌 건 아닌 거. 그래서 이제 그 정조가 정약용을 특차해서 불러 올린 이유도 자기한테까지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네.
1: 어차피 뭐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0: 네.
1: 뭐 그래도 부인이라도 좀 이렇게 뭐 열려문까지는 아니어도 네, 열려를 네, 인정받고
0: 네. 그렇죠.
1: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을 굳이 그거는 아니야.
0: 네.
1: 라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정약용이었다.
0: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 남습니다. 저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걸 알면 국내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역사는 모두의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역사에 도전했던 사람, 몸을 일으켰던 사람, 시대와 불화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민주주의랑 인권과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애정들이었기 때문에 네, 역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만드는 그래서 저는 역사를 현대가 과거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재밌거든요.
0: 아, 네. 네,
1: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기도 한데
0: 네, 네.
1: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0: 되게 재밌죠. 그래서 네. 저도 어릴 때 들을 때 왜 목구멍이 포도청일까?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 그레이프가 아니고
1: 그렇죠.
0: 그냥 포도청이 도적을 체포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 뭐냐면 먹고 살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네, 그런 얘기죠. 비슷한 속담이 그겁니다. 사흘 굶고 남의 집 담장 넘지 않는 사람 없다. 라는 거고
1: 네.
0: 사회안전장치나 보장장치 같은 게 대한민국에서도 1980년대 이전까지는 굉장히 적었잖아요. 경제발전이 안 되면서 저는 네. 73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80년대까지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구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뭐 기억 늦게 태어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1: 아닙니다.
0: 그렇게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저로서 네. 조선시대는 훨씬 더 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런 사람들이 자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겠죠.
1: 네.
0: 그 부분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놔두면 국가가 와해되는 거잖아요. 치안이 붕괴되면서 그래서 포도청이 생기고 포도청의 포졸과 포교들이 열심히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
1: 네.
0: 와중에 이제 나왔던 기록들이 이제 조선 범죄실록에
1: 그렇죠.
0: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네. 포도청은 어떤 이제 공포와 이 좀 무서운 대상인데
0: 네네.
1: 그만큼 목구멍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0: 뭐 정확히 말씀해 네. 주신 게 사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공포감의 근원이 배고픔에서 네.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배고픔이 만약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없다.
1: 네.
0: 제가 오늘 굶었는데 내일은 뭐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참지만 오늘도 먹을 수 없고 내일도 먹을 수 없는데 그 내 옆에는 내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겠죠.
1: 그러니까요.
0: 네.
1: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청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들었고요. 지금까지 그 책 내용을 보다 보면

0: 중간중간에 네네. 그 대사 형식으로 이렇게 네네. 써놓은 부분들로 맞습니다. 시작을 해요. 네. 시나리오도 좀 써보셨나요?
1: 네, 뭐 저기 아직 뭐 공개되진 않았지만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도 네. 써보고 써봤었고 네.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해보고 싶네요. 그때 되면 지금보다는 준비를 좀 더 잘해서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것보다는 네. 글은 항상 새롭고 신선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쪽에서 방법들이 이제 제가 글을 쓸 때 도움이 좀 되는 게 확실히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간 대사가 들어갔던 부분은 논픽션을 쓴 저의 방식인데 앞부분은 소설처럼 쓰고 네, 뒷부분은 이제 논픽션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기록들을 보여주면 네. 쓰면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저도 좀 쓰기가 좀 편해지더라고요. 네.
0: 그래서 실제로 안에 내용인 추노꾼이란 정말 있었을까라는 네, 내용도 네, 있고 네. 우리가 추노라는 드라마도 또 그렇죠. 너무 익숙하게 네. 보고 있어 봤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걸 한번 꼭 써보고 싶다 아니면 집필 계획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영업 비밀이긴 한데 조선시대에 보면은 범죄 관련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퇴마 관련 기록도 되게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는 그 어쨌든 성리학의 국가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완벽한 과학적인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정체불명의 괴물 얘기도 있고 UFO 같이 미확인 비행물체 같은 존재도 보이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조선의 퇴마 방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 이러면 그 집에 대포를 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진짜 집에다 대포를 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조사해서 좀 써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0: 집을 날려버린다고요?
1: 집을 그러니까 날려버리진 않았는데 집에 귀신이 많이 나타나니까 신하들이 그러면 대포로 날릴까요? 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네. 어딘가 날아간 집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조금씩 찾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0: 네. 네,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청취 중인데 과거사 조선시대 정치실록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하. 라는 얘기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1: 조선시대 사람들도 돈 때문에 고민했고 사랑과 질투 때문에 갈등했고 출세하고 싶어했고 때론 욕망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조선시대가 뭐 그렇다고 살기 힘들었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이랑 똑같은 시대이다. 역사는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똑같이 흘러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선 범죄실록은 단순히 과거에 옛날에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해해야지.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주 로또 번호가 제일 궁금합니다. 제 인생에서. 근데 다음 주 로또 번호가 아니라 다음 주 제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저의 지난주를 봐야 되겠죠. 저의 지난주가 저의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미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과거로 눈을 돌려서 네, 과거를 살펴보시는 게 여러분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주변에 친구들이 좀 많은데 예. 친구들이 제가 요즘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까 자기들 갑자기 주변에 잘 대우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 자기 이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건 안 된다고 했고 네,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나무의 말 친구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이제 같이 글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여기까지. 네.
0: 자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조선범죄실록을 펴낸 정명섭 작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0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조한을 씨.
2: 선선한 주말 저녁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는데요. 서울이 23.6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반면에 맑았던 남부지방은 햇볕이 내리쬐면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웠는데요. 내일도 한낮에 대구와 양산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은 한낮에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18도, 춘천 15도, 대전 16도 등 오늘만큼 쌀쌀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3도, 대전 28도, 대구와 양산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도 29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정체는 오늘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장수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와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중동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도 정안휴게소에서 남풍새 사이로 16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충주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사이로 1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양지에서 용인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 부근, 다시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와 더 가서는 월곡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는 모연터널에서 우포 3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초이에서 고덕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영동대교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0: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친 유럽의 최근 동향이 심상치 않다라는 소식인데요. 벌써 4년 반이 지났군요. 근데 여전히 끝은 보이지 않고요.
4: 그렇습니다. 전쟁이 이제 5년 차인데
0: 예.
4: 당연히 뭐 가정 형편이 형편없겠죠. 아. 어렵겠죠.
0: 예.
4: 뭐 그건 자명한 일인데
0: 예.
4: 지금 이제 그 정부 재정을 보면 재정 적자가 한 GDP의 21%입니다. 21%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교를 해보면
0: 예.
4: 우리나라 올해 예상 재정 적자가 GDP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0: 적자가요?
4: 예, 재정 적자가 1.9%입니다.
0: 예.
4: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21%면 엄청난 숫자죠.
0: 아이고.
4: 다시 말씀드리면은 외부 지원이 없으면 전쟁은커녕 나라가 굴러가기도 힘든다.
0: 그렇네요.
4: 예,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군사비가 심각하겠죠.
0: 예.
4: 그 국방장관이 이제 올해 총 국방 수요를 1,360억 유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오.
4: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게 530억 유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0: 예.
4: 그러면 국방 예산은 자기들이 반도 감당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 나머지는 외부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0: 그렇죠.
4: 어디서 뭐 빌려오든 누가 그냥 대주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이 그 말하자면 뒤에서 돈 대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유럽하고 미국이죠.
0: 예.
4: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자기들 체코가 석자예요.
0: 맞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이제 당장 전쟁을 못할 상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럽은 돈이 없고요.
0: 예.
4: 미국은 이란 전쟁 하느라고 미국도 지금 뭐 방공망 탄약 이런
0: 맞습니다.
4: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긴 병의 효자.
0: 아.
4: 딱 이게 여기에 딱 맞는 말입니다.
0: 아니, 방금 유럽 돈이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유럽의 재정 압박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4: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돈 들어갈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4: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은 끝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뭐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얘가 독립을 한다, 자립을 한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지원했는데 다음 달에 또 줘야 되고 그 다음 달에 또 줘야 되고 이건 아주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0: 그렇죠.
4: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에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0: 예.
4: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그 비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최근에도 비리가 계속 조금씩 터지고 있습니다.
0: 예.
4: 자, 그러면 유럽 그 납세자들 그때 자, 이 우리 세금 가지고 갔는데 니들이 다 해먹어? 이러면은 이제 그 아주 뭐랄까요 그 여론이 나빠지죠. 지원하지 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럽도요. 이게 단순히 지금 뭐 돈이 좀 뭘 했는데 좀 모자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악순환입니다. 무슨 악순환이냐면은 전쟁이 이제 장기

0: 되니까
1: 예.
0: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에너지입니다.
1: 예.
0: 에너지는 사실 그 러시아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의존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계가 이제 흔들거립니다.
1: 예.
0: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유럽 같은 유럽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거든요.
1: 예.
0: 고령화 뭐 또 산업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당장 지금 생활 그 가계가 흔들리는 데다가 저성장에 물가도 높아지고 이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힘듭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국방비가 급증했어요. 이건 두 개가 겹쳤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계속 뭐라고 합니까? 야, 니들 국방비 부담 더 해.
1: 예, 예, 예.
0: 그 지금 뭐 거의 막 두 배 가까이 뭐 물론 당장 두 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가 무서워요. 그럼 무기 또 더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결국 세금 올리고 연금 깎는 겁니다.
1: 아.
0: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생활비가 물가가 올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 더 내라고 그러지 연금 깎지 불만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정부의 이제 불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연금복지, 에너지보조, 산업지원, 국방비정액, 우크라이나 지원 이게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겁니다. 자, 이런데 연금 깎고 세금 올려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부패 사건이 자꾸 터진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런데 사실 그 우크라이나 부패는 말이죠. 전쟁 전에 이미 그 세계 최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 바이든 대통령 차남이 우크라이나 뭐 무슨 기업하고 얽혀서 뭐
1: 아.
0: 비리 뭐 의혹 이런 게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게 이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리 사건이 부패 사건 이런 게 조금씩 터지는 게 뭐냐면은 그 부패 척결에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패 척결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 사건이 자꾸 드러나겠죠.
1: 예.
0: 그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 국민 납세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크라이나가 부패 척결을 해서 부패 사건이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또 부패야? 여기서 끝나는 거죠.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이제 이 납세자들은 계속 이제 불만이 더 쌓이고 그게 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1: 네, 그 목소리가 더 힘을 얻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앞서서 그 유럽 각국에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하는 요소인가요?
0: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정당들이 모두 다 자기들이 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겠다 또는 줄이겠다라고
1: 아.
0: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극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떠올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1: 예.
0: 그게 아니라 저 이민자 뭐 그다음에 기후 변화 뭐 이런 데 좀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끼리 여기서 잘 살 테니 너희들 이민자 너희들 오지 말고 네, 니네 네, 나라에서 네. 살아 뭐 이런 거죠.
1: 네.
0: 자, 그런데 사실 그런 극우 세력이 지금까지는 그냥 뭐 10% 뭐 이 정도의 주변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9월 6일 작센 안할트주라는 곳에서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 극우 정당이 44%로 압승을 했습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강자 기독 민주 연맹인가요? CD 체대우라고 하죠. 김인년이죠. 18%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4대 18입니다. 이건
1: 아.
0: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작센 안할트주 선거만이 아니라 이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이 독일을 위한 대안이 27에서 29% 정도 나오고 있고요. 또 기사 김인연합은 20에서 2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권 세력 혼자 집권은 못하더라도 뭔가 추측 세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딱 세 가지 주장해요. 이민 제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 이건 뭐 우크라이나에겐 악몽이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이 유럽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프랑스 이 극우 세력이 잘하면 27년 대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총선에서 1위를 했어요. 물론 뭐 이 50%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에 39%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복스라는 당이 있는데 18%. 그다음에 이 또 그 비슷한 국민당이 32.4%예요. 이거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다음 루마니아 그렇죠. 이탈리아는 이미 극우정당이 네. 집권 중이에요.
1: 네.
0: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체코 같은 경우는 이미 발을 뺐고요. 슬로바키아, 헝가리 예. 이쪽도 지금 뭐 좀 미적거리고 있고 헝가리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 거부하던 정권이 물러났지만은 바뀐 정권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지금 뭐 이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하면은 유럽 주요 나라 다 들어갔습니다.
1: 예.
0: 이런 정도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 자 지금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럴까?
1: 네.
0: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 미국이 이란 이런 데서 지금 얼마나 많이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1: 예.
0: 그럼 유럽 전체가 지금 다 달라붙어서 러시아하고 싸우는 셈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셈법이 달라요.
1: 예.
0: 자, 우리가 보통 복싱을 하면 내가 10대 때리고 상대방이 5대 때리면 10-5 하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러시아나 이란 같은 이 권위주의 국가는 내가 맞은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 오.
0: 내가 때린 것만 계산을 해요.
1: 예.
0: 내가 맞은 것은 비용이고 내가 때린 것은 전과죠.
1: 아하.
0: 그러니까 10대 맞고 5대 때렸으면 내가 5대 때렸기 때문에 나 이겼어. 이게 이제 셈법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수렁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1: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박은옥의 윙윙윙 들으면서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이지만 큰 일교차 때문에 감기 걸리기가 쉬운데요. 요즘 독감 환자도 빠르게 급증하면서 독감 유행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남부지방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겠고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18도, 춘천 15도, 대전 16도 등 오늘만큼 쌀쌀하게 시작하겠고요.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3도, 강릉 26도, 대전 28도 등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0도, 대구와 양산 31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도 29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음식과 인문학이 식탁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오늘은 경북 영천의 소머리 국밥 이야기입니다.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서민들의 애환이 깃든 영천시장에서 탄생한 영천 소머리 국밥. 그 뜨끈한 한 그릇에 담긴 역사와 문화 알아보고요. 주말엔 떠나볼까에서는 요즘 같은 초가을에 떠나면 좋은 여행지입니다. 바다와 오랜 시간의 흔적 그리고 가을의 별미가 어우러진 충남 홍성으로 떠나봅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식탁에 오를 음식은 영천 소머리 국밥입니다. 이 흔히 국밥하면 이제 장터에서
2: 그렇죠.
0: 커다란 이 소태 막 이렇게 끓이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허기를 달래주던 대중적인 음식을 떠올리는데 특히 이 전국 수많은 장터에서도 영천 소머리 곰탕이 좀 발달한 이유가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이 옛날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역시 소고기였죠.
0: 네.
2: 근데 서민들은 못 먹잖아요. 돈이 없어서.
0: 네.
2: 그러니까 이제 부산물 가지고 끓여 먹는

0: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미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머리 가지고 뼈 가지고 끓이는 방법이 점점 발달하면서 소머리 가지고도 엄청난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소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의 머리는 12가지 맛이 난다.
1: 12가지 맛이 난다고요? 네.
0: 실제 12가지 부위가 있어요. 그냥 적어왔거든요.
1: 머리에만?
0: 예. 네. 네. 볼살이 있습니다. 네. 관자놀이살이 있습니다. 네. 혀가 두 명하죠.
1: 아, 그렇죠.
0: 입술 주변살이 있습니다.
1: 어허?
0: 귓살이 있습니다. 네. 껍질살이 있습니다. 힘줄, 눈 주변살, 턱 주변살. 딱 12개 맞습니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먹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곰탕을 먹을 때 보면 부위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뭘 집어넣었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 머리입니다, 보니까. 머리가 12개로 나눠지는 것들인데. 근데 왜 그러면 영조에 발달했을까? 영천이 발달했을까가 중요한 얘기인데, 지도를 놓고 보면요. 경북에서 좌측으로 대구.
1: 맞아요.
0: 우측 바닷가 쪽으로 포항, 경주, 울산.
1: 그렇죠.
0: 위쪽으로 영주, 안동. 밑으로 부산.
1: 네.
0: 딱 중심에 있습니다, 보니까.
1: 어.
0: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옛날에 가장 발달했던 도시는 대구였죠.
1: 네.
0: 대구는 양령시가 발달했죠. 그런데 딱 중간에 있는 이 영천은 물고기와 소고기가 다 발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동과 영주는 옛날에 양반들 많이 살았잖아요.
1: 예.
0: 거기에 어떤 그 제사 음식 집합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또 대구나 안동에서 나온 고기류의 음식들이 다 어디로 또 갑니까? 바닷가로 가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0: 바다와 그 내륙의 그 어떤 집합처.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교토를 얘기할 때 오사카랑 같이 붙어서 얘기하거든요. 교토는 왕이 살았잖아요.
1: 네.
0: 근데 바닷가가 이제 오사카니까 거기를 천하의 부엌이라 불렀습니다.
1: 그러니까. 부엌?
0: 부엌.
1: 오.
0: 천하의 부엌. 그러니까 거기에 물건에다 대는 거죠. 이렇게 대는 건데 영천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1: 영천에요?
0: 예. 우리 저희 시청자들 위해서 갔다 왔는데. 인구가 네. 10만이 안 되는데 도시가 딱 들어가면 한 100만이 되는 것 같아요. 활기가 막 넘치고.
1: 아, 다니시는 분들이요 거기에?
0: 예. 그리고 그 시장 중심으로 몰려있는데 시장이 엄청 활기차고요.
1: 네.
0: 소머리 국밥집이 한 10개가 있습니다. 보니까.
1: 그 시장에?
0: 바글바글합니다. 보니까. 저는 인구를 못 봤을 때는 한 30만이 되지 않을까 했더니 10만이 안 되더라고요.
1: 아, 그런 느낌이에요?
0: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니까.
1: 이야.
0: 그게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더 심했을 것이다.
1: 아하.
0: 그리고 우리가 소머리 국밥 한창 먹었을 때인 19세기, 20세기에는 더더욱 발달했던 도시다. 그렇게 보면 저 명천이 그 소머리 국밥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1: 예.
0: 꼭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1: 오.
0: 그 실제로 맛이 좋습니다. 예. 그 장관인 그렇군요. 게 시장을 가면요. 거대한 소들. 그러니까 우리를 따지면 밥으로 따지면 한 100인분 되는 소들이 쫙 앞장에 걸려 있어요. 오. 거기 전부 소머리를 끓이고 있습니다. 거의 장관이죠, 장관. 예.
1: 그렇네요.
0: 예.
1: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길목이자 또 이 도로가 직결하는 교차로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발달을 한 메뉴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이 장터의 역사와 규모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 영천장의 역사 유래는 또 어떻습니까?
0: 그 영천의 역사는 고려까지 올라가는데
1: 고려요.
0: 그 몽고군이 왔을 때 아시겠지만 안동, 영천, 영주 이쪽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주둔을 하거든요. 그때 영천장에서 뭐 했다는 기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저기 조선시대에는 대구 양령시,
1: 네.
0: 안동장, 영천장이 경상도 3대장으로 뽑힐 만큼 엄청난 미세를 떨치고 있었고요. 사실은 그 지금도 보면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니까.
1: 네.
0: 그리고 영천이 가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0만이 안 되는 도시인데 도로가 뭐 5차선, 7차선, 10차선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옛날에 만든 건 아닌데 영천 분들이 좀 그런 걸 사통팔달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요.
1: 통이 큰.
0: 네, 통이 크신 분들입니다 보니까. 예.
1: 네. 그 영천장 그러면 3대장이라고 영남 3대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물품들이 주로 많이 거래됐을까요?
0: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소머리 국밥이 딱 메인에 딱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옆으로
1: 네.
0: 뭐가 있냐? 돈베기장이 있어요. 돈베기장.
1: 돈베기?
0: 돈베기가 뭐냐면 상어를 잘라가지고. 아. 절인 거거든요. 보니까
1: 예, 예, 예.
0: 아시겠지만 안동이랑 영주는 문어를 많이 먹고
1: 예.
0: 영천은 돈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제사에 요 세 지역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륙에서 고기는 좀 귀했으니까 고기보다 그 저렴했던 게 뭡니까? 문어 아니면 상어였거든요.
1: 예.
0: 그것들을 염장해서 온 거고 우리가 강고등어는 고등어를 조림해서 온 거고
1: 그렇죠.
0: 돈베기는 상어를 조림한 거거든요. 보니까.
1: 예.
0: 지금도 가보면

0: 저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먹을까 놀랄 정도로 그 돈베기 시장 자체가 있고요.
1: 예.
0: 부드러 같이 팔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먹어보니까 저는 이제 그 돈베기 전 같은 게 맛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상어하면 도저히 상상이 안 가잖아요.
1: 못 먹어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생선보다는 약간 딱 좀 뭐죠 이렇게 저거 닮아가 동물성을 닮아가지고
1: 아.
0: 약간 부드럽지 않은데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납니다 보니까.
1: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식재료와 메뉴 중에서 소머리곰탕이 영천장의 대표 명물로 자리 잡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산이 왔다 갔다 하고 교역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사실은 전국에서 이쪽 경기도의 수원세전 그다음에 이쪽 경상도의 영천장이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우시장이 유명했던 거죠.
1: 우시장.
0: 예. 예. 우시장이 많다 보니까 소를 팔고 사기도 하지만 예. 잡기도 한 거죠. 보니까. 지금도 2일장 7일장에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요. 가면 진짜 소머리를 삶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좀 장관입니다. 지금 사실은 왜냐면
1: 예.
0: 그 올림픽 때 우리가 올림픽 아시안게임 때 서울에서는 소머리를 못 팔게 했어요. 약간 혐오스럽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밀려난 거예요. 지방으로 이렇게 밀려났는데. 돌아볼 볼 수가 없는데 여기 영천에 가면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소머리가 정말 크구나. 그리고 부위가 다양하겠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방금 삶았기 때문에 맛이 너무너무 좋죠. 보니까.
1: 그러니까 영천 우시장에서 나오는 신선한 재료로 또 국밥을 끌어내니 뭐 완벽한 메뉴가 될 수 있었겠네요.
0: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1: 네.
0: 소머리 국밥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영천장에 들렀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 근데 저도 사실 놀란 게 네. 제가 옛날에 그 취재를 많이 다닐 때 방송 취재 다닐 때
1: 네.
0: 제가 영천장을 몰랐을 때예요.
1: 네.
0: 그 포항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머리 국밥, 포항곰탕도 유명한데
1: 네.
0: 가는 길에 영천장을 잠깐 들렀는데 규모가 더 큰 거예요. 포항보다.
1: 오, 아, 포항보다도.
0: 이게 뭘까? 그때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쭉 나오기도 너무 놀랐습니다. 보니까.
1: 이 곰탕을 끓여내는 솥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요구될까요?
0: 이게 참 소가 좀 어려운 게요.
1: 네.
0: 이게 소가 그 약간 부스물이 좀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게 실력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뼈와 사골을 찬물에 8시간 최소한 그래서 닮아서 핏물이나 부스물을 빼야 됩니다 보니까.
1: 예.
0: 그 벌써 8시간이나 12시간이 들어간 거잖아요.
1: 예.
0: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핏물을 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핏물을 뺐으면 삶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다시 삶는데 이거를 팔팔 끓이면 안 되고 이거를 중불로 천천히 끓여줘야 되거든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또 10시간. 그러니까
1: 예?
0: 보통 한 20시간에서 24시간 걸려야 국물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 아이고야.
0: 영천장 가면요. 24시간 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1: 아, 어차피
0: 하루 종일 끓일 때 달리는 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부지런한 사람은 국물 끓이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끓여야 되는 건데
1: 아.
0: 부지런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이죠. 그러니까. 예. 그 신이 어떻게든 그런 거 준 거죠. 부지런함과 맛을 같이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예.
1: 저는 손님을 위해서 24시간을 하는 줄 알았더니 어차피 불 켜놔야 되니까 24시간 켜놓은 김에 하시는 거였군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천 소머리 국밥. 현재 영천 뭐 공설시장 그 곰탕 골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 맞습니다.
1: 맛집 한번 가보시죠. 어디부터 갈까요?
0: 예, 제가 이번에 그래서 한 7년, 8년 전에 돌아 한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다시 또 갔는데
1: 예.
0: 세 군데 가봤는데 역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보다.
1: 그렇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0: 지난번 1등, 2등으로 밀렸고 제가 잘 몰랐던 집, 그러니까 시옷집이라고 시옷집.
1: 네.
0: 이 집이 3대째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3대쯤 해야 그냥 식당한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전통이 없으면 못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집은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요. 소머리 딱 수육이 나오는데 먹어봤더니
1: 예.
0: 너무너무너무 부드러워요.
1: 예.
0: 잘 삶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지금 두 군데 다 말씀드릴 건데 이 집의 부드러움은 이 집이 넘버원이다.
1: 예.
0: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수육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입에 녹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아나는 게 아니고 모양을 가지고 이때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사르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 저는 아주 이 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좋았고 그다음에 영천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1: 예.
0: 항상 국물이 뽀얗습니다.
1: 예.
0: 근데 생각해보세요. 설렁탕이 뽀얀 것도 있고 뽀얗지 않은 것도 있죠.
1: 예.
0: 곰탕도 뽀얗고 뽀얗지 않은 게 있죠. 그게 있잖아요. 뼈에서 나오는 국물이 아니에요.
1: 그럼요.
0: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가 이제 끓이면 오랫동안 끓이면 기름하고 단백질 콜라겐 세 가지가 녹아내리거든요.
1: 예.
0: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색깔이 하얀색이 되는 게 아니고 개들이 빛을 굴절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름이 단백질 콜라 이런 게 다 잡아주잖아요. 예. 그 빛이 안 들어와요. 그 통행 통과가 안 되니까 당연히 뽀얘. 하얀색이 뽀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기름 덩어리라든지 뭐 뼈에서 나왔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공통적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는 된장 뭐죠 우리 고추 소박이를 항상 줍니다. 그러니까 고추를 된장에 박아서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1: 아, 지금 송송송 썰어가지고.
0: 아, 썰지 않고 통째로 보니까.
1: 통째로.
0: 예, 그 맛이 정말 그냥 좋더라고
1: 아,
0: 보니까.
1: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두 번째 가게는요?
0: 두 번째 가게는 피읍집인데요. 네. 사실 이 집이 제일 유명합니다. 유명한 집인데 이 집도 한 70년 된 집이에요. 된 집인데 이 집은 사실은 뭐가 좋은 집이냐. 이 집은 곰탕 소머리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약간 깔끔하게 내는 집이에요.
1: 네.
0: 내는 집인데 이 집의 또 핵심인 또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양입니다. 양.
1: 푸짐하군요.
0: 소의 양이잖아요.
1: 아,
0: 죄송합니다.
1: 아, 양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아, 소의 양이라고 한다고.
0: 아,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0: 알겠지만 소는 그렇게 대세김질하잖아요. 풀을 먹기 때문에.
1: 예, 예.
0: 위가 네 개가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를 양이라 부르는데
1: 예, 예.
0: 색깔이 갈색이라 까만색이라거든요. 근데 여기 가보면 양을 수육을 시키면요. 양수육이나 양무침이 되게 맛있는데 제가 이번에 먹고 왔습니다. 보니까
1: 양무침?
0: 네. 예. 제가 제 비싼 거금을 주고 먹고 왔는데 그런데 하얘요. 양무침이. 그게 무슨 뜻이냐. 잘 씻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1: 다 벗겨내는 거예요. 빤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빤다 그러죠. 예. 그래야지 하얀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 집에 딱 먹어보면 이 집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 담백하고 순수한 그 맛 자체. 그러니까 여기 이 집은 조미도 없고 부스물도 없어요. 순수한 고결한 그 맛을 먹기 때문에 저는 수육 먹으면서 참 그리고 먹어보니까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점 감칠맛이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와인에 열어놓으면 그 산소랑 부닥치면서 좋아지잖아요.
1: 예.
0: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양무침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드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예. 아, 기대됩니다. 자, 영천 소머리국밥 맛집 세 번째로 가시죠.
0: 예, 세 번째 점이 희의식당인데요. 사실은 이 집이 지금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많은데 이 집이 가장 오래된 집이라는 얘기가 지금 그 동네 분들이 얘기하세요.
1: 예.
0: 그래서 그 간판에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사실 이 집은 보면 딱 보면 이렇게 양이 엄청 많고 두 번째 딱 보면 전통 음식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그 뭐 석박지라든지 아까 말한 고추 된장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지금은 잘 먹지 않은 음식들인데 남아 있는 거 보면서 아 이거 반찬만 봐도
1: 아,
0: 이 집은
1: 오래됐구나
0: 전통을 가지고
1: 전통이
0: 있는
1: 있구나.
0: 그리고 아. 국물이 아주 딱 중간에 있는 집이에요. 적당한 기름기와 적당한 색깔과 적당한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딱 이 집 먹다 보면요. 제가 심한 생각이 안 나더라고 보니까.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진짜네요 그러면.
0: 예 맞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야 오늘 경북 영천의 소머리곰탕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식탁의 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국 최고의 연사들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들을 차곡차곡 담아봅니다. 주말엔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제법 가을의 기운이 좀 완연한데요. 가을을 네. 즐기기 좋은 곳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바다와 내륙의 풍경을 고루 품고 있으면서 이 좋은 아주 경치 좋은 곳들, 바다 그리고 오랜 시간의 흔적도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은 아주 좀 유명한 그런 맛도 많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1: 네.
3: 충남 홍성으로 오늘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1: 충남 홍성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이군요. 네. 자, 처음으로 어디 갈까요?
3: 네, 홍성의 가을 되면 아마 가장 많은 이들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이곳을 남당항인데요. 남당항을 자주 많이 찾으시게 되는 이유는 이따가 또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곳 같으면 이제 그 천수만의 청정바다를 품은 서해안의 대표적인 미식 관광항이자 레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원래 수산물이 많이 들어오던 그런 어항인데 여기에 관광의 어떤 그런 가치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즐기기 위해서 이것을 찾는데요. 원래 이곳에 이 일대에서 태어나고 또 말년을 보냈던 유명한 성리학자인 남당 한원진 선생이 호에서 따온 항구 이름이라고 합니다.
1: 예.
3: 천수만 아주 아주 작은 포구 정도였었는데요. 나중에 이곳에 갯벌 중심으로 하고 또 천수만 주변 일대

0: 또 감척지가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1990년대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목과 어항으로 이제 잘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풍경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딱 남당항에 서게 되면은 한 정면으로 안면도가 길게 뻗어 있고요. 천수만의 바다 풍경도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 가지 어류들이, 어패류들이 많이 그 사철 잡히고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낙조가 그만이고, 또 이렇게 밤이 되면은 여러 이 또 이제 어패들이 드나드는 풍경, 그리고 주변의 어떤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이 잘 가꿔지면서 항구 주변 아주 아름다운 밤 풍경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1: 이 남당항에서 즐길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0: 한국 풍경 자체를 즐기는 것도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그 밖에 좀 괜찮은 그 즐길 거리들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양분수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다 발 앞에 넓게 펼쳐진 광장입니다. 이곳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레저를 즐기기도 좋고 또 많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도 좋은데 특히 이곳에 이제 밤에는 화려한 불빛과 레이저쇼가 펼쳐지고요. 낮에는 또 여기서 분수 음악 분수 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낮과 밤, 어떤 다양한 불빛과 물 그리고 공간적인 특성이 잘 조화된 그런 볼거리들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또 이제 푸드 트럭이라든지 이런 그 찾아오신 분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뭐 주변에 또 트리가트 존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트 어드벤처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물 형태의 구조물에서 아이들이 방방 뛰면서 노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 규모가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물 위에서 방방 뛰는 그런 시설 정도가 아닙니다. 예. 멀리서 보면은 마치 거대한 통발 몇 개가 계속 이어져 있는 그런 것 같은 모습인데요. 프랑스 요트 선수이자 어부가 고안한 그물 매듭법을 활용해서 만든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 형태가 이제 그물 형태로 해서 또 탄력성이 있는 그런 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 높은 장대 위에 계속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위를 오가면서 다채로운 모험과 또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네트 점핑이라든지 공놀이라든지 슬라이드를 타거나 사다리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 공중에 올라와서 바다를 조망하는 등 아주 다채롭게 이 그물을 이용하는 사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정말 진짜 한번 가셔가지고 예.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한번 즐겨보시면 참 좋을 그런 곳입니다. 앞서 제가 이 남당항 일대 노을 참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곳 가시게 되면 무지개 도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빨주노초 파남부 일곱 빛깔로 정교하게 칠해진 무지개 벽 그리고 걷기 참 좋은 보행 데크가 잘 깔려져 있는 그런 곳인데요. 한 1.3km 걸쳐져 있고 여기에 중간 정도에 남당 노을 전망대라고 길이 100m 정도 바다를 향해 뻗어나간 주홍빛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곳에 서시게 되면은 천수만의 정말 황금 같은 노을 이 가을에 특히 더 빛나는 노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홍성 여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디로 가볼까요?
0: 네. 네, 홍성 시내로 가시게 되면 홍주 읍성이라고 있습니다. 홍주, 보통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 나주라든지 뭐 순천 이런 곳에 읍성이 아직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도심에서 떨어져 있거나 산쪽에 자리하고 있거나 하고 다르게 홍성은 시내에 이 읍성이 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성의 형태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당시에는 성벽의 둘레는 원래 한 1.5km 정도이고 높이는 3.3m였는데 지금은 8m 성벽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원된 북문을 비롯해서 한 3개 문은 여전히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벽 위를 천천히 걸어서 읍성 안을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이제 홍화문이나 망화문 그리고 조양문 같은 여러 개 지금도 남아 있는 옛 그 조선시대 양식의 문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전통 건축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있는 홍주 천년문화체험관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이 홍주 읍성과 연관해서 이곳에서 뭐 한복이나 여러 옷을 빌려서 입으면서 체험을 해본다든지 하는 재미있는 체험시설들을 잘 마련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1: 말씀 들어보니까 홍성에 이런 전통과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도 많을 것 같아요.
0: 네, 이곳들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좀 재밌는 곳이 토기, 옹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전시를 하고 있고 또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고 장인들이 만드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갈산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00여 년 정도 이 가업을 5대째 이어오는 집안에서 지금도 이제 국가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경, 체험관경, 생산공장 이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옹기장 방춘웅 선생과 그의 아들이자 그 또 장인이 같이 계속 이곳에서 명맥을 잇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단순히 옹기만 생산하는 공장의 역할을 더 넘어서서 그래서 대형 체험학습장도 있고요. 전통 가마터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상설 판매장과 여러 체험실 같은 것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다채로운 전시라든지 체험이 말씀드렸던 것이 계속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 가시든 간에 우리나라 전통 옹기를 직접 만들고 또 장인들이 만드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또 트렌디한 여러 가지 옹기의 소재를 활용한 것들도 많이 판매를 하거나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이나 어른들 누구나 다 함께 가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전통 체험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또 홍성에 역사적인 인물이 많다면서요?
0: 맞습니다. 이육노 화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양화, 그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셨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서양화 화백인데요. 고암 이육노 선생의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생가에 바로 기념관 겸 전시관을 마련했는데요. 이 의미도 있지만은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 건축학적으로도 빼어난 그런 완전히 벽 두 개를 보는 것 같지만은 안으로 들어서면은 선생의 생가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 작품들이 잘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정말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두 명이 또 이 두 분이 또 홍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 예.
0: 백야 김자진 장군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생인데요. 이 두 분의 생가와 그리고 생가를 기념하는 여러 시설들도 홍성에 가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가을에 홍성을 가면 뭘 먹을 수 있을까요? 또 궁금하네요.
0: 네, 아까 남당항 소개드리면서 요거 하나 안겨놨는데요. 남당항, 이 가을 가시면은 대학, 정말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하축제가 바로 남당항에서 열립니다.
1: 네.
0: 천수만 바다에서 잡히는 그 아주 싱싱한 자연산 대하 맛보실 수가 있고요. 홍성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최대 축산단지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흔히 지나가는 말로 그 홍성 군민보다 한우수가 더 많다라는 얘기 말이 있을 정도로 한우도 많이 키우지만은 육질이 아주 좋은 그런 곳이고요. 남당항에 가시게 남당항 일대면 평소에 이제 겨울에 좀 더 가시게 되면 세조개 또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홍성하면은 광천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광천김의 고장이면서 또 광천토굴에서 푹 숙성을 시키는 새우젓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정말 바다나 내륙 어디에서건 다채로운 음식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1: 네, 30초 정도 한 곳만 더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홍성 스카이타워 이곳에 가시게 되면은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홍성 맞은편 남당항 맞은편에 있는 그런 안면도나 천수만일 때 시큰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2024년 5월에 개장했으니까 정말 최근에 개장한 곳이고 높이 65m의 구조물 외벽에는 256가지 색상을 다채롭게 표현한 구조물입니다. 이곳에 가시게 되면은 사방 360도 주변 바다와 내륙 시원하게 보시면서 이 가을 풍경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주말엔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내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함께하는 세상.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요즘 영화 오디세이가 화제더군요.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으시던데 하지만 누구나 영화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이,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이나 수어 통역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이런 편의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영화관이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해 온 것에 대해서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의 영화 관람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겠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장애인들도 만나겠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시작합니다.

0: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최근에 장애인 영화관 편의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영화관에서 시각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 서비스나 자막 등 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다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아가서요, 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영관이라든가 이런 편의 제공의 범위, 횟수를 제한하라고 하는 하급심의 판결이 부당하다. 라고 심리를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0: 네.
1: 대법원 일부가 지난 3일이죠. 이 시각장애인 두 분 또 청각장애인 두 분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요. 이 장애인들의 상고를 인용해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소식입니다. 대법원은요, 장애인인 원고들이 이해하도록 선고의 수호 통역도 지원했고 또 처음으로 핵심을 쉽게 풀어쓴 이지리드 판결서를 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됐다는 건데요. 처음 장애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는

0: 어떤 것이었습니까?
1: 네,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네 분이 2016년 2월, 10년 전이죠. 말씀드린 영화관 3사가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제공해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면서 소송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2011년에 도가니가 개봉을 했는데요. 청각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들은 볼 수 없었다는 거죠.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을, 또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글 자막이나 FM 시스템을 제공해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요, 문화 예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그 관련된 사업자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시작된 소송인데 1심과 2심 판결이 어땠길래 대법원까지 간 건가요?
1: 네, 1심 때는 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요. 그 요구한 대로 편의를 제공해라 이렇게 명했는데요. 이어진 항소심에서 또 영화관들이 차별 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재정 부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상영 방식별로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에 제한을 걸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보면 복합 상영관 내에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 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에 한 개 이상, 또 총 상영 횟수의 3%만큼만 이렇게 제한을 건 거죠. 화면 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그때는 또 모든 관객이 같이 접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할지, 또 이어폰 등을 이용해서 이용자만 듣게 하는 폐쇄형으로 할지도 영화관 선택으로 맡겼었어요. 그래서 이 원고 또 영화관 모두 불복해서 상고를 했던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양측이 모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원고인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
1: 맞습니다. 화면 해설이나 자막, 또 기기나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 행위다. 그래서 기존의 판단에 수긍해서요, 영화관들의 패소 부분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또 그리고 각각의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요,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 이런 것들은 영화관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에 해당된다. 그래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은 없는지 또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같이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0: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화제를 좀 바꿔서요. 서울시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1: 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공중화장실 조례를 전수 분석을 했고 또 개방화장실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서울 전체의 개방화장실이 1154개였는데요. 장애인 화장실을 갖춘 곳이 330개, 28.6%에 불과한 걸로 나왔어요. 특히 광진구는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여러 자치구별로도 최대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사무국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에서 지난 7월부터 이런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내용을 보면 접근권 기준을 온전히 반영한 자치구도 한 곳도 없고요.
0: 예.
1: 또 이동이나 간이 화장실에 대한 접근 기준도 25개국 모두 미만연 상태였습니다.
0: 네. 개방 화장실과 자치구 조례 모두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장애인단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나요?
1: 네, 그래서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에서는 서울시에 광역 차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을 건의했던 겁니다. 서울시는 이 뭐 상위법 개정, 또 뭐 자치구 소관이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개선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0: 네.
1: 이동이나 간이 화장실에 대한 접근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줄 걸 건의했고요. 또 개방 화장실 지원 기준에 장애인 화장실 보유 여부를 반영해라 이런 관련된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또 장애인 변기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상위법 관련 법 개정도 또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0: 네, 다 함께 더불어 장애인 영화관 편의 제공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서울시 공중화장실의 열악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를 짚었습니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차장.

0: 함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김태규 아나운서입니다.
1: 2만 볼트가 넘는 감전사고를 이겨내고 긍정에너지를 전하는 분이시죠. 백금기의 긍정의 힘.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오늘은 이 안타까움으로 긍정의 힘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안타까움은 일이 뜻대로 안 되어 애가 타고 답답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1: 네.
2: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부지런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뜻밖의 사고로 인생이 뒤바뀌는 상황을 보면 안타까움이 밀려오기는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원하는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아주 후회 없이 멋있게 살아가는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후회 없이 사는 삶은 참 보기 멋진 것 같은데요.
2: 멋있죠.
1: 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입니까? 네.
2: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아픔과 고통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2: 그럼에도 중증장애에 굴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아주 후회 없이 멋있게 살아가는 오늘의 주인공은 임형재님입니다. 임형재님은 구필화가죠. 그러니까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데 세계구조화가협회 회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능력 있는 화가라는 거죠. 그리고 1998년 8월에는 개인전도 열었던 멋진 화가라는 겁니다.
1: 화가들의 로망이 개인전이라고 들었는데요. 개인전을 여신 분인데 그렇다면 임형재 화가의 사연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2: 정말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임형재 화가의 작품 특징은 아주 섬세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결 하나하나가 이 살아 숨쉬듯 세밀하게 그린 소나무 숲이나 힘차게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일출이나 아니면 들꽃 등은 자연이 가진 생명력을 정교한 붓끝으로 담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이었기에 세계구조화가협회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실력 있는 화가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꿈만은 대학생 때인 1987년도의 일이네요. 피서지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에 다이빙 사고로 경추를 아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어깨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는 중증 장애 판정을 받게 됐던 거죠. 순간의 사고로 꿈과 삶 모두를 잃어야만 했고 절망 속에서의 삶은 안타까운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1: 예, 정말로 특히 그 당시에는 힘든 시간을 보냈겠는데 그렇지만 희망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겠죠?
2: 맞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작은 불빛 같은 희망만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일의 희망이 있고 또한 정말로 간절한 목표라면 참고 버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정말 뜨거웠던 극한 폭염도 곧 물러난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에 우리는 버텨서 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전신마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었죠. 아마도 중증장애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적응이라기보다는 생존에 더 가까웠다라는 거죠. 희망의 불빛도 없던 기나긴 터널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빛이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애 유형에 대한 삶에 대한 교육을 받던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딱 띄었는데 그게 바로 그림이었던 겁니다.
1: 스치고 지나가는 희망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데요.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의 정말 다양한 삶 중에서 임형재님의 시선과 마음을 딱 사로잡았던 게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전광석화처럼 스치고 지나간 순간의 느낌은 이랬죠. 그림이라면 나도 다시 세상에 내 흔적을 남길 수 있겠다는 용기가 갑자기 갑자기 샘솟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구족 화가가 뭐지 하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1: 예.
2: 공부하면서 느끼고 다짐했던 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거였기에 중증장애는 장애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1: 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라고 다짐했으니까 아마 밀어붙이신 것 같은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림을 그리셨겠군요.
2: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일단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눈앞에 있으면 일단 좌우 보지 않고 일단 해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2: 이렇게 한번 마음 먹고 다짐하기가 어렵지 한번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해낸다라는 겁니다. 다른 선택을 할 여유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전신마비라서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서 미술 팔레트에 물감을 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럼에도 매일같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계속된 고민과 도전으로 미술 팔레트에 물감을 짜서 원하는 색상을 낼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1: 그러니까 끝없는 고민을 하고 끝없는 실패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다는 거군요.
2: 맞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된 도전, 반복, 도전 그것 또한 즐기면서 끝내는 내가 원하는 색깔을 팔레트에서 찍어낼 수 있었던 거죠.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고민하고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절대로 그냥 실패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안 되는 방법을 하나 더 찾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매일같이 연습했죠. 손을 쓸 수 없었기에 입에 붓을 물고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지만 목과 턱관절에 가해지는 통증 그리고 치아 손상과 어지러움 때문에 이 붓을 몇 분 동안 물고 있는 것조차도 엄청난 고통이었죠.
1: 네.
2: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통 속에서도 포기를 포기했기에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된 시간이었어도 다시 화폭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건 얘기입니다. 또한 자연과 꽃의 디테일함을 완벽히 가깝게 살리기 위해서 수십 번, 수만 번, 수천 번의 붓질을 해가면서 그 섬세함을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1: 얼마나
2: 듭니다.
1: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2: 맞습니다.
1: 자, 그래서 이제 전시회도 하시고 멋진 화가가 되셨는데 이제는 안타깝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죠. 네, 인생이 꼬였다라는 그 안타까움은 노력과 실력으로 완벽하게 원하는 성공으로 탈바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니라고 네. 봅니다.
1: 백금기의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편견을 넘어 희망을 전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1: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2026 장애인 열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어떤 분이 주인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 네, 이 장애인의 직업 분야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장애인의 직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장애 당사자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의 김상준 직업훈련교사인데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1: 네, 네. 직업훈련교사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3: 네, 그 정보기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의 시청각 훈련소라는 곳에서 시각장애 훈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주 분야는

0: 정보 접근성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웹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 이런 분야인데요. 이 일을 하게 된 그 시작점부터 들어보시죠.
1: 제가 이제 강사로 처음 왔을 때는 2005년도에 왔었었는데 지금 2007년도에 정식 입사를 했었죠. 그때는 정보화 강사라기보다는 이제 보조화 기기 관련된 것들을 주로 교육을 했었고요. 그 2007년도에는 시각장애인 특성화 훈련이라고 직업 훈련 교사로 이제 입사를 정식 입사를 한 거죠. 저 원래는 전공 자체는 원래 사회복지였었고요. 다만 이제 IT 쪽을 공부를 해서 2002년도부터 제가 이제 정보화 강사 쪽을 하긴 했어요. 방문 강사 쪽을 좀 하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못했었어서 이제 석사를 장애인 재활학 쪽으로 다시 공부를 했고요. 그때 할 때 지도 교수님께서 보종학 쪽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지원센터라는 곳도 운영을 하시고 하셔서 그때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좀 공부도 좀 하고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이쪽 관련된 일로 넘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재활학 전공이다 보니까 직업재활 쪽에서는 어찌되었든 저희 공단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큰 기관 쪽이 한 군데였기 때문에 이쪽에 목표를 좀 두고 강사 활동을 좀 하다가 채용 공고를 보고 시험 치고 들어왔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김상준 씨의 전공은 사회복지였지만 남들과 비슷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강점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정보화 강사, 이 IT 방문 강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재활학을 석사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아, 그리고 보조공학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직업재활 쪽에서는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큰 기관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여기에 입사를 하신 거죠.
2: 네. 네. 처음부터 사회복지 보다는 IT나 재활공학 쪽에 관심이 많았군요.
0: 사실 IT에 관심이 없었다가 남들과는 다른 무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시각장애인들이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거나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걸 보고 뭐 고용, 직업 재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의 일을 하게 된 건데요. 처음에는 그 스크린 리더나 보조 공학기기 교육도 꾸준히 진행했고 또 시각장애 직종도 개발하고 진행을 해보고 취업처 개발도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 정보 접근성 직종을 개발하게 됐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죠.
1: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접근성을 지켜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요 직종에서는 당사자가 더 잘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고민을 했을 때 이 정보 접근성에서 소외 계층인 당사자들이 실제로 그 업무를 하면서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비장애인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요새는 실제로 유럽에도 액세스빌리티법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디지털 포용법이 생기면서 접근성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처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예전에는 웹이랑 모바일 위주로 갔었다면 지금 키오스크나 가전제품, 월패드 이런 영역까지도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새로운 직종을 개발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를 개척을 했다라는 부분들에서 뿌듯하죠. 정보 접근성이라는 이름으로 취업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다 거의 저희 출신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때부터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많이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이게 저희가 주축이 돼가지고 정보 접근 전문기관 협의체라는 또 협의체를 만들어놨어요. 저희 학생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을 모아서 정책적이나 제도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기관들과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도 만들어갖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요즘은 어디 가나 정보 접근성이 화두가 되는 시대인데 네. 김상준 씨 같은 경우는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나 봐요. 그 직종을 미리 개발한 거잖아요.
0: 그렇죠. 예전에는 정보 접근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없던 때였는데 관련 직종을 개발한 건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직종을 개발해서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이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전해 보지 않고 포기하지 말자 하는 결심을 하고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 거죠.
1: 제가 사실 초창기에 입사를 하고 이 직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접근성이라고 이름 붙은 업체들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뜬 데다가 한 천여 통은 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 접근성은 시각장애인 쪽에 장애인 쪽이 더 잘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장애인 채용해서 한번 진행해봐라는 그런 내용들로 보내서 지금 아는 업체들이나 아까 협의체가 만들어질 정도

0: 많이 활성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업체,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간 업체들은 저희랑 라포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보통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은 다 저희랑 바로 연계를 해서 많이 진행을 했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영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많이 방문도 하고, 뭐 친해지기 위해서 술도 한잔 먹고 그러면서 그리고 안내견이랑 그때는 같이 다녔었기 때문에 안내견이랑 얘기를 이렇게 트면서 영업 활동을 했죠.
1: 우리 훈련생들을 취업을 시키고자 했던 그 노력이었던 거잖아요.
0: 그렇죠. 대다수가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사실은 유보고용인 안마 쪽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이외의 직종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가고자 하는 욕구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갈 수 있는 영역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2: 네. 아무리 내가 해야 할 업무라도 이 천여 통의 메일을 보낸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일로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장애인의 직업을 위한 진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의지로 이 일을 해낸 거고요. 그 덕분에 지금 이 정보 접근성 직종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겁니다.
3: 네. 네.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위한 김상준 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2: 네. 진짜 열정 가득하고 네.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입담도 좋고 타의 모범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평가를 들어보실까요?
4: 제가 특화훈련팀이었는데 상준 선생님도 특화훈련팀이라서 같은 팀으로 일을 했었어요. 입담이 일단 엄청 좋으시고요. 시각장애인 분이신데 계단도 정말 잘 뛰어내려가시고요. 그리고 발이 넓어가지고 업체나 이런 데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훈련생들도 그래서 되게 많이 존경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사회성 훈련이나 이런 거를 갈 때 시각장애인 훈련생분들이랑 같이 지원을 갈 때가 있거든요. 이동보조 지원이나 그런 걸 갈 때 있으면 김상수 선생님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훈련생분들이. 일단 능력 좋으시다는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같이 이야기할 때 되게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시는 점이 되게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5: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요. 업무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진취적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고요. 꽤 오랫동안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그 실력을 기반으로 한 자신감을 통해서 상당히 진취적이고 조절적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고요. 본받고 있습니다.
2: 네. 아, 그리고 지금 당사자로서 앞으로 직업 활동을 할 장애인들에게 열심히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네. 2026 장애인 열전 김상준 직업훈련 교사를 만났습니다. 정수인 리포터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편안하게 KBS 1라디오에 함께하는 세상 오늘 순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가영이는 격투기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꿈 많은 소녀입니다. 하지만 가영이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사고로 지체장애를 갖게 된 후 매일 좁은 구두수 선방에서 일해온 아빠. 낮은 의자에 앉아 온종일 신발을 고치며 가족을 지켜왔지만 오랜 목발 사용으로 어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엄마마저 손목 이상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가족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는데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훈련을 이어가는 게 부담스러운 가영이. 하지만 가영이에게 운동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금메달을 꿈꾸며 오늘도 연습장으로 향하는 가영이. 가영이가 마음 놓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한낮에 하늘이 맑았던 남부지방은 양산과 밀양의 낮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은 밀양과 대구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3.6도에 머물며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5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지역은 한낮에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18도, 춘천 15도, 대전 16도 등 오늘만큼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3도, 대전 28도, 광주 30도, 대구와 양산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도 29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 21.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검증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가 미성년 자녀들과 2년 8개월간 각기 다른 곳에 주소를 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거리까지 나오면서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진선민 기자입니다.
1: 위장 전입을 포함한 7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까지 됐던 이정섭 검사.
2: 대도 초등학교가 명문 초등학교다.
3: 김기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입니다.
2: 또 위장 전입을.
1: 이를 주도했던 건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자녀들도 20년 전 위장 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6년 초 온 가족이 전주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사를 했는데 당시 9살 딸과 6살 아들 2명만 분당 서현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시킨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김 후보자와 아내 그리고 막내딸은 며칠 뒤 해당 아파트와 10km가량 떨어진 성남 수정구의 다른 아파트에 전입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서류상 두 집 살림은 2년 8개월이 지나서야 해소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한 재조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배당한 지 나흘 만에 두 번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4: 국민들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게 옳지 않을까.
1: 경찰은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된 검찰 수사 기록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0: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사흘 뒤인 다음 주 화요일 열립니다.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를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하자 국민의힘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맞섰습니다. 다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여권의 대응 기류는 김 후보자와는 사뭇 엇갈립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5: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세의 초점은 연일 의혹을 제기 중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료 출처로 향했습니다. 검찰 내부 문건이 흘러나온 거라며 비공개 수사 기록을 들고

0: 나온 자료 유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법으로 다룹니다. 고발은 접수됐고
2: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 한동훈입니다.
0: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연결된 주가 조작 의혹에는 한 의원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의원 녹취록과 판결문을 다 본 국민들 황당할 것 같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의혹은 안 밝히고 제보자를 공격하고 의혹 제기자 잡으려 한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된 인사라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발언도 재차 겨냥했습니다.
3: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런
2: 박성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3: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0: 임명 강행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앞장서 해결해줄 행동대장이 필요한 거라고도 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두고선 여권에서도 조치를 취하는 수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4: 청년 세대의 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2: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4: 마냥 자시하고 있을 수만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0: 내일 고위당정협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로 보여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5: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발사 시점입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란 점에서 단순한 무기시험을 넘어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강하게 읽힙니다. 이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25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한미가 정확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에 이어 23일만,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프리덤 엣지를 시작한 지난 7일 북한은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는데 훈련이 끝난 다음 날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7: 북한이 한미일 군사연습에 대한 불용 의사,
2: 조성렬 경남대
7: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6: 군 당국은 이번에 쏜 미사일이 대표적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계열과 600mm 초대형 방사포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사포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남 타격용 무기로 생산 배치 초기 단계라 성능 검증과 운용 능력 습득을 위한 발사가 필요합니다.
8: 다양한 핵투발 수단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또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6: 북한의 도발 직후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 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5: 하늘 아래 억새가 피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긴 옷 하나 걸치고 산책하기 딱 좋은 계절. 다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남아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입니다.
9: 주말을 맞은 도심의 공원이 나들이 객으로 활기를 띕니다. 초가을 정취를 더하는 억새밭에서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전망대에서 탁 트인 풍경도 감상합니다.
10: 선선해져서 바람도 참 불고 낮에 이렇게 나들이 오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가을도 물씬 온 느낌인 것 같아요.
9: 오늘 대관령의 최저 기온이 4.9도까지 내려가는 등 중부 내륙 지역은 평년 기온을 최대 6도 이상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서울은 흐린 날씨 속에 낮 최고 기온이 23.6도에 머물렀지만 대구와 광주, 밀양 등지에선 30도를 넘나드는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 31도, 광주와 부산은 30도로 예보되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와 밤사이 기온을 끌어내리지만 한낮에 다시 햇볕이 쏟아지며 지면이 달아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중부지방에서도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열대바다에선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비구름대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5: 세계 경제와 기름값

0: 세 직격탄을 날릴 악재가 터졌습니다.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송유관을 이라크발 드론이 그대로 타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전략시설마저 가동이 중단되면서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한 단계 더 커졌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사막 한가운데에서 검은 연기가 길게 번져나갑니다. 현지 시각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동서송유관의 핵심 시설인 펌프장 여러 곳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서송유관은 동부 최대 유전지대 아브카이크와 서부 얀부항까지 1200km를 잇는 핵심 수송로입니다. 중간 지점인 리야드와 종착지 인근인 메디나 지역이 피격되면서 사우디 정부는 송유관 전체를 멈춰세웠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5%가량을 나르던 우회로가 막힌 겁니다. 드론은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곧바로 이란과 맞닿은 국경을 닫고 친이란 세력의 근거지를 관할하는 군 지휘관을 해임했습니다. 공격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후티 반군과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의 합작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 사이 후티 반군은 홍해와 맞닿은 서부 해안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2: 타이즈와 호메이다 두 개 주의 6개 행정구역에서 총 면적 5,4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사우디 적군의 집결 병력을 축출했습니다. 야히디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1: 동서 바닷길에 이어 육로 수송마저 흔들리면서 중동발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난달 사우디의 원유 수출량은 32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전쟁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내년이 돼야 걸프지역 석유 공급이 정상을 되찾을 거라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0: 미국에서는 이미 디젤,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유가가 올라 물가까지 오르면 이게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시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우정아 특파원입니다.
3: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유소. 계속 오르는 기름값 탓에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 기름값이 이렇게 비싼 건 처음 봐요. 주유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닌데 한 번 넣을 때마다 돈이 많이 들겠구나 싶습니다.
3: 비싼 기름값에 높아진 체감 물가는 실제 지표로도 확인됐습니다. 미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3.9% 급등하면서 전체 지수의 3분의 1 이상을 끌어올렸습니다. 핵심 지표이자 물가 상승의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CPI는 지난 7월과 비교해 0.3% 올랐습니다. 특히 미 연방준비제도가 그동안 강조한 지속적인 물가 둔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2: 다음 주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봅니다. 연준이 입장을 바꾸려면 CPI가 훨씬 낮게 나왔어야 합니다. 폴리 뉴먼 투자 전문가입니다.
3: 최근 기름값마저 계속 오름세여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요인만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경유값은 갤런당 $6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달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연말에 또 한 차례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합니다.
0: 2001년 9월 11일 미국 상공을 뒤흔들었던 9.11 테러 기억하실 겁니다. 25년 전 그날을 기리기 위해 미국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떠나간 이들을 떠올리는 추모식 현장.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란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4: 25년 전 세계 무역센터가 공격받았던 오전 8시 46분에 맞춰 추모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참석자들은 함께 묵념하고 9.11 테러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이들을 기립니다.
2: 아빠 벌써 25년이네요. 어떤 날에는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날에는 바로 어제 일처럼 느껴져요. 여기 오는 건 고통스럽지만 중요합니다. 맞아
4: 뉴욕, 워싱턴 DC 등 미국 각지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뉴욕이 아닌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추모식에 등장했습니다. 9.11 테러를 끔찍한 악의 순간으로 규정한 뒤 이것이 오늘날 싸우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잊지 않겠다며 전쟁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5: We don't have a choice.
2: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일으킨 9.11 테러와 이란을 연결해 정당성을 강조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발맞춰 미군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의 중동 해역 작전 영상을 공개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6: 미 국무부는 알카에다 지도부에 대한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며 이란을 피신처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이란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선수들을 위한 컨테이너형 숙소입니다. 며칠 후면 대형 크루즈선, 떠다니는 숙소도 등장합니다. 일본이 기존의 대형 선수촌을 포기한 이유, 황진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7: 나고야 항에서 공원과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에 컨테이너 숙박 시설이 빽빽이 들어섰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컨테이너 선수촌입니다. 한동에 최대 8명이 지낼 수 있습니다.
2: 한동은 두 개의 유닛으로 여기랑 완전히 똑같은 방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런 게 200동 설치됐습니다.
7: 선수단 2,000명이 시기를 달리하며 컨테이너 선수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개막을 나흘 앞둔 시점부터는 크루즈선 선수촌도 가동됩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 숙박시설로 크루즈선이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수단 4,000명 정도가 크루즈선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15,000명, 나머지 9,000명 정도는 시내 여러 호텔을 숙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스포츠 대회에서 비용도 아끼고 지속 가능성도 높이기 위해 선수촌 건설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개막 전부터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선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남자 농구 선수들이 컨테이너 선수촌에서 생활 중인데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앞서 나고야 지역에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내렸을 때는 누수 피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나고야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0: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세상. 우리나라에서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의 강국, 미국, 중국과 비교해보면 기술과 안전면에서 아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박대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 끼어드는 차량을 판단해 속도를 줄이는 트레일러. 7대의 카메라가 주변을 인식하고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까지 확인합니다.
2: 어디서나 자율주행이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굉장히 고가의 정밀 지도를 구축할 필요도 없고 혹은 가격이 매우 높은 라이다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1: 이 승용차는 달리는 도로를 촬영하고 영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센서를 조정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지만 미국, 중국과의 전반적인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누적 실증 거리는 중국 기업 한 곳의 15분의 1, 미국 자율주행 택시의 22분의 1에 불과합니다.
3: 중국과 미국은 이제 거대한 국도에서 오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방대하게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그 많은 자본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오고 있다.
1: 정부도 내년부터 200대 수준인 자율주행 실증 차량을 3,000대로 늘리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 개발과 동시에 안전 기준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유엔은 사고 기록 장치를 의무화하고 관제센터를 도입하는 자율주행 안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국내 기준은 아직 부족합니다.
4: 교차로에선 몇 초를 멈췄다 다시 출발하는 걸 기준을 정하고 아이들한테 운전을 안전한 운전을 가르치듯이 우리나라만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건별로 당국에 보고되고 일반에 공개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0: 미국 그래미상을 17번이나 수상한 세계적인 팝가수 엘리샤 키스. 그녀의 성장 스토리가 뮤지컬로 탄생해 한국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스타를 보유한 K-POP도 이런 무대 한번 벤치마킹 해보면 어떨까요? 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수많은 가수 지망생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히트곡이 뮤지컬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1990년대 뉴욕의 낙후 지역 헬스키친에서 가수를 꿈꾸는 10대 소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6: 성장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엘리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5: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공연되고 있는 이 작품을 탄생시킨 사람은 바로 엘리샤 키스. 직접 뮤지컬 제작에 참여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물론 작품 완성도까지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I'm always
7: Our life is about telling stories. 제 인생 전체는 항상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정말로 사람들을 하나로 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엘리샤 키스입니다.
5: 유명 가수의 히트곡을 다시 부르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스타의 음악과 성장 경험, 그가 살아온 도시 뉴욕의 이야기를 새로운 공연 지식재산권으로 확장한 셈입니다.
8: 엘리샤 키스 음악을 제가 연습생 때부터 많이 듣고 또 연습을 했어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5: 세계적인 팬덤을 갖고 있는 K-POP 스타들의 음악과 성장 과정, 그리고 한국적인 이야기를 탄탄한 극으로 개발한다면 또 하나의 글로벌 문화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현경화입니다.
9: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부상으로 야구 대표팀 합류가 불투명했던 기아 김도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예정대로 참가합니다. 김도영은 지난 9일 기습 번트를 시도하다 코뼈가 골절됐는데요. 병원 시술 후 이튿날 홈구장에 곧바로 복귀해 내일 경기에 출전할 전망입니다. 상황을 주시하던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담당의 소견을 토대로 논의 끝에 김대영의 대표팀 합류를 최종 결정했는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의 손흥민처럼 안면보호대 착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액땜 크게 한 만큼 5연패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기를 기대합니다. 토요일 스포츠 스포츠 한 주간의 해외 스포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월드 스포츠 예남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여자 테니스 1위 사발렌카가 US 오픈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죠?
2: 네, 사발렌카는 생애 첫 US 오픈 우승을 노리는 세계 2위 리바키나 상대로 우리 시간 내일 오전 결승전을 치릅니다. 2023년 대회에서 준우승한 뒤에 2024년과 지난해 연속 정상에 오른 사발렌카는 4년 연속 US 오픈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요. 또 2012년과 2014년까지 3년 연속 우승한 세리나 윌리엄스 이후 처음으로 US 오픈 여자 단식 3연패에 도전합니다.
1: 네.
2: 상대인 리바키나는 이번 결승 결과에 상관없이 다음 주 발표될 세계 랭킹에서 1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번이 첫 US 오픈 결승이고요. 이 두 선수가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 만나는 게 올해 호주 오픈에 이어서 약 7개월 만인데요.
1: 네.
2: 당시에는 리바키나가 세트 스코어 2대1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1: 네.
2: 상대 전적에선 사발렌카가 10승 7패를 앞서는데 결승전 맞대결에서는 리바키나가 4승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1: 네. 남자 단식 결승에서는 US 오픈 첫 우승을 노리는 선수끼리 맞붙게 됐죠?
2: 네, 세계 2위 알렉스 치베레프와 또 9위 벤 쉘턴이 우승 트로피를 넣고 우리 시간 월요일 새벽 격돌을 하는데요. 치베레프는 2020년 대회 준우승 이후에 첫 결승 진출이고요. 또 올해 세계 메이저 대회 연속 결승에 나가게 됩니다. 앞서 프랑스 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고 윈블던에서 준우승을 했던 선수고요.
1: 네.
2: 쉘턴은 앞서 8강에서 지난해 우승자 알카라스를 4시간 28분 혈투 끝에 제압하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결승까지 올랐는데요. 쉘턴이 우승하면 23년 만에 미국인 US 오픈 남자 단식 챔피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1: 네.
2: 상대 전적에서는 치베레프가 5년 전승으로 앞서는데요. 메이저 대회에서 두 선수가 맞붙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 필리핀의 테니스 스타 이알라 선수는 세계 랭킹을 포기하고 아시안 게임을 선택했네요.
2: 네, 필리핀 올림픽위원회가 지난 10일 이알라가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과 여자 복식에 출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랭킹 18위에 올라있는 이알라는 9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WTA 1000 중국 오픈에 불참하고요. 조국을 위해서 일정이 겹친 아시안게임 출전을 대신 선택했는데요.
1: 네.
2: 그러면서 이 대회 상금을 딸 기회도 놓치고 또 세계 랭킹 포인트도 깎이게 되는데요. 게다가 또 중국 오픈이 WTA 1000 등급대이기 때문에 랭킹 11위에서 25위 선수가 부상이 아닌 이유로 불참하면 벌금 1만 달러도 내야 합니다.
1: 네네.
2: 필리핀 테니스협회는 이알라의 선택을 지지한다면서 WTA 사무국에 중국 오픈 불참했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필리핀 선수 최초로 WTA 대회 단식 우승 기록을 세웠던 이알라는 이번에는 필리핀 여자 테니스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을 합니다.
1: 네.
2: 이 선수가 지난 항저우 대회 때도 나왔었는데요. 2023년에는 여자 단식과 혼합 복식에서 각각 동메달을 땄었습니다.
1: 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계 스포츠 스타들이 일본을 찾고 있죠?
2: 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가 지난 11일 파리올림픽 수영 4관왕 레옹 마르샹과 또 스페인 축구의 전설 카를레스 푸욜이 대회기간 나고야를 방문해 여러 행사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르샹은 나고야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 교실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는 파리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동메달을 따고 또 폐회식에서 올림픽 성화를 운반하는 등 프랑스 스포츠의 상징으로 떠올랐었죠.
1: 네.
2: 또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와 FC 바르셀로나의 주장을 지낸 명수비수 푸욜은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테크볼 홍보차 일본을 방문합니다.
1: 네.
2: 또 19일 열리는 나고야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한 후에 테크볼 종목 메달 수여자로 나선 뒤에는 도쿄로 이동해서 수영 종목 결승전도 관전할 예정입니다.
1: 네, 일본 경찰청이 아시안게임 안전에 앞장서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이 지난 10일 보도에 따르면 이 경찰이 단독으로 과격한 테러 등을 시도하는 이른바 이 외로운 늑대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은 위협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해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폐막하는 다음 달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1: 네네.
2: 일본 내외에서 올라오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서 이 테러 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일본 경찰 당국은 아시안게임 개최 관련해 하루 최대 약 1만 명 규모의 경비태세를 갖출 예정입니다.
1: 네. 인도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도핑 비상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무려 12명의 선수가 금작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인도 언론이 지난 10일 보도했는데요. 레슬링 선수 3명을 포함해 유도, 역도, 육상, 사격, 조정, 또 우슈 등의 종목에서 이런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인도의 2036년 올림픽 유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레슬링에선 그레코로마냥 2명, 자유형 1명의 선수가 이 도핑 문제로 아시안게임 출전이 금지된 상태고요. 육상 장거리 선수와 또 2018년 아시안게임 우슈 동메달리스트 선수도 금작물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1: 네네.
2: 또 만 17세 수영선수 한 명도 도핑으로 18개월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았는데요. 최근 이 세계 반도피기구 검사 통계를 보면 인도에서 2024년에는 총 260건의 도핑 양성 결과가 나왔는데
1: 네.
2: 3년 연속 세계 1위라는 불명예 수로.
1: 아, 인도가 세계 1위였군요. 3년 연속.
2: 네.
1: 자, 일본의 수영 스타 혼다 선수가 운전사고로 아시안게임 출전이 무산됐네요.
2: 네, 그렇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 수영 메달리스트 출신인데요. 이 혼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일본 언론이 지난 9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혼다는 지난해 11월 제한속도가 3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차량을 몰다가 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했고요.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1: 네.
2: 이 사고로 일본 수영연맹이 그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했고요. 곧 자국에서 시작되는 아시안게임 출전도 무산이 됐는데요. 혼다는 아시안게임에서도 두 번 금메달을 땄고 2024년 세계선수권 남자 접영 200m에서도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다가 또 최근에 좀 부진했던 선수인데요. 재판 과정에서는 경기력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 탓에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였습니다.

0: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아시안게임 조별리그를 치르고 있는 남자 농구 대표팀 얘기인데
1: 네.
0: 2연승을 달리면서 8강 진출을 확정했죠.
1: 맞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에는 총 12개 나라가 3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는데요. 각조 1, 2위 6개 나라 그리고 각조 3위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두 나라 이렇게 8개국이 토너먼트에 오르게 됩니다.
0: 네네.
1: 한국은 기분 좋게 2승을 하며 8강을 확정 지었는데요. 그 첫 번째

0: 경기가 지난 10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였죠.
1: 네. 예, 사우디전은 첫 경기라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도 승리를 안기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국제농구연맹

0: 인데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경기도 이기기는 했지만 마지막 4쿼터에 단 8득점에 그치는 특유의 두심 부족을 드러내면서 찝찝함을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네. 인도네시아와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이 물음표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네. 네.
1: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대파하는 바람에 우리도 맞먹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죠?
0: 맞아요. 그래서 전반전까지는 10점 내외의 격차로 앞서 나갔지만 3쿼터부터는 이 한국의 양궁농구 제대로 터지면서 완전히 한국의 흐름으로 넘어왔고요. 102대 48, 무려 54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네. 그 경기 중계를 잠시 들어보시죠.
2: 빠르게 들어와서 손들을 한번 흔들어놓고 네. 바깥쪽으로 변준영 긁어왔습니다.
3: 맞았어요.
2: 측면에서 정확합니다.
3: 이우석이 소통상황에서 방금 상대를 흔들었기 때문에 전기 균열이 생긴 거예요.
2: 그렇습니다. 공격 이어갑니다. 그대로 던져봅니다. 이현중!
3: 슛값이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2: 네. 완전히 올라온 이현중! 이정현, 일단 속도 템포 조절. 뒤로 맡겨주고 문정현, 뒤에서 바로 던지죠! 아, 대단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이승현에게 맡겨줍니다.
3: 열렸죠. 이승현 좋아한 자리.
2: 이승현. 어김없습니다. 이승현입니다.
3: 이미 저 자리에서는.
2: 네. 이제 다니엘. 반대쪽으로 방향 잘 잡았습니다. 먼 거리에서.
3: 야! 이번에 이상이네요.
2: 6-2-3. 거기 19 이상 차이 나고 있고요. 자, 100점. 100점. 100점입니다.
3: 아, 잘합니다. 네. 정말.
2: 대한민국. 아, 큰 점수 차로 인도네시아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02대 48.
1: 예, 54점 차 엄청난 점수 대승인데 네. 모든 선수가 활약해서 얻어낸 성과죠.
0: 네, 수비에서는 다니엘과 이승현, 장재석이 신구 조화를 이루며 빈틈을 내주지 않았고요. 이현중은 3쿼터 초반 연달아 3점포를 터뜨리며 순식간에 19점 차이로 도망갔습니다. 아, 그리고 4쿼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전과는 달리 고삐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이 격차를 벌렸는데요. 경기 종료 4분 40여 초를 남기고서는 이미 40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1: 네, 어떤 네.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까?
0: 얼마 전 NBA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계약한 이현중은 에이스답게 두 경기 모두 20점 넘게 넣었고요. 특히 인도네시아전에서는 10개의 리바운드로 더블 더블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유기상은 3점 슛만 무려 7개를 넣었고 이우석도 3점을 3개나 터뜨렸고요. 또 문유현도 10득점을 하면서 4명이 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1: 네, 네. 문유현 선수의 형 문정현 선수도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있죠.
0: 네. 이 안영준의 부상으로 문정현이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는데요. 이번에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이 구준리를 도맡아 하며 조별리그 2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사실 남자 농구의 유명한 형제 선수라고 하면 허웅, 허훈을 떠올리실 텐데 문정현, 문유현은 KBL에서 특별한 기록을 만든 형제이기도 합니다. 네, 네. 형 문정현은 2023년 전체 1순위로 수원 KT에 동생 문유현은 2025년 전체 1순위로 안양 정관장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KBL 신인 드래프트 역사상 형제가 모두 전체 1순위가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에서는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맞붙었지만 이번 아시안게임 한국 대표팀에서 같이 뛰고 있는 거죠.
1: 네, 문정현, 네. 문유현 형제 포지션은 다르죠?
0: 네, 문정현은 194cm의 포워드지만 강한 수비 또 활동량, 리바운드처럼 여러 포지션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강점이고요. 문유현은 181cm의 가드로서 볼 핸들링과 스피드 또 수비 공격 전개가 강점이기 때문에 둘이 같은 코트에 서는 건 서로의 약점을 채우고 강점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의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4: 10 빼고 뭐 외모, 실력, 그다음에 뭐 성실한 거 다 제가 우위인 것 같아요.
5: 거울 안 봤나 봐요. 거울 아직 안 본 것 같은데 뭐 자기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 그냥 놔두겠습니다.
4: 제가 얼굴은 엄마 닮았는데 체형은 좀 아빠 닮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형이 얼굴은 아빠 닮았는데 어머니가 키가 크세요. 없으면 안 되는 형이고 오른팔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5: 잘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좋고 파이팅.
0: 네, 이제 두 형제는 함께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경기들을 잘 치러야겠죠. 네. 이제 내일 오후 7시에 한일전이 펼쳐지는데 8강은 이미 정해졌지만 이 경기에서 이기면 A조 1위를 확정짓는 겁니다. 네. 이 일본과의 대결 잘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또 8강부터는 최준용이 합류를 하니까

0: 할까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품에 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스포츠 네. 토크박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이어서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K리그1은 오늘 4경기가 열렸는데 전북과 서울, 양팀 앞글자를 딴 전설 매치에서는 선두 서울이 승리했죠?
3: 네, 서울이 원정에서 전북을 2-1로 꺾었습니다. 선두 서울은 19승 5무 5패 승점 62점으로 2위 울산과의 승점을 15점 차로 유지를 했고요. 서울은 남은 9경기에서 승점 13점만 더 보태면 자력으로 10년 만에 우승이 가능한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1: 네, 서울 공격수 클리말라 선수가 두 골을 몰아쳤죠.
3: 네, 그 클리말라 선수가 전반 3분 만에 정승원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1-1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6분에는 또 역습 찬스에서 문선민의 패스를 받아서 또 클리말라가 또 침착하게 차넣으면서 극적인 결승골을 또 뽑아냈고요. 폴란드 출신 클리말라 선수는 12골로 득점 선두 울산 야구를 한 골 차로 추격을 했습니다.
1: 네, 2위 울산은 인천을 꺾었네요.
3: 네, 울산이 홈에서 인천을 2-1로 제압을 했습니다. 울산은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면서 2위 자리를 지키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선두 서울과의 승점차는 15점 차로 격차가 좀 큰 상황입니다.
1: 네, 울산 이동경 선수가 두 시즌 연속 10골 10도움을 달성했죠.
3: 네, 이동경 선수가 그 오늘 후반 8분에 왼발 프리킥으로 정승현의 선제골을 도운 데 이어서 또 4분 뒤에는 왼발 그 강력한 왼발 슛으로 추가골까지 터뜨리면서 1골 1도움을 올렸거든요.
1: 네.
3: 오늘 경기 전까지는 9골 9도움이었는데 K리그에서 또 한국 선수 최초로 두 시즌 연속 10골 10도움이라는 또 대기록을 오늘 작성을 했습니다.
1: 네. 제주와 부천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네요.
3: 네, 두 팀이 두 골씩 주고받으면서 2-2로 비겼고요.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북중미 월드컵 이후에 14경기에서 6승 7무 1패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또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1: 네, 경기 내용은 어땠나요?
3: 네, 제주가 먼저 자책골을 내주면서 끌려가긴 했는데요. 그 아이시스와 이탈로 선수가 두 골을 합작을 하면서 2-1로 경기를 또 뒤집었습니다.
1: 네.
3: 하지만 후반 18분에 부천 갈레고에게 헤딩 동점골을 내주면서 두 팀이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1: 네, 대전은 포항과 맞붙었죠?
3: 네, 대전이 그 홈에서 포항과 극적으로 2-2로 비겼습니다. 6위 자리를 유지했고요. 사실 대전은 포항 조르지와 주니오에게 먼저 두 골을 내주면서 0-2로 끌려가는 상황이었는데요.
1: 네.
3: 후반 39분에 박신이 추격골, 또 후반 43분에는 또 이명재 선수가 그 먼 거리에서 정말 그림 같은 프리킥골을 터뜨리면서 또 2-2 동점을 만들면서 대전이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1: 네. K리그2도 4경기가 열렸는데 1, 2위 팀 맞대결에서는 수원 삼성이 서울 이랜드에 승리했죠.
3: 네, 선두 수원 삼성이 원정에서 그 이랜드를 1-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전반 8분에 두비츠카스 선수가 결승골을 뽑아냈고요. 수원 삼성은 그 이정효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최근에 기세가 대단합니다. 최근 4연승이자 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고요. 16승 5무 4패 승점 53점으로 K리그2 우승과 또 1부 리그 승격에 한 걸음씩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1: 네. K리그2 나머지 3경기 결과도 살펴볼까요?
3: 네, 대구FC가 용인을 3-1로 꺾었습니다. 데커스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렸고요. 대구는 승점 46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랜드를 3위로 밀어내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1: 네.
3: 그리고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은 안산을 2-0으로 제압을 했고요. 충북 청주는 충남 아산을 1-0으로 눌렀습니다.
1: 네, 자 해외 축구 소식 살펴보죠. 황희찬 선수가 독일 프로축구 샬케 데뷔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3: 네,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울버햄튼을 떠나서 독일 샬케로 임대가 됐는데요. 오늘 데뷔전에서 데뷔 도움을 올렸습니다. 그 우니온 베를린과의 원정 경기에서 교체 출전했고요. 3-1을 만드는 쐐기골을 도왔습니다.
1: 네.
3: 후반 추가 시간 13분에 그 별명 황소처럼 오른쪽 측면을 저돌적으로 파고든 뒤에 땅볼 크로스를 올리면서 팀 동료 베버의 골을 또 어시스트했고요. 네. 샬케의 승격 후에 그 첫 승에 또 힘을 보탰습니다. 네.
1: 상대팀 우니온 베를린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출전했죠.
3: 네, 맞습니다. 그 정우영 선수는 윙어로 선발 출전해서 후반 45분까지 거의 풀타임을 소화를 했고요. 비록 팀은 지긴 했지만 정우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10분에 정말 칼날처럼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는데 팀 동료의 헤딩슛이 크로스바를 강타하면서 아쉽게 도움은 날아갔고요. 뭐 그래도 정말 지치지 않는 그 에너지를 보여주면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네, 독일 무대에서는 이 호재 선수가 골 소식을 전해왔네요.
3: 네, 독일 2부 리그 다름슈타트 소속이고요. 오늘 빌레펠트전에서 킥오프 3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동료의 땅볼 크로스를 또 이호재 선수가 그 반박자 빠른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또 2대1 승리에 앞장을 섰고요. 또 이호재 선수는 올 여름에 그 K리그 포항 스틸러스를 떠나서 다름슈타트로 이적을 했는데 또 개막전 득점에 이어서 시즌 2호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1: 네. 자, 튀르키예에서 뛰는 오현규 선수도 어시스트를 올렸죠.
3: 네, 베시타스 공격수 오현규 선수가 에르주런 스포르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 27분에 그 도움을 올렸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왼발 땅볼 크로스로 트로사르의 골을 도왔고요. 팀의 3대0 승리와 또 선두 도약에 기여를 했습니다.
1: 네.
3: 사실 올여름에 그 유벤투스 출신 공격수 블라우비치 선수가 그 베시타스로 이적을 한 뒤에 그 오영규 선수가 좀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네, 네. 직전 경기에서 블라우비치가 좀 모욕적인 몸동작으로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 를 받아서 또 오영규 선수가 모처럼 만에 선발 출전했는데 풀타임도 뛰었고요. 도움도 올리면서 또 반전의 기회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1: 네. 자, 축구 대표팀 임시 사령탑 모레노 감독이 내일 입국해서 모레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죠.
3: 네, 맞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내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모레 월요일에 9월과 10월 A매치 4연전에 나설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1: 네.
3: 모레노 1기 출범이 좀 임박을 했는데요. 오늘 유럽에서 뭐 황희찬, 정우영, 오영규, 이호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레노 감독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1: 네, 모레노 감독이 깜짝 카드를 발탁할지 관심사죠.
3: 네, 우선 K리그에 두 선수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뭐 서울의 윙어 정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8골 6도움을 몰아치면서 서울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고요.
1: 네.
3: 지난해 이후에 대표팀 재승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전북의 이승우 선수도 8골 3도움을 올리면서 사실 지난 2년 동안 태극마크와는 좀 연이 닿지 않았는데 본인이 좀 강한 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에서는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에 뛰고 있는 또 김민수 선수라든지 이런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를 또 모레노 감독이 발탁을 할지 또 팬들이 굉장히 또 기대를 하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기아 김도영 선수 아시안게임 합류가 확정이 됐는데 코 부상으로 내야 운용 수정은 불가피하죠?
4: 네, 부리에 코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많은 이들이 우려를 좀 나타냈는데 일단 아시안게임 합류는 확정이 됐습니다.
1: 네.
4: LG 문보경 선수도 허리가 좀 안 좋긴 합니다만 두 선수 다 정상적으로 합류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일단 김도영 선수는 오늘 광주에서 별도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문제 없이 마쳤고 일단 수비 훈련까지 다 하긴 했어요.
1: 네.
4: 하긴 했는데 일단 김도영이 수비까지 다 된다면 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실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4: 대표팀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문보경 선수도 허리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수비가 어려울 것 같다는 염경학 감독의 설명이 있었거든요.
1: 네.
4: 둘 다 3루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다 안 된다고 한다면 대체로 3루를 볼 수 있는 대체 자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4: 뭐 지금 3루수 김희집 선수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누가 됐든 3루 수비가 되는 선수가 일단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혹은 그게 아니라면 노시환 선수가 3루가 되기 때문에 노시환 선수를 3루로 쓴다고 하면 1루를 볼 수 있는 자원을 대체로 뽑거나
1: 네.
4: 아니면 발탁된 선수들 가운데 한 명을 1루로 보내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1: 네.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조별리그는 21일부터죠?
4: 그렇습니다. 9월 21일 대만전으로 시작을 하고 22일 홍콩, 23일 태국과 조별리그를 치르게 됩니다.
1: 네.
4: 그리고 슈퍼라운드에 올라가게 된다면 25일

0: 선수가 26일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27일 낮 12시에 동메달 결정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에 결승전이 열립니다.
1: 네.
0: 다 끝나고 다음 날 28일 대표팀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 네. 프로야구 오늘 4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수원으로 가보죠. KT가 기아를 잡고 5연승을 달리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네요.
0: 네, 1위 KT가 기아를 6대2로 잡았습니다. 기아 외국인 에이스 네일을 잘 공략하면서 우승 하루가 됐고요. 1회 초에 먼저 1점을 주긴 했어요. 네, 1회 말 김현수의 적시타로 1대1 동점, 2회 말에는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2대1 역전입니다. 그리고 5회 말 안현민이 다시 1, 2루에서 한 점 뽑는 적시타 만들면서 3대1로 앞섰습니다. 7회 초에 1실점이 나오면서 3대2로 바짝 쫓기긴 했습니다만 7회 말 상대 포수 패스트볼 포일이죠. 포일로 1점 내고 계속된 만루에서 장진혁의 밀어내기 볼넷, 류현인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6대2가 됐습니다.
1: 네.
0: 이게 최종 스코어였고요. KT는 선발 데니엘이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호투로 시즌 2승째 따냈고 직전 등판이 기아전이었는데 그때 3이닝 3실점이었거든요.
1: 네.
0: 오늘 완벽하게 만회한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1: 네. 대구에서는 LG가 삼성을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죠.
0: 네, LG가 삼성의 4대3 역전승을 거둡니다. 연패에서 벗어났고요. 3위 싸움에서도 조금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삼성이 2회 말 강민호의 투런 홈런으로 2대0으로 먼저 앞섰습니다만 LG가 3회 초 5회 초 오스틴이 연타석 솔로 홈런을 치면서 2대2 동점. 7회 말 삼성이 박승규 땅볼 때 병살타가 나왔을 때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면서 3대2로 1점 앞섰습니다만 8회 초 LG가 만루 기회에서 오스틴의 동점 적시타, 송찬희의 땅볼 타점으로 4대3으로 뒤집었습니다. LG 선발 토로스트는 5.1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고요. 두 번째 투수 고우석이 1.2이닝 비자책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1: 네.
0: 삼성은 후라도가 6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는데 득점 지원이 아쉽게 됐네요.
1: 네. LG 오스틴이 연타석 홈런으로 구단 기록을 새로 쓰면서 홈런 선두를 바짝 추격하고 있죠.
0: 네, 활활 타올랐습니다. 오스틴의 방망이가 시즌 37호와 38호 홈런을 잇따라 때리면서 2020년 로베르토 라모스가 기록한 구단 한 시즌 최다 홈런인 38홈런과 타이가 됐어요.
1: 네.
0: 하나만 더 치면 이제 신기록이 되고 홈런 1위 김도영이 40개입니다. 이제 두 개 차이로 바짝 붙어서 홈런한 경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 네. 삼성은 구자욱이 빠진 가운데 이재현까지 경기 중에 교체됐죠.
0: 네, 구자욱 선수가 경기 전 훈련 도중 갑자기 등에 담증세를 보이면서 선발에서 갑작스럽게 빠지게 됐고요. 이날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선수는 이날 선발로 출전했는데 3회 말 3진 당한 후에 4회 초 수비에서 교체가 됐는데 스윙 과정에서 목 부근에 근육이 경직되는 증세가 나타나면서
1: 네.
0: 보호 차원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일단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상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시안게임 소집이 코앞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픈 선수가 나와서
1: 네.
0: 여기저기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1: 네.
0: 상황입니다.
1: 자,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아주 팽팽하죠?
0: 네, 1위와 3위, 5위 쪽이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1: 네.
0: 워낙 바짝 붙어있는 팀들이 많아서 일단 KT 삼성은 오늘 경기 전까지는 승차가 없었는데 KT가 이기고 삼성이 지면서 승차 한 경기가 생겼습니다.
1: 네.
0: 격차가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KT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삼성도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1: 네.
0: 3위 쪽은 LG와 기아가 이제 1.5경기 차이로 지금 붙어 있는데 이쪽도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1: 네.
0: 5위도 NC가 무시무시한 페이스를 보이면서 5위 두산에 승차 두 경기까지 붙었습니다. 오늘 또
1: 네.
0: 두산과 NC가 붙었는데 NC가 이기면서 두 경기가 됐고 이쪽도 정말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순위 싸움이 이렇게 치열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0: 네. 올해는 저희도 힘듭니다.
1: 네네. 자, 잠실에서는 5위를 노리는 NC와 현재 5위 두산의 혈투가 벌어졌죠.
0: 네, 말씀하신 대로 딱 혈투가 맞았고요. 정말 숨막히는 접전 끝에 NC가 10대 9로 두산을 잡았습니다.
1: 네.
0: 1회 초 김희집이 3런 홈런을 치면서 NC가 3대 0으로 기선을 제압했는데 1회 말 두산이 한 방에 5점 내면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2회 말에 양의지 적시타로 6대 3까지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NC가 5회 초 김희집 박건우가 잇따라 적시타를 치면서 6대 6 동점 만들었고 6회 초에는 박민우, 김주원이 타점을 생산하면서 8대 6으로 또 뒤집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권희동이 투런 홈런까지 치면서 10대 6까지 달아났어요. 두산도 6회 말 1점, 8회 말 2점 내면서 9대 10으로 바짝 붙긴 했는데

0: LG가 끝까지 이 1점을 지키면서 웃었습니다. 다시 4연승 질주, 두산을 다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1: 네네.
0: NC 선발 구창모는 5.1이닝 7실점인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자책점은 2점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시즌 10승, 2022년 이후로 4년 만에 10승 투수로 복귀했습니다.
1: 네. 자, 가을 야구 승부수를 띄운 NC는 메이저리그 통산 60승 투수를 새로 영입했죠.
0: 네, NC가 테일러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마이크 클레빈저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아마 메이저리그 팬들이라면 익숙한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빅리그 통산 60승을 올린 거물이고요. 2017년, 2019년 3년 연속 10승, 클리블랜드에서 3년 연속 10승 올리기도 했고,
1: 네.
0: 2018년에는 200이닝을 소화한 투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LG 카라스코 선수와 당시 팀 동료였고요. 올 시즌은 뭐 빅리그 기록은 없습니다만 마이너리그에서도 시속으로 평균 시속 152km까지 던지는 등 구위는 여전히 좋다는 평가고 커리어만 보면 뭐 역대를 논하는 수준입니다. NC가 네. 승부수를 아주 강하게 띄운 것 같습니다.
1: 네, 고척에서는 롯데가 모처럼 투타 조화 경기를 펼치면서 키움에 완승을 거뒀죠.
0: 네, 롯데가 키움에 8-0 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가 8점 이상 내면서 한 점도 주지 않은 경기가 마지막이 8월 13일입니다. SSG와 경기였는데 그때 11-0으로 이겼어요. 딱 30일 만에 완승이랄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선발 로드리게스가 5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고 시즌 8승 따냈고요. 불펜도 김원중, 박정민, 최준영, 이준서가 올라와서 1이닝 무실점씩 마운드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타선도 5회까지는 한 점도 뽑지 못했습니다만 6회 초 나승엽 희생플라이로 1-0을 만든 다음에 7회 초 레이에스 적시타 이후에 한동희가 3런 홈런을 치면서 단숨에 5-0.
1: 네.
0: 8회 초에 장도성, 황성민 적시타에 9회 초 전준우 솔로포가 나오면서 8-0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1: 네. 메이저리그 애틀란타의 김하성은 동점 안타에 끝내기 득점으로 팀의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죠. 1타수 네. 1안타 1타점 1득점 1111이에요.
0: 네,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네. 김하성 오늘 선발 필라델피아 홈경기였는데 선발은 아니었고 9회 말 대주자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4-5로 뒤진 11회 말 2사 1루에서 첫 타석이 돌아왔는데 여기서 깨끗한 좌전 적시타를 치면서 5-5 동점 팀을 벼랑 끝에서 구한 귀한 적시타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 드레이크 볼드윈이 우중간 가르는 적시 2루타를 쳤는데 이때 김하성이 1루에서 홈까지 전력으로 달려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홈에 들어왔고
1: 네.
0: 그대로 애틀랜타가 역전 끝내기 승리를 따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리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토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18세 이하 청소년 야구 대표팀이 슈퍼라운드 전승으로 아시아 선수권 결승에 올랐죠?
1: 네, 정윤진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18세 이하 청소년 야구 대표팀. 어제 대만 타이페이 도매에서 열린 슈퍼라운드 2차전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6-0 완벽한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결승에서 일본과 맞붙게 되는데요. 내일 오후 7시 30분에 대망의 결승전을 치릅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이미 전날 그 라이벌 일본을 꺾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우승이라는 좋은 소식도 기대해 볼만한데요.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우승을 한 게 2018년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8년 만에 아시아 정상을 되찾게 됩니다.
0: 네. 남자 배구 대표팀은 일본과 아시아 선수권 결승 진출을 다퉜죠.
1: 네, 28년 만에 올림픽 진출을 꿈꾸던 남자 배구 대표팀이 숙적 일본의 높은 벽에 막혔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세계 랭킹 24위인 우리나라의 남자 배구 대표팀 일본에서 열린 2026 아시아 선수권 4강 한일전에서 세트 스코어 0-3으로 졌습니다. 네. 아쉽게도 결승행은 무산이 됐지만 아직 올림픽을 향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이번 대회 3위까지 LA올림픽 티켓 3장이 걸리는데요. 내년 그 국제배구연맹 월드컵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네. 대표팀은 내일 오후 3시 30분 이 세계 랭킹 38위인 호주와 마지막 티켓을 걸고 3, 4위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호주전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길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여자 배구 대표팀은 5년 만에 FIBA 월드컵에 출전하게 됐죠.
1: 네. 사실 지난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리나라가 태국에게 지면서 6위에 머물렀는데요. 네. 3위까지 주어지는 직행 티켓은 놓쳤습니다. 그런데 세계 랭킹을 통해서 극적으로 출전권을 따냈는데요. 이 대회 방식을 개편하면서 국제배구연맹이 대회 방식을 개편하면서 명칭을 세계 선수권에서 월드컵으로 바꾸고요. 네. 2년 주기로 열기로 했습니다. 내년 미국 캐나다 대회에서 총 32개 나라가 나가는데요. 개최국 그리고 전 대회 우승국을 제외하고 대륙별 상위 팀 외에 10월 2일 기준으로 세계 랭킹 상위 14개 팀에게 추가 티켓을 주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28위거든요. 그런데 이 남미 선수권 결과와 상관없이 하위권 팀들이 아무리 전승을 거둬도 우리나라 그 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조기에 출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올 시즌 아시아 배구 연맹 네이션스컵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랭킹 포인트를 바짝 끌어올린 게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0: 네. 여자 배구 대표팀은 내일 아시안게임을 위해 출국하죠?
1: 네. 내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을 합니다.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 조별리그 3경기 치르는데요. 홍콩, 카타르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차례로 맞붙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광저우에서 은메달, 2014년에 인천에서 금메달, 그리고 2018년에 자카르타 동메달 이후에 지난 항저우에서는 5위에 그쳤거든요. 네, 세대 네. 교체를 거친 뒤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이번 대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선수촌 대신 마련된 컨테이너 숙소가 논란이네요.
1: 네. 대회가 오늘 19일 개막인데요. 일본 현지 날씨와 시설 문제로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그 일본 나고야 일대에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도로와 지하철이 침수되면서 대중교통이 멈추고 주민 3,500명이 대피하는 그런 혼란에도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선수단 숙소 그리고 경기장 시설에도 안타깝게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이번 대회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별도의 대규모 선수촌을 짓지 않았고 호텔이나 뭐 임시 컨테이너, 유람선 등을 숙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남자 농구 대표팀의 변준영 선수가 그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그 영상을 보면 세면대 아래에 배 안에서 물이 콸콸 새어나와서 화장실 바닥이 물바다가 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변준영 선수가 살려주세요라는 이 멘트를 달았을 정도로 숙소 컨디션이 열악한 상황이 인데요. 네. 이런 폭우로 인해서 선수와 관계자 400여 명이 안전을 위해서 또 대피를 했다가 또 복귀하는 그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나고야시 조직위 측은 대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또 45개 나라 또 11,000여 명이 넘는 선수가 참가하는 대형 국제 대회잖아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만 집중해야 할 선수들이 안전이나 숙소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주최 측의 발빠른 대처가 절실해 보입니다.
0: 네. 자,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이 어제 일본에 도착했죠.
1: 네, 북한이 일본에서 열린 하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역대 또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네. 일본 정부도 스포츠 교류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입국을 또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언론들도 북한 선수단의 소식을 집중 보도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0: 네, 토요 스포츠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낮 최고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크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구름 낀 날이 많겠고 다음 주 중반부터는 서울지방의 낮 최고기온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흐리겠고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도 중북부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10mm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세종 16도, 서울, 광주, 대구 18도 예상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청권 그리고 남부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부산, 울산, 광주 30도, 대전 28도, 세종, 제주 27도, 서울, 인천 25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7도, 습도 64%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우회 수송로로 활용해온 송유관 동서 파이프라인이 공격받아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각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공격에 사용된 드론이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우디는 두 바닷길에 이어 육상 수송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격받은 시점은 지난 10일로 사우디 정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출격한 드론이 송유관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 가동을 중단시킨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이란 전쟁 이후 세계적으로 경유 가격이 급등하며 디젤 쇼크에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에 있다고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정제유는 최고 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로 안정적 가격과 공급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70%이던 원유의 중동 의존도를 50%대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인천시 강화군 인근에서 포성이나 발파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강화도 고려산에 오른 등산객들도 10여 차례의 소음과 함께 북측 지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그 시간 인근에서 우리 측 훈련이나 포사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음의 원인은 북측 지역에서 진행된 공사 때문으로 북한의 군사활동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시작된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추도식은 현지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치르는데 한국 외교부와 유족은 올해도 추도사 내용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 불참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사에 나선 하마모토 유키야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에 종사했고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며 애도를 표했지만 당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현지 시각 11일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라단에 대한 정부 기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자료 분석을 통해 2004년 9.11 테러 조사위원회가 지적했던 대로 미 정보기관은 당시 알카에다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그들이 계획했던 공격을 제대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1998년 9월 보고서에는 빌라덴이 워싱턴 DC에서 미 본토를 공격하는 옵션을 선호한다고 언급하며 알카에다가 폭탄을 실은 비행기를 미국 도시에 날려보낼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여객열차가 탈선해 44명이 다쳤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오후 7시 45분쯤 프랑스 북서부 루앙과 캉 사이를 운행하던 지역 급행열차가 샌마리팀주 클레옹 인근에서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186명 가운데 44명이 다쳤으며 한 명은 중태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한때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갑상선암을 여성암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들에게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남성들에게도 갑상선암의 위험은 있고요. 여성과 비교할 때 근육층이 두꺼워서 목에 만져지는 멍울도 초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조심해야 하는 갑상선암도 당연히 초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불안감을 높이는 남성암이죠.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글로벌 워싱턴의 Just the Two of Us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착한 암으로 불리는 질환이 갑상선 암입니다. 하지만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착하다고 할 수 없는 여러 위험들이 자리하는 만큼 조기 발견과 치료는 중요합니다.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전이와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방심할 수 없는 거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이동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갑상선 암은 비교적 흔한 암으로 인식이 됩니다. 발생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갑상선 암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인도 좀 궁금합니다.
1: 아, 네. 갑상선 암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흔하게 진단되는 암인데요.
0: 네.
1: 그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2023년 국가 암 등록 통계인데
0: 네.
1: 여기서도 갑상선암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수치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암 중에서 가장 많은 12.3%를 차지했습니다. 그 인구 기준 연간 발생률은 10만 명당 69.3명, 그러니까 10만 명당 약 70명 정도가 갑상선암을 네. 새로 진단받게 되는 거고요. 특히 여성은 10만 명당 101.7명, 남성은 10만 명당 36.6명으로 여성에서는 가장 흔한 암 중 하나고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갑상선암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고요.
0: 네.
1: 우리나라는 특히 초음파 검사를 좀 쉽게 받을 수가 있고
0: 네.
1: 건강검진이 다른 나라보다 활성화되어 있어서 작은 갑상선암까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0: 네.
1: 발생률이 조금 높게 보고되고 있는 것 같고요. 원인은 지금까지 알려진 갑상선암의 확실한 위험 요인으로는
0: 네.
1: 뭐 어린 시절에 목 부위에 방사선 노출 치료를 받았다든가 갑상선암 가족력 그리고 일부 유전 질환 등이 있습니다. 근데 뭐 딱 대부분의 환자에서 특정한 원인이 이거 하나다라고 지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0: 그중에서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갑상선암이 많은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호르몬과 관련이 있을까요?
1: 네, 그 여성에서 갑상선암이 남성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 네.
1: 여성에게 갑상선 결절이나 뭐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 이런 거 자체가 더 흔하고 남자보다
0: 네.
1: 그리고 임신과 출산 전후에 갑상선이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세포에는 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수용체가 있고 또 실험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스트로겐이 갑상선 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신호를 자극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0: 네.
1: 뭐 다만 또 딱 여성 호르몬 때문에 갑상선암이 많이 생긴다라고 단정할 정도로 뭐 원인과 결과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0: 초음파 검사와 건강검진을

0: 통해서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검사를 통해서 결절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양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그 갑상선 결절은 진짜 많이 흔합니다. 네. 초음파를 해보면은 성인의 한 뭐 40에서 60% 정도 그런 그 정도에서 이제 작은 결절이 발견되는데 그러니까 네. 10명이면 6명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약 90%에서 95% 정도까지는 양성 결절이고 암으로 진단되는 비율은 뭐 한 5에서 10% 정도 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했는데 뭐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다 이런 말은 그게 갑상선 암이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음파에서 결절이 있다 없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절의 경계가 좀 불규칙한지 위아래로 긴 모양인지 미세 석회화가 있는지 그리고 내부가 좀 검게 보이는지 주변에 임플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 을 보고 위험도를 어느 정도 분류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가느다란 바늘로 세포를 채취하는 새침 흡인 검사 그거를 시행하게 됩니다.
0: 그래도 혹시 결절이 암이 되는 건 아닐까 이제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제 위험도로 본다고 하셨는데요. 결절 상태에 따라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긴 한 거네요.
1: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드물긴 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양성 갑상선 결절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갑자기 암으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이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또 뭐 1년 뒤에 보자, 6개월 뒤에 보자 하는 추적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양성 결절이 암으로 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처음 검사에서 없었던 악성을 시사하는 초음파 소견이 새로 생기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양성 결절이더라도 이제 크기가 커져서 압박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들 하시는데 처음에 새침 흡입 검사를 통해서 이거는 양성 결절이다 암이 아니다라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이게 뭐 암을 놓치고 다시 또 다른 병원에서 해봐야 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초음파로는 분명히 나빠 보이는데 세포 검사에서 괜찮은 걸로 나오거나 이렇게 좀 서로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은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 결절이 암으로 변했다 이런 말보다는 처음에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검사로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게 추적 과정에서 이제 암이 됐다 이런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0: 물혹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크기가 커지는지 정기검진으로 관찰을 하는데 실제 목에 뭔가 만져지기도 하고 크기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물혹이라고 부르는 낭성 결절은 내부에 액체가 차 있는 결절인데 이 안에서 내부 출혈이 생기거나 뭐 액체가 더 많이 차면은 갑자기 커질 수도 있고 그러면 목 앞쪽에서 만져지거나 뭐 이물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커지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면 전경부에 그러면 낭종 안에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부분에서는 응급 상황은 아닌데요. 호흡이 좀 불편하거나 삼키기 어렵거나 뭐 목소리가 변한다면 빨리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고요. 크기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암이라고 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양성 결절도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 결절은 내부 모양이 좀 변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럴 땐 암이 아니더라도 제거를 하나요? 그러니까 암의 위험도 보고 기능을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요?
1: 양성 결절인데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결절이 커서 숨쉬거나 삼키기 불편한 경우가 있고요. 목이 눌리거나 이물감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겉으로 툭 튀어나와서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서 이제 미용상 불편이 있는 경우에, 그다음에 또 기능을 하는 결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면 항진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반복적으로 물이 차거나 출혈이 있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나 뭐 검사 결과가 암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데요.
0: 네.
1: 예전에는 다 이제 수술을 권유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확실히 양성 결절이고
0: 네.
1: 위치가 위험한 위치가 아니라고 하면 뭐 고주파 절제술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수술을 하자 그러면 암이 위험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압박 증상, 미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네.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런데요, 흔한 암이긴 한데 갑상선암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이 갑상선암의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0: 네.
1: 딱 이제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0: 네.
1: 하나는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니까 뭐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좀 생각이고요. 아니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또 정반대로 암이니까 발견 즉시 전부 갑상선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둘 다 정확히 맞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갑상선암이 이제 갑상선 유두암인데 이러한 갑상선 유두암은 진행이 천천히 이제 진행이 되고 예후가 매우 좋아서 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임프절전이나 주변 장기 침범이나 원격전이 같은 게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봐야 되고요. 반대로 또 갑상선 유두암인데 아주 작고 위험도가 낮은 유두암은 아주 최근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나 보고들 중에서는 수술을 바로 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방법도 뭐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수술하면 뭐 평생 목소리가 나빠진다거나 뭐 무조건 살이 찐다거나 하는 말들도 있는데요. 숙련된 의료진이 적절하게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갑상선 호르몬을 잘 조절하면 대부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은 무조건 착한 암도 아니고 무조건 급하게 전부 제거해야 되는 암도 아니고 암의 종류와 위험도에 맞춰서 치료하면 되는 암입니다.
0: 또 갑상선암이라는 이름으로 진단되지만 종류가 많던데요. 기본적으로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다고는 하셨는데 그중에는 진단 후 1년이 되기도 전에 사망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1: 네, 갑상선암은 뭐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암을 이제 묶어서 부르는 이름인데요.
0: 네.
1: 가장 흔한 암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갑상선 유두암이고요.
0: 네.
1: 두 번째가 갑상선 여포암. 이 두 가지 암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체 갑상선암의 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상 갑상선 세포의 성질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암세포가 그래서 분화암이라고 부르며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게 칼시토닌을 만드는 그러니까 갑상선 세포가 아니라 C세포에서 발생하는 수질암, 갑상선 수질암이 있고 네 번째 암이 이제 매우 드문데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른 공격적인 역형성암이 있어요. 맨 처음에 물어보셨던 그중에서 진단 후 1년이 되기 전에 사망할 수 있는 암이 뭐냐 바로 이 역형성암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1% 미만인데 이 역형성암은 목에 생겼다 하면은 몇 주 내에 종양이 막 갑자기 커지고 주변의 기도나 식도를 미는 게 아니라 그냥 침범을 해버려요. 그래서 진단 당시에 뭐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후가 나빠서 예전에는 정말로 1년 안에 대부분 사망하셨는데요. 최근에는 다행히도 종양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특정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되면 표적 치료제 같은 거를 사용해보고 있어서요. 좀 치료가 점점 되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암의 종류가 많은 건 암세포가 가진 성격 때문인가요? 하나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건 치료법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암이 어떤 세포에서 시작됐는지, 뭐 정상 갑상선 세포의 성질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암의 성격과 치료법이 달라지는데요. 유두암하고 여포암은 갑상선 여포세포에서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오드를 흡수하는 성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후에 필요하면은 두 번째 추가 치료가 가능한 거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안 좋은 두 가지 암, 갑상선 수질암하고 갑상선 역형성암은 이러한 갑상선 세포에서 발생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갑상선암이니까 모두 같은 수술과 같은 치료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말입니다.
0: 그래도 갑상선암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유두암이 가장 많아서 다행인데요. 그런데 유두암도 전

0: 이 위험에 대한 관찰은 필요하다면서요?
1: 네, 유두암은 예후가 매우 좋지만 네.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지만 임프절 전이가 드문 암은 아니에요. 많이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갑상선 주변이나 목 옆에 이제 임프절이 전이 될 수가 있고요. 드물게는 폐나 뼈로 원격 전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유두암은 임프절 전이가 있더라도 또 원격 전이가 있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잘 치료를 하면은 생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유두암이 많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면 갑상선암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0: 네.
1: 수술 후에는 그 떼어낸 갑상선을 가지고 병리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어느 정도 이분은 위험하구나 이분은 괜찮겠구나 알 수가 있고요. 또 초음파,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갑상 글로불린 검사, 그다음에 전신 스캔이나 CT 이런 걸 통해서 이 환자가 예후가 좋을 거다 나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해서 수술만 딱 한 다음에 아 이제 완치입니다가 절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이가 가능한 암이기 때문에 적절한 추적 관찰을 받는 것이 완치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렇다면 또 비교적 흔한 유두암이나 여포암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악성도가 높은 미분화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 건가요?
1: 네, 이게 이제 미분화암이 아까 말씀드린 역형성암인데요. 뭐 1년 안에 돌아가시고 그런다는 위험한 암인데 이게 조금 이제 잘 이제 새겨들어야 되는 말인데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무조건 미분화암으로 진행된다는 말은 좀 과도하게 표현된 말이에요. 그 오랫동안 존재한 그 갑상선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치료를 안 받고 있으면 안에서 추가적인 유전자 변이를 거치면서 역형성암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이 많이 됐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역형성암 조직에서 기존 유두암이나 여포암 성분이 같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두암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역형성암이 됐다. 이거 일찍 치료했으면 이런 게 없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막 항상 갖고 있으면 그렇게 변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0: 네.
1: 그래서 유두암이 발견됐으면 좀 안심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 빨리 치료 안 받으면은 역형성암으로 변할까 봐 뭐 빨리 치료해야 된다 이런 거는 조금 과도한 표현입니다.
0: 네. 갑상선암의 치료법 특히 수술이 궁금합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로봇 수술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1: 네. 가장 큰 변화는 예전하고 달라진 변화는 무조건 이제 갑상선을 다 떼어내고 뭐 크게 수술하는 것보다는 암의 위험도에 맞춰서 수술 범위를 조금씩 줄이는 적게 수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갑상선암이 이제 한쪽에만 발견돼도 양쪽 갑상선을 다 절제하는 전절제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한쪽에 있고 뭐 어디 침범 소견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한쪽 갑상선만 제거하는 일엽 한쪽 옆만 제거하는 일엽 절제술을 이제 하게 되고요. 대부분 수술 접근법도 좀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다 목 앞을 절개하는 개방 수술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흉이 앞에 생기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겨드랑이나 귀 뒤쪽으로 접근하는 내시경 수술 또는 로봇 수술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뭐 갑상선 암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입안으로 해서 입술 밑으로 통해서 하는 경구강 로봇 수술 등도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 뭐 암을 더 잘 치료하고 뭐 재발을 더 줄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분명한 거는 목 앞에 이제 흉터가 없고 회복이 빨라서 비용이 좀 높더라도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0: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개 범위뿐 아니라 회복이나 후유증에 있어서도 예전의 치료법과 비교할 때 환자가 갖는 부담이 적은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술 기구가 발달하고 이제 확대 영상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감시 장치 이런 것도 수술할 때 쓰고 마취 방법도 발달하고 수술 후 관리 이런 것도 발전하면서 수술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예전하고는 확실히 틀리게 향상됐고요. 특히 저위험암에서 전 절제 대신 다 떼어내는 것 대신에 일엽 절제 한쪽 옆만 제거를 하면 남아 있는 갑상선 기능을 보존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제 갑상선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영구적인 뭐 적칼슘 혈증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갑상선 암 수술

0: 맞습니다.
1: 그렇겠네요. 로봇 수술에서도 로봇 팔이 여러 개로 발전한 건가요? 그러니까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좀 더 자유롭다고 하던데요.
0: 네, 기존의 로봇 수술 시스템은 여러 개의 로봇 팔을 각각 절개 부위를 통해서 넣는 다관절, 다공식, 그러니까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 시스템이었는데요.
1: 네.
0: 최근에는 하나의 구멍으로 이제 들어가서 로봇 팔이 줄어든 거는 아닌데 예전에 여러 개가 지금 하나가 된 건 아닌데 하나로 들어가서 안에서 이렇게 세 개가 다시 나오는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또 로봇 기구는 뭐 손목처럼 관절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섬세한 동작이 가능하고요. 수술자는 수술하는 사람은 이제 확대된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손 떨림이 없는 상태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1: 네.
0: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로봇 수술을 하면 로봇이 혼자 수술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1: 네.
0: 수술하는 사람이 조종석에서 이제 모든 움직임을 직접 제어하는 거고요.
1: 네.
0: 또 뭐 로봇 팔이 뭐 최신 장비라고 해서 모든 환자한테 뭐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양 위치나 크기, 뭐 환자의 체형, 뭐 이전 수술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료진의 숙련도를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예후가 좋은 암으로 설명이 되는 유두암은 수술만으로 완치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 걸까요?
0: 네, 뭐 실제적으로 많은 저위험 유두암은 사실 수술만으로 사실상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이 갑상선 안에 국한되어 있고 림프절이나 뭐 다른 장기로 전이가 없다면 이제 굉장히 치료가 잘 되죠. 근데 의학적으로는 이제 원칙이 있죠. 수술 직후에 곧바로 환자한테 자 이제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수술 후에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추적 검사를 해서 재발 증거가 없는지를 이제 보는 게 이제 몇 년이 필요한데요. 특히 갑상선암은 수술 후에 10년 이상이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도에 맞는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1: 또 유두암 수술을 해도 상태에 따라서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네요.
0: 네, 뭐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갑상선 세포가 요오드를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수술 후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정상 갑상선 조직이나 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암세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한 경우는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잔존암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경우, 갑상선 밖으로 뚜렷하게 침범한 경우,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재발 위험이 높은 소견을 보일 때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병리 결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력 절제술을 했을 때 한쪽을 남겼을 때는 할 수가 없고요. 전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만 사용을 합니다.
1: 그런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수술 후에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을까요?
0: 네. 그 갑상선 호르몬은 뭐 심장박동, 뭐 체온, 체중, 소화 이런 것들 거의 전신의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일에 갑상선 암 수술을 통해서 갑상선을 전부 제거했다면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한쪽만 제거한 경우에는 남은 갑상선이 충분한 호르몬을 만들면 이제 안 먹어도 되지만 일부는 또 호르몬이 약간 부족해서 먹어야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 약은 이제 보통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흡수가 잘 되는 거고요. 또 환자의 재발 위험에 따라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라고 하는 호르몬의 수치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재발이 높아 보이는 환자에서는 이 TSH를 낮게 유지해서 암세포에 대한 자극을 줄이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또 너무 과도하게 낮추면은 환자분들이 두근거림, 뭐 부정맥, 골다공증 같은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뭐 입주위나 손발이 저리거나 뭐 쥐가 나는 증상이 생기면 저칼슘 혈증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또 목이 갑자기 붓고 숨쉬기 어려우면은 이런 것들은 수술 직후면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응급 진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갑상선 암의 위험과 수술적 치료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이동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성들에게 전립선암은 나이 들수록 부담이 커지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PSA 수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불안감을 덜기도 하는데요.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모두 전립선암의 위험으로 이어지는 건 또 아니라는 지적이어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비뇨의학과 최중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남성들에게 전립선암은 참 부담되는 질환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지금 전립선암의 발생률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예, 그렇습니다. 그 나이가 전립선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0: 네.
1: 전립선암은 특히 50세 이후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 나이가 들수록 가장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그 2023년 암 등록 통계를 보면은 그 전립선암은 남성에서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하는 한국인의 암이 되었습니다.
0: 네. 네. 일단 전립선암이 남성 암 1위인 원인이 이제 나이인데요. 또 다른 위험 요인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예, 네, 그 가장 확실한 요인은 이제 나이와 가족력입니다.
0: 네.
1: 그 친척 중에 누구든지 그 이제 전립선암이 있거나 혹은 여자 친척 중에 유방암, 난소암이 있는 환자가 2명 이상이 있으면은
0: 네.
1: 반드시 그 전립선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0: 네.
1: 또한 이제 아무래도 그 건강검진과 PSA 검사라는 전립선암 혈액검사의 보편화로 조금 빨리 발견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PSA 검사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전립선암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PSA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치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PSA가 높다고 해서 모두가 전립선암인 것은 아니라면서요?
1: 맞습니다. 그 PSA는 그 전립선 이제 특이 항원이지 뭐 전립선암 특이 항원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그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뭐 소변에 균이 나온다든지
0: 네.
1: 뭐 아니면 급성으로 소변을 못 보는 급성 요폐 상황에서도 올라가고요. 뭐 사정을 최근에 한 경우도 이렇게 수치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번의 숫자만 보고 암을 결론 내리지 않고요.
0: 네.
1: 뭐 되게 수치가 애매하게 높으면은 같은 검사실에서 재검을 한다든지
0: 네.
1: 뭐 환자의 전립선 크기나 PSA 추세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0: 그럼 PSA 검사가 갖는 의미는 뭔가요? 남성들 중에서도 자신의 PSA 수치를 모르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1: 예, 그 PSA 검사는 그 증상이 생기기 전에 전립선암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는 가장 기본적인 혈액 검사가 되고요. 네. 다만 이게 국가 검진에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인 건강 검진을 하실 때 같이 신청을 해서 검사하시거나
0: 네.
1: 인근 비뇨의학과에서 혈액 검사라면 한 시간 정도면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측정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러니까 PSA가 높다고 해서 모두가 전립선암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일단 PSA 수치가 높을 때 아무래도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1: 그렇죠. 그 사실 본인이 암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0: 네.
1: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래서 항상 환자와 상의를 합니다. 요거는
0: 네.
1: 물론 이제 추적 관찰을 한 달 후에 해본다거나
0: 네.
1: MRI만 먼저 찍어보고 상태를 보고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0: 네.
1: 대부분 이제 빠르고 이제 또 이제 본인이 암이 아닌지 확실한 확인을 원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MRI랑 조직 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네. 그런데 또 사실 조직 검사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검사의 한계도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그 조직 검사 후에는 되게 혈뇨나 뭐 혈정액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드물게 이제 요로 감염 때문에 병원 상생제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 자체가 보통 12바늘 많게는 뭐 15바늘 정도만 떼기 때문에 그 사실 암을 피해서 찌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직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6개월 후에 추적 관찰해서 PSA는 보시도록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0: 다른 검사로 전립선 암을 찾아낼 수 있는 검사는 없나요?
1: 전립선 MRI가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프리 PSA라고 낮을수록 요건 안 좋거든요. 그런 보조 검사 지표도 있고 뭐 전립선 뭐 건강 지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뭐 PHI라는 검사도 있는데 또 이런 여러 혈액 검사를 같이 봐서 조직 검사 여부를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는 PSA랑 MRI가 가장 기본이고 표준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0: 전립선 MRI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전립선 MRI가 갖는 장점은 뭔가요?
1: 예, 그 예를 들어 PSA는 어떤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라면은 MRI는 전립선 안을 이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뭐 지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부위의 위치랑 크기를 알 수가 있고 전립선 밖으로 빠져나와서 정낭적으로 퍼지는 암의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도 볼 수 있고요. 되게 또 MRI를 하면은 요즘은 하이라드라는 점수를 1점에서 5점까지 매겨서 의심 부위별로 암 확률을 퍼센트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보편적으로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암에 있을 확률을 MRI를 찍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0: 그럼 MRI 검사에서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1: MRI에서 의심 병변이 보이면은 대개는 이제 조직 검사를 권유하는데 이때는 그 표적 생검이라고 해서 그 요거를 뭐 기계 장치로 이렇게 합성할 수도 있고 초음파에 그냥 의사의 판단으로 이제 인지적으로 그 해당 부위를 조직 검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표준 12바늘 조직 검사에 이런 MRI 표적 생검까지 하면은 암 여부를 확인하는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표적 생검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의 조직 검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기존의 조직 검사는 뭐 아주 예전에는 뭐 6바늘 전립선을 좌우로 나눴을 때 예를 들어 바닥, 중간, 천장 이렇게 해서 6바늘 했다면은 요즘 표준 12바늘을 합니다. 다만 요거는 그냥 전립선을 맞으면은 이분하게 이렇게 나눠서 그냥 조직 검사를 하는 거고요. 표적 검사는 그 MRI에서 의심 부위를 실시간으로 초음파 화면과 비교하면서 그 의심 부위를 이렇게 조직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가 좋은 방법입니다.
0: 그런가 하면 전립선 암의 치료에서 로봇 수술도 궁금합니다. 여러 암에서 로봇 수술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 로봇 수술이 도입됐을 때 가장 먼저 시도가 된 암이 전립선 암이지 않았나요?
1: 맞습니다. 그 로봇 수술 자체가 이제 처음에 전립선 암을 수술하기 위해 이렇게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되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전립선 암 수술이 로봇 수술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표준적으로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골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전립선이어서 이걸 개복이나 복강경을 하는 것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 이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섬세하게 수술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많은 이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로봇 수술이 갖는 장점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전립선 암의 로봇 수술은 어떻습니까?
1: 말하자면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은 배 안에서 복강 안에서 제일 깊은 아래쪽 끝에 있고요. 있는데요. 요거를 맨손으로 하려면은 손에 일단 잘 닿지가 않고 손도 부자 왜냐 골반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손도 안 차고 시야도 불편하고 일단 정교함이 많이 덜 합니다. 사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요거를 이제 휘어지는 카메라로 카메라로 그 가장 이제 눈앞에서 보면서 이제 떨림이 보정된 관절형 장치로 골반 안에서 수술하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출혈이나 수혈 가능성이 적고 또한 이제 통증과 입원 기간 같은 회복에도 장점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0: 네. 그 로봇 수술을 통해서 전립선 절제술이 진행되면 수술 시간이라든지 회복도에서도 만족도가 높겠네요.
1: 만족도가 좋고 아무래도 개복 수술은 보통 3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 게 사실인데 뭐 로봇 수술은 이제 빠르게 진행되면 1시간 안에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만큼 예, 수술 시간 자체가 훨씬 짧고요. 예, 그리고 뭐 출혈량 자체도 기본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네.
0: 관련해서 연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1: 예, 제가 뭐 연구한 내용은요. 그 이제 주로 이제 방광 경부라고 방광과 전립선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수술 후 소변 조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여러 연구를 종합해서 보는 거고 이렇게 시행한 제가 주로 시행하는 이런 방광 경부 최대 보존술을 하면은 특히 초기 3개월 요실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이제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0: 그렇게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은 뭐 암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은 또 절선 수술하면 환자분들이 요실금 이나 발기부전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광 경부를 보존하면은 소변 조절에 필요한 구조가 더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암이 남을 위험성이 더 높진 않은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서 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0: 로봇 수술 말씀 주셨는데요. 물론 여전히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1: 물론입니다. 뭐 개복 수술 혹은 복강경 수술 뭐 모두 이제 근치 전립선 절제술을 할 수 있고요. 뭐 대개는 이제 약간은 비용 문제로 로봇을 하기 좀 어려운 경우 저는 이제 복강경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암 제거 자체는 뭐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한 2시간 정도 보통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골반 신경 보존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방광 경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이 약간 도구 자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0: 수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전립선 암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가 있을 텐데요. 그럼 전이된 경우에는 수술이 아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 되게 기본적으로는 그 항암 치료라기보다는 그 되게 남성 호르몬을 낮추는 안드로겐을 차단하는 치료가 전립선암의 기본 치료가 되는데요. 그 이제 일반적인 항암제보다 초기 반응이 훨씬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요즘에는 뭐 소위 뭐 RP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훨씬 효과 좋은 남성 호르몬 차단제가 나와서 그거를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 주신 항암제를 같이 쓰거나 하는 이런 여러 치료가 있고요. 되게 그리고 전이가 적은 환자 있지 않습니까? 전이가 됐어도 이렇게 아주 많이 전이된 분이 있고 다섯 군데 이하로 적게 전이된 분이 있을 텐데 전이가 적은 환자에서는 절선 자체를 뭐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뭐 수술로

0: 큰 암을 제거하는 것이 환자의 어떤 치료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많이 있어서 네. 그거는 이제 환자분과 상의해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1: 전립선 암은 전이된 경우를 포함해서 비교적 치료 효과나 생존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떨까요?
0: 전립선 암은 그래도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에 속하고요. 네. 국내 이제 국가 암 통계에서 평균 5년 생존율이 한 97%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암이 진단돼도 5년 후에 97%는 잘 살아서 이렇게 생존하신다는 그런 결과가 국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원격 전이가 됐으면 그게 50%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도 전이가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암이 되겠습니다. 네.
1: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병기에 따라 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양한데요. 전립선 암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있지 않을까요?
0: 예, 저는 뭐 전립선 암이 진단되면은 굉장히 이제 걱정하시고 놀라시고 되게 또 이제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되게 되게 아내분과 같이 와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라면은 수술로 80-90% 이제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이암이더라도 약간 그냥 포기를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이런 전립선암은 치료 자체가 남성 호르몬 차단 치료여서 막 약간 항암제를 처음부터 쓰지 않아서 그 치료를 그래도 받아서 본인의 건강 수명을 늘리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 진단을 위한 검사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비뇨의학과 최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과 함께합니다. 한 사람의 세계는 얼마나 복잡 다단한 모양일까요? 과거와 현재는 일상 안에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세계의 주인은 어린이의 세계를 내밀하게 들여다본 전작 우리들, 우리 집으로 어른 관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던 윤가은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영화는 씩씩하고 밝은 여고생 주인이가 전교생이 동참한 서명운동에 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말미암은 파장을 들여다봅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이 세계의 일부로 자리하며 때론 상처 입더라도 기꺼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꿈꾸는 인물, 주인이라는 해사한 용기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18살, 성인으로 향하는 문턱에서 성은 중요한 관심사이자 몸으로 닥쳐오는 급변입니다. 유년기의 성장을 다뤘던 기존 연출작들과 다르게 고등학교 교실로 무대를 옮긴 윤가은 감독의 시선은 필연적인 변화를 예고하죠. 예사롭지 않은 사운드가 들려오던 암전 상태가 지나가고 등장한 첫 장면은 남자친구와 키스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교복 차림의 두 청소년이 감미롭다기보다 전투적인 태도로 얼굴을 밀착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을 포함해 얼마간 이어지는 육체성의 포착은 영화가 주인을 소개하는 가장 처음의 방식입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몸을 던지다시피 열중하다 못해 실수로 동급생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친구들은 이미 그런 주인이 익숙해 보입니다. 시끌벅적한 복도와 교실에서 친구들과 부대끼며 깔깔대는 활기 역시 온통 주인의 것입니다. 오래 관계를 이어온 듯한 이들과 청소 봉사활동을 할 때도 남동생을 씩씩하게 진두지휘하며 어질러진 집안을 청소할 때도 궁극의 활기가 주인의 곁에 맴돌고 있습니다. 생생함, 활기차게 살아있음. 이 감각으로서 먼저 소개되는 주인공인 주인은 이후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밝혀진 이후 곱씹을수록 더 적절하게 느껴지는 세계의 주인의 인상적 진입로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2: KBS 58분 날씨.
3: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최저 기온 17.1도로 평년보다 1.4도가 낮았고 낮 기온 23.6도에 머무르면서 평년보다 2.9도가 낮았습니다. 반면 밀양은 낮 최고 31.4도, 고흥 30.6도 기록하는 등 일부 남부 지방은 3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서울 지방의 낮 최고 기온도 29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흐리겠고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도 중북부 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10mm 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18도, 부산 21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광주, 부산, 울산 30도, 대전 28도, 세종, 제주 27도, 서울, 인천 25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모레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례 기간입니다. 저시대 침수 피해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 현재가 20.3도, 습도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진보정당과 개인, 중도적 개인,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분들을 다 함께 끌어안는 대통합의 길을 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연대할 것이며 조국혁신당과는 합당할지 연대할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고 합당하든 연대하든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지분을 놓고 나누는 것은 구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김민석 대표가 느닷없이 지분 나누기는 없다는 발언으로 본질을 흐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민심이 이미 명백한 경고장을 내밀었는데도 김민석 대표는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이쯤 되면 단순한 민심 오독이 아니라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서방 기업의 정보 기술 인력을 위장 취업시키는데 외국인을 내세워 면접을 대신 보게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고 미국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새로운 수법은 이란과 시리아, 레바논, 남아공 등 제3국 인력을 구직자로 내세워 화상 면접을 대신 보게 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북한 IT 인력이 업무를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중국이 다음 주부터 일본인 대상 비자 수수료를 대폭 올립니다. 오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일 중국 대사관은 모레부터 일본인 대상 단수와 복수 비자 발급 수수료를 각각 약 7배 정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입국 비자 수수료를 5배 정도 올렸는데 한국과 대만, 미국 등은 90일간 무비자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어서 수수료 인상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낙하물을 맞아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5분쯤 전남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낙하한 철제 H빔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경위와 함께 작업 당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강원도 정선군 사부읍의 한 야산에서 벌초 중이던 57살 장모 씨가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소방헬기로 긴급히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전남 광주 진도군 의신면의 바닷가에서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와 4살 아들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7살 아들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창동 감독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83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국제 비평가 연맹상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제주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한때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KBS 무대 엄마의 여름 극본 오금숙 연출 김호상

0: Na her.
1: Ah.
0: 잘 돼가?
1: 그럭저럭. 근데 왜 엄마?
0: 가방 말이야. 다 떠서 단추달려고 하는데 하트로 할까? 클로버로 할까?
1: 알아서 해줘.
0: 아니 네가 좋아하는 걸로 해야지.
1: 아 그럼 클로버로 달아줘.
0: 어. 아이 그리고 글만 쓰지 말고 밖에도 나가고 그래.
1: 어, 그 말은 재형 씨를 만나보겠다는 얘기? 엄마 만나보면
0: 아이고, 잘나고 멋진 남자들 많더만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애까지 있는 사람을 좋아해. 속상해 진짜.
1: 엄마 닮아서.
0: 아이고
1: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재영 씨 아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2: 아줌마가 내 손 잡는 거 싫어요.
1: 아 엄마만큼은 아니어도 나도 잘할 수 있어. 아이는 차차 만나도 재영 씨는 한번 만나봐. 엄마도 틀림없이 좋아할 거야.
0: 생각해 볼게. 아 참. 네 아버지 말이야 조끼 떠주려고 하는데.
1: 응? 아버지 조끼를 왜 떠? 입을 수도 없는데.
0: 맞아. 내가 떠주는 건 모든 트집을 잡으니까.
1: 아버지 길 돌아와서 생각났어?
0: 아, 길?
1: 그래. 그런 인간 길 따위는 잊어도 돼, 엄마.
0: 어? 이래.
1: 아... 아, 이번엔 꼭 당선되면 좋겠다.

0: 아, 맛있어 맛있어.
1: 시금치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오이 넣었는데 괜찮아?
0: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 자기도 먹어봐. 자. 어때? 어때?
1: 맛있네. 정신없이 짜느라 맛도 못 봤는데.
0: 몇 시에 일어난 거야?
1: 7시? 아니, 6시 반쯤?
0: 에? 아니, 12시에 약속이었잖아.
1: 사실 엄마가 싸주는 김밥만 먹어봤지 내가 싸는 건 처음이거든.
0: 아이고, 어머님이 너무 귀하게 키우셨네.
1: 아유, 자기는 싸봤어, 김밥?
0: 그럼 싸봤지. 우리 미주 어린이집에서 소풍 갈 때 내가 좀 쌌지. 아, 어머님은 요즘도 뜨개질 하셔?
1: 이 가방도 엄마가 떠준 거야. 아, 우리 엄마는 아무래도 전생에 직녀였나 봐.
0: 그럼 난 직녀의 사위가 되는 건가?
1: 어쩌면?
0: 어쩌면? 아, 그래, 뭐

0: 애딸린 남자 환영할 조건은 아니지.
1: 그게 우리 엄마가 잘하시거든, 그 어려움을.
0: 아니, 어느 엄마들 모르겠어. 반대하시는 거 이해해.
1: 사실은 우리 엄마,
0: 난 꼭 너랑 결혼할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1: 어? 뭐야? 아, 울어?
0: 아, 안 울어.
1: 아이고.
0: 아이, 김밥이 맛있어서 그래.
1: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나 몰라. 아유. 아,
0: 자기 소설에 내 얘긴 절대 쓰지 마.
1: 아유, 압류.
0: 아, 근데 아까 하려던 얘기 뭐야?
1: 아, 아니야. 아, 참. 미주가 놀이공원 좋아한다며?
0: 어, 아, 근데 난 고소공포증 때문에.
1: 내가 또 놀이기구 귀신이잖아. 언제 날 잡아봐. 미주한테 점수 좀 따게.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맡겨.
0: 정말?
1: 아,
0: 야야. 사랑해.
1: 나도 사랑해.

0: 라이 엄마.
1: 별일이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고.
2: 어머 저게. 아유 할머니네 가게 한참 찾았어요.
1: 우리 과일 가게 10년 단골이면서 별 소리를 다 하네.
2: 아유 그러게요. 아니 저쪽 정육점까지 가서 지나쳤다는 게 생각났다니까요.
1: 아유, 저번에도 그러더니.
2: 저도 늙나 봐요. 깜빡깜빡하는 거 보면. 아유 자 영감님은요?
0: 그 영감탱이 화장실 갔다 온다더니 사라졌어. 아무튼 가게에 붙어있질 않는다니까.
2: 에이, 라이 아버지도 그랬어요. 트럭에 과일이며 채소를 가득 싣고 나서서는 동네를 두 군데쯤 돌고는 슬그머니 사라져요. 전 장사도 못하는데.
0: 에이, 영감탱이들이 문제야 문제. 에이. 우리는 중매로 만나서 한 달도 안 돼 결혼했는데 라이네도 중매였어?
2: 우연이요.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봄 고객과의 약속 시간에 늦어서 허겁지겁 뛰어가다가
3: 자 아삭아삭한 사과 있어요 사과 새콤 달콤 오렌지 오렌지 여기 싱싱한 상추 있어요 상추 자 골라 골라 아무거나 골라 예?
4: 괜찮으세요?
2: 네 트럭을 못 봤네요
4: 무릎이 깨져 피가 납니다 아 이걸 어쩌지?
2: 아니 난방을 그렇게 찢으면 어떻게?
4: 아니 사람이 먼저지 이깟 옷은 괜찮습니다.
0: 아유 상남자네 상남자요
2: 상남자죠. 술에 취하면 그날처럼 옷은 안 찢어도 맨날 식탁을 엎으니.
1: 아유 저런. 힘들었겠어.
2: 애들 때문에 살았죠 뭐.
1: 벌써 가려고?
2: 네, 네. 우리 연희 올 시간이 다 됐거든. 실내화를 빨아줘야 해서요.
1: 연희가 누구야?
2: 아, 큰 딸이요, 중학생.
1: 큰 딸이 또 있었어? 아유, 가만.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큰 딸이 중학생이라니. 이게 대체 뭔 소리야?
2: 우리 연희가 자꾸 삐뚤어져서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걔가 좋아하는 고등어 좀 사야겠어요. 저 많이 파세요, 할머니?
1: 그래, 가. 라이가 서른인데 큰딸이 중학생이라니. 대체 뭔 소리요? 어휴, 참.

0: 유지야, 아빠 왔다. 이모님은 가셨고?
1: 어. 근데 아빠, 9시까지 온다고 했어, 안 했어?
0: 어? 지금 9시 아니야? 아이고, 30분이나 지났네. 아, 미안, 미안.
1: 저번에도 그러고 저번에도 그랬으면서.
0: 아, 정말 정말 미안. 대신 아빠가 이거 사왔지. 버터떡. 자.

0: 자, 자, 아, 먹어봐. 아,
1: 응.
0: 맛있어?
1: 응. 엄청 달고 맛있어.
0: 천천히 먹어. 또 사줄게.
1: 어, 라이 아줌마도 이거 사줬어?
0: 응, 사주지 않았지?
1: 응. 나만 사준 거야?
0: 어, 그럼 우리 미주만 사줬지. 근데 미주야. 라이 아줌마가 놀이공원 표가 생겼다고 같이 가자고 하네. 갈래?
1: 놀이공원? 진짜? 아, 아니야. 아빠는 싫어하잖아.
0: 에이, 아빠는 겁쟁이라서 그런데 라이 아줌마는 놀이기구 타는 거 완전 좋아하거든? 엄청 맛있는 김밥도 사올지 몰라. 너 지난번에 친구 집에 갔을 때 친구네 엄마가 싸준 김밥 먹고 부러워했잖아.
1: 엄마가 아니잖아, 라이 아줌마는.
0: 그렇지.
1: 졸려.
0: 어, 아니, 야.
1: 나 잘래.
0: 아니.
1: 놀이공원은 가줄게.
0: 아유, 고맙습니다.

0: 엄청 재밌어요.
1: 아, 그러게. 엄청 엄청 재밌네. 우리 겁쟁이 아빠한테 가자.
0: 네.
1: 손을 다 잡고 넌 이제 내 손에 딱 들어왔어.
2: 어, 여기.
1: 아.
2: 안 무서웠어?
3: 어, 아니, 둘이 손을.
0: 아, 아빠, 나 배고파.
2: 어, 아, 그럴 줄 알고 간식 사놨지. 자, 어디 보자. 저기 가서 먹자.
0: 어, 내가 먼저 갈게.
2: 아,
4: 수고했어.
2: 자, 핫도그 먹어봐 이제. 응.
1: 자.
2: 와, 이렇게 셋이 놀이공원에 오니까 우리 진짜 가족 같다.
1: 아, 아까 미주가 내 손을 잡고 걷는데 아, 좋더라.
2: 나는 감격해서 울 뻔했잖아.
1: 또? 아, 진짜. 아, 이제 우리 엄마만 남았네.
2: 아, 어머님은 뭐 좋아하셔? 그냥 내가 집으로 찾아갈까?
1: 아, 오. 내가 날 잡아볼 테니까 기다려봐.
2: 정말? 라이야.
1: 울지 마.
2: 아, 안 운다니까. 못 들어갔어.

0: 어, 이제 잘하네.
1: 잘하긴요. 겨우 컵받침만 하나 떴는데. 형님은 라이 옷이랑 가방을 죄다 떠줬다면서요?
0: 그랬지. 한 번은 우리 라이가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지나 유학을 가겠다고 떼를 쓰더라고.
1: 돈 많이 들었겠네요.
0: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보험도 해약하고 대출까지 받았지.
1: 그게 부모 마음이죠.
0: 근데 라이가 짐을 싸면서 내가 떠준 옷과 가방을 집어넣는데 불안한 거야.
1: 뭐가 불안해요?
0: 영영 안 올 사람 같다고.
1: 아이고, 설마요.
0: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는 게 당연하다 생각되면서도 슬프더라고.
1: 에휴, 자식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부모 마음 모르죠.
0: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스웨터를 하나 떠서 줬어.
1: 나이가 좋아했겠네. 아이고,
0: 좋아하긴. 그걸 갖고 방에 들어가 며칠을 안 나오더니 유학을 안 가겠다는 거야. 여기 남아 글을 쓰며 살겠다고.
1: 엄마 걱정에 발길이 안 떨어졌나 보네. 아이고.
0: 아휴, 그때 어떻게든 떠나보냈으면. 그랬으면.
1: 아유, 그랬으면 라이 결혼하는 것도 못 봤을지도 모르죠. 남자친구 있다면서요.
0: 근데 우리 라이가 훨씬 아까워. 아, 참. 점심 먹어야지.
1: 아유, 형님도. 우리 먹었잖아.
0: 먹었어?
1: 응. 라이가 피자 시켜줘서 맛있게 드시고는.
0: 그랬지. 아유, 내가 요즘 왜 이러나 몰라.
1: 저도 며칠 전에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고 한참 짜잤어요.
0: 아유, 그랬어.

0: 엄마, 여기 되게 유명한 셰프가 하는 집이야.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요리사야. 재영 씨가 어렵게 예약했어. 그러니까 더 드셔.
1: 많이 먹었어. 잘 먹었어요.
2: 아우,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아우, 야, 나이가 누구 닮아서 눈매가 예쁜가 했더니 딱 어머님을 닮았네요.
0: 내가 엄마랑 닮았어?
2: 그럼, 그냥 복사판이야, 복사판. 아, 왜? 내가 뭐 잘못 말했나?
0: 아니야.
1: 아이는
0: 아, 내가 지난번에 놀이공원 갔다 온 얘기 했지. 아, 그때 애가 내 손을 꼭 잡고 다니는데 심장이 막 뛰더라고.
1: 좋아서 뛰던 심장이 꽝 하고 내려가는 일 살면서 많이 생길지도 몰라.
2: 어머님, 저 라이가 힘들지 않게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1: 아이 이름이
2: 아, 예. 미주입니다.
1: 아, 예쁘네요.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2: 아, 저 어머님 말씀 놓으세요.
1: 차차하죠. 차차.
2: 아, 예. 아, 미주는 노란색 좋아합니다. 저는 파란색 좋아하고요.
1: 보인 데 없어 밝아서 좋네.
2: 오, 제가 꽈배기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0: 재밌지 우리 재영 씨.
1: 에이, 콩깍지.
2: 아, 저기 여기 디저트가 그렇게 유명한데 지금 가져오라고 할까요?
1: 아이, 좀 더 있다가 라이 아버지 오면요.
0: 누구?
1: 아이고, 못 찾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은 장사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네 아버지가 내 말을 들어야 말이지 도대체.
2: 아버님이요? 아, 저 아버님은
0: 엄마.

0: 자자 저기 우리 프로젝트 잘 끝냈으니까 내가 한 잔씩 쫙 따라줄게요.
1: 차장님부터 한 잔 받으십시오. 이제 차들입니다.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0: 아유, 내가 많이 배웠지.
2: 저도 한 잔 드려도 되죠? 아, 존경합니다, 차장님.
0: 아니, 왜 그래? 아니, 다 여러분 덕분에 성공한 프로젝트인데.
1: 아, 여러분 덕분이죠.
0: 편하게들 많이 드세요.
2: 네.
0: 아, 자, 근데 저기 오대리는 화장실 갔나?
1: 아, 실은 급한 전화 받고 집에 갔어요.
0: 급한 전화?
2: 아, 그게 오대리님 아버님이 집을 나가셨대요.
0: 어? 아, 맞다. 아, 치매시라는 얘긴 들었는데.
2: 그 증세가 심해지셨나 봐요.
0: 아이고.
1: 이번 프로젝트 때도 제대로 못했다고 자책 많이 하더라고요.
0: 아, 상황이 그랬는데 어쩌겠어.
2: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치매면 생각만으로도 숨 막혀요.
1: 우리 할머니도 치매셨는데.
2: 힘드셨겠다.
1: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래.
2: 정말요?
1: 치매는 가족이 다 감당할 수 없어.
2: 왜?
1: 전문기관이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 부모님도 할머니 문제로 삼촌들하고 많이 다투셨거든?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말이야.
2: 그런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0: 아, 저기 나 잠깐 전화 좀.
2: 네.

0: 자기 뭐해? 글 써?
1: 응, 자긴 회식이라며. 끝났어?
0: 아직 회식 중. 저기 라이야.
1: 어?
0: 어머님 말이야.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1: 병원에? 왜?
0: 그날 일이 마음에 걸려서.
1: 뭐야, 우리 엄마가 치매일까봐? 아니야, 아버지 기일이 다가와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나이 들면 과거와 현재가 섞이잖아. 우리도 가끔 그러는데 뭐.
0: 그렇지. 아니면 다행이긴 한데. 저 그래도 한
1: 아니라고.
0: 번...
1: 아니야.
0: 그래.

0: 엄마, 뜨개질 재밌어? 아, 하필 이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미안해.
1: 아유, 덕분에 이렇게 우리 딸하고 데이트하잖아. 아유, 좋다, 여기.
0: 엄마, 여기가 어디야?
1: 어디긴 어디야? 동네 카페지.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0: 아,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지?
1: 먹고 있어.
2: 좀 더 빨리 병원에 가볼걸. 저희 엄마 어떤가요, 선생님?
3: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 세 단계가 있는데 지금 어머님은 초기 중반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치매는 완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약을 드시면 지금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다가 짧은 말기를 겪게 되겠죠. 최악의 상황은 현재의 초기 상황이 금방 끝나고 말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환자도 가족도 힘들어지는 경우죠.
2: 엄마가 장소를 헛갈려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고.
3: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인 진압력 저하 때문입니다. 현재의 시간, 지금 있는 장소, 주변 사람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말기로 가면은 따님도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2: 뜨개질하는 부분 어떻게 안 잊어버렸을까?
1: 결혼 안 해?
2: 어? 결혼?
1: 해. 그래야 나도 한시름 놓지.
0: 나 때문에 걱정돼?
1: 아, 당연하지. 요즘 데이트도 안 하던데? 싸웠어?
0: 재영 씨, 마음에 들어? 우리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1: 네가 좋다면 나도 좋아.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아, 참, 라이야.
0: 응?
1: 그만 집에 가자.
0: 왜?
1: 아니, 네 아버지 올 시간 다 됐잖아.
2: 아버지는 뭐하러 기억해. 제일 먼저 잊어버리지.

0: 나는 누구야?
1: 아니 누구긴? 내 딸 라이지. 별걸 다 묻네.
0: 졸려? 그러게 밤중에. 속셈 진짜.
1: 잔다.
0: 어.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지난 아버지를 찾더니 이젠 중3 때 집 나간 언니까지 찾네. 어떡하냐 우리 엄마.

0: 그나저나 연희 언니는 잘 살겠지. 얼굴은 가물가물해도 당찼던 성격은 생생하네.
1: 맥주 더 가져와. 맥주.
2: 참 제발 딸들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차려요.
1: 어? 당신 지금
3: 또 뭐... 시작이다. 니네 아버지.
4: 언니.
3: 아 좀 떨어져. 진짜 좀.
1: 당신이랑 살면서 되는 일이 없어.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연희 쟤는 나를 무슨 벌레 보듯하고.
2: 연희가 겉으로는 차가워도 속정은 깊어요 여보.
1: 허기나. 아, 뭐해 맥주 가져오라니까. 맥주.
2: 아 아버지 술 말고 밥 먹어요 제발.
1: 잔말 말고 맥주 가져와.
3: 이놈의 집구석 내가 꼭 나가고 만다.
4: 나가지마 엄마가.
3: 야 니네 엄마 아니고 우리 엄마야. 엄마라고 부르지마 알았어?
4: 엄마라고 안 부르면 안 나갈 거야?
3: 뭐 하나 알려주면 안 나갈게. 니네 아버지가 맨날 자랑하는 금목걸이 그거 말이야.
0: 그때 다락 안에 숨겨뒀다는 얘기를 안 했다면 언니가 집을 안 나갔을까? 언니가 옆에 있었으면 엄마도 괜찮았을까?

0: 취직할까봐.
1: 응? 야, 지금까지 한 노력은 어떡하고? 아 그리고 어디 취직은 쉬워?
0: 그러게. 대학 졸업하고 변변한 직장 한번 안 다니고 알량한 알바나 하면서 여태까지 지낼 수 있었던 거 다 우리 엄마 덕분이었네.
1: 어머님이 고생하셨다는 거 알아. 요즘은 어떠셔?
0: 벌써 물어봐?
1: 자꾸 물어보면 네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참았어.
0: 우리 엄마 진짜 억척이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험일 그만두고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나를 키우셨어. 생각해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건 다 엄마한테서 나온 거야. 밥도 용돈도 저 가방도 지금 살고 있는 집도.
1: 부모랑 자식이면 다 그런 거지. 자기도 어머님한테 잘하잖아.
0: 잘하긴. 엄마가 어렵게 마련한 집이나 팔 생각하고 있는데.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내 통장엔 달랑 100만 원 있더라.
1: 라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치매는 가정에서 감당

0: 상상하기가 어렵대.
1: 그래서?
0: 아니, 혼자 다 짊어지고 가다가 너마저 쓰러지면 큰일이잖아. 요즘 돌봄 서비스가 잘 돼 있으니까.
1: 요양원 보내라고?
0: 아니, 그것도 방법이라고.
1: 여기 근처네.
0: 무슨 문자인데?
1: 실종 어르신 찾는 문자.
0: 그거 계속 오면 짜증 안 나? 난 알림 꺼놨는데.
1: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남일 같지 않아서. 아. 치매는 정신이 없어지고 무언가를 자꾸 잃어버리고 고집을 피워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일지 상상이 안 가.
0: 그렇지.
1: 결국 치매를 향해 걸어가는 게 우리네 인생일지도 몰라. 모두가 알린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니까.
0: 알아. 그렇지만 어머님...
1: 그만하자. 답 없는 얘기.
2: 영등포구에서 목격된 김도윤 씨, 남 72세를 찾습니다. 170cm, 63kg, 흰색 반팔티, 어두운색 바지, 회색 운동화, 182 서울경찰청.

0: 야, 천천히 마셔. 정말 떨어졌다고 세상 끝나는 것도 아니고.
1: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0: 네 글 나는 좋아. 언젠가는 세상이 너만의 얘기를 들어줄 때가 꼭 올 거야.
1: 그게 아니라
0: 내가 술도 사잖아. 어머님은 좀 어떠셔?
1: 어느 날은 괜찮았다가 어느 날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해요. 아, 나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0: 말도 안 되는 소리. 치매는 노화로 오는 병이라는 거 알잖아. 그리고 혼자만 감당하려고 하지 말어.
1: 다들 그렇게 말하네요. 나도 남의 일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엄마니까 그게 잘 안 돼요.
0: 그래, 알지.
1: 선배, 응? 구성 작가 일 그거 나도 할 수 있을까요?
0: 소설 안 쓰고?
1: 돈 벌어야죠.
0: 재영 씨는 뭐래? 결혼하고 같이 고민하면 좀 낫지 않나?
1: 내가 당신 딸한테 잘할 테니 당신도 우리 엄마가 하는 같은 얘기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주고 없는 언니와 아버지를 위해 밥상을 차려도 견뎌줄래? 이럴까요? 나중엔 집을 못 찾고 찾은 실수로 옷을 적시고 거울에 비친 자신이 누군지 몰라 소리쳐도 견뎌보자 이래요?
0: 아, 모르겠다 나도. 아, 참, 휴가 못 갔지? 호캉스 어때?
1: 호캉스요?
0: 무슨 이벤트에 당첨됐거든. 난 새 프로가 있어서 못 가. 자, 보냈어.
1: 이렇게 비싼 걸 나한테 주면 어떡해요?
0: 나보다 네가 더 휴식이 필요하니까.
1: 선배.
0: 에어컨도 고장났다며. 가.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1: 고마워요, 선배.
0: 소설 계속 써. 알았어?
1: 알았어요.

0: 잘 먹었다.
1: 돈 많이 나왔겠다.
0: 원고를 받았다니까. 오늘은 돈 걱정 말어. 그렇게 좋아?
1: 옛날에 너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캠프 갔을 때 그때 네 아버지랑 바다에 왔었어.
0: 진짜?
1: 유람선도 타고 갈매기한테 과자도 주고 회도 먹었다.
0: 웬일이래?
1: 네 아버지가 맥주도 따라줬어. 자기랑 살아줘서 고맙다면서.
0: 아, 그래도 양심은 있었네.
1: 그 기억으로 버티고 버텼는데 잘 안 되더라. 근데 맥주 맛없더라.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마셨을까?
0: 할아버지가 소주 마시고 할머니 때리고 그래서 아버지 맥주만 찾았잖아.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더 진상이었지. 아, 웃겨 정말.
1: 라이야.
0: 엄마. 왜 그래?
1: 미안해.
0: 갑자기 뭐가 미안해?
1: 내가 미쳤지. 진짜 미안해.
0: 엄마. 엄마가 나한테 미안한 게 대체 뭐가 있어? 미안한 건 나고 순투정뱅이 우리 아버지지.
1: 혼자서 무서웠지. 분명히 네 친할머니가 널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 아, 근데 아무리 지켜봐도 기차가 몇 대씩 왔다 갔다 하는데 너희 할머니가 내리지 않는 거야.
0: 그게 다 무슨 소리야?
1: 나하고 사는 것보다 그게 더 너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친할머니니까 나는 남이고. 아유, 우리 라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이고 이 땀 좀 봐.
0: 기차역이라니 대체 무슨. 아, 생각나. 17살 여름 금방 온다던 엄마도 할머니도 안 오고 멈췄다 떠나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두 주먹을 꽉 쥐고 앉아있었어. 난 버려졌구나, 엄마가 언니를 찾으러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한여름 땡볕이라 땀이 줄줄 흘렀지만 이상하게 떨리며 추웠어.
1: 내가 미쳤어. 앞으로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미안해. 그 천벌 내가 두고 받을게.
0: 엄마. 다시 왔잖아. 그럼 된 거야. 괜찮아.
1: 왜 울어?
0: 어떻게든 친할머니를 찾아갔으면 엄마가 지금 안 아팠을까?
1: 아유, 참. 아이고, 다 큰애가 울기는. 아유, 아니, 네 아버지는 왜 안 오니?

0: 어머님이랑은 즐거웠어?
1: 뭐.
0: 대답이 왜 그래?
1: 왜 만나자고 했는지나 말해봐.
0: 아니,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만나고 그런 사이였어?
1: 사람 관계야 변하는 거니까.
0: 뭐?
1: 영원한 관계는 없어. 연인도 가족도.
0: 아니, 내가 요양원 얘기해서 아직도 화났어?

0: 네가 혼자서 그냥 힘들까 봐.
1: 재영 씨. 재영 씨는 좋은 아빠야.
0: 어? 왜 이래 무섭게?
1: 내가 우리 엄마랑 복사판이라고 했지.
0: 아, 엄마 닮았다는 말 싫어해?
1: 사실 엄만 날 낳아주신 친엄마가 아니야. 아버지랑 재혼하셨거든, 내가 6살 때. 엄마한텐 나보다 5살 많은 딸이 있었고.
0: 뭐?
1: 언니는 원래부터 자유로운 영혼이라 주정뱅이 우리 아버지를 더더욱 못 견뎌했어. 결국 16살 때 집을 나가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요즘 엄마가 그런 언니를 자꾸 찾아. 내가 집을 나가고 언니가 집에 있었다면, 아니 아버지랑 엄마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엄마는
0: 라야,
1: 나는 우리 엄마 요양원에 못 보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거야.
0: 그래. 아,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막 나서서 미안해. 어머님은 우리가 잘
1: 키워... 아니, 내가 할 거야.
0: 어?
1: 이거 엄마가 주래.
0: 뭔데? 노란색 조끼네. 설마 미주 거야?
1: 응.
0: 아이, 미주가 좋아하겠다. 기억해 주셨네.
1: 누구든 살면서 한 번은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오는 것 같아. 그게 엄마한테는 오래전 부산역에서의 나였고, 나한텐 지금의 엄마야.
0: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해.
1: 우리 헤어지자.
0: 라이야.

0: 아빠. 아빠. 아빠 차례야. 내가 이겼다.
1: 와, 우리 미주가 이겼네. 축하 축하.
0: 짜증나.
1: 뭐?
0: 아빠, 나랑 노는 거 재미 없으면 라이 아줌마 만나러 나가.
1: 어? 아니야. 어우, 미주랑 노는 거 재밌지. 아, 무슨 소리야. 미주야, 우리 라면 끓여 먹을까? 아니다, 오늘 시켜 먹자. 짜장면, 피자, 뭐 말만 해 미주야. 어?
0: 나 때문에 아줌마 안 만나? 아, 나도 쬐끔은 좋아하는데.
1: 아, 아빠도 알아.
0: 근데 왜 맨날 맨날 일찍 와?
1: 사실 말이야, 지금 라이 아줌마랑 아빠는 얼음땡 놀이를 하고 있어.
0: 얼음땡 놀이?
1: 아빠가 얼음인 거고 라이 아줌마가 땡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0: 땡을 안 해주면?
1: 안 해주면 해달라고 졸라야지. 아빠가 또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잖니? 뭐야? 미주야, 어? 너 놀이터에서 놀 때 머리 하얗고 환자복 바지에 하늘색 상의를 입은 할머니 보면 아빠한테 꼭 말해줘.
0: 또 집 나온 할머니야? 저번에 얘기한 할아버지는 찾았대?
1: 찾았을 거야, 그지?

0: 자, 엄마가 좋아하는 참외.
1: 참외 노란색. 노란색 옷.
0: 아, 미주가 좋아했대. 엄마가 떠준 거. 사진 보니까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
1: 넌 글을 안 써?
0: 밤새워서 다 썼어. 선배가 내 원고 방송국 사람들이 좋아한대.
2: 달다.
1: 아니, 다 먹지 마. 연이 오면 주게.
0: 언니는 오늘 야근인가 봐.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프로 보면서 기다리자.
3: 잘해.
0: 엄마, 우리 춤출까?
3: 춤?
1: 아이, 나 못 춰.
0: 아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흔들면 돼.
1: 하고 싶은 대로?
0: 평생을 이렇게 못 살았잖아. 자, 자, 이렇게 나처럼 해봐.
1: 아이, 좋다. 신난다.
0: 아, 엄마.
1: 아이고, 왜 이래, 애기처럼.
0: 내 엄마 해줘서 고마워.
1: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네. 아유, 더워. 더워.
0: 여름이니까.
1: 아이고,
0: 난 여름이 좋아.
1: 그래?
0: 자, 이번에 이렇게 줘볼까?
1: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
0: 이쪽으로.
1: 이렇게 그렇지?

0: 출연. 난 여름이 좋아. 김자랑.
1: 아유, 저도 늙나 봐요. 깜빡깜빡 하는 거 보면은. 최수민.
2: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
3: 조민수.
4: 아, 아빠, 아줌마 만나러 가.
0: 정훈.
5: 잔말 말고 맥주 다 가져와. 김용효.
6: 이놈의 집구석, 내가 꼭 나가고 만다. 유하나.
7: 언젠가는 세상이 너만의 얘기를 들어줄 때가 꼭 올 거야. 정세연.
0: 이승훈. 정다현. 길기철. 조은솔. 강영호. 음악 김도경. 효과 신연파 장찬희, 정영민. 기술 김남희.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12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의 일기 경황입니다. 내일 동해상에

작년 고기압에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는 흐리겠고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도 중북부에는 강수량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10mm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청권 남부, 전북 동부, 전남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에 12도에서 21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 평년과 비슷하겠고 내륙 지방에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리 기간입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2도, 모레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가 예상입니다. 모레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구름 많이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17도에서 19도, 낮 기온 28도에서 29도 예상입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6도, 개성 최저 16도, 최고 24도, 청진 최저 15도, 낮 최고 기온 22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흐리다가 낮에 점차 구름 많이 끼겠고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수원 18도, 인천 19도, 파주 16도, 낮 최고 서울, 인천, 수원 25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중북부 지역에서는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15도, 대관령 11도, 강릉 17도, 낮 최고 춘천 23도, 대관령 19도, 강릉은 26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7도, 충주 14도, 대전 세종 16도, 낮 최고 청주 29도, 대전 28도, 세종은 27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광주 18도, 목포 19도, 낮 최고 전주, 목포 28도, 광주 30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8도, 부산 21도, 울산 19도, 창원 20도, 낮 최고 대구, 창원 31도, 부산, 울산 30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가끔 구름 많겠고 산지에서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제주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7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5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구름 많이 끼겠고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1도, 습도 65%, 해 뜨는 시각은 6시 12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전.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재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어제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라며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을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대법원 구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행사돼야 할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대법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사법부 장악 야욕을 당장 거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 사람을 재청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헌법 어디에 있느냐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재청권보다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인천시 강화군 인근에서 포성이나 발파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강화도 고려산에 오른 등산객들도 10여 차례의 소음과 함께 북측 지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그 시간 인근에서 우리 측 훈련이나 포사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음의 원인은 북측 지역에서 진행된 공사 때문으로 북한의 군사 활동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나 검찰, 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나 수사 지휘 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끝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아마 중간선거 직후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의 회원국 정상들이 현지 시간 12일 공동 성명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하며 중동 지역에서 분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프랑스에서 여객열차가 탈선해 44명이 다쳤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오후 7시 45분쯤 프랑스 북서부 루앙과 캉 사이를 운행하던 지역 급행열차가 샌마리팀주 클레옹 인근에서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타고 있던 186명 가운데 44명이 다쳤으며 한 명은 중태입니다. 경찰은 철로 일부가 떨어져 나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파괴 공작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AFP는 전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고장났던 경남 사천 정수장 설비가 10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천 정수장은 저녁 8시 반쯤 고장난 전기 설비 복구를 마쳤고 수질 검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비 고장으로 사천 정수장이 물을 공급하는 통영과 고성, 사천과 거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진주와 남해 하동은 일부 지역에서 한동안 단수로 인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한때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문학에는 거창한 철학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만나는 철학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늘 책 이야기, 문학 속에서 만나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 두 권의 책 만나봅니다.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와 아이의 얼굴 함께 할게요.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영케이의 다시 돌아온 계절.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 이야기 오늘은 문학에서 철학을 만나는 책 두 권 철학카페에서 문학읽기와 아이의 얼굴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책 읽는 사람들의 오래된 주제 문학과 철학의 만남 살펴볼 텐데 어떤 책일까요?
2: 네, 요즘에는 이런 말을 예전처럼 흔히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문사철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던 시절이 있었죠.
1: 그렇죠.
2: 네, 문학, 역사, 철학 이렇게 한 대 묶어서 얘기했듯이 셋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올해 가장 큰 흥행에 성공한 영화 이 오디세이의 원전인 오디세이아도 뭐 같은 얘기잖아요. 이 세계를 네. 다 연결하는 고전인데요. 이후에 이 세계가 점점 분화돼가지고 지금은 개별 학문으로 연구가 되다 보니까 반대로 다시 여기서 두 개, 뭐 세 개 이런 것들을 엮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2: 오늘은 이런 시도와 노력을 담은 신간 두 권 골라왔습니다.
1: 각각의 학문만으로도 만만치 않은데 조합이라고 하니까 좀 염려도 됩니다. 그래도 좀 재미날 수 있는 부분을 네.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책부터 만나볼까요?
2: 네. 이런 크로스오버 또 콜라보의 출발점으로 이야기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 김용규의 책 철학카페에서 문학 읽기인데요. 이 책은 한 20년 전에 처음 나왔어요. 그간 10만 이상의 독자들이 꾸준히 찾아온 우리 시대의 고전인데
1: 네.
2: 출간 20년을 맞아서 이번에 새롭게 개정 증보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라왔고요. 이런 그 국내 저자의 책을 읽을 때 재미는 이 책에 여러 고전이 나오거든요. 뭐 데미안, 파우스트 이런 작품들도 나오지만 한국 작가이기 때문에 한국 문학을 직접 골라서 여기에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등장하는 한국 문학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 네. 데미안 파우스트와 함께 언급되는 한국 문학 뭘지 기대되네요.
2: 네. 첫 번째 작품은 최인훈의 광장입니다. 이 교과서에서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1: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었던.
2: 맞아요. 네. 저자는 이 광장이라는 작품을 한국 문학사상 최초로 유토피아의 문제를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문제로 다룬 작품이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면 우리는 뭐 지상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늘 꿈꾸고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런 것을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으로 풀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읽어도 서글프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데요. 먼저 이 광장이란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광장과 밀실이라는 개념부터 짚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1: 네.
2: 실제로 최인훈 작가가 그 1961년 판 서문에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은 밀실로 물러서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동물이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죠.
1: 그러게요. 광장과 밀실이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인간 삶에 필요한 건 확실하죠.
2: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철학적인 혹은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번역을 하면
1: 네.
2: 광장과 밀실 바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광장이라는 거는 대중의 밀실이다. 그리고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네. 재미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장은 되게 넓어서 대중들이 많이 와 있지만 그 대중들이 거기 온 건 광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함께 그 공간을 점유해서 똑같은 생각으로 즐기는 밀실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고 또 개인이 밀실에 가는 건 좁지만 거기가 나만의 광장이기 때문에 찾아간다라는 거죠.
1: 네.
2: 그런데 인간을 이 둘 중에 한 공간에만 가두어버릴 때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장의 주인공 이명주는 사적 영역만 존재한다고 이야기되는 자유주의 남한에서도 사회적 영역만 존재한다고 얘기되는 사회주의 북한에서도 공적 영역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둘을 함께할 때만 우리는 유토피아에 갈 수 있는데 공적 영역이 어디에서도 찾아지지 못하니까 소설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른 네. 선택을 했던 거겠죠.
1: 그렇죠. 어느 쪽에서 못 찾으면 결국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겠군요.
2: 네. 근데 이런 고민이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또 여러 연구자와 학자들 사이에서도 있었다면서 이제 이야기를 펼쳐가는데요.
1: 네.
2: 여기서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이 영국의 사회학자인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입니다. 이 책이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뭐 한국에서도 많이 읽혀왔는데요.
1: 네.
2: 이 기든스도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유토피아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니까 사회주의 유토피아, 자유주의 유토피아 다 실패했다라는 거죠.
1: 네.
2: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그렇다고 해서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때 찾아낸 게 제3의 길인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유가 보장된 평등도 필요하고 평등이 전제된 자유도 필요하다. 또 경쟁이 보장된 협동도 필요하고 협동이 전제된 경쟁도 필요하다. 우리가 늘 이제 충돌하는 가치가 사실은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상존하는 길을 찾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명준이라는 인물이 좌절과 절망에 이른 것이고 기든스도 이 책에서 마땅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저자는 평가해요. 다만 그 좁디좁은 칼날 같은 길 위를 걸어갈 때에만 명준이 찾던 푸른 광장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게 현재까지 우리가 찾아낸 유일한 길 아닌가.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1: 이 광장으로 향하는 길이 좁고 힘든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서 좀
2: 맞습니다.
1: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2: 네. 뭐 아무래도 이런 고전에서 철학적인 의미를 찾아내다 보면 아주 경쾌하고 즐거운 작품보다는
1: 그렇죠.
2: 역사적 무게감이 있는 작품을 다루게 되는데 이어서 저자가 다루는 또 하나의 한국 소설은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입니다.
1: 네.
2: 아, 저는 대학교 신입생 때 동아리 가서 첫 번째 세미나에서 읽었던 책이 이거여서
1: 그렇군요.
2: 여전히 기억이 나거든요.
1: 네.
2: 저자는 그 이 제목에 있는 천국이 광장에서 얘기했던 유토피아랑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풀어내요.
1: 네.
2: 광장이 그 어려운 고뇌 끝에 그 길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구체적인 길까지는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여기에 머물렀다면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어떤 길이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지 어떤 길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지를 비교해서 보여준다.
1: 네.
2: 그래서 진일보한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1: 그렇군요. 이 소설의 배경이 한때 나환자들의 섬이었던 소록도였는데 네. 그곳에서 어떻게 저자가 유토피아를 읽어낼지 궁금하네요.
2: 그렇죠. 이게 그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지만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나환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1: 네.
2: 그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표현 아래에는 반대로 우리들의 지옥이 전제되어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제목만 듣고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1: 네.
2: 그러니까 그 우리들의 지옥이 전제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 세상이 천국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앞서 광장에서 살펴봤듯이 유토피아가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작가가 그럼에도 이런 냉소적인 제목을 붙인 이유는 당신들의 천국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걸 우리들의 천국으로 바꿔가는 방법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제일 밑에 우리들의 지옥이 있잖아요.
1: 네.
2: 그걸 바꿔서 당신들의 천국. 근데 이건 여전히 당신들의 천국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걸 넘어서 우리들의 천국까지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배자 피지배자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모두의 천국이 되는 그런 공간을 꿈꾸는 이야기를 이 소설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1: 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그 과정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유토피아는 아닌 걸 거예요.
2: 그렇죠. 우리가 결과를 같이 나눠 가져서 즐거울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 참여할 때 내 입장이 시민이 아니라 노예였다면 그것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행복한 과정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작가는 개정판 서문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요. 과연 이제 우리에게 한 작은 섬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불렸던 그 당신들의 천국은 우리들의 천국으로 거침없이 행복하게 바꾸어 불러도 좋은 때가 온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되게 안 왔다라는
1: 그렇죠.
2: 얘기잖아요. 그런
1: 네.
2: 고백과 다르지 않은 것일 텐데 그럼에도 작가는 아직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여전히 잡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때가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섬이 끝끝내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때는 결국 와야겠죠. 그게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도.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섬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잖아요. 그 세상이 망한 게 아니라면 그런 때는 와야만 하고 우리는 꿈꾸고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1: 네. 당신들의 천국이란 제목과 함께 우리들의 천국이란 표현도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철학자 김용규의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책은 어떤 철학과 문학의 만남인가요?
2: 네. 이번에는 해석이 아니고 직접 쓴 글입니다. 철학자이자 작가로 오래 활동해온 윤구병 저자의 책이고요. 제목은 아이의 얼굴인데요.
1: 네.
2: 이 작품이 좀 동화처럼 또 때로는 우화처럼 아이의 얼굴에 비친 우리 어른들의 얼굴 이런 걸 돌아보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1: 네. 아이들의 얼굴에 비친 우리 얼굴이라고 하니까 왠지 어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늘 그렇듯이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반성이 충분하지 못하고 세월이 또 흘러가잖아요.
1: 그렇죠.
2: 이 작품이 언제 처음 소개됐냐면 거의 50여 년 전입니다. 1979년 4월에 왜 예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월간 교양지가
1: 그렇죠.
2: 있었죠.
1: 어르신들 집에 가면 쌓여 있었죠.
2: 맞아요. 어떤 한국 그 출판 문화의 새 장을 열어젖힌 네. 그런 잡지로도 평가받는데요. 이 잡지 특별기획에 우리 아이의 장래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 원고들이 실렸는데 그때 실린 글이고
1: 네.
2: 이게 48년 만에 단행본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반세기가 넘어서 다시 책으로 나온 이유는 지금도 유효한 물음을 던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
1: 네.
2: 이 책이 어떤 물음을 던지고 있느냐. 아이들이 자기 삶을 꾸려갈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인가. 결국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가.
1: 네.
2: 이런 물음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 사실 이 질문들이 어른이 대답하기도 참 힘든 네. 물음들인데 동화 속에서 어떻게 답을 할지 글쎄요. 기대가 되네요.
2: 네. 그래서 이 책이 철학과 문학의 만남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철학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동화 같은 설정과 이야기도 펼쳐집니다. 획일화된 도시가 등장을 해요. 아파트 근처 공터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와 어른이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시작하냐면 아이가 이제 공터에서 불을 피우고 있으니까 요즘엔 그런 장면이 없지만 저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1: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어른이 와서 너 이런 불장난하면 못 쓴다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불장난하는 게 아니고 불을 쪼이려고 피우고 있는 것이다. 불을 불의 본래 쓰임으로 내가 쓰고 있는데
1: 네.
2: 왜 그걸 오해하고 나를 이렇게 혼내느냐. 오히려 어른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어른은 이 말에 당황합니다.
1: 네.
2: 그리고 나서 제대로 설명해 줄 충분한 말을 찾지 못해요. 그럴 때 어른들이 주로 하는 게 있죠.
1: 화를 내죠.
2: 그렇죠. 권위로 찍어 누르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야 그래도 불을 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불 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얼마나 어른스럽냐면 그 순간에 아이는 속으로 생각해요. 옆에 불 날 것도 별로 없는데 하지만 그렇게까지 따져 묻지는 않습니다. 네.
1: 오히려 당황할까 봐 배려해 주는 건가요?
2: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어른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른들의 어떤 가식, 선입견 이런 것들을 벗겨내거든요.
1: 네.
2: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처럼 자기도 믿지 않는 말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1: 네.
2: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어른은 이래야 돼. 아이들은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2: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대화로 주제를 바꿔서 이어갑니다. 어른이 물어요. 너 어디 사냐? 뭐 어디서 왔느냐? 막 대답을 잘 못하니까 너 길 잃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난 길을 잃은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곳에서는 5살만 되면 누구나 엄마 아빠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 나는 부싯돌로 불도 피울 줄 알고 배고프면 찔레순 같은 것을 먹을 줄도 알고 추울 땐 갈대를 꺾어서 그 두모리 안에 들어가서 잘 줄도 안다. 이렇게 홀로 살아갈 수 있는데
1: 네.
2: 내가 왜 길을 잃은 것이냐 라고 어른에게 되물어요.
1: 지금은 뭐 이런 거 할 줄 아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예전에 과거에는 정말 아이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좀 개척해 가야 되는 시절이 있었겠죠.
2: 맞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아이를 이제 불러낸 걸 텐데 그 시절의 아이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아이와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삼촌은 돈 벌어서 다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네. 배가 고프면 쌀을 사고 뭐 나물이 먹고 싶으면 나물을 사고 그런데 왜 이거 다 굳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1: 네.
2: 그랬더니 이 주인공인 아이가 이렇게 다시 되묻는 거죠. 아니 니네 삼촌은 혼자 살 수 있니? 그거 물건을 산다는 건 결국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건 그 삼촌이 이제 돈이라는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꺼내요. 혼자 살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결국 그건 혼자 그 독립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고립된 삶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2: 그리고 그런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채 하는 것뿐이고 결국 혼자 못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 살아야 되는데 남에게 기대서 사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 남의 것을 뺏는 것. 둘째,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셋째, 남의 것에 빌어서 사는 것.
1: 와, 이게 아이의 말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지만 정말 어른으로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만드네요.
2: 네. 저도 일단 아 이게 뭐 아이가 정말 이렇게 대화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1: 네.
2: 종일 학원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아이와의 대화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묻습니다. 그렇게 매일 학원 여기저기 다닌다고 하니까 그걸 배워서 다 어디에 쓰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몰라.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거래. 그리고 뭐 정서에도 좋고 지능 발달에도 좋고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나도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해야 돼.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거죠.
1: 네.
2: 그랬더니 대묻는 겁니다. 너 그거 잘 살려고 배운다고 그랬지? 그런데 만일에 말이야 너희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계속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거, 이게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정말 앞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삶을 강조하는 이야기군요.
2: 그렇죠. 그리고 그걸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함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면 결국 다른 이의 것을 뺏거나 훔치거나 빌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이 책의 메시지인 것 같고요. 보통 아이의 얼굴이라고 하면 하얗고 통통하고 귀여운 얼굴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왜 우리도 아까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이게 정말 아이인가? 그게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착각일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하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 만난 그 아이는 천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 네.
2: 그 얼굴에는 햇살도 있고 달빛도 있고 바람도 있고 흙냄새도 있고 파도도 있고 때로는 아까 불 피우듯이
1: 네.
2: 불길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어린이의 얼굴의 원형이고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똑같이 떠올리는 아이의 얼굴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그려둔 고정된 아이의 얼굴이 아닐까라는 게 우리 어른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1: 네. 정말 어른으로서 잘 살피고 새겨야 할 이야기 아이의 얼굴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정미조와 존박이 함께한 너의 논망을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2: 네, 오늘은 최근 국내에서 나온 SNS, 이 소셜미디어 정책 관련된 조사가 있어서 우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최근에 해외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법안이 좀 도입되거나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다고 제가 최근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1: 네.
2: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쨌건 관련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좀 의견을 묻게 되는 그런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2: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14세부터 이제 58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X,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이혼 제한 정책에 찬성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70.7%가 찬성한다라고 답했습니다.
1: 네.
2: 반대는 29.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데 찬성이 좀 압도적으로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연령대를 쪼개서 이제 분리해서 보게 되면은 청소년만 놓으면요. 찬성 41%, 반대 59%로 청소년에서는 반대가 18%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반면에 아동, 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은 77.5% 찬성을 했고요.
1: 네.
2: 자녀가 없는 성인도 78.3%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찬성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청소년들은 반대 빈도가
1: 예.
2: 높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당연한 결과인
2: 네.
1: 것 같은데.
2: 그렇죠.
1: 뭐 규제에 대한 여러 의견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2: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단은 몇 세까지 이용을 제한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질문에서는 15세 미만은 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16.8%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18세 미만 규제, 12세 미만 규제 순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규제에 약간의 맹점이 있을 거란 사실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는데요.
1: 네.
2: 이게 특정한 문장을 주어주고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또 시행했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된 다음에 다른 사람의 계정 등을 이용해서 나이 제한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에 동의한 응답이 94.9%로 매우 높았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다른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응답에도 90.2%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76.7%가 동의하기도 했었고요.
1: 네.
2: 이외에도 또 여러 문장을 또 주어주고 동의의 비율을 좀 받아봤는데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선택을 가능한 한 청소년에게 맡겨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0: 는 아직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보호와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두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1: 네. 그러니까
0: 앞에 의견은 청소년에게 맡겨라. 두 번째 의견은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두 의견을 제시하고 두 중에서 어느 쪽이 본인의 생각에 가까운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78.5%가 제한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냈고 청소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응답만 떼놓고 보면 58.5%가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응답을 했고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은 41.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일정 연령이 되기 전에는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제한해서
1: 네.
0: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의견과
1: 네.
0: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을 이용하는 기능과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이 상반된 의견 가운데서는 플랫폼의 기능과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59.8%로 우세를 했고요.
1: 네.
0: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에서 좀 더 노력을 해라는 응답이 72%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조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청소년들의 응답과 성인들의 응답이 계속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이외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의 기능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접속을 하게 됩니까? 라고 물은 건데
1: 네.
0: 1위가 무한 스크롤이었습니다. 95.2%. 그러니까 아무리 화면을 내려도 무한으로 나타나는 이 SNS의 특징이
1: 그렇죠.
0: 저도 이제 자기 전에 쇼폼 영상 한번 보면은 한 시간째 보고 있을 때가 있는데
1: 맞아요.
0: 이게 많은 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줄 수밖에 없었던 서비스의 특징인 것 같고요.
1: 그렇죠.
0: 두 번째도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맞춤형 추천 기능이 9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용자의 좋아요 등 사회적 반응 확인이 91.7%, 자동 재생이 89.8% 순으로 사실 소셜미디어들이 갖추고 있는 맞춤형 알고리즘이나 또 어떻게든 나를 끌어들이려는 그런 서비스의 특징이 우리의 이용 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있고 특히 성인들은 인지를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방식의 알고리즘 서비스, 뭐 추천 서비스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스스로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조사 결과 인식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난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간극, 이 적지 않은 인식 차이가 확인된 조사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보면 이 조사를 실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도 이게 단순히 연령대에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지금 연령 집단별로 서로 다른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정책을 또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고민도 필요하고 또 이제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가정이나 학교 플랫폼 차원의 여러 역할을 동시에 좀 함께 검토를 하면 좋겠다 이 식으로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최근 메타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한 사건도 있었다고요?
0: 네. 외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좀 발생을 했는데
1: 네.
0: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최근에 미국에서 청소년 SNS 중독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서 이 소송을 이제 중단시키기 위해서 총 23조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이제 23조라는 수치는
1: 엄청나네요.
0: 어마어마한데요.
1: 네.
0: 이제 미국의 각주 정부들이 2024년에 메타가 청소년 보호 조치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서 우리 청소년들의 SNS 중독 문제를 심화시켰다라면서 2년 전에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1: 네.
0: 결국 메타는 이제 지난 8월 26일 최대 $167,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2조 9,808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참고로 이제 메타에 이 7,80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뉴멕시코주가 있거든요.
1: 네.
0: 뉴멕시코주는 이미 7,8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합의 대상에서 이 주는 제외가 됐다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이 정도를 합의금으로 지불할 정도면 이제 소송까지 갔을 때 지면 훨씬 더 많이
0: 그래서
1: 해야 되니까.
0: 오히려 이 소송의 네. 결과가
1: 네.
0: 엄청난 손해처럼 보이잖아요. 메타한테. 그런데 네. 메타 주식이 올랐어요.
1: 그렇군요.
0: 왜냐하면 소송을 잘 끝냈다. 이게 더 끌고 갔으면
1: 얼마나 많이 벌면.
0: 그러니까요.
1: 네. 그렇군요. 메타는 정책 개선도 시사했다고요?
0: 네. 이 부분이 한국의 시사점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메타가
1: 네.
0: 이제 합의금만 내준 게 아니라 바꾸겠다. 뭘 바꾸냐면 청소년 SNS 보호 조치를 시행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0: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만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요. 알고리즘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하루 2시간만 이용할 수 있고요.
1: 네.
0: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이 접속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1: 네.
0: 또 메타는 유튜브 등 경쟁사들이 청소년 시간 제한을 수용한다면 하루 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더 줄이겠다. 또 야간 접속 시간 차단 기준을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로 더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유튜브는 가만 냅뒀지 않냐.
1: 네.
0: 유튜브도 잡아주시면 우리는 시간을 더 줄일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거고요.
1: 네.
0: 또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 학기 네. 중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은 메시지 서비스 외에 게시물과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이 되고요.
1: 네.
0: 또 메타는 청소년 계정에는 알고리즘 추천을 적용하지 않고요. 청소년 이용자가 구독한 계정의 게시물은 오로지 시간 순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1: 네.
0: 저희 예전에 싸이월드 보듯이
1: 네.
0: 이제 그렇게 바꿔주기로 한 건데요. 그리고 청소년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숫자를 확인할 수 없게 바꾸기로 했고요. 낯선 성인이 청소년 계정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많은 부모들이 보면 혹할 조치인데
0: 그러니까요.
1: 미국에서만 시행되는 건가요?
0: 메타가 일단 미국에서 이 정책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하는 곳은 바로 유럽입니다.
1: 네.
0: 유럽에서는 야, 왜 미국에서만 하냐라고 이제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AF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8월 27일에 유럽에서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메타가 청소년 중독 문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뭐 이런 제도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1: 네.
0: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좀 확산될 수 있어 보이고요. 무엇보다 진작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방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0: 너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돈으로 보는 거죠.
1: 네.
0: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플랫폼한테 굉장히 좀 강한 제재가 내려지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0: 오늘은 하반기 넷플릭스 최대 기대작 중 하나였던 드라마 들쥐입니다.
1: 네.
0: 들쥐가 지난 8월 28일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총 10부작입니다. 장르는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로 돼 있고 참고로 이 작품은 루드비코라는 작가분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다만 찾아보니까 원작에서 이 핵심 컨셉은 차용을 했는데 구체적인 설정, 주인공 직업, 또 전개에서는 굉장히 다른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컨셉만 가져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은 김홍선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김홍선 감독은 보이스, 손더게스트 등 장르물을 되게 잘 만드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1: 네, 저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0: 네.
1: 드라마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0: 자, 이 드라마 하면 간판 배우의 독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준열 배우가 연기한 문제. 주인공입니다.
1: 네.
0: 아이입니다. 문제. 이 작품이 문제의 독백으로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어린 시절 이제 부모님을 여의게 되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자동차에 물에 빠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의도한 죽음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 네.
0: 그 결과 문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극심한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가진 채 성인으로 성장을 해서 외부와는 완전히 이제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까지만 설정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뭐 단칸방에 살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엄청난 부자로 나와요.
1: 네.
0: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사는 그런 부자로 나오는데 혼자 고립돼 있지만 굉장히 부자로 럭셔리하게 사는 인물로 나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얼굴 없는 작가로서 본인이 실명 공개하지 않았지만 작가로서 매우 성공적인 작품들을 많이 써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하면서도 또 혼자 고립돼 있는 그런 특성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분이 이렇게 부자로 나온 이유가 이제 1화 때부터 이제 몰락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제가 모바일 뱅킹을 하려고 하는데 지문이 인증이 안 돼요.
1: 네.
0: 이상하네. 고장 났나? 아이, 짜증나 이러고 말았는데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놀래서 보니까 이 집이 팔렸대요. 내 집인데 왜 팔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가 있다 보니까 친한 친구한테 명의나 이런 걸 다 맡겨놨는데 아마 거기에서 뭔가 사고가 난 것 같은 그런 상황.

0: 상황이 벌어져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없는 번호라고 이제 뜨게 되면서 이제 멘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 얼굴, 집, 재산 이런 걸 모두 빼앗은 채 자신으로 행세를 하고 있고 자신은 졸지에 지문조차도 인식이 안 되는 가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알고 보니까 누군가 성형수술을 해서 이제 문제와 똑같은 얼굴을 만들고 주민등록과 지문까지 완벽하게 위조를 해서 그의 이름, 재산, 인생 전체를 통째로 가로챈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인데 가짜가 진짜가 되고 본인은 네. 가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들쥐라는 제목에서처럼 우리 전래동화 있죠.
1: 네.
0: 저도 어릴 때 손톱 깎고 그냥 버리면은 어머니가 쥐가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네.
0: 쥐가 먹어서 사람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차용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임에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진 문제가 이 빼앗긴 돈을 회수하려는 사채업자 노자를 만나게 되면서 함께 사건을 파헤치게 되는데
1: 네.
0: 이 노자 역은 설경구 배우가 맞았습니다. 굉장히 터프한 역으로 나오고요. 또 이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가 나옵니다. 순용이라는 역할에는 이규형 배우가 맡아서 이들이 서로 쫓고 쫓기면서 또 진실을 찾아가고 본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그런 추적 스릴러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몰입감이 꽤 좋던데 작품 반응이 어떤가요?
0: 일단 기대작인 만큼 이제 반응이 좋고요. 공개 4일 만에 대한민국 탑10 시리즈 1위에 올랐고요. 플릭스 페트롤 집계 기준으로 지금 프랑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전 세계 49개국에서 탑10에 진입했고
1: 네.
0: 글로벌 전체 순위에서도 지금 6위까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첫 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반응이 상당히 빠르고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금 기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0: 일단 주축이 된 배우가 3인방이 있습니다. 설경구, 류준열, 이규형 배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주는 몰입감은 상당한 것 같아요.
1: 다 연기 잘하는 배우 네. 유명하니까.
0: 류준열 예. 배우가 특유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또 매력적이고
1: 맞아요.
0: 독백이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새삼 들었고
1: 네.
0: 또 이규형 배우가 이름만 들으면 조금 낯설어하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해롱이 역할을 했던 유한양 역할을 했고 또 비밀의 숲에서는 반전의 주인공이었던 윤세원 과장 역을 맡았던 이제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류준열 배우가 어쨌건 데뷔 이래 처음으로 1인 2역을 연기를 하게 되거든요.
1: 이제 네.
0: 들쥐와 본인의 두 역할을 다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 작가 본인의 역할과 함께 들쥐로 불리는 자신의 신분을 훔쳐간 가짜의 연기도 하게 되면서 이 작품은 류준열의 연기 영화다. 연기 드라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저는 그게 발상 자체가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하지만 현대에 어울리는 그런 포인트가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톱을 먹은 지가 사람 행세를 하는데
1: 그렇죠.
0: 그 원래 전래동화에서는 그 억울한 주인공이 이제 어떻게든 인증을 하려고 막 부모님한테 설득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지문, 생체 인증, 패스워드라는 디지털 신원이 도용되는 그런 현대적인 소재랑 결합한 점이 저는 인상적이었고요. 이게 또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공포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디지털 증거들을 뺏기면은
1: 맞아요.
0: 나의 정체를 잃게 되는 건가?
1: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0: 그렇죠.
1: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해외에서 내 아이들을 누가 접속했다던가
1: 네.
0: 이제 이런 상황도 많다 보니까 더 약간 몰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10부작으로 전개가 되는데 초반에는 몰입감과 이게 좀 강한 편인데 후반에서는 좀 지루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이제 이 점이 조금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은데 이게 전개가 엄청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10부작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전개 흐름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물의 심리 묘사나 이런 데 좀 더 포인트를 두면서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하고요. 다만 또 반전 요소가 또 있는 드라마다 보니까
1: 네.
0: 참고 보게 된다면 좀 만족스러운 작품이고 저는 결과적으로 좀 흥미진진하게 간만에 넷플릭스에서 본 것 중에서는 가장 재미있게 봤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완성도가 좀 있다는 이야기네요.
0: 네.
1: 액션도 좀 호평을 받고 있다고요?
0: 네, 이 드라마가 청불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작품인데
1: 네.
0: 김홍성 감독 특유의 작품들이 보면 좀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운 미장센을 잘 활용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 작품에서도 이제 골목길 신이나 뭐 집안 신이나 이런 것에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는데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이런 드라마라는 것은 폭력적이라는 의미죠.
1: 그렇죠.
0: 폭력 장면이 좀 적지 않다는 뜻이고 액션씬이나 인물 간 육탄전 이런 면에서는 좀 볼거리는 좀 있고 어떤 면에서 좀 자극적인 면도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넷플릭스에서의 청불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접근성이 그러게요. 너무 네. 쉬워서.
0: 초등학생들도 오징어 게임 다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1: 네. 그렇군요.

0: 저도 보면서 류준열 배우 역시 연기 잘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워낙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한데, 그 1인 2역 연기 하잖아요.
1: 네.
0: 그거 보면서, 물론 1인 2역 연기도 가능하겠지만, 아, 이런 것도 AI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작품에서 놓고 보면 사실 1인 2역 연기라는 게 똑같지만 다르게 해야 되는 게 포인트잖아요.
0: 그렇죠.
1: 실제로 이 작품에서 보면은 류준열 배우가 들쥐를 연기할 때, 그러니까 본인의 흉내낸 가짜를 연기할 때는 렌즈를 꼈는데, 잘 보시면 흰자에 반점이 있는 렌즈를 좀 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이제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을 이제 살리고 또 디테일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귀도 살짝 다르게 했대요. 귀를 약간 접거나 이랬나 봐요. 그래서
0: 네.
1: 약간의 분장을 해서 이게 다르지만 어쨌건 같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완벽한 복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사람들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그런
0: 네.
1: 요소들을 많이 차용했다는 점에선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1인 2역 연기를 할때그 기본적으로 공간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두는 그런 점들이 많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하면은 이것도 AI를 통해서 훨씬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옛날 드라마에서 1인 2역 연기하면은 쌍둥이가 한다거나 아니면
0: 네.
1: 한쪽은 등만 나오고, 그렇죠? 한쪽은 앞모습 나오는 게
0: 그렇죠.
1: 교차로 이제
0: 어색한
1: 촬영을
0: 부분이
1: 하는
0: 분명히
1: 그런 게
0: 있었죠.
1: 있었는데, 요즘은 또 이런 게 기술적으로 많이 해결이 됐고, 또 앞으로 AI 기술이나 이런 게 발전되면은 훨씬 더좀 실감나게 1인 2역 연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드라마에서 1인 2역은 어쨌건 다르다는 점을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부분을 다르게 연출하는 것들은 역시 이제 인간 연출자의 감각, 이거를 추후 AI를 구현하더라도 그런 감각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넷플릭스로 공개된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 들쥐 만나봤습니다.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에이브릴 라빈의 컴플리케이티드 이어드릴게요.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래되었네 나해철. 오래되었네 꽃 곁에 선지. 오래되었네 물가에 앉은 지. 오래되었네 산길 걸어 큰 집 간 지. 오래되었네 여럿이서 공놀이 한 지. 오래되었네 사랑에 사랑에 속삭여 본 지. 오래되었네 툇마루에 앉아 한나절을 보낸 지. 오래되었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다정하게 불러본 지. 오래되었네 산밑 집에서 들을 바라보며 잠든 지. 오래되었네 고요히 있어 본 지. 오래되었네 고요히 고요히 앉아 있어 본 지. 삶에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일들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죠. 나해철 시인의 오래되었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기록을 하는 것은 기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9년째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독립운동 사적지와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찾아다니는 김동우 작가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발견하고 망각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돌보는 이들이 없어서 방치된 역사 현장을 보면서 김동우 작가는 느슨해진 기억을

0: 단단히 조이고 현재와 연결시켜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11개국을 취재했고 취재한 결과물로 2021년 몽우리돌의 바다를 시작으로 2024년 몽우리돌의 들녘을 출간하고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편 몽우리돌의 광야를 편했습니다.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김동우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2년 만에 또 뵙네요.
1: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0: 네, 작가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2017년부터 국외 독립운동 흔적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인도, 중국, 미국, 멕시코, 쿠바, 러시아,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일본 등 11개국을 취재했습니다. 2021년에 출간된 몽우리돌의 바다에서는 인도, 멕시코, 쿠바, 미국의 독립운동 사적지와 후손을 기록했고요. 2024년에 나온 몽우리돌의 들녘에서는 러시아와 네덜란드를 다뤘습니다. 최근에 중앙아시아 편 몽우리돌의 광야를 편했고요. 아, 벌써 2007년부터면 10년이 다 돼가네요.
1: 네,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0: 네. 네. 아마 처음에 해외에서 독립운동의 현장 만났을 때는 놀라고 벅찼을 텐데 요즘은 어떤 기분이세요?
1: 처음에 그 인도 갔을 때 인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거기서부터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근데 제가 다니는 이제 지역들이 뭐 중복해서 가는 지역도 있지만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저는 매번 새롭고 벅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니까요. 10여 년을 그렇게 찾아다니셨다는 그 세월만으로도 듣는 저희는 뭉클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네요.
1: 저도 처음에는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뭐 중국, 뭐 만주, 뭐 그 정도, 연해주, 뭐 요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아프리카랑 남미 대륙을 빼곤 거의 전 지역에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가.
0: 네.
1: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나라 밖에서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예.
0: 그렇군요. 처음에 독립운동 현장을 찾아다닐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또 누굴 만나야 되나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법 요령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1: 아, 처음에는 진짜 네. 자충우돌했죠.
0: 그렇죠.
1: 막 거기 있는 교민들한테도 막 가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도 하고 막 그랬던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요.
0: 네.
1: 지금은 이제 사적지를 이제 한 9년 정도 이제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맥락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어딜 가야 된다 이거는.
0: 그렇죠.
1: 어디서 물어봐야 된다. 예, 어느 자료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수월해졌죠.
0: 네. 예. 문제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후손들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 대표적인 분이 도산 안청호 선생님,
0: 네.
1: 막내 아들 그 랄프안 선생님,
0: 네.
1: 안필령 선생님을 제가 LA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몇 해 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막내 아들 그분 만났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그 도산의 시대적 사명은 독립운동이었다. 그런데 그 사명으로 인해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
0: 아, 그랬겠죠.
1: 그런데 자기가 자라오면서 형들, 뭐 누나들, 그다음에 어머니 입에서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다.
0: 네.
1: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아버지의 사명을 다 자기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울컥했거든요, 정말.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제 분들이 사라지고 계신 거잖아요. 아,
0: 그렇네요. 막내가 돌아가셨어요.
1: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남겨놔야지 우리가 나중에 후손들한테 계속 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0: 맞아요. 책 계속해서 쓰셔야 되겠어요.
1: 예.
0: 지금까지 발굴한 해외 독립운동 현장 모두가 다 하나하나 소중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작가님 머리와 가슴에 오래오래 남는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1: 저는 이 질문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0: 너무 다 소중해서.
1: 네. 근데 오늘 또 떠오르는 장소는 만주 그 왕청현이라는 곳에 아주
0: 왕청현
1: 예 깊은 네. 산속이거든요.
0: 아.
1: 그 봉오동 전투가 있었던 곳을 아.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0: 네.
1: 지금도 막 그 호랑이가 나온다는 뭐 그런 곳이에요.
0: 그렇군요.
1: 예, 거기에 그 깊은 야산에 가면 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가면 태극기가 새겨져 있고

0: 대한독립군이라고 한자로 써 있고 네 명의 이름이 한자로 또 써 있는 그 태극기 동굴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1: 네.
0: 거기 갔을 때가 참 가슴이 진짜 너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런 게 네. 실제한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0: 그럼요.
1: 네. 네. 꼭 무슨 영화 세트도 아니고.
0: 네.
1: 네. 이번에 중앙아시아 편 몽우리돌의 광야 출간하셨는데 책 제목을 잘 읽어야 됩니다. 몽우리돌이 아니라 몽우리돌인데 이 몽우리돌의 의미가 어떻게 되죠?
0: 네,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순 한글이거든요.
1: 네.
0: 몽우리돌이라는 게 백범일지에 등장해요.
1: 네,
0: 어떤 대목이냐면 김구 선생님이 형무소에서 고쳐받을 때 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주가 전 답에서 몽우리돌을 골라내는 게 상례 아니냐. 이 돌이 넓적하고 둥글둥글하고 큰 돌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밭을 갈다가 돌이 앞에 있으면 걸거치니까 치워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김구 너 같은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솎아내야 돼. 이제 이 취지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김구 선생님이 내가 너희들 앞에 평생 몽우리돌 정신을 품고 살겠노라. 다짐한 대목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의 저항 정신을 독립운동 정신을 이 돌에다 빗대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몽우리돌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짓고 지금도 계속 그 단어로 계속 시리즈를 내고 있는 거죠.
1: 몽우리돌이라는 이름도 참 예쁘네요.
0: 네.
1: 네.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중앙아시아가 예전부터 깊은 연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더욱더 느끼셨겠어요?
0: 아, 그럼요. 예,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여기서 어떻게 사셨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풍경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1: 네.
0: 뭐 기원이며 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나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땅의 기운 뭐 이렇게 땅의 풍경들 그 우리나라는 좀 뭐 이렇게 심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1: 네.
0: 거기는 다 막 허옇게 뭐 각질 같은 게 막 일어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염분이 많아서 안에 소금기가 막 올라오는 땅이거든요, 거기가.
1: 척박한 땅이에요.
0: 너무 척박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셨을까? 갈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중앙아시아는. 네.
1: 그렇군요. 작가님은 고려인이 아니라 한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데 한인들이 두만강을 넘어서 연해주로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가 1863년이라고 해요. 단순한 이민자 집단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0: 네, 제가 고집해서 한인이라고 쓰는 이유는
1: 네.
0: 멕시코도 가보고 쿠바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중앙아시아도 가봤는데 그 단어가 한인이라는 단어로 다 꿰어지더라고요. 예, 다 같은 조상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특정 지역에 가신 분들을 굳이 저렇게 불러야 되나? 다 우리의 조상들인데? 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1: 네.
0: 그 연해주는 거기에 가면 발해성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부임해서 여진족하고 싸웠던 또 장소도 거기에요.
1: 오, 그 흔적도 있군요.
0: 네, 녹든도라고.
1: 신기하네요.
0: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단지한 곳도 연해주예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발해부터 이순신을 지나 안중근까지 우리의 유구한 역사가 거기 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갈 때마다 항상 여기 남의 땅 같지 않은데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현장이 1863년에 배고픔을 못 이기고 사람들이 두만강을 넘어갔던 사람들이 시작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한테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이자 사람들한테 아랫목 같은 이제 장소가 되는 거죠.
1: 그분들이 터를 잡아줬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후손들이 나왔던
0: 그렇죠.
1: 거죠.
0: 예.
1: 예. 자, 오늘 음악 한 곡 듣고 중앙아시아에 남아있는 독립운동의 흔적을 기록한 책 몽우리돌의 광야 만나보겠습니다. 한돌의 땅.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김동우 작가의 몽우리 돌의 광야입니다. 소련이 연해주에서 평화롭게 살던 한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무기를 압수하고 강제 이주를 시켰다고 하는데 아마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던 환자까지도 퇴원시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하는데 왜 그때 강제 이주의 표적이 됐을까요?
2: 그 1937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당시에 연해주에 살고 있었던 한인들의 숫자는 대략 한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1: 많았네요.
2: 상당히 많았죠.
1: 네.
2: 그렇다 보니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한인들이 되게 다른 민족과 다르게 자기들만의 독특한 전통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자치권을 계속 요구했어요.
1: 그다음에
2: 이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제국주의를 막 팽창하고 있었을 시기예요. 1937년이면 중일전쟁이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1: 네.
2: 그러니 이 동쪽에서의 전쟁 또 동시에 서쪽에서 저 모스크바 쪽에서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면 이게 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이 이주 실험이 있었거든요. 1937년 내 이주는 있었지만 강제 이주가 있었지만 그 10년 전에 연해주에서 쌀 농사를 하고 있었던 농부들을 중앙아시아로 초청해서 그 척박한 땅에다가 실험적으로 쌀 농사를 하게 한번 이제 해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서 쌀 농사를
1: 해냈군요.
2: 네, 성공시킨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연해주는 불모지였는데 한인들이 1863년에 넘어가기 시작해서 다 개간을 하면서 거기가 쓸모 있는 땅으로 점점 변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1: 그렇네요.
2: 예,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0: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조상들의 강제 이주였던 거죠.
1: 네, 이렇게 강제 이주기를 오른 한인들이 탑승한 이주 열차 굉장히 최악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축 운반용이었고 추위와 배고픔에 뭐 사고까지 나면서 당시에 목숨 잃은 한인들이 상당했다고요.
0: 네,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기록에 보면 한 17만 3천 명 정도가 강제 이주 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두세 달 상간에 17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거의 증발하듯이 다 옮겨진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한 번 열차가 출발하면 한 천 명씩 태우고 이렇게 가요. 중앙아시아로. 근데 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에서 40일.
1: 네.
0: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차가 이렇게 빠른 시대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차가 하루에 세네 번 쓸 때마다 내려서 주변에서 음식도 구하고 물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 네.
0: 또 중요한 게 용변을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기차 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1: 없었겠죠.
0: 근데, 네. 근데 이제 이 물이 계속 바뀌고 음식도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 가는 중간에 계속 배탈 환자들이 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기차가 쓰고 열차문이 열리자마자 남녀는 오른쪽, 뭐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으로 뛰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풀밭을 향해서 뛰어서 바주침을 내리기 바빴던, 그러니까
1: 아이고.
0: 인간의 졸음이나 뭐 이렇게 기본권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심을 항상 느끼면서 30일, 40일을 간단 말이죠.
1: 네.
0: 그 악조건을 이제 견디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앙아시아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예. 이렇게 힘들게 강제 이주한 한인들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학교를 세우고 신문을 만들고 예술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또 예술단을 만들어 연극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극단은 1968년 알마트에 자리를 잡고 국립극장으로 승격되면서 현재 고려극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문 내용을 김동우 작가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0: 소인예술단으로 시작해 원동 병강조선극장, 해삼시 고려극단, 고려음악드라마극장, 탈티코르간주 조선극장, 그리고 국립고려극장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는 단순한 변천사가 아니다. 한인극단은 프랑스 역사가 피에르 노라가 언급한 기억의 장소에 가장 잘 부합하는 존재다. 조국과 분리된 한인들에게 무대는 정체성과 역사를 되뇌는 대체 공간이었다. 다시 말해 한인극단이 무대에 올린 작품은 흩어진 공동체 기억을 하나로 묶고 역사를 생생한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의례였는지 모른다. 국가는 부재했고 영웅들은 무덤에 들어가 버렸다. 이 모든 걸 고려극장은 다시 무대 위로 끌고 나와 사람들 가슴속에 살게 만들었다. 독립운동에 버금가는 일을 해낸 셈이다.
1: 문화예술활동이 독립운동에 버금가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극장에서 홍범도 이야기도 공연이 됐다고요?
0: 네. 그 고려극장 사람들도 전부 강제 이주당해서 크질 오르다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거든요.
1: 네.
0: 거기서 고려 음악 드라마 극장이라는 걸로 이제 그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그 통칭해서 그냥 고려 극장이라고 할게요. 그 고려 극장에 태장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극작가이자 연극 배우였는데 이분이 크질 오르다로 강제 이주된 홍범도 장군을 만나서 그곳에서 홍범도 장군의 뭐 봉우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의병들이라는 연극을 그 크질 오르다에서 상영을 하게 되고 네.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를 끌게 되죠.
1: 그렇군요. 이 공연을 홍범도가 직접 봤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이 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42년 의병들이 초연되던 날 홍범도는 극장 뒷줄에 앉아 자신과 동지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옛 기억을 더듬는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연극이 끝나고 태장춘이 홍범도에게 연극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홍범도는 너무 축혀 세웠네 하고 다소 겸연쩍어하면서도 허나 연극이 아무리 잘 놀아도 백두산 포수의 백발백중 총재간이야 보여주지 못하지 라며 너털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다른 이라도 있다. 크질 오르다에서 살던 시절 홍범도가 고려극장 수위를 맡게 된 건 애초 태장춘이 먼저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무렵 홍범도는 연금으로 매달 80루블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극장 수위 급여로 50루블을 더 받게 된다. 이는 태장춘이 한인사회 큰 어른이었던 홍범도를 어떻게든 예우하고자 했던 장면으로 볼 수 있다. 네, 홍범도 고려극장의 수위까지 했었군요.
0: 네.
1: 이 태장춘이라는 분도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이 태장춘 묘지 발굴단에 합류를 하게 돼서 묘지를 찾아다니다가 극적으로 발견을 했다고요. 와, 대단한 업적을 예. 세우셨네요.
0: 아니, 이 책에다 제가 그냥 네. 조금 농담스럽게 태장춘 묘지 발굴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1: 네.
0: 이게 뭐였냐면요. 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고 연구자들한테 그럼 이렇게 태장춘 묘지가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1: 네.
0: 근데 자료에도 잘 안 나오고 연구자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수소문을 많이 했는데 힌트가 하나 딱 나왔어요.
1: 네.
0: 이분이 강제 이주 당시에 첫 번째 열차 기착지 우슈토베라는 곳이 있거든요.
1: 네.
0: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린 거예요.
1: 아.
0: 조상들이. 그 우슈토베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아.
0: 왜냐하면 나중에 고려극장이 크질 오르다에서 우슈토베로 이전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우슈토베 가면 군데 마을마다 고려인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그 공동묘지터가 있으니 거기를 한번 뒤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 갔어요. 근데 우시토베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박희진 선교사님을 만났거든요.
1: 네.
0: 근데 선교사님이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80이 넘으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근데 저 선교사님 저 하여튼 어디에 있는 공동묘지 한번 다녀올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김동호 작가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박희진 선교사님하고 또 한인 후손이었던 조베리나 여사님 이렇게 저 그 셋이 차를 타고 공동묘지를 뒤지러 갔는데
1: 네.
0: 정말 천운이었던 게 딱
1: 네.
0: 그날 처음 간 날 얼마 찾지 않다가 딱 태장춘의 묘지를 발견한 거예요.
1: 와, 보물찾기 수준인데요?
0: 정말 예. 너무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태장춘 선생님의 묘지를 발굴해냈죠.
1: 아, 잘하셨네요. 안타까움에 비문도 쓰고 묘비도 제작하고 또 고려인 기념관도 재탄생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과정도 함께 하신 건가요?
0: 아, 그 태장 선생님 묘지를 찾은 다음에 박희진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동호 작가랑 저 묘지 찾고 나니까 저 묘지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 우리 저기다 비석 좀 세워드리면 좋겠다.
1: 그렇네요.
0: 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 SNS, 제 개인 SNS에 이런 제 인물을 소개하고 이런 사연이 있는데 묘지를 좀 세워드리고 싶다. 근데 좀 모금을 해달라 했더니 네. 여기저기서 좀 모금을 해주셨어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비석을 세워드리고 그 다음에 추모 예배도 또 이렇게 해드리고 거기에 모인 또 고려인들한테 우리 저 식사도 대접하고 네, 그 과정이 한번 있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박희진 선교사님이 그 우시토베에서 선교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알마티에서 여기가 4시간이 걸리는데 사람들이 여기 초기 정착지라고 찾아온다. 근데 볼 게 없지 않냐.
1: 네.
0: 그래서 교회 한켠에다 건물에다가 고려인 기념관이라고 만들어 오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아니 그 나이 드신 선교사님이 얼마나 잘 해놓으셨겠어요. 그게
1: 네,
0: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책 오려가지고 복사해갖고만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누가 와서 이거 지적하지 않아요 했더니 너무 그런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런 사람도 있대.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다 그래서 아 이건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완전 거기를 리뉴얼을 하게 됐고
1: 네.
0: 제 작품도 기증해서 예, 자료도 또 기증받고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디자인을 통해가지고 거기를 완전히 이제 바꿔놨죠.
1: 아, 예. 와 진짜 그런 모금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0: 책에 있는 이 멋진 사진들도 좀 있고 그러겠네요.
1: 네, 있습니다. 예.
0: 네. 네. 이 홍범도의 생애 마지막은 어땠나요?
1: 홍범도 장군이 1943년 10월 25일 날 크지로로다에서 돌아가시는데 사망 증명서에 보면 노쇠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력이 다해서 이제 자연사했다는
0: 나이 들어 돌아가셨다.
1: 네, 그 표현인데. 네. 근데 예전부터 그 현지에 있는 우리 한인 후손들 사이에서는 다른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홍범도 장군이 뭐 깡패한테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추적을 해보니까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 노쇠로 돌아가셨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집기를 그 고려극장에 있는 집기를 지키다 현지에 있는 까작 청년들하고 싸움이 나서 좀 구타를 당하시고
0: 아,
1: 그 후유증으로
0: 알타가
1: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거를 왜 공식적으로 어디서 남길 수 없었냐면 그 당시에 우리는 약자잖아요.
0: 네.
1: 카자흐스탄 땅에서.
0: 그렇죠.
1: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막 울분을 표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0: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1: 예, 그래서 그 우리 한인 후손들 사이 이제 한인들 사이에서만 그냥 구전으로 이런 얘기들이 좀 내려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근데 진짜 사인을 밝혀낼 수는 없는 이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다. 이제 정도로 제가 책에 적어놨었죠.
0: 예. 그렇군요. 중앙아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카자흐스탄의 슘켄트라는 지역을 매번 갔었는데 그 이유가 철혈 광복단에서 활약했던 독립운동가 최봉설과 부인 김신희의 묘소가 있기 때문이었다고요.
1: 네, 철혈 광복단 하면요.
0: 네.
1: 그 영화에 그 놈놈놈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0: 네, 기억나죠.
1: 기억나시죠.
0: 네.
1: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에요.
0: 아.
1: 철혈 광복단 단원들이 일제 철도 부설 자금을 탈취해서 보니까 그게 15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15만 원이 지금 가치로 얼마냐면 150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0: 그렇네요.
1: 그 윤동주가 태어난 명동천 인근에서 그걸 탈취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때 4명이 탈취를 하는데 이 4명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요.
0: 아.
1: 거기서 체코군들이 거기 와 있었거든요.
0: 네.
1: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체코군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무기가 필요 없으니까 그 돈으로 무기도 사고 사관학교도 세우고 해서 여기서 우리 독립군을 양성해서 독립전쟁에 나서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요.
0: 그렇군요.
1: 근데 밀정이 있었어요.
0: 아.
1: 그 신안촌에 블라디보스토크 네. 신안촌 안에 잠자고 있었던 그 철혈 광복단 단원들을 밀정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게 되고 이제 일경들이 급습하게 되죠.
0: 네.
1: 그때 탈출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0: 네.
1: 최봉설이에요.
0: 아.
1: 예. 그래서 최봉설 선생님이 그 15만 원 탈취 사건의 주역이자 유일하게 탈출했던 분으로서
0: 네.
1: 우리한테는 되게 소중하신 분인데 나중에 강제 이주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심켄트란 곳에 사시다가 나중에 말년 때 거기서 돌아가시고 거기에 무덤이 있는 거죠.
0: 예. 활약이라는 말이 딱 맞는 분이네요.
1: 네, 네. 그럼요. 15만 원 탈취 사건은 진짜 너무 와. 짜릿한 진짜.
0: 그러게요.
1: 네, 뭐 서부극 모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0: 영화로 나와도 과연 저런 일이 실제 있을까 싶은데
1: 네.
0: 그게 또 사실이었다고 하니까 뿌듯하네요. 카자흐스탄 카라간다라는 곳. 이곳은 독립운동가 김경천의 도시로 각인된다고 하셨는데 김경천은 어떤 분이실까요?
1: 김경천 장군은
0: 네.
1: 1904년에 이제 일본 유학길에 오르는데 서점에서 우연하게 나폴레옹 그 책을 보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때 딱 정한 거예요. 길을. 난 군인이 되겠다.
0: 오.
1: 그래서 일본 육사에 들어가요.
0: 아.
1: 근데 보통 일본 육사 조선인 일본 육사 출신들은
0: 친일파가 되죠.
1: 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김경천 장군이 1919년 2월 8일 날 도쿄에서 우리 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잖아요. 이제 그 직후에 나중에 광복군 총사령관이 되는 지청천 장군하고 그때 육사 그 후배였거든요. 같이 현해탄을 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가를 낸 거예요. 일부러.
0: 네.
1: 그래서 3.1운동을 본 거죠. 그리고 몇 달 뒤에 지청천 장군하고 같이 신의주로 가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구로 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보름간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 신흥무관학교로 가요. 예, 나는 더 이상 이제 일본군 장교를 하지 않겠다.
0: 그렇군요.
1: 예, 독립 전쟁에 나서겠다.
0: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겠네요, 당시로서는.
1: 네.

0: 또 김경철의 가족들 묘가 카라간다에도 있거든요.
1: 그렇군요. 네. 그분은 순국하셨지만 가족들이 카라간다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막내딸 김지혜 씨의 노력으로 아버지 김경천의 유품 중에 아주 중요한 걸 돌려받았다고요?
0: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그 김경천 장군이 1942년에 모스크바에서 한 북동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 코틀라스 북부 철도 수용소라고 있었어요.
1: 네.
0: 거기서 영양결핍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1: 그렇군요.
0: 거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매장했기 때문에.
1: 제대로 된 묘도 하나 없었던 거네요.
0: 근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 아버지 유품이라도 좀 달라 해서 카라간다 문서보관소에 가서 여러 차례 애원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다 2005년에 어느 날 무슨 이렇게 이렇게 수첩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1: 메모된 수첩.
0: 조금 큰 수첩 같은 거를
1: 네.
0: 그 따님한테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1: 네.
0: 이거라도 가져가라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경천아일록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김경천 장군이 그 연해주에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할 때 본인의 일기 형식으로 적어놓은 그걸 기록물인 거예요.
1: 와, 너무 중요한 거였네요.
0: 거기 보니까 네. 연구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거 하나를 이제 받은 게 유일한 거죠.
1: 네. 네. 아, 뭐 어쨌든 불행 중에 그 귀중한 걸 또 찾았다는 게
0: 네.
1: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번에는 키르기스스탄으로 가볼 텐데 뭐 요즘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한데 우리 민족과 어떤 연관이 있는 곳인가요?
0: 저도 산을 좋아해가지고
1: 네.
0: 키르기스탄 하면 뭐 동양의 알프스 뭐 이런 뭐 수식어도 붙어있고 뭐 그런 나라인데 너무 아름답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 조상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던 땅으로서 우리한테는 의미가 크죠.
1: 네. 네. 최재형이라는 분이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렸다고 하는데 그분의 부인 무덤이 또 있다고요?
0: 네. 최엘레나 선생님이 이제 무덤이 키르기스탄 이제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공동묘지에 이제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국내로 이제 봉환해서 이제 모셔온 상황이죠.
1: 아, 예. 그런데 이제 최재형의 유해 이야기는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찾지 못했는 모양이네요.
0: 최재형 선생님이 1920년 4월 달에 그 연해주에 있었던 그 4월 참변 그때 우수리스크 집에 계시다가
1: 네.
0: 일본군한테 체포돼서 며칠 뒤에 인근 한 야산에서 총살된 것으로만 추정돼요. 왜냐하면 죽인 것으로 보이는데 죽이고 나서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1: 네.
0: 시체를 인계해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디에 묻었는지도 몰라요.
1: 네.
0: 근데 그런 상황에서 1970년대에 현충원에
1: 네.
0: 최재형의 가묘가 만들어지거든요.
1: 가묘가?
0: 가묘가.
1: 예.
0: 그때는 시신이 없으니까 그 이름을 써갖고 지방을 써서 그걸 불태운 다음에 그걸 묻었대요.
1: 네.
0: 근데 최재형의 이 가묘가 좀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냐면
1: 네.
0: 한국하고 소련이 1990년에 수교를 맺는데 그동안 최재형의 후손으로 행세를 하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수교를 맺은 다음에 소련하고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었던 최재형의 직계가 나타난 거예요.
1: 진짜 후손.
0: 진짜 후손이.
1: 가짜였던 거네요.
0: 그래서 아니 내가 후손인데 무슨 후손이 한국에 있을 수가 없다.
1: 네.
0: DNA 검사해보자 라고 했더니 역시나 가짜 후손이었던 거예요.
1: 아.
0: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가짜 후손이라는 게 밝혀지고 진짜 후손들이 나타났어요.
1: 네.
0: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다시 이제 한국을 방문했어요. 진짜 후손들이. 그리고 다시 현충원에 가서 최재형 선생님의 가면을 딱 둘러봤더니 묘비가 사라진 거예요. 관계 당국에서
1: 네.
0: 가짜 후손 사건이 이렇게 터지니까 그 묘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1: 네.
0: 하고 이제 그분이 한국에 뭐 연출이 잘 없잖아요.
1: 그렇죠.
0: 뭐 아시는 분도 없고.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묻혀가다가 어느 날 최엘레나의 묘소가 여기 있다는 게 발굴이 된 거예요. 비슈케크에 있다는 게. 그게 아마 2017년 정도에 최엘레나의 묘소가 다시 발굴된 거거든요.
1: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0: 네.
1: 예.
0: 그 이후에 국내에서 이제 최재형 기념사업회 뭐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그러면 최재형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흙을 퍼다가 최엘레나 여사의 이 무덤을 옮겨서 다시 무덤을 만들자 해서 지금은 현충원에 다시 만들어져 있는 거죠.
1: 아, 다행이네요. 늦게나마. 이 키르기스스탄에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의병장, 왕산, 허위의 아들, 허국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는 또 어떤?

0: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관련 내용을 낭독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1: 허위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나 나라가 무너져가는 격랑 속에 목숨을 불살랐던 호걸이었다. 1895년 명성왕후 시해 직후 단발령이 내려진다. 허위는 서책 대신 칼을 들고 김천에서 의병을 일으킨다. 32번 싸움 끝에 그는 고종이 내린 의병 해산 명령을 받아들인다. 1899년 2월 허위는 45 나이에 관직을 받는다. 그도 잠시 일제는 대한제국 조정을 압박 허위를 해임시키고 경상북도 지뢰군으로 귀양 보낸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된다. 허위는 유배지를 나와 유생과 접촉하며 의병 세력 규합을 위해 노력한다. 1907년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다. 이 일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정미 7조약 체결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다. 허위는 1907년 9월 연천, 양주, 파주, 이천 등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의병을 모집해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이때 허위의 사형제 허훈, 허신, 허겸, 허위중 장남 허훈이 토지 3천여 마지기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다. 고종도 비밀리에 옷 속에 넣어 내린 밀지 의조대를 내려 정당성을 부여하며 의병활동을 독려한다. 허위는 1908년 6월 11일 경기도 연천에서 일본 헌병에 체포된다. 그해 10월 21일 오전 10시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진다.
0: 안중근 의사도 허위의 활약을 아주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다고요.
1: 네,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 다음에 여순 감옥에 이제 투옥되잖아요.
0: 네.
1: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차례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공술 요지에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허위와 같이 충성을 다하고 온 힘을 바치는 용맹한 기상이 동포 2천만 민중에게 있었다면 오늘날의 구격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로부터 고관들은 자기 자신만 알 뿐 나라가 있는 줄 모르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므로 관직에 있는 자들 중 최고의 충신이라 일컬을 만하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허위의 순국은 단순히 의병장 한 명이 죽었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았고 그 뜻이 이제 독립운동의 사상적 촉매제로 계속 작용을 했던 거죠.
0: 네. 자, 오늘 김동우 작가가 중앙아시아에서 발견한 독립운동의 흔적을 담은 책 몽우리돌의 광해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영원의 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봅니다. 이곳에는 독립운동가 이인섭의 묘가 있다고 하는데 꽤 많은 분량으로 담은 인물이거든요. 어떤 분이신가요?
1: 이인섭 선생님은 만주, 연해주, 시베리아를 넘나들었던 이제 독립운동가였는데요. 그 강제 이주 직전에 그 숙청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그때 이제 일제 첩자라는 이제 누명을 쓰게 돼요.
0: 아.
1: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거를 정배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유배예요. 그러니까 유배형을 이제 받게 돼요.
0: 아.
1: 그래서 강제 이주 직전에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로 유배로 오시게 되는 이제 분이죠. 네. 근데 놀라운 게 이 보통의 독립운동가들은 그 강제 이주 뒤에 뭐 집단 농장이나 이제 소련 사회에 순응하면서 대체로 살아가시는데
0: 네.
1: 이인섭 선생님은 강제 이주 당했음에도 여기서 제2의 독립운동을 해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네.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기록의 복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주의적인 이런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위험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이제 모으려고 하고 본인의 자서전을 통해서 예전에 있었던 우리 동지들 그다음에 내가 겪은 일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에 꼭 남겨줘야 된다.
0: 네.
1: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거죠.
0: 그렇군요. 또 우즈베키스탄의 기적 같은 역사를 남긴 인물로 김병화를 꼽아주셨는데요. 김병화.

0: 김병환은 34년간 북극성 코올즈 회장을 지냈지만 집 한 채 소유하지 않았을 뿐더러 양복이 딱 한 벌밖에 없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김병환은 평생 낡은 관사에서 살았는데 주변에서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면 생각해 보겠다고만 답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관사 외벽에 페인트칠을 한다. 그런데 사용한 페인트는 코올즈 공동재산이었다. 김병화는 페인트값을 사비로 물었다고 한다. 한 번은 김병화가 운전사를 대동해 차를 타고 회의에 가는 날이었다.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운전사는 지루함에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이 든다. 김병화는 운전사를 깨우지 않고 다른 교통편으로 귀가한다. 그 일 이후 운전사는 술을 끊었다고 한다. 김병화는 1948년, 1951년 두 차례 노동영웅 칭호를 받는다. 이 외에도 레닌 훈장, 노동적기 훈장, 영예표찬 훈장 등을 수훈했다. 1961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최고회의 대의원에 선출된다. 같은 해 북극성 코올즈 관리위원장 취임 20주년을 맞아 중앙마을에 그의 흉상이 건립된다.
1: 이분 박물관도 있다고요?
0: 네. 그 김병화 코올즈에 가면 김병화 선생님이 1914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2년 뒤에 김병화가 그 노동영웅을 두 번 받게 돼요.
1: 네.
0: 현지에서는 그걸 이중영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병화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박물관까지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 박물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네. 한인들의 추석 풍경에 대해서도 책에 담았습니다. 우리 추석 철회상과 똑같을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추석날 한인 공동묘지는 시간이 갈수록 활기를 띄었다. 군데군데 벌초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성묘 음식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었다. 차례상에 오른 음식들은 여러모로 한국의 풍습과 거리가 있었다. 삶은 닭이 통째로 올라갔고 초콜릿과 과자도 보였다. 절을 하는 방식도 사뭇 달랐다. 무릎을 땅에 대지 않은 채 엉거주춤, 허리와 무릎만 굽히기를 세 번 반복했다. 1937년 강제 이주 이후 한인들 전통문화는 큰 변곡점을 맞는다. 무엇보다 조상묘를 연해주에 두고 온 상황이라 전통 제례가 크게 위축된다. 하지만 4월 5일 한식만큼은 끈질기게 명맥이 이어졌다. 한인들은 이날을 부모의 날이라 부른다. 그래서인지 연중 성묘객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재밌는 건 절기를 대하는 인식이다. 한인들은 망자가 1년에 3번 식사한다고 믿었다. 한식은 조찬, 단오는 오찬, 추석은 만찬으로 여겼다. 오늘날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은 물밥, 삶은 닭과 계란, 훈제 물고기, 돼지고기, 기름떡, 염지 채소 햄, 보드카 등이다. 이렇게 문화가 뒤섞인 결과 아침은 러시아식, 점심은 한식, 저녁은 섞어 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다. 아,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만찬, 이제 조상님들 만찬 드실 날 기다리고 있겠네요. 한인들의 추석 차례상을 맛봤다고 하셨는데 그 맛이 어떻던가요?
0: 네. 제가 이제 추석날
1: 네.
0: 그 한인들이 많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 일부러 갔어요.
1: 아.
0: 그 풍경을 좀 기록해 보고 싶어서.
1: 네.
0: 그래서 이제 기웃기웃 이제 하면 저 사람 뭔가 이제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 요 이렇게 차례 지내는 모습 좀 저 카메라에 담아도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 네.
0: 한결같이 이거 찍으라고 그러시면서 찍고

0: 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질 좀 하고. 네, 네. 그 뭐 좀 먹으라는 아, 예, 사투린 것 같아요.
1: 낚시 용어인데요. 네.
0: 입질 좀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받아 먹으면 뭐 입에 햄도 들어오고 아, 닭다리도 들어오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차례상하고는 이게 풍경이 많이 이제 바뀌고
1: 햄은 정말 생소하네요.
0: 근데 초콜릿도 올라가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 풍경이 야 그래도 문화 혼종적인 이 모습에서 우리 게 아직도 그래도 이만큼이나 지켜지고 있구나. 네. 그동안 와 얼마나 끈덕지게 이 사람들이 문화와 전통을 그렇죠. 지켜왔는지. 사실 문화는 계속 바뀌거든요.
1: 잊혀졌다고 해도 사실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요. 시간이 지났는데 예, 지키고 있네요.
0: 그 모습이 전 너무 애틋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입질을 하다 보면 다시 보드카를 따라주면서 예, 술을 한 잔 권하시는 예,
1: 정종이
0: 거죠.
1: 정종이 아니라 보드카. 예.
0: 그래서 이게 제 입속에서 와 한국 것도 아니고 현지 것도 아닌 국적 불명의 맛이 네. 넘겨졌지만 제 마음속은 되게 따뜻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우연히 도로에서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얼굴이 그려진 화물트럭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0: 아,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그 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국경을 넘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독립운동가 무덤을 이제 찾으러 갔다가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네. 국경에서. 근데 갑자기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경에 큰 트럭이 한 대 서 있는데 네. 거기 안중근하고 윤봉길 의사 얼굴이 그려져 있는 트럭이 있는 거예요.
1: 네.
0: 아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한국에서 온 트럭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전 세계를 그 다니면서 네. 이 트럭에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새겨놓고 이 뜻을 알리시는 분도 계시구나 와. 해서 제가 너무 뿌듯하고 막 신기하게 쳐다봤죠.
1: 와 진짜 네. 그거 너무 멋진데요. 우리나라 달리는 트럭에도 좀 그렇게 새겼으면 좋겠네요.
0: 네, 저도 이제 그런 모습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에서 만나본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 독립운동의 흔적을 담은 몽우리돌의 광야. 짧게지만 함께 만나봤는데 이번이 세 번째 시리즈였거든요. 인도, 멕시코, 쿠바,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이제 중앙아시아까지 정리가 됐는데 다음은 어디일까요?
0: 네,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빠르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다음 네. 책을 좀 써야 돼서 아. 이미 작업은 마쳐놨는데
1: 그렇군요.
0: 책, 네, 책을 못 써가지고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책이 하와이 편입니다.
1: 하와이. 예. 아, 거기는 한 권도 모자랄 수도 있겠어요.
0: 취약을 잘 해봐야죠. 네. 그래서 다음 편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뭉우리돌의 낙원.
1: 아, 네. 그렇군요. 낙원이지만 또 사연을 들어보면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인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렇죠. 중의적인 의미로 네. 좀 읽혔으면 좋겠어요. 예, 네. 낙원이라는 게.
1: 그러면은 이제 책 쓰시면서 몇 번 더 방문하셔야 되겠네요.
0: 근데 하와이는 제가 네. 한 달 정도 가서 작업을 했는데 아. 워낙 물가가 비싸서
1: 네 요즘 달러가 또 올랐잖아요.
0: 아 그래서 제가 아니 또 가고 싶지만 네. 물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아이고. 좀 고민이 됩니다. 예.
1: 네 아, 그래도 한 달 계셨으면은 많은 곳을 다녀오셨고 네. 사진으로도 또 담으셨겠네요.
0: 네 많이 이제 찍어놨고요.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곳만 간 거죠 저는. 네. 예, 숨겨져 있는 그런 현장들만 찾아다녔죠.
1: 이번에 2년여 만에 뵀는데 다음 편은 조금 더 빨리 뵐 수도 있겠네요.
0: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그 예. 편도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 국내외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아 기록하는 김동우 작가와 함께 몽우리돌의 광야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팻 메시니 그룹의 라스트 트레인 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요즘 대만에 부산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부산 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부산을 찾고 싶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만의 한 뉴스 채널에서는 부산의 바다와 풍경, 미식 등을 소개하며 부산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현상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죠. 실제 부산병을 앓고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대만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증편됐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대만 현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5% 이상이 1년 안에 여행할 곳으로 부산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바다와 풍경은 물론이고 미식과 체험형 콘텐츠까지 부산만의 매력이 대만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데요. 한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찾고 입소문을 통해 또 다른 관광객을 불러오는 것. 관광산업에서 이보다 좋은 선순환은 없을 겁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느냐를 넘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제2의 부산이 곳곳에서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순서 문성재의 부산 갈매기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지구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경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시나요?
2: 오늘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윤숙 화랑 청소년재단 총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박 총재는 리더십은 단순히 앞에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함께 성장해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프로젝트가 바로 아메리칸 프로파일인데요. 여기에서 인터뷰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박윤숙, 미국 이름은 호워드 박인데요. 이 박 총재는 이런 리더십에 대한 것으로 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박 대표가 말한 리더십은 권한이나 명예가 아니라 섬김과 책임이었는데요. 미국은 왜 한인사회에서 25년 넘게 청소년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봉사한 이 박 총재의 삶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있는데 박 총재는 이에 대해서 화랑 청소년재단은 함께 만들어온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 후원자 모두의 작품이다. 25년 넘게 실천해온 봉사와 봉사자 정신이 미국 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가치로 인정받은 점에서 더욱 감사하다. 한 사람의 인터뷰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아메리칸 프로파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까?
2: 이 아메리칸 프로파일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미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시민들의 삶이나 철학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치인이나 유명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남기는 구술사 사업인데요. 인터뷰 영상은 미국 의회 도서관에 영구 보존됩니다. 이 박 총재는 사업 주최 측이 영어로 인터뷰할 것을 요청했지만

0: 이거는 고집스럽게 한국어로 할 것이고 영어로 자막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화랑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화랑 공동체 전체 이야기니까 더욱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봉사하고 학부모들이 묵묵히 뒷받침하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시간을 나눈 마음 25년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인터뷰를 통해서 박 회장은 어떤 이야기를 전했나요?
0: 인터뷰를 통해서 박 총재는 진정한 미국 정신은 자유와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자유인데요. 그러나 자유는 권리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 자유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이 박 총재는 자유는 혼자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할 때 가치가 있고 미국이 세계에서 존경받아온 이유도 자유와 함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바로 화랑 청소년재단의 모든 활동 속에 녹아들어가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봉사를 시킨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합니다. 봉사는 누군가를 돕는 활동인 동시에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1: 특히 박 회장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다고요?
0: 리더십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다 얘기합니다. 바로 리더십의 의미인데요. 아메리칸 프로파일 인터뷰에서 리더십은 단순히 앞에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리더십을 성공이나 고난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화랑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리더십이고 스스로의 성장을 넘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세계 속에서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가치고 있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화랑 청소년재단은 어떤 곳인가요?
0: 화랑 청소년재단은 미국 전역 50여 개 지부를 갖고 있고요. 한국,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과테말라, 멕시코 등 18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지부에서 7,200명의 청소년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4만 시간이 넘는 지역사회 봉사와 한국문화 교육이 왔다고 합니다. Today's 화랑, Tomorrow's Leader. 오늘의 화랑이 내일의 리더다는 이제 슬로건인데요. 이 화랑 청소년들은 신라 화랑도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1: 화랑 청소년재단의 대표적인 활동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특히 강조하는 점은 역사는 사람을 기억하는 일이다 이 점인데요. 화랑 청소년재단의 대표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가 역사 보존 프로젝트입니다. 국내외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묘소를 찾아서 기록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카리브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무명용사들의 헌신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 총재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암기 과목이 아니고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 곧 공동체 정신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랑이 독립운동가와 참전용사를 기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제2의 고향이 된 미국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던가요?
0: 이 박 총재는 다양성이 미국을 강하게 만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힘이 이제 다양성에서 온다는 얘기인데요.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성이말로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화랑도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봉사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이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진정한 미국 정치를 이어받아서 자유와 책임, 다양성과 공동 정신을 실천한 리더십을 보여주자는 것인데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던가요?
0: 독립운동가 묘역을 찾아 기록하는 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미국 사회를 만들어온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미국이 기억하기도 한 화랑 청소년 재단 이야기가 화려한 성공담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단단한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5년 넘게 청소년을 키우고 역사를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한 박 총재에 의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기록은 이제 미국 의회 도서관에 영구 보존됩니다. 혼날 누군가가 영상을 보게 된다면 한인 사회가 미국 공동체를 위해서 실천한 봉사, 헌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따뜻한 믿음이 오롯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성모의 To Heaven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경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을 모았습니다. 초보 경제학. 중앙대 겸임 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동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지난주에 이제 돈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쓰기는 더 쉬워졌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서 쓰기 쉬워진 시대에 돈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라는 물음표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해볼까요?
2: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앞에 두 주제를 약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1: 네.
2: 우리가 돈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무엇인가, 돈은 또 어떤 모습인가를 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돈을 아는 걸 넘어서 이제 돈을 다루는 걸로 넘어가는 내용들입니다.
1: 요즘은 뭐 마음만 먹으면 1초만 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2: 맞습니다. 오늘 내용의 출발점인데요. 한 가지 숫자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주문하면 몇 시간, 그러니까 길어도 하루 만에 물건이 오는 이른바 즉시배송 시장이 불과 5년 만에 약 14배로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사흘 안에만 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막 택배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이제는 지금 당장을 원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돈도 톡 하면 그냥 나가고요. 물건도 곧장 오고. 이렇게 모든 게 빨라진 시대에 돈을 대하는 마음은 어때야 될까? 이게 오늘의 문제의식이고요. 첫째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볼까 하는데, 왜 모으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쓰는 손, 또 모으는 손, 이건 또 어떻게 함께 가야 되나. 세 번째는 좋은 씀씀이란 어떤 건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왜 돈 모으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2: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오늘 짚고 싶은 건 한 가지인데요.
1: 네.
2: 우리 시대가 기다릴 틈을 점점 안 주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가게가 멀거나 또 돈을 뭐 모아야 되거나 배송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사이에 틈들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그 틈 동안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가?
1: 지금은 그 틈이 생길 공간이 없긴 하죠.
2: 맞아요. 지금은 갖고 싶은 마음이 든 거의 그 순간에 휴대폰을 그냥 톡톡 누르면 끝이잖아요. 돈을 내는데도 틈이 없고요. 물건이 오는데도 틈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똑똑한 추천들이 여기저기서 이거 사세요 하고 계속 권합니다. 생각할 틈이 사라진 자리에서 지금 당장 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1: 맞아요.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말한 거 들었나 싶을 정도로 막 추천해주는 글들이 올라오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제 의지가 단순히 약해서는 아니네요.
2: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모으기 어려운 걸 다 내 탓으로만 돌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 자체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쓰도록, 부추기도록 많은 것들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런데 세상이 왜 이 틈을 점점 없애는 쪽으로 가는 걸까요?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2: 이게 아마 저는 핵심일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에는 물건을 파는 쪽에 어떤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는 사이에 틈을 두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사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1: 맞아요.
2: 파는 쪽에서 보면 그 틈이 바로 거래가 날아가 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은 그 틈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데, 결제를 한 번에 끝나게 하고 배송을 눈 깜짝할 새로 줄이고 지금 안 사면 손해라고 계속 재촉하는 거죠. 그 틈을 없앤 만큼 더 많이 팔린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1: 그런 편리함이 그저 소비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네요.
2: 맞아요. 편리함이 나쁜 건 아닌데요. 다만 그 편리함이 누구의 셈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으는 힘, 그러니까 기다리는 힘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부러 길러야 하는 힘이 됐습니다. 세상이 그 틈을 없애려고 할수록 나는 그 틈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1: 그러면 뭐 무조건 안 쓰고 모으기만 하는 게 답이에요?
2: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손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한테 손이 두 개 있듯이 돈에도 두 개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쓰는 손이고요. 오늘의 나를 위해서 즐겁고 보람있게 쓰는 거죠.
1: 네.
2: 다른 하나는 모으는 손입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서 남겨두는 손을 의미합니다.
1: 그러니까 이 두 손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2: 맞습니다. 어느 한 손만 있으면 안 되는데요. 쓰는 손만 있으면 오늘은 즐겁지만 내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모으는 손만 있으면 내일은 든든하지만 오늘이 너무 팍팍합니다. 돈에는 오늘 쓰는 시계와 내일을 위해 자라는 시계, 두 개의 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과거에 저축과 투자 주제에서 했었는데 오늘의 두 손도 바로 그 두 시계와 같은 겁니다.
1: 그때는 이제 나라와 사회 차원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내 주머니 이야기네요?
2: 아, 정확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 사회가 미래를 위해 길게 투자하는 인내자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인내자본을 내 주머니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내일의 자기를 위해서 조금씩 남겨두는 거, 그게 바로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인내자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으는 손은 인색한 손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보내는 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1: 그러면 돈을 잘 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2: 네, 세 번째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요즘 젊은 세대에서 오히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선 지금 당장 사는 문화가 커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불필요한 건 확 줄이고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데에만 쓰는 선택과 집중의 모습들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1: 아낄 때는 확실히 아끼고 쓸 때는 쓰라는 거네요.
2: 맞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분은 매일 마시던 비싼 커피를 딱 끊어서 집에서 내려 마시는데 대신 1년에 한 번 정말 가고 싶던 여행은 아낌없이 씁니다. 또 어떤 분은 옷은 몇 벌 안 되게 두고 오래 입는 대신에 좋아하는 책이나 배움에는 돈을 아끼지가 않죠. 겉보기에는 짠돌이들인데 어떤 데서는 통 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씀씀이의 핵심이에요. 좋은 씀씀이란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무엇에 쓸지를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믿는 것에는 기꺼이 쓰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흘러가지 않게 막는 거. 그러면 같은 돈을 써도 훨씬 더 큰 만족이 남기 마련입니다.
1: 그러니까 돈을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부리라는 이야기인데 또 말만큼 쉽진 않아요.
2: 그렇죠. 이게 오늘 중요한 갈림길인데요. 돈의 주인이 되느냐, 돈에 끌려다니느냐. 그 차이는 의외로 작은 데서 갈릴 겁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아주 잠깐만, 이게 네.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사고 싶게 만들어진 건가? 하고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 그 잠깐이 균형을 잡아주고 나를 돈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1: 오늘 나눈 이야기를 혹시 한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2: 제가 줄이면 기다릴 줄 아는 힘이라고 줄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디지털 경제를 보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대의 기술은 정말 많은 걸 편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편리함이 우리도 모르게 한 가지를 자꾸 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다릴 줄 아는 힘입니다.
1: 모든 게 그때그때 즉시 이루어지니까 굳이 기다릴 일이 없어진 거군요.
2: 맞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짧지 길지 않게 살았지만 세상에서 정말 값진 것들은 대부분 기다림 끝에 오는 것 같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좋은 관계를 쌓는 일도 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즉시 되는 건 하나도 없죠.
1: 맞아요. 듣고 보니까 빨리 되는 것 중에 진정으로 값진 건 또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2: 맞아요. 돈이 돈을 낳는 힘에 대해서도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작은 돈도 오래 두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배운 건 티가 안 나는데 몇 년 쌓이면 또 흉내 내지 못할 솜씨가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힘을 잃어버리면 정작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손에 넣기가 어려워집니다. 모으는 손이 약해진다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큰 것을 이루는 힘 자체가 약해진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돈을 대하는 마음이 결국 기다릴 줄 아는 힘이다. 그리고 두 손의 균형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옆에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2: 저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 갖고 싶은 용돈을 받자마자 다 써버리면 정말 큰 걸 사고 싶을 때 어떻게 될까? 저희 아들한테 진짜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또 주겠지.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대부분 갸우뚱할 겁니다. 이제 한마디만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두 개의 손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쓰는 손, 이거는 오늘의 나를 위해 즐겁게 쓸 수 있고 하나는 모으는 손, 내일의 나에게 선물을 보내는 손이라는 거 두 가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설명도 곁들여 주셔야 됩니다. 쓰기만 하면 내일이 없고 모으기만 하면 오늘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무언가를 사기 전에 아주 잠깐만 멈춰서 이건 쓰는 손으로 할까 모으는 손으로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다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그 잠깐 멈추는 마음이 자신이 돈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는 점들을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1: 좋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나

0: 볼까요?
1: 아, 오늘까지는 우리가 돈이 무엇이고 또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봤습니다. 쓰고 모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쓰고 모으려면 먼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 돈은 어디서 올까? 바로 우리가 일해서 버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버는 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내 값은 어떻게 전해지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초보경제학 지금까지 중앙대 겸임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예뻤어.

0: 토니의 금융 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준비하셨나요?
1: 네, 은퇴를 앞두고 있다거나 혹은 은퇴를 한 분들 정말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내가 살아야 될까? 바로 이 주거 문제일 텐데요.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살지 아니면은 그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을지 아니면 집을 정리해서 전세나 월세로 옮기고 또 남은 목돈을 생활비로 굴려야 될지 뭐 여러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은 그 은퇴 후에 주거 형태 각각의 장단점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최근에 전월세 시장에 또 새롭게 도입이 되는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은퇴 이후에 내 집에 그냥 그대로 거주할 때의 장단점부터 알려주시죠.
1: 네. 일단은 사실 내 집에 자가에 계속 사는 거의 장점 뭐니 뭐니 해도 압도적인 심리적 안정감이겠죠.
0: 그렇죠.
1: 뭐 예를 들어 내가 세입자로서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뭐 2년, 4년마다 이사 다닐 걱정도 없이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내가 정든 이 동네에서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노후를 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가에 내가 대출도 이미 다 갚은 어느 정도 갚은 상황이라면 네. 이자 부담도 크게 없을 거잖아요. 뭐 월세 부담도 없을 거고요.
0: 그쵸.
1: 그러면 생활비 방어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뭐 다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내가 대출이 많이 남아 있다거나 어느 정도의 큰 목돈이 묶여 있다면 현금 흐름이 단절된다라는 부분도 반대로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은퇴 고령층 자산의 70에서 많게는 80%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대 집을 가진 정말 부자처럼 보이지만 당장 지갑에는 내가 쓸 돈이 없다. 그래서 하루하루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걸 우리가 또 이른바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노후에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0: 네.
1: 집은 가만히 놔두더라도 매년 재산세,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등 고정 비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에게는 오히려 자가를 갖고 있는 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내 집을 담보로 하는 담보로 하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네.
0: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1: 네, 물론이죠. 주택연금은 일단 평생 내 집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살면서 그리고 이걸 또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겠죠.
0: 네.
1: 앞서서 말씀드린 자가 거주의 장점, 주거 안정성은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약점을 꼽을 수 있는 현금 흐름까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노후의 보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이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이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0: 네.
1: 다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평생 받을 월 수령액이 고정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집값이 나중에 뭐 몇 억씩 뭐 혹은 막 두 배 뭐 이렇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가입을 또 망설이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0: 네.
1: 두 번째,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 재산이 크게 줄거나 혹은 또 아예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죠. 주택연금은 결국은 내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매달 생활비를 타쓰는 대출의 구조이기 때문에 쌓인 대출 원금과 이자가 집값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상속할 몫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0: 그러면은 이제 집을 팔아서 뭐 전세나 월세로 가고 남은 큰 목돈을 굴리면서 사는 건 어떨까요? 이건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1: 네, 먼저 전세로 거주할 때의 장점은 일단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세 지출. 그러니까 월세로 사는 거랑 전세랑 비교했을 때 사실 내가 매달 내는 돈이 없어진다. 이거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0: 네.
1: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목돈 묶어두면 고정주거비 영원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뭐 하지만 단점이라고 친다면 아까 우리 자가에서도 대출 남아있으면 이게 또 이제 현금 묶어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듯이
0: 네.
1: 전세도 전세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꽤나 큰 목돈이 남의 돈에 남의 손에 꽁꽁 묶여버리잖아요. 이게 좀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게다가 은퇴 후에는 자금의 회복력이 굉장히 취약한데 아주 만에 하나 정말 최악의 상황이
0: 네.
1: 뭐 전세 사기라든지 역전세난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0: 새로운 상황이 좀 닥치게 되면은 노후에 정말 큰 이제 위험을 겪을 수 있다. 리스크를 내가 안게 된다. 이런 공포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월세 거주의 장점은 자금의 유동성을 꼽을 수가 있겠죠.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걸고 들어가는 거라서 집을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팔고 월세로 간다. 이러면 정말 또 큰 목돈을 내가 챙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예금이나 배당이나 채권 등등에 자유롭게 투자를 해서 또 쏠쏠한 금융소득을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또 매달 그만큼 월세가 어느 정도 뭉텅이로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월세 지출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소득이 끊어진 은퇴자에게는 매달 나가는 이 월세가 정말 심리적 압박으로 크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1: 전세는 보증금 될까 봐 불안하고 월세는 다달이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깝고 그런데 최근 이 월세 시장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고요?
0: 맞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 비싼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전세를 좀 많이 선호하긴 하는데 네. 방금 제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전세 사기가 또 겁날 수 있죠.
1: 맞아요.
0: 반대로 집을 세를 놓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 보증금을 어쨌든 언젠가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는 한데 가지고 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크게 돌려주려면 이게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들도 역시나 월세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요즘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서로 원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좀 살고 싶고
1: 네.
0: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선호하고 이게 결국은 원하는 게 좀 엇갈리다 보니까 시중에 전세는 줄고 월세는 계속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랑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8월 말에 전월세 안심신탁이라는 좀 굉장히 새로운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1: 네.
0: 핵심을 짚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월세집을 공공기관이 중간에 껴서 세입자에게 안전한 전세로 전환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공급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 세입자, 그리고 공공기관 이렇게 3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1: 공공기관이 중간에 끼어든다는 게 독특한데 그러면 실제로 세입자와 집주인은 각각 얼마를 내고 또 받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0: 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예시가 있길래 이거를 좀 가져와 봤어요. 매매가가 3억 원, 전세가가 2억 원인 서울에 다세대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1: 네.
0: 원래는 이 집에 살려면 이 보증금 1000만 원에 매달 월세 74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안심신탁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세입자가 원하는 대신에 월세 대신 2억 원의 전세로 거주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전세금의 80%인 1억 6천만 원을 연 3.97%의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모든 자기 돈으로 다 보증금 내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은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는 약 53만 원 수준이고요. 원래 월세를 74만 원을 냈었는데 이제는 이자로 53만 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한 달 기준으로 주거비를 20만 원 이상 아낄 수가 있죠. 게다가 전세금을 집주인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허그가 요거를 미리 보관을 하고 있다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거를 나에게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돈을 떼일 걱정 없이 연간 34만 원에 달하는 이 전세 보증 보험료까지 아끼면서 전세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끼는 거여가지고 전세 보증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 집을 내놓은 집주인도 그러면 나는 혜택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2억 원의 목돈을 한 번에 받게 되잖아요. 이제 어쨌든 공공기관이 끼긴 하지만 이 돈을 공공기관이 굴려줘요. 투자를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발표한 안에 따르면 연 4% 이상의 운용수익을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매달 73만 원 정도의 원래 월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쏠쏠한 74만 원 정도를 월세처럼 꼬박꼬박 이 운용 수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 상당히 솔깃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월세와 비교했을 때 단점이나 쟁점 같은 게 없어요?
0: 일단 장점도 명확합니다. 이제 세입자가 월세를 살 때 집주인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기 하지만 세입자들 중에서는 이거를 또 미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밀릴까봐 이것 때문에 속썩을 일도 없고 또 중간에 매달 이렇게 한 번도

0: 비지 않고 나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공실 위험도 없이, 왜냐면 국가기관이 이제 중개해가지고 그 집을 계속 이제 소개를 해주고 이제 전세를 놓을 거기 때문에 매달 약속한 수익을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좀 명확해요.
1: 네.
0: 수익률 격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우리가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연립 다세대 전환율이 4.6% 수준이라서 지금 나라가 이제 정부가 안심신탁의 목표 수익률 이 정도입니다라고 발표한 게 지금 4-5% 정도니까 지금 그거랑 비슷하죠.
1: 네.
0: 그래서 서울 기준의 집주인에게는 안심신탁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어차피 본인이 잃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경기도의 전세 전환율은 7.9%, 인천은 8.8%, 충북 같은 지방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이게 11.1%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세금 2억 원을 기준으로 충북에서 일반 월세를 놓게 되면 한 달에 약 185만 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안심신탁에 맡기게 되면 73만 원, 74만 원 정도만 받게 되는 거니까
1: 네.
0: 오히려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야 그럼 우리가 100만 원 정도나 덜 받게 되는 거잖아 라면서 딱 특히 장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전 설문을 해봤을 때에도 집주인님 이거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 정도만 참여 의향을 밝혔다라고
1: 그래요.
0: 합니다.
1: 상황이 이렇다면은 집주인들이 굳이 일반 월세를 포기하고 이 안심신탁에 참여할 만한 혜택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집주인을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해서 당근책을 몇 가지 내놨는데
1: 네.
0: 일단 첫 번째는 세금 감면입니다. 현행 14%인 주택임대소득세율을 국회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만 고쳐서 10% 미만, 그러니까 이 세율을 한 자릿수로 대폭 낮추고 소득 공제 한도도 대폭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료 가입 의무도 면제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은퇴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이제 연기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등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고령층의 은퇴자가 만약에 이 제도 활용해서 안심신탁에 맡기고 집을 그리고 나서 본인은 지방으로 만약 거주를 하게 된다면 이주하게 된다면
1: 네.
0: 주택연금을 함께 연계를 해서 지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5세 그리고 55세의 부부가 3억 원짜리 집을 맡기고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안심신탁에서 나오는 월 수액 73만 원, 74만 원에 주택연금 47만 원을 합쳐서 매달 120만 원 안팎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노후 생활비를 좀 더 이제 충당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수도권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은퇴 후 거주 형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행복백세 자산관리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이날치 밴드가 부르는 범 내려온다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순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대부 해솔길을 찾아갑니다. 대부 해솔길은 그 이름에 걸맞게 선원숲과 바다의 정취를 모두 즐길 수 있는 탐방로인데요. 전체 길이가 약 91km인 대부 해솔길은 대부도를 한 바퀴 도는 코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0개 코스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는 대부도 관광안내소에서 종현 어천체험마을까지 이어지는 1코스입니다. 오늘은 이 1코스를 걸어보겠습니다. 대부 해솔길 1코스의 중심이 되는 명소는 구봉도입니다. 구봉도는 염전을 만들기 위해 섬 주변을 매립하면서 육지로 변한 곳인데요. 섬이 아니지만 여전히 구봉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부 해솔길 1코스의 출발지는 대부도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 대부도 관광안내소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1코스 전체를 걸어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보다 효율적인 구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대부 해솔길 1코스를 걸으려는 지인들에게 구봉도 공용주차장을 출발해서 낙조 전망대까지 간 다음 돌아올 때는 구봉 선돌 그리고 종현 어천 체험마을을 거쳐서 출발지로 돌아오는 구간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구봉도의 북쪽 해안을 따라 낙조 전망대까지 간 다음 돌아올 때는 서쪽 해안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환상적인 탐방로인데요. 걷는 거리는 7km고요.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물론 빨리 걸으면 1시간 30분에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 해솔길 1코스의 탐방로 중간에는 구봉이 약수터로 내려가는 가파른 계단도 있는데요. 체력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면 바닷가로 내려가서 잠시 목을 축이는 여유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구봉도의 들머리는 안산시 단원

구 대부북동에 있는 구봉도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는 곧바로 가파른 산길이 이어지는데요. 탐방로 입구에 대부해솔길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문주가 세워져 있어서 진입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봉도의 생태탐방로는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처음 20, 30분 정도만 가파른 구간이 있을 뿐 이후부터는 높낮이가 크지 않은 능선길이 이어지는데요. 시야도 좋아서 탐방로 곳곳에서 바다를 볼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영흥도와 영흥대교도 눈에 들어옵니다. 대부해솔길 1코스에서 가장 멋진 곳은 구봉도 북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곶갈섬입니다. 그 이름도 정겨운 곶갈섬은 개미허리 아치교를 통해 구봉도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곶갈섬에 멋진 낙조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낙조전망대에는 석양을 가슴에 담다라는 제목의 조형물도 세워져 있습니다. 비록 역광이긴 해도 이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질 무렵에는 조형물 옆에 긴 줄이 설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곶갈섬에서 구봉도 공영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구봉도 오른쪽에 있는 바닷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평탄한 길을 걷다 보면 또 하나의 낙조 명소인 구봉이 선도를 볼 수 있는데요. 두 개의 바위, 즉 할매 바위와 하라비 바위로 이뤄진 구봉이 선도에서 종현어촌 체험마을을 지나면 금세 주차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대부해솔길 1코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과 함께합니다. 한 사람의 세계는 얼마나 복잡 다단한 모양일까요? 과거와 현재는 일상 안에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세계의 주인은 어린이의 세계를 내밀하게 들여다본 전작 우리들, 우리 집으로 어른 관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던 윤가은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영화는 씩씩하고 밝은 여고생 주인이가 전교생이 동참한 서명운동에 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말미암은 파장을 들여다봅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이 세계의 일부로 자리하며 때론 상처 입더라도 기꺼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꿈꾸는 인물, 주인이라는 해산 용기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18살, 성인으로 향하는 문턱에서 성은 중요한 관심사이자 몸으로 닥쳐오는 급변입니다. 유년기의 성장을 다뤘던 기존 연출작들과 다르게 고등학교 교실로 무대를 옮긴 윤가은 감독의 시선은 필연적인 변화를 예고하죠. 예사롭지 않은 사운드가 들려오던 암전 상태가 지나가고 등장한 첫 장면은 남자친구와 키스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교복 차림의 두 청소년이 감미롭다기보다 전투적인 태도로 얼굴을 밀착하고 있습니다. 첫 장면을 포함해 얼마간 이어지는 육체성의 포착은 영화가 주인을 소개하는 가장 처음의 방식입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몸을 던지다시피 열중하다 못해 실수로 동급생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친구들은 이미 그런 주인이 익숙해 보입니다. 시끌벅적한 복도와 교실에서 친구들과 부대끼며 깔깔대는 활기 역시 온통 주인의 것입니다. 오래 관계를 이어온 듯한 이들과 청소 봉사활동을 할 때도 남동생을 씩씩하게 진두지휘하며 어질러진 집안을 청소할 때도 궁극의 활기가 주인의 곁에 맴돌고 있습니다. 생생함, 활기차게 살아있음, 이 감각으로서

먼저 소개되는 주인공인 주인은 이후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밝혀진 이후 곱씹을수록 더 적절하게 느껴지는 세계의 주인의 인상적 진입로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젊었을 때는 도무지 그 맛을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을 전어도 그런 음식 같습니다. 예전엔 잔가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뼈째 씹어 삼키는 것도 영 어색하고 특유의 기름진 냄새가 참 낯설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전어 굽는 냄새만 맡아도 아, 가을이 왔구나 싶어지네요. 전어의 맛이 달라진 게 아니고 제 입맛이 달라진 거겠지요. 음식만 그런 게 아니고 온갖 취향과 마음가짐이 세월 따라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예전엔 몰랐던 맛을 알게 되고 못 알아들었던 말이 이해가 되고 곱게 보이지 않던 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면에서 사람을 부드럽게 펴주는 것 같지요. 이영화의 노래입니다. 멋진 주말.

0: 네, 매주 토요일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토연아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제 전어의 계절인데
1: 네.
0: 토연아 씨도 전어 좋아하십니까?
1: 뭐 너무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고 먹을 기회가 되면 먹는 정도예요. 그냥.
0: 그 냄새 네. 정말 네. 그 참기 힘들잖아요. 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몇 안 되는 냄새.
1: 네.
0: 정말 전어 굽는 네. 냄새.
1: 맞아요.
0: 참을 수가 없는데.
1: 어릴 때는 왜 저렇게 먹는지 막 이런 건 저는 안 먹었거든요.
0: 뭐 어릴 때는 뭐 뼈째 다 그냥 통째로 씹어 드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먹지 했어.
1: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 또 이게 청국장. 왜 저렇게 막 냄새 나는데 옛날엔 냄새 엄청 났잖아요.
0: 더 심했죠.
1: 무슨 맛으로 먹지? 그리고 제가 제일 또 그랬던 거 무말랭이.
0: 무말랭이요?
1: 무말랭이를 묻혀서 먹는데 저는 맛을 몰랐어요.
0: 그 식감이 어색했나 보구나. 꼬들꼬들한
1: 그러니까 거. 어릴 때는 김, 그냥 멸치
0: 뭐 달걀,
1: 이렇게 그런 거 되게 좋아했던 거 같아요.
0: 소시지.
1: 네.
0: 근데 정말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정말 그 맛을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1: 네.
0: 그때의 부모님이 되고 그때의 어르신이 돼가고 있는 거겠죠.
1: 맞아요.
0: 예. 네. 자, 오늘 만나볼 사연들 도연아 씨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서울 강북구에서 고민자님이 보내주셨어요.
0: 네.
1: 파마를 하고 왔습니다. 미용실에서 모닝펌 할인한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0: 모닝펌이 이제 아침에 가서
1: 네네.
0: 펌하는 거죠?
1: 네. 이제 가을이잖아요.
0: 아, 멋쟁이의 계절.
1: 네. 네. 머리할 때가 됐다 생각했는데 문자 받고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죠. 제가 미용실에 광고에 넘어간 걸까요?
0: 넘어간 하셨어요. 걸까요? 네. 하셨는데. 잘 넘어가잖아요. 이런 광고.
1: 근데 뭐 할인해주면 모닝펌 괜찮죠.
0: 할인도 보통 네. 뭐 20-30%가 아니라 50% 막 이렇게 써 있으면은 마음이 막 가요.
1: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하면 할인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럼 그럴 때 사실 아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요거 할인하는 때 가야지 이런 것도 가기도 하고 10번 하면 뭐 준다 그래가지고 계속 10번을 다니면 뭐 이렇게 제를 준다든가 뭐 해요. SNS
0: 한 번 뭐
1: 이런
0: 무료
1: 거.
0: 체험 무료하게 해주고.
1: 네, 뭐 그런 거. 하려고 또
0: 10 플러스 1이죠.
1: 네.
0: 좀 싸게 해준다. 공짜로 해준다. 이러면 누구나 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권태환님 콩게시판 사연인데요. 가을이 오고 있어요.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노래하고 춤추다 보면 건강해지고 행복하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베이로의 꽃보다 아름다운 너 청하셨어요. 권태관님.
1: 네.
0: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노래교실.
1: 아. 네.
0: 그 복지관 행사 소식도 간간히 전해주시는데 네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저도 이제 복지관에 공연하러 많이 이제 가고 했었는데 이 어르신들의 에너지가 장난 아니거든요.
0: 네.
1: 가면은 뭐 그냥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 너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 사실 너무너무 좋아요. 네.
0: 아니 그 평소에 그 축 처져 계시다가도
1: 네.
0: 뭐 우리 가락 나오고 노래 나오고 이러면
1: 아, 뭐 네.
0: 방방 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1: 예. 사실 호전봉이나 외톨이를 그 노래교실에서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0: 예, 예.
1: 그러면 아 내가 끝나면 내가 그 노래를 배웠어 막 이러시면서
0: 네. 네. 더 반가워하시는
1: 네.
0: 그 가수가 왔으니까
1: 네, 네. 예.
0: 아유 네, 권태관님 잠시 후에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김진애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이 친구랑 여행 간다는 거 있죠?
0: 예?
1: 네?
0: 아니, 남편이 예. 친구랑?
1: 네. 룰루랄라 신나서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어찌나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0: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 스트레스를 확 풀고 오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0: 아니, 부인한테 스트레스를 확 넘겨주고 하시네.
1: 그러니까요. 그 얼마 전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힘들어 했거든요. 기분 전환 잘 하라고 이번만 봐줘야죠. 아, 그래서.
0: 그런 사연이 또 있으셨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통 크게
1: 네.
0: 아내분께서 한번 봐주시는 거네요.
1: 아니
0: 네.
1: 그래도 그렇지. 뭐 스트레스 확 풀고 온다고 그리고 가방 막 싸면서 그래도 조금 미안함을 가지면서 그냥 아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 뭐 결혼 기념일인데 아 당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약속을 해놔서 뭐 이렇게 좀 싸면 안 될까?
0: 남자분들에게 눈치가 없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럴 때 좀 분위기 보고 기분이 아무리 그 들뜨고 그래도
1: 그러니까요.
0: 아 덜 좋은 척하면서 덤덤하게 짐을 싸야지. 다 보고 있거든요.
1: 룰루랄라
0: 예. 어쨌든 아. 그 김진애 씨의 남편분께서는 여행 잘 다녀오시고
1: 네.
0: 그 고마움 잊지 마시고 우리 김진애님 생신 때 생일 때 꼭 잊지 말고 좋은 선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아 김지애의 노래 청하셨어요. 김진애님이 얄미운 사람을 청하셨습니다.
1: 네.
0: 딱 어울리는 선곡이죠.
1: 네.
0: 자 베이로의 꽃보다 아름다운 너 그리고 김지애의 얄미운 사람.

0: 얄미운 사람 김지혜의 노래였습니다. 네. 김진혜님이 청하신 곡이었고요. 네. 앞에 들으신 곡은 권태권님의 신청곡 베이로의 꽃보다 아름다운 너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전 유성구에서 김영길님의 사연인데요. 아들만 셋인데 막내가 얼마 전에 제대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아들을 대동하고 계룡산에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밥을 싸주더라고요. 근데 좀 묵직해서 몇 줄 들었냐고 물었더니 10줄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사준 김밥이랑 과일 먹고 저희 부자들 귀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네 분이서 갔는데 네, 김밥을 10줄이나 사셨어요.
1: 10줄 엄청 많은데요.
0: 그 산에 갈 땐 힘드니까. 네. 예, 힘나 든든하게 먹고 가시라고.
1: 네. 네.
0: 아유 참.
1: 김밥 10줄 사면서 또 얼마나 힘드셨어요.
0: 아, 10줄인데요 뭘.
1: 아니 10줄도 힘들더라고요. 어. 김밥 사는 게 그 쉬울 것 같은데 보통 일이 아니던데요.
0: 저도 한번 싸봤는데 저는 이렇게 잘 안 싸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 밥도 바쁘게. 해야지 뭐 밥도 간을 또 다 맞춰야지.
0: 해야지. 초간해야지.
1: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0: 재료도 썰어야지 예쁘게.
1: 그 계란 그거는 또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0: 지단해야지.
1: 아,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게 김밥이더라고요.
0: 그렇네. 먹을 땐 참 간단한데.
1: 네. 네.
0: 그러니까 김밥값 요새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고 투정할 게 아니라
1: 네.
0: 어찌 보면 그 안에 다 들었잖아요.
1: 다 들었어요.
0: 수가.
1: 그럼요.
0: 저는 다른 게 완전 식품이 아니고 김밥이 완전 식품이 아닌가 싶기도
1: 맞아요.
0: 하거든요.
1: 네. 예.
0: 그런 정성 고맙게 생각하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아드님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니까 아주 뭐 한동안 기분 좋으시겠네요.
1: 네.
0: 김한길님.
1: 자, 이번에는 서울 도봉구에서 최현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예.
1: 며칠 전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주차장에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0: 아, 차를 못 찾아서?
1: 네. 어디에 세웠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0: 그럴 때 많죠.
1: 네. 한참 뒤에야 제가 그날 차를 안 가지고 왔다는 게 생각이
0: 얼마나
1: 났어요.
0: 얼마나 허탈했을까.
1: 네. 아침에 남편이 차를 쓰는 바람에 버스를 타고 갔던 거죠.
0: 아, 그러면 그 대중교통 타고 장 보러 가신 거예요?
1: 네네. 예. 혼자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한참 웃었습니다. 아, 요즘은 깜빡할 때마다 아우 정신아 나랑 같이 다니자 하고 혼자 말을 합니다.
0: 아이고 재밌네요.
1: 네.
0: 친구처럼.
1: 정신아. 네, 정신아.
0: 정신아. 네. 아, 자기성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1: 어, 정신.
0: 최현자님은 최정신아 이렇게.
1: 아, 그럼 난 도정신이네.
0: 도정신아. 도전정신 같네요.
1: 에이, 도정신. 예. 정신 차려. 이래야 되겠네요.
0: 마치 친구나 자매를 대하듯이.
1: 네.
0: 형제를 대하듯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괜찮네요.
0: 아, 신청곡은 전영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
1: 아니 사실 뭐 최현자님만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0: 정말 마트 가서 차 어디다 뒀는지 못 찾아가서 헤맨 적 다 있을 거고.
1: 아유 저 진짜 헤맨 적 있어요.
0: 그래서 가면은 꼭 주차하고 사진 찍어 놓잖아요. 기둥
1: 네,
0: 번호.
1: 지금은 다 사진 찍어요.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0: 예, 다 겪었을 만한 일을 또 최현자님께서 재미있게 또 풀어주셨습니다.
1: 네.
0: 충북 청주에서 왔습니다. 이순덕님. 저는 요즘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또 도연아 씨 공감이
1: 네.
0: 되시죠?
1: 네, 네.
0: 분명 뭔가 꺼내려고 네. 왔는데 뭘 가지러
1: 뭐지?
0: 왔는지 생각이 안 나는
1: 거야.
0: 거죠.
1: 네.
0: 그러면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갔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다시 갑니다. 그런데 냉장고 앞에 서면 또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냉장고하고 무슨 상담하냐고
1: 네.
0: 묻더라고요.
1: 네.
0: 저도 웃겨서 오늘 반찬 뭐 먹을지 회의 중이야 하고 받았었습니다.
1: 냉장고하고 네.
0: 아 깜빡깜빡해도 이렇게 웃고 넘길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습니다.
1: 아.
0: 하시면서 신청곡이
1: 네.
0: 백영규의 잊지는 말아야지.
1: 잊지는 말아야지.
0: 아주 센스 있는 네. 신청이에요. 네.
1: 아, 냉장고하고 무슨 상담하냐고 남편분이 더 웃기죠.
0: 반찬하고 회의 중이야.
1: 네.
0: 뭐 먹을지. 아,
1: 네.
0: 그것도 재밌네요. 예.
1: 아 정말 냉장고 앞에 가서 아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근데 뭐 두 번 이런 잊어버리진 않아요. 갔다 왔는데 아 맞다 맞다 하고 얼른 가서 가져오지만
0: 예.
1: 이게 굉장히 잦아지더라고요.
0: 그때마다 저도 집에서 혼납니다. 자꾸 전기세 나간다고 왜 자꾸 열고 닫고 하냐고 한 번에 다 해결하지.
1: 어 맞아. 그 냉장고를 열어놓고 한참 보잖아요.
0: 네.
1: TV에서 봤는데 이 전기세 줄이는 게 빨리 꺼내고 닫고.
0: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냉장고에 전기세가 줄어든다는데.
0: 많이 열지 않기. 네.
1: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0: 그러니까요.
1: 어디 있더라 하고도 한참 찾아야.
0: 이 열면은 내가 필요했던 네.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어 그러면 어, 저거 먹을까 하면서 또 딴 생각하다 보면 필요한 걸 안 꺼내고 네. 닫고 이런 네. 경우도 꽤 있고.
1: 맞아요.
0: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네.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전영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백영규의 잊지는 말아야지.

0: 네, 신청곡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전영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리고 백영규의 잊지는 말아야지. 네. 최연자님과 이순덕님 잘 들으셨나요? 자, 이번 사연 도연아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제가요?
0: 네.
1: 네.
0: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1: 네.
0: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죠.
1: 네.
0: 경기도 부천에서 이성배님 사연인데요. 아내가 요즘 저한테 옷차림을 자꾸 지적합니다.
1: 왜요?
0: 날씨가 선선해졌길래 반팔 위에 조끼를 입었더니 그러니까 반소매 티에
1: 네네네.
0: 다시 입고 나오라는 겁니다. 신발도 좀 얌전한 거 신으래요. 저는 편하면 그만이라고 했더니 아내가 내가 같이 다녀야 하니까 그렇지 하고 웃더군요. 그동안 제 옷차림이 같이 다니기에 좀 창피했나 봅니다.
1: 반팔 위에 조끼를 많이 입지 않나요?
0: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입는데요. 반소매 티, 그 기본 티 있잖아요. 네네. 라운드 티에다가 네. 조끼 같은 거 간단하게 걸치고
1: 입는데?
0: 그거 나름 패션인데.
1: 네. 예. 근데 왜 그러시지?
0: 아, 그 세대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니까.
1: 아,
0: 뭔가 좀
1: 아내분은 그게 좀
0: 예, 아니면은 그 받쳐 입은 그 밸런스가
1: 조끼가?
0: 안 맞았던가, 아, 색깔 조합이 안 맞았던가.
1: 왜 어르신들은 그냥 다 등산복 같은 그 옷 입으시잖아요.
0: 그 조끼가 패션 조끼가 에, 아니고 약간 에, 기능성 조끼라든가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
0: 그럴 땐요.
1: 네.
0: 그 부인 말씀 듣는 게 좋아요.
1: 네. 맞아요.
0: 감각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1: 다르니까
0: 뛰어나십니다.
1: 네. 네. 자, 이번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최민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얼마 전에 제 고향 홍성에 사는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 오늘 홍성 장날이래요. 점심 맛있는 거 드세요.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오빠는 아유 보내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0: 아이고.
1: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빠 돈으로 사 먹는 것보다 이 동생 민자 돈으로 사 먹으면 더 좋잖아요.
0: 아.
1: 네, 그렇게 오빠에게 5만 원을 보내고 나니
0: 예.
1: 제 마음도 참 좋았습니다. 오빠는 올해 90. 아흔이세요.
0: 고령이시네요.
1: 네, 저는 85입니다.
0: 5살 터울이셨군요.
1: 네. 이 나이에도 오빠에게 용돈을 보내드리고
0: 예.
1: 또 다음 장날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0: 아유, 그러시겠어요.
1: 네. 오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하셨어요.
0: 나훈아의 머나먼 네. 고향을 청하셨는데 최민자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1: 네.
0: 아, 오누이간의 그 정이 느껴지는
1: 그러니까요.
0: 그런 대목이었어요.
1: 저도 이 나이가 됐을 때 우리 동생이 언니 하고 뭐 이렇게 용돈 줄까요?
0: 용돈 보냈어. 밥 사 먹어. 맛있는 거 사 먹어. 할 수도 있죠. 뭐. 그렇죠?
1: 그러니까요. 또 예. 혼자 있으니까 또 저 챙기지 않을까?
0: 챙겨야겠죠. 예. 안 챙기면 배신이죠.
1: 네, 예. 지금 방송 들으니까 아마 들었을 거예요.
0: 예. 배신하지 않길 네. 바랍니다.
1: 네. 네.
0: 뭐 최민자님께서 이게 오빠를 고령의 오빠를 챙기시는 이유는
1: 네.
0: 그 장날이란 핑계로 이제 돈을 보내드린 거지만
1: 네.
0: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좀 외출도 하시고
1: 맞아요.
0: 바깥 공기 쐬시라고 네, 그런 배려 같아요. 네, 아주 훈훈한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에서 왔는데요. 인천 연수구의 안혜숙님. 저는 30년 넘게 재봉틀 앞에 앉아 일했습니다. 가방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1: 네.
0: 아이고 거기도 참
1: 네.
0: 힘드시죠.
1: 힘들죠.
0: 온종일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노래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 때쯤 들으면 좋은 노래 청합니다 하시면서 최윤아의 흔적 청하셨네요. 아, 이 노래 참
1: 그쵸.
0: 우리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1: 많이 좋아하죠.
0: 예.
1: 그리고 가방 공장이나 또 부업하는 곳은
0: 네.
1: 늘 라디오가 같이
0: 맞아요. 예, 가끔 영화에서 그런 그 장면들
1: 맞아요. 막 장면들 나오죠. 네.
0: 공장 그 옛날 일하시던 풍경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 꼭 라디오
1: 네.
0: 틀어져 있고
1: 항상 라디오를 듣고 예. 일하시거든요.
0: 그게 이제 고된 노동을 좀 이렇게 순화시킬 수 있는 위로해 주는 거죠.

0: 곱하기.
1: 맞아. 예. 예전에 제가 동네에 이렇게 반 지하에 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창문이 보이잖아요.
0: 네, 보이죠.
1: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0: 네, 최윤아의 흔적, 안혜숙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 최민자님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사연은 도연아 씨 차례입니다.
1: 네, 이번에는 유흥자님이세요.
0: 네.
1: 네, 홈페이지로 보내주셨어요.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웬일인지 한 달 넘게 소식이 없네요.
0: 아이고 걱정되시겠네. 네.
1: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셔서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0: 예.
1: 무슨 소식이라도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문자는 읽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일까요? 영희야,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함께하자. 소식 기다린다. 와. 아, 문자는 확인을 하는데.
0: 예, 예, 예. 무슨 일이
1: 연락이 없으니까.
0: 절친 사이잖아요.
1: 네.
0: 근데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알리기 힘드신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1: 사실 기쁜 일이면
0: 아니셨겠죠.
1: 상관없죠.
0: 당연하죠. 그렇죠?
1: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0: 예.
1: 이게 아주 절친이라도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아휴, 다 귀찮고.
0: 예.
1: 예. 알리고 싶지 않고.
0: 혹시 알려서 예. 친구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네, 사안일 수도 있거든요.
1: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봐도 외면하게 되고
0: 예.
1: 그런 경우 있어요.
0: 저희가 뭐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네. 기다려 보십시오. 유흥자님.
1: 네.
0: 아니면 계속 문자가 안 된다면 전화를 걸어서
1: 해야죠.
0: 통화를
1: 네.
0: 해보셔야죠. 예. 다음은 설순전님 홈페이지 사연인데요. 지난 7월 칠성날 8월 19일이 친언니의 생일이었어요.
1: 네.
0: 방송 듣다 보니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운 마음을 달래주는 방송 늘 고맙습니다. 어제는 시댁 가족 단톡방에 반가운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온 시동생 사진이었습니다. 빠졌던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시 자라서 기뻐서 사진 보낸다라는 글을 보니까 아,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싶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시댁 6남매 중 막내인데 노래도 잘하고 늘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에요. 가족 행사 있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나서던 사람이라서 아프고 난 뒤에는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가족 모두 충격이 컸지만 지금까지 잘 견뎌주고 있어 참 고맙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곧 완치될 것이라 믿어요. 힘내길 바랍니다 하면서
1: 네.
0: 도현아 씨의 노래를 그 힘내라고 응원곡으로 청하셨어요. 네. 사랑은 언제나.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가족분들이 굉장히 서로
0: 네.
1: 이해하고 네. 이런 분들은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도.
0: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단톡방 요새 많이
1: 네.
0: 하시잖아요.
1: 네.
0: 단체 톡방. 거기에서 분위기를 보면은 그 가족의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1: 네.
0: 얼마나 글이 자주 올라오고 또 서로 이렇게 호응이 좋고
1: 네.
0: 가족의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0: 상당히 설순전님 댁은 그런 것 같고.
1: 그러니까요.
0: 또 아유 참 혈액암이잖아요. 네. 백혈병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네. 이번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장병태님이 보내주셨네요. 예전에 아파트 주민이 주신 돌떡을 받고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약간의 축의금을 드렸다는 사연을 보낸 경비원입니다.
0: 아, 기억납니다.
1: 아, 예, 예, 맞아요.
0: 예, 예. 네.
1: 제가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쓰레기 분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0: 쓰레기 분류.
1: 네. 네. 그 대부분 주민들은 이 분류를 잘 하시지만 네. 몇 분은 박스 안에 플라스틱, 캔, 병 등을 숨겨서 버리세요.
0: 아이고, 아이고.
1: 아유, 그걸 볼 때마다 씁쓸합니다 하셨어요.
0: 그럼 경비원들께서 아. 하셔야 되거든요. 정리 잘해서 보내는 건데.
1: 다 이렇게 다시 네. 꺼내서.
0: 그러니까요.
1: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밑에 이렇게 넣는데 이 경비원분들은 그걸 다시 확인을 다 하시나 봐요. 그죠?
0: 왜냐면은 네. 잘 분류해서 정리해놔야 나중에 또 가져가서 또 그 잘 쓰일 테니까 신경 쓰시겠죠.
1: 맞죠. 예. 이런 거는 버리시는 분들이 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0: 그러니까 각 집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은 네. 그 뒤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줄거든요.
1: 네.
0: 일이 잘 일사천리가 될 텐데. 그래서 요새 많이 신경 쓰는 게 PET, 페트병 플라스틱이잖아요.
1: 네, 네,
0: 그거
1: 네.
0: 버릴 때 그 겉표지 있잖아요. 비닐로 되어 있는 거.
1: 그
0: 뜯어서 버려야 되잖아.
1: 버려야 돼요.
0: 그것도 분류 배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번 쭉 찢어서 버리면 되는데.
1: 네, 그러니까요. 네,
0: 그건 비닐로, 이거는 네. 플라스틱으로.
1: 네.
0: 자, 이번엔 전남 순천에서 왔습니다. 오복순님,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1: 어떤 일이요?
0: 아들 생일을 그냥 지나친 겁니다. 본인께서.
1: 아드님.
0: 제가 반찬 가게를 하는데 요즘 좀 바쁘긴 했거든요.
1: 네.
0: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네요 하면서 네. 김혜연의 유일한 사람 청하셨습니다.
1: 아니 그럴 수 있죠. 뭐 바쁘게. 반찬 가게 하시면 반찬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만드시고 막 한다 하더라고요. 엄청 손이 많이 가는 게 또 이 장사거든요.
0: 이 반찬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1: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0: 또 고루 잘 하셔야 돼요. 음식.
1: 네.
0: 그러니까.
1: 아유,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죠.
0: 아들 생일은 넘어가도 돼요.
1: 네.
0: 부부끼리만 잘 챙기면 됩니다.
1: 네. 예.
0: 자, 그러면은 장병태님이 청하셨던 장하다 내 인생 포함해서 신청곡 세 곡 쭉 들어볼게요.
1: 네.
0: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그리고 장원의 장하다 내 인생, 김혜연의 유일한 사람.

0: 네, 세 분의 신청곡 함께했습니다.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장훈의 장하다 내 인생, 김혜연의 유일한 사람. 자, 오늘 마지막 사연 한 분인데요. 네. 김기동님, 매일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홈페이지에서 오늘은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선곡표 확인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을 듣습니다. 제가 아는 노래 청합니다 하시면서 네. 명곡헌의 주유천하라는 곡 청하셨거든요. 자,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저희는 네. 인사드려야겠네요. 네. 도연아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어른이 되면 관계가 쉬워질 줄 알았는데. 성유미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경험하고 느껴야 할 감정을 계속 이해하려고만 하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같은 괴로움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화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치료에서는 감정이 포함된 통찰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직접 느끼며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통찰은 감정을 머리로 이해할 때와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숨이 잘 안 쉬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감정을 다루어내야 관계와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AI와 대화하다 보면 지식화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AI의 탁월한 정리 덕분에 내면에서 떠오른 감정이 이내 간명한 설명으로 바뀌고 그 감정의 카테고리도 정해집니다. 이건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이런 감정은 흔히 무엇무엇 때문에 생깁니다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명쾌한 설명을 듣고 나면 그 감정을 다 해결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작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요동치다 가라앉는 경험은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교원 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충같이 느껴져 라는 말을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원 씨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며 곱씹는 대신 AI가 깔끔하게 지식화해준 답을 보고 그 감정을 이해했다고 여기며 덮어버린다면 그 통찰은 교원 씨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AI가 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감정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관계에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동시에 AI가 보여준 틀에 매몰되어 그 주위만 뱅뱅 돌게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AI와의 대화가 어느 쪽으로

0: 어디로 향할지는 결국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AI를 발판 삼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AI가 만들어주는 안전한 공간 안에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지금 무엇이 무서운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무서움을 다른 사람 앞에서도 꺼내볼 수 있을까요?
1: 자, 스탠바이, 큐!
2: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0: 2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관계를 만든다. 6장 타인의 부탁을 어디까지 들어주어야 할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 초등학교 때 짝꿍과 한 책상을 나누어 쓰면서 아웅다웅했던 기억이 있나요? 나무로 된 책상의 경계선을 긋고 여기 넘어오면 다 내 거야 하며 눈을 부라렸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내 영역 밖으로 상대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경계는 그것보다 한 단계 앞선 차원의 문제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내 것과 네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치 책상을 반으로 갈라 내 책상과 내 책상을 구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인지 아니면 상대의 감정에 그저 반응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경계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선을 그으려고 해도 금세 흐려집니다. 내 것과 내 것이 이미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너랑은 여기까지야 하고 관계를 끊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내 것과 내 것이 분명해야만 우리는 관계 안에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의 이면에 숨은 심리. 현우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든 달려오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맡길 일이 생기면 친구들은 현우 씨부터 찾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며 해결 방법까지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농담처럼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현우 씨도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들의 사건 사고에 늘 함께하다 보니 현우 씨는 외로움을 느낄 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 씨는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사는 현우 씨는 입원 서류를 작성하다가 보호자란을 마주하고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친구가 그렇게 많은데 선뜻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탁하기도 전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먼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현우 씨는 결국 친구들 대신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뒤늦게 병문 안으로 온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왜 우리한테 진작 연락 안 했어?

0: 현우 씨는 그 말들을 모두 웃어넘기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같은 상황이 닥쳐도 침대를 빙 둘러싼 수많은 친구들 중 누구에게도 쉽게 연락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현우 씨는 병원에 있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 곁에 있었는데 정작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누구일까? 며칠을 고민해도 뚜렷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현우 씨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은 잘 들어주면서 정작 자신은 무엇도 부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받았다고 느끼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이것저것을 해주고 더 필요한 것은 없나?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렇게 내가 해준 것과 받은 것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그 저울이 마음속에서 완벽한 평형을 이룰 때만 겨우 도움을 요청하죠.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늘 자신을 의심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대개 양쪽 모두의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틀렸나 보다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에 여러 번 놓이면서 터득한 생존 전략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이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도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착취합니다. 이렇게 긴장과 불편이 익숙해진 사람은 비슷한 관계를 계속 반복합니다. 에너지를 바닥까지 긁어모아 상대에게 희생하는 그 고통 속에서만 자신의 진짜 쓸모를 확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공허한 마음으로 태어내 집에 돌아온 현우 씨는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배달시킨 죽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의아해하면서 집어든 봉투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 지수 씨의 것이었습니다.
1: 현우야, 수술 후유증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안에 내가 요즘 먹는 영양제도 넣었어. 그거 먹고 나서 왠지 좀 더 쌩쌩해진 느낌이야. 너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0: 현우 씨는 지수 씨의 쪽지를 읽고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어색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지수한테 이런 면도 있었나?
0: 이는 그동안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현우 씨에게는 내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에너지도 감정도 늘 타인을 위해 먼저 쓰였으니까요. 앞서 말했듯 경계는 내 공간에서 타인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현우 씨는 지수 씨의 쪽지를 받고 나서야 처음으로 내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돌봄을 받을 자격도 도움을 요청할 자격도 모두 원래 현우 씨의 것이었습니다. 이후 현우 씨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많았던 친구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받아들였던 부탁도 거절해 보았습니다.
2: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0: 친구들은 처음에 조금 당황하는 듯했습니다. 늘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던 현우 씨가 갑자기 거리를 두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내 모두가 현우 씨의 달라진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부탁을 하고 현우 씨가 거절하면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 것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만이 상대의 것도 온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일은 내 영역에서 상대방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내 감정을 덧씌우지 않는 연습. 그런가 하면 상대방의 행동에 내 감정을 덧씌워 나와 타인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선 현우 씨 사례와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경계 세우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약속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지혜 씨는 어느 날 동창 모임에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리 연락을 했겠지만 그날은 그럴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약속 장소에 들어서는데 평소에도 날카로운 말을 자주 했던 친구 원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3: 너 어떻게 나보다 더 늦을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면서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0: 몇몇 친구들이 농담으로 넘기려는 듯 웃음을 지어보았지만 싸늘하게 식은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마냥 머쓱해하며 의자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습니다. 그때 지혜 씨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친구 유진 씨가 지혜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4: 지혜, 네가 연락도 없이 늦어서 순간 걱정했어.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5: 50줄! 차대! 100줄!
6: 살았다.
7: 역시 최고의 클랩.
0: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건 역시 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희 씨는 상대의 행동을 자신의 기준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덜 바빠 보이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을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동창 모임에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것이 고작인 원희 씨는 지혜 씨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정확히 모름에도 자신의 기준에서만 상대를 바라본 것입니다. 반면 유진 씨는 상대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먼저 열어둡니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친구를 할 일 없이 기다리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그 친구의 상황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원희 씨의 반응에는 두 가지 심리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연관적 사고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자신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지혜 씨가 늦은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원희 씨는 그것을 곧장 나를 무시해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이 되면 관계가 쉬워질 줄 알았는데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성유미 작가는 대한민국에 단 37명뿐인 국제정신분석가이자 20년 경력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정신과 전문의로 일했는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돕고자 로아 정신분석 클리닉 원장으로 많은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진료실과 상담실 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 감정이 아니라고 말할 때, 선생님, 항우울제 대신 시를 처방해 주세요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신소윤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임진평 고이은 장편 소설 풍진동 시네마 천국 11번째

0: 하루는 극장주에게 이메일로 매월 말 매출 관련 자료를 보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능력 부족을 들키는 것 같아 부끄러웠고, 또 이렇게 매달 손해를 봐도 되나 싶었지만 극장주는 적자 경영과 관련한 어떤 압박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항상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칭찬과 격려를 잊지 않았다. 그래도 극장 운영을 혼자서 책임지는 하루로서는 공익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매달 손해를 보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는 게 마음 편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정부 관련 지원 사업도 열심히 내고 또 팬데믹이 지나간 후부터는 나름 극장 홍보에도 열을 올렸지만 이미 OTT로 눈을 돌린 관객들을 변두리 동네 극장으로 다시 불러 모으기가 쉬울 리는 없었다.
1: 무슨 일 있어요?
0: 영원히 물었다. 하루는 매일 아침 출근길 폴란드 세탁소에 들러 영원과 아침 인사를 나눈다. 보통은 30초에서 1분 사이인데 그날은 특별히 3분쯤 대화를 나눴다.
1: 아니요, 아니 무슨 일까진 아니고요. 그냥.
0: 영원은 그럴 때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준다. 그러면 결국 하루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게 된다.
1: 극장 말이에요. 이렇게 매달 적자를 봐도 되나 싶어서요.
0: 하루의 말에 얕은 한숨이 섞였다.
2: 적자가 꼭 적자가 아닐 수도 있죠.
1: 그게 무슨 뜻이에요?
2: 세상엔 돈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
0: 영호는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다. 영호는 좀처럼 표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자주 있는 일이 아닌 건 또 있었다. 영호는 세탁소를 찾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존댓말을 쓴다. 5살 아이에게도 80 먹은 노인에게도 똑같다. 그런데 하루에게는 조금 전처럼

0: 가끔 뒷말을 잘라 존대도 아니고 하대도 아닌 애매한 말투를 보일 때가 많아졌다.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뭐라고 하겠지만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세탁소를 하는 영원에게는 엄청난 변화라고 보는 게 맞았다. 하루는 영원히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영원은 지식이라 불러도 좋을 것들은 물론이고 지식과는 다른 차원의 암 그 자체에도 능통했다. 하루는 짧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매일 영원을 보면서 자연스레 알게 됐다. 무엇보다 그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가장 많이 알게 됐고 그가 사람보다 동물과 더 잘 소통한다는 것도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였다. 특히 영원은 길고양이들과 잘 통했다. 거의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도 좋았다. 하지만 하루는 정작 어쩌다 그가 세탁소를 하게 됐는지를 포함해 사소한 개인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따지고 보면 영원의 입장에서 하루도 마찬가지였다. 하루는 그날 영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극장 매니저가 된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자주 생각했다. 그래서 하루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잠깐이라도 들러 영원과 짧은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았다. 물론 퇴근길에 들러 세탁소 안을 채우고 있는 음악을 귀동냥하듯 듣다 가는 것도 좋았다. 영원은 하루에게 섬 같은 사람이었다. 잠시 들러 쉬었다가는 외딴 섬.
1: 오기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0: 돌아보니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활기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니나 다를까 경수다. 경수는 하루를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1: 어? 하루님도 계셨네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0: 하루는 경수가 참 일관된 사람이라 생각했다. 대뜸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니. 대체 그게 왜 궁금할까? 하루에게 경수는 좋은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친해지기는 어려운 사람에 속했다. 하루는 서둘러 세탁소를 나서면서 앞으로 경수가 120cm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같은 시각, 폴란드 세탁소에서 거리상으로 27km 떨어진 한 고등학교에서는 또 한 명의 하루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3년 연속 임용고시에 도전 중이다. 하루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핸드폰을 반납하기에 앞서 어플을 켜고 오늘의 띠별 운세를 찾아봤다.
2: 귀인이 찾아온다.
0: 하루는 자기 손으로 찾아봐 놓고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3: 전국의 수많은 같은 띠 동갑내기들에게 오늘 다 귀인이 찾아온다고?
0: 하루는 어플을 끄고 시험이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의 대상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라도 자신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 바람을 들어줬으면 싶었다. 그래서 빌었다. 시험도 붙고 또 기왕이면 첫사랑과도 다시 조우할 수 있게 해달라고.

0: 결과적으로 하루에게 경수는 귀인이었다. 동네 프로 백수인 경수로 인해 은하극장은 개관 4년차 드디어 흑자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루는 종종 은하극장이 아니었으면 자신이 걸어갔을 길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1: 엄마의 기대대로 잘 나가는 의사가 됐을까?
0: 그랬을 수도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엄마가 원한 대로 되었다면 행복하지 않았을 거란 건 쉽게 상상이 됐다. 무엇보다 하루는 사람들의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게 힘겨웠다.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게 일이라는 점에서 의사는 분명 숭고한 직업이지만 하루는 그게 자신의 소명은 아니라고 여겼다. 무엇보다 모든 걸 다 잃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엄마가 인생 막판에 하나뿐인 아들을 의사로 만들려 한 것도 그 직업이 가진 고결함 때문은 아니었기에 더더욱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다. 결국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변두리 작은 극장의 관리자가 된 지금의 자신이 하루는 훨씬 마음에 들었다. 변변한 친구도 가족도 없지만 매일 대면해야 할 직장 상사도 없는 마치 무인도의 등대지기 같은 처지가 자신에게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하루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 공기가 뭔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변화였다. 하루는 극장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동시에 그들과는 온전한 사회적 거리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대학 1학년 때 사회학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교수는 수업 중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쭉 훑어보더니 나란히 앉은 남녀 학생을 가리켜 말했다.
2: 너희 사귀는 사이지?
0: 교수의 말은 맞았다. 그들은 실제로 과에서 유명한 CC였다. 사실 그걸 맞춘 게 대단한 통찰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었다. 교수가 아니라 누가 봐도 그들은 사귀는 사이였다. 둘이지만 거의 하나의 몸처럼 보였으니까. 교수는 에드워드 홀이란 사람의 이론을 빌려 말했다. 사람들 간의 거리는 네 가지로 나뉘는데 가족이나 연인처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는 45cm, 친구 등 아는 사람과의 개인적 거리는 45cm에서 120cm 사이, 그리고 120cm에서 3.6m는 사무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적 거리, 그리고 그 너머는 공적 거리로 정의했다. 하루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후로는 그동안 예외 없이 모든 사람과의 거리를 120cm 이상으로 설정하고 잘 유지해왔다. 다만 얼마 전 세탁소 사장님과 120cm 안쪽에서 마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스스로 조금 놀랐다. 가족 아닌 이가 그 거리 안으로 들어오고도 인식을 못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에겐 유일하게 영원만이 개인적 거리 내에 있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경수 씨가 그보다 더 가까이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자신을 동네 프로 백수라고 소개한 경수 씨 말이다.
3: 하루 씨, 외롭죠?
0: 하루는 누군가가 설령 외로워 보인다고 해서 대뜸 외롭냐고 물어보는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일테면 하루 역시 길 건너 폴란드 세탁소 주인인 영원을 볼 때마다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사무치게 느끼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도 사장님 외로우시죠? 라고 물어본 적도 또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건 하루가 생각하는 120cm 밖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경수가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왔을 때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멋쩍은 표정만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수는 하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눈치가 없거나 혹은 집요했다.
3: 하루님도 그 영화

0: 당연히 하루도 봤다. 영화의 배경은 9.11 테러 후의 미국 뉴욕. 아담 샌들러가 연기한 극중 찰리는 테러로 가족을 모두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 그는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걸었다. 왜 안 그러겠는가? 경수가 헤드폰을 목에 걸고 나오는 아담 샌들러라고 한 건 헤드폰이 외부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오브제로 쓰였기 때문이다. 영화 제목은 더 후의 노래, 러브 레인 오어 미에서 따온 것으로 극중 찰리가 영화에서 자주 듣는 노래였다. 만약 하루가 그렇게 그 영화의 정보를 줄줄이 늘어놓았다면 경수는 분명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하루가 아직 허락하지 않은 친밀한 거리 안으로 훅 치고 들어왔을 거다. 하루는 복싱은 거리 싸움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내 주먹이 닿을 수 있는 거리를 먼저 확보하는 선수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하루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승부로 이해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누구든 상대의 주먹에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1: 아니요, 기억 안 나요. 안 봤거든요, 그 영화.
0: 하루는 일단 경수의 주먹에 닿을 수 있는 거리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싫어서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경수는 은하극장 같은 소규모 동네 극장도 자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 경수는 내심 영화 광이라 자부해온 하루도 놀랄 만큼 엄청난 영화 마니아였고 다방면에 재주가 많았다. 경수는 백수를 자처했지만 사실 동네에서 그보다 더 바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지금 은하극장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은하레터의 디자인과 소개글을 쓰고 있는 건 물론이고 은하극장을 동네 사람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영화 모임 은사모의 회장이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는 극장 건너편에 자리한 폴란드 세탁소 일을 도우며 기부활동을 하고 문 닫을 위기에 처한 동네 횟집의 마케터로 나서더니 6개월도 안 돼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맛집으로 소문나게 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어찌 보면 변두리 동네 백수로 살기에는 아까운 인재였다. 그러다 보니 타인에 대해 지극히 관심이 없는 하루조차 경수에게만큼은 왜 그렇게 사는지 한 번쯤 물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했다. 물론 그렇다고 실제로 묻지는 않았다. 그건 경수가 하루에게 대뜸 외롭지 않냐고 묻는 게 불편한 것과 같은 종류의 대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에 경수에게는 궁금한 걸 물어볼 필요가 애초에 없었다. 묻지 않아도 스스로 줄줄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2: 아, 난 그 영화에서 아담 샌들러가 보여준 연기가 외로운 남자 캐릭터 중 고트라고 봐요. 안 봤으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0: 경수는 그쯤하고 물러났다. 하루는 본 영화를 안 봤다고 거짓말한 게 괜히 마음에 찔려 뒤돌아가는 경수를 향해 평소와 달리 제법 큰 소리로 외쳤다.
3: 경수님, 그럼 다음 은사모 상영회 때 봬요.
0: 경수가 가고 하루는 사무실 책상에 앉았다. 혼자가 되자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다. 소설 극장 임진평 고이은 장편 소설 풍진동 시네마 천국 자음과 모음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유인선.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인의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13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황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이 끼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동해남부 바깥 먼바다에서 한때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앞바다. 선해지 북서풍 3에서 6m로 물겠습니다. 오전 흐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선해지 북서풍 오전 4에서 7m, 오후 4에서 8m로 물겠습니다. 오전 흐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남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 북동 내지 동풍, 오후 오전 북 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 내지 동풍 5에서 8m로 물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은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안쪽 먼바다 맑겠고 바깥 먼바다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5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6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북동 내지 동풍, 오후 북 내지 북동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북동 내지 동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오전 6에서 10m, 오후 7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7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 내지 북동풍, 오후 남 내지 남서풍 2에서 7m로 물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8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오전 남 내지 남서풍, 오후 북 내지 북동풍 4에서 8m로 물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북 내지 북동풍 3에서 8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8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북 내지 북동풍 5에서 9m로 물겠고 바깥 먼바다에서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8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8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남서 내지 서풍 3에서 8m로 물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먼바다에서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9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북동 내지 동풍 4에서 9m로 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9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북 내지 북동풍 7에서 12m로 물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북동 내지 동풍 7에서 12m로 물겠고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북동 내지 동풍 8에서 13m로 물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롭스크. 남동 2m, 1016헥토파스칼 10.2도. 대치, 북서 2m, 1019헥토파스칼 13.2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9m, 1019헥토파스칼 19.2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람 없고 1018헥토파스칼 14.2도. 청진, 북서 1m, 1018헥토파스칼 15도.
김책 바라먹고 1019헥토파스칼 16.8도 시니즈 바라먹고 1019헥토파스칼 19.7도 원산 남서 2m 1019헥토파스칼 17.9도 평양 북동 1m 1019헥토파스칼 19.6도 해주 동풍 1m 1019헥토파스칼 19.6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서풍 2m 1018헥토파스칼 18.2도 백령도 동풍 1m 1018헥토파스칼 19.6도 강릉 서풍 2m 1018헥토파스칼 18.2도 동해 남서 2m 1019헥토파스칼 18.5도 서울 북동 2m 1019헥토파스칼 19도 인천 바라먹고 1019헥토파스칼 20.5도 울릉도와 독도 남서 1m 1019헥토파스칼 21.7도 서산 바라먹고 1019헥토파스칼 18.2도 울진 서풍 2m 1019헥토파스칼 18.2도 포항 남서 2m 1019헥토파스칼 19.9도 군산 바라먹고 1020헥토파스칼 17.7도 부산 북동 2m 1018헥토파스칼 23.4도 통영 북동 2m 1018헥토파스칼 21.7도 목포 남동 2m 1019헥토파스칼 20.8도 여수 북동 1m 1019헥토파스칼 22.3도 제주 남동 2m 1018헥토파스칼 22.5도 서귀포 북동 2m 1019헥토파스칼 21.7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서 3m 1022헥토파스칼 18.4도 삿포로 남동 1m 1023헥토파스칼 17.3도 네무로 남풍 2m 1023헥토파스칼 16.7도 아오모리 바라먹고 1022헥토파스칼 16.7도 센다이 북서 1m 1023헥토파스칼 19.1도 와지마 남서 2m 1020헥토파스칼 19.1도 도쿄 북동 1m 1022헥토파스칼 20.6도 사이고 북동 2m 1019헥토파스칼 25도 마쓰에 남동 1m 1018헥토파스칼 24.4도 오사케 남서 1m 1019헥토파스칼 26.7도 이즈하라 바라모쿠 1018헥토파스칼 24.5도 후쿠오카 남서 1m 1018헥토파스칼 25.6도 가고시마 북동 3m 1017헥토파스칼 27.2도 나즈 남동 2m 1016헥토파스칼 27.4도 나하 동풍 4m 1015헥토파스칼 28도 이시가카섬 북동 2m 1014헥토파스칼 27.7도 지치지마 동풍 3m 1015헥토파스칼 28.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동보 잔금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장 질환의 위험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도 내시경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검사인 거죠. 용종이 발견되면 떼어내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종은 내시경으로 볼 때도 조금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조직 검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대장 내시경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 대가 없이 전하는 사랑의 실천이죠.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김건모 박광현의 함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암의 시작은 무심히 넘기는 용종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합니다. 모든 용종이 암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에 소홀하면 문제될 수 있는 용종의 위험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대장 내시경 검사가 대장암 예방을 위한 방법이라면 또 초기 대장암 발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박진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가 중요하다고 교수님들은 늘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내시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세요?
1: 네,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네,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0: 네.
1: 그러나 아직도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힘들기도 하고 검사 과정 자체도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받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은 것 같습니다.
0: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률이 늘고 있잖아요. 그럼 내시경 검사를 통한 초기 대장암 발견이 증가한 걸까요?
1: 네,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사실 조기 대장암, 진행성 대장암 모두 증가한 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많이 증가하게 된 주 원인은 네. 조기 대장암, 초기에 대장암이 증가한 이런 부분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0: 네.
1: 이 때문에 대장암의 발생률 자체는 좀 많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네. 이와 비교했을 때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0: 이 대장암이 서구화된 식습관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또 그렇게 식사와 관련한 지적도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육식 위주의 식단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1: 일부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사실 가공육 그리고 적색육 이렇게는 위험 인자일 수가 있겠고
0: 네.
1: 닭고기와 생선 같은 백색육은 아직까지는 연관이 없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햄이나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은 확실한 위험 인자로 평가가 되어 있고 따라서 가능한 먹지 않는 것이 좋겠고 적색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양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조리된 고기를 300g에서 350g 이하 주 3회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0: 네.
1: 사실 저희 그 정도 이상 먹지 않는 환자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적색육을 적당히 먹는 것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따라서 이보다는 가공육은 가능한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적색육은 적당하게 그리고 식이섬유가 포함된
0: 네.
1: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뭐 가공육과 약간의 적색육 지적을 하셨는데요.
1: 네.
0: 대장암의 원인으로 이런 식습관뿐 아니라 이제 가족력이라든지 음주, 흡연 그리고 나이도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50세 미만의 가족 중에서
0: 네.
1: 대장암이 생겼던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이른 시기에 대장 내시경을 해볼 것을 권고를 드리게 되고요.
0: 네.
1: 이외에도 음주나 흡연 그리고 고령이 대장암의 위험 인자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0: 요즘은 뭐 비교적 젊은 층의 대장암 발생률도 높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생활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1: 네. 비만 인구가 확실히 좀 많아졌고요.
0: 네.
1: 그리고 가공육이 포함된 육식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술이나 담배와 같은 다양한 원인이 위험 인자로 지적이 됩니다.
0: 네.
1: 따라서 식이섬유가 충분히 포함된 균형 잡힌 식습관 해주시는 것 중요하겠고
0: 네.
1: 체중관리, 운동, 금주, 금연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 앞서 가족력이 있으면 좀 이른 시기에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대장 내시경 검진을 시작해야 하는 나이 또 검진 주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진 시작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많던데요.
1: 네, 아직까지는 대장암 국가검진 같은 경우에는
0: 네.
1: 5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에서 먼저 대변 검사를 통해서 대변에서 혈이 섞여 나오는 자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네. 자멸 반응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 대장 내시경을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장암 국가검진이 이제 대장 내시경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곧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회사 검진이라든가 개인 검진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나이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45세 미만의 젊은 대장암 발생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검진 나이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검진의 경우에는 이제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국가사업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중요해서 아직까지 검진 시작 나이를 일괄적으로 낮추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검진 혹은 회사 검진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 45세 전에는 한 번 정도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기도 합니다.
0: 용종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용종을 떼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1: 사실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보지 않은 첫 대장 내시경 시에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전에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 제거 경험이 있는 분한테서도 대장암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0: 근데 내시경 중에 용종이 발견된다고 해서 모두가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모든 용종이 암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용종은 아니기 때문에 용종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해도 대장암이 되었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요. 또한 대장 내시경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대장암이나 큰 용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 적은 환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용종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용종이 암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다거나 혹은 제거한 용종이 있다라고 해서 추후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0: 선종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는데요. 선종은 뭘 말하나요?
1: 대장 선종이란 대장암이 되기 전 단계의 작은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선종이 암이 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가 암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발견했을 때 제거를 해주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0: 아무래도 선종의 크기가 클수록 암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1cm를 기준으로 잡게 되고 이 기준으로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0: 그런데 내시경에서는 일단 용종이 보이면 모두 제거하긴 하잖아요. 그럼 제거한 모든 용종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0: 건가요?
1: 네, 대장내시경 시에 용종이 보이는 경우 실 거의 모두 제거를 합니다만 직장이나 하부 S자 결장이라 해서 끝부분에 아주 전형적인 암으로 가지 않는 과형성 용종이라는 것이 보일 경우에는 제거를 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0: 네.
1: 이는 이제 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없는 용종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부분의 용종은 제거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거한 모든 용종에 대해서는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0: 그런데 유난히 용종이 잘 생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거한 자리에 또 생겼다는 말도 하던데 그런가요?
1: 확실히 위험인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시마다 용종이 관찰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냥 체질적으로 잘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으실 것을 권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제거한 자리에 또 생기기보다는 다른 부분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제거한 자리에 재발하는 국소 재발의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0: 그럼 조직 검사에서 암이 의심되면 추가적으로 다른 검사들도 하는 건가요?
1: 전이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술 혹은 항암호흡요법 이런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CT 검사나 PET-CT라 그래서 전신을 평가하는 이런 검사 등을 통해서 전신 전이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 전이가 되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보통 주변 림프절로의 전이가 흔하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간 혹은 폐 같은 곳에도 전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격 전이, 좀 떨어져서 생기는 전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0: 그럼 대장암은 다른 암과 비교할 때 전이된 경우에도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1: 네. 간이나 폐. 제가 잘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단독 전이라고 해서 일부 하나 두 개 정도 제거 이제 전이가 있고 이럴 경우에 수술을 시행한 후에 간 기능이 보존될 수 있고 폐 기능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정도의 전이라면 다발성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크게 되겠고 이 이후에 항암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0: 아무래도 대장암 수술이나 항암이나 또 방사선과 같은 치료를 받은 분들은요. 생활 습관을 좀 돌아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겠어요.
1: 네. 만일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인자,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 비만, 가공유, 그리고 식이섬유 부족 이런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개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환자에서 위험인자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본인의 잘못이라고 자책을 하시거나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정기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주기를 좀 더 짧게 자주 받나요? 1년에 한 번이라든지요?
1: 네, 보통 이제 수술한 환자는 외과에서 관리를 하시기는 합니다만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 동안에는 1년 주기로는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용종이 발견되었던 분들은 더 자주 하게 되는 건가요?
1: 대장 용종의 이제 개수라던가 저희가 조직검사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1년 정도, 짧게 보면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개 이상의 선종을 제거한 경우에 저희가 1년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용종을 제거할 때 저희가 이제 분할절제라고 해서 한 번에 제거가 안 되고 나뉘어서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워낙 크거나 조금 이제 제거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안쪽으로 받으시는 걸 권고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암이라던가 좀 여러 개를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1년보다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0: 네. 용종을 제거하면 일단 대장암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1: 사실 대부분이긴 하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간암이라고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을 잘 받으시는 경우에 그 중간에 발생하는 나는 이제 주기를 잘 맞춰서 받았지만 그 중간에 발생하게 되는 암도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아주 작거나 납작하거나 장전결이 좋지 않아서 놓쳐졌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암에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주 빠르게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암도 있거든요. 그러할

0: 경우에는 제가 반복적으로 했을 때도 암을 완전히 예방한다. 100%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1: 네.
0: 사실 90에서 95% 이상의 좀 많은 비율에 있어서는 암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용종 크기가 큰 건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0: 아주 큰 경우에는 사실 뭐 4cm, 5cm 이상인데도 암이 아닌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큰 용종이라든가 대장암 가능성이 조금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큰 용종의 정의 자체를 저희는 1cm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1cm 이상의 용종, 선종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큰 이렇게 1cm 이상의 다시 대장 용종이 생기거나 혹은 좀 조직학적 형태가 좋지 않은 혹은 대장암이 생기기가 좋은 환자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한 3년 정도 안쪽으로는 대장내시경을 한번 시행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 보통 내시경 중에 용종을 떼어내는 건데요. 내시경 검사로는 떼내기 어려운 크기도 있을까요?
0: 사실은 이제 대장 내시경 커도 저희 제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큰 용종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쪽에 암세포가 숨어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육안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이제 조직학적인 검사를 했을 때 특성상 우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암일 것 같다. 심지어 암세포가 조금 안쪽으로 침윤이 된 좀 깊은 암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거를 하지 않고 조직검사만 하고 수술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다만 크기 자체로 제거를 한다 못한다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크기가 클 경우에는 저희가 제거를 하고 나서 거기가 이제 딱지 반은 변화라는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은 딱지가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흉터 변화가 장에도 남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흉터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장 있는 부분이 달라붙으면서 그러면서 추후에 이제 그 장의 내강이 좁아져서 변을 보는데 지장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한 7, 8cm 이상, 10cm 이상의 커다란, 정말 커다란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우리가 반응 변화라는 것이 생기면서 실제로 장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제거 자체는 되겠지만 수술을 한다거나 혹은 추후에 풍선 확장술과 같은 추가적인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1: 용종이 한두 개가 아니라 다섯 개 이상으로 떼어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특히 식습관을 좀 살펴야 될까요?
0: 저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저희가 막 할 때마다 세네 개, 뭐 네다섯 개 이상 제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분들께서 더 궁금해서 여쭤보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식습관, 생활습관, 그러니까 음주, 흡연, 비만, 가공류, 그다음에 식이섬유 부족한 식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여쭤보게 되고요. 그리고 가족력까지도 여쭤보게 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아직 현대의학으로 제가 뭐 100개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0개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특히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가족성 뭐 선종증이라 해서 유전이 되는 질환 혹은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전성 질환에 대해서 뭐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100% 우리가 뭐 다 감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좋지 않은 식습관, 생활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하나하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으시고 다만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놓치지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잘 받아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 뭐 용종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결장암이나 직장암의 위험을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0: 위치에 따라서 사실 짐작을 할 수는 없겠고요. 크기도 크기만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겠고 저희가 내시경상 봤을 때 이제 그 혈관의 패턴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이제 점막 위쪽에 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저희가 모양을 보고

0: 아, 이 환자는 이건 제거하면 아닐 거야, 아, 아닐 거야를 네.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크다고 하면 당연히 조금 나쁜 선종에 좀 진행된 패턴이 숨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겠고 조기 대장암이 숨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크기나 위치만으로 암일 겁니다. 암이 아닐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섣부르고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대장암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검사죠.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박진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 기증으로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삶을 마무리한 분들의 얘기를 접하게 됩니다. 감동적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마음도 들고 나도 사후 장기 기증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방법이라든지 이후 절차나 기증을 희망하는 데 있어서 제한은 없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던데요. 3시간에 한 명씩 장기 이식 대기자가 새롭게 생깁니다. 1일 평균 8.5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합니다. 한 명의 기증이 9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합니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네. 근데 기증자는 그만큼 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54,789명입니다. 네. 반면에 미사 장기기증자는 연간 397명이어서요. 둘 사이에 굉장히 격차가 크다는 것을

0: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요. 한 해에 한 3천여 명 정도가 이식 대기 중에 사망을 하니까요. 하루 예. 평균 한 8번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1: 그럼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희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0: 네, 좀 낮은 편이고요. 2024년 기준으로 장기 및 조직 기증 희망자가 268만 명인데요. 국민의 한 5% 정도 되는 셈이죠. 네, 미국이 56%고요. 영국이 42%니까 여기에 비하면 참여자가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고무적인 것은요.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이제 장기 기증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장기 기증, 그다음에 조직 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한다는 분이 각각 56%, 4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등록에 참여한 분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볼 때는 마음속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다들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이제 방법을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제 꺼려지시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참 다행인데요.
0: 네.
1: 특히 뇌사자 장기 기증률에서 또 차이가 많이 크다고 하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인구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1: 네.
0: 100만 명당 몇 명이 기증하시는지를 사용하는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100만 명당 7.7명이고요.
1: 네.
0: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나라가 두 나라인데 스페인하고 미국입니다. 스페인이 54명 정도 되고요. 미국이 50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6배 이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차이가 큰데요.
0: 네. 근데
1: 인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이거는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실천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 걸까요?
0: 제 생각엔 두 가지 모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장기 기증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시는데요. 막상 이제 자신이나 가족의 문제로 다가오면은 두렵거나 이제 부담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뇌사나 식물 상태로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요새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장기 기증을 하면은 장례를 못 치르는 거 아니냐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또 기증 희망 등록만 하면은 가족 동의하고 상관없이 기증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1: 그런 만큼 장기 기증에 대한 정보나 방법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장기 기증의 의미부터 알려주시죠.
0: 장기 기증은 건강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장기 부전으로, 그러니까 장기가 망가져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서요. 자신의 장기나 조직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1: 그럼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분들이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할 텐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뭔가요?
0: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요. 장기 기증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좋은 일이면 함께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는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기증이 어떤 식으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혹시 우리 가족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없는 건가, 뭐 이런 이제 궁금한 점들을 많이 질문하시고요. 그 외에도 기증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는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 건가, 그다음에 가족 동의는 필요한가요? 저는 혼자 사는데 동의해줄 가족이 없어,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어떤 장기 기증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십니다.
1: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이런 등록 절차를 마친 분들이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서는 하루 평균 어느 정도인가요?
0: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한 해 동안 저희 본부를 통해서만 하신 분이 2만 5천 명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니까 약 한 60명쯤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종교기관이나 뭐 기업, 학교, 뭐 지역축제 같은데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본부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쉽게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장기 기증에 관한 보도나 이번에 또 건강 365에서도 이제 장기 기증을 주제로 다뤄주시는데요. 이런 그 기사나 보도를 들으시고 또 사연을 접하신 다음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1: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0: 장기 기증은 그 일단 생존 시에는 장기 기증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하시는 거고요. 희망 등록에 참여하신 분이 실제로 이제 기증 상황이 되실 거 아니세요?
1: 네.
0: 기증 상황이 되시면은 본인은 연락하실 수가 없잖아요.

0: 계실 텐데 그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1: 네.
0: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식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의 가족이나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등록을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대체적으로 등록을 마친 다음에는요. 되게 어려운 일인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등록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했다.
1: 아.
0: 또 이 기회에 가족들하고 또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1: 네. 많은 부분들을 느끼시고 또 뜻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요.
0: 네.
1: 뭐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뿐 아니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도 있고요.
0: 네네.
1: 온라인뿐 아니라 방문해서 등록할 수 있는 곳들이 있지 않나요?
0: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 기관 외에도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있거든요.
1: 네.
0: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 기관에 신청을 원하시면은 뭐 홈페이지나 모바일, 우편, 팩스, 전화 다 활용하실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1588-1589로 문의를 하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혹시 서울에 사시는 분은 저희가 충정로 5호선 역사 안에 서울시 장기기증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게 관련하는 곳에서 희망 등록을 하면 자료가 하나로 모여지는 건가요?
0: 네. 등록 기간이 저희 우리나라가 한 400여 곳이 되는데요. 등록 기간에서 접수한 희망 등록 정보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국가 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통합해서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 기관에 이렇게 중복해서 등록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본인이 등록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은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홈페이지 가시면은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등록하셨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우선은 희망 등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요.
0: 네.
1: 장기 기증 희망 등록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0: 네. 기본적인 이제 인적 정보들을 작성하고요.
1: 네.
0: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들이 들어가고요.
1: 네.
0: 가장 중요한 이제 기증 형태가 있는데요. 기증 형태는 이제 뇌사시 장기 기증, 뭐 사후 안구 기증, 인체 조직 기증 가운데서 이제 희망하시는 기증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2007년부터는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셨어요. 그래서 신청서 안에 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라고 체크를 해주시면은 재발급을 받으실 때 장기 조직 기증이라고 인쇄된 운전면허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 또 서약서를 쓴 후에 생각이 달라져서 취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언제든 가능한가요?
0: 물론입니다. 우리 법으로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이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고요. 뭐 저희 그 등록한 기간에 얘기하셔도 되시고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통해서 이제 취소 신청을 하셔도 되시고요. 취소하신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희망 등록이 강제력이나 이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나눔에 대해서 이제 내 생각이 어떤지를 밝혀드는 이제 의사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뭐 생각이 달라지면 언제든 취소 가능하고요. 그럼 또 전체 취소가 아니라 희망 등록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0: 물론입니다. 주소나 이제 전화번호가 바뀌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바뀌시면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기증을 희망하시는 항목이 과거에는 안구 기증만 원하셨는데 이제 뭐 뇌사 기증도 하고 싶으시고 인체 조직 기증도 하고 싶으시면 다 변경하실 수 있고요. 또 운전면허증 표시를 과거에는 못 하셨는데 이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변경하실 수 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셨어요. 저희 본부 홈페이지나 이제 저희 등록자의 경우에는요. 아니면 이제 다른 기관의 등록자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혹시 이제 온라인으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가까운 보건소 같은 등록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이렇게 해서 희망 등록은 본인 의지가 반영이 되지만요.
0: 네.
1: 또 실제 기증 절차에 들어갈 때는 가족 동의가 필요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생전에 아무리 희망 등록을 했더라도요. 실제 기증 시점에서는 선순위 유가족 한 명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가족의 순서를 보면은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비속인 자녀, 직계 존속인 부모, 이제 형제 자매의 순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1: 그럼 그때 가족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

0: 기증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네, 경우도 맞습니다. 많은지 궁금한데요.
1: 네, 가족 동의가 없으면 실제 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통계인데요. 네. 2025년에 뇌사 장기 기증이 가능한 환자가 1,518명이었는데요. 네. 이분들 중에 28%, 427명만 가족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72%는 가족 동의를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가족이 반대해서 장기 기증이 어려운 경우예요. 네, 왜 그러냐면요. 고인의 기증 의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결정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해요. 또 큰 부담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이제 고인이 자신의 뜻을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 두었으면 이제 가족들이 그 뜻을 존중해서 결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신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뇌사 추정자 55명 중에 26명, 그러니까 47%가 가족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등록자 중에서는 28%만 동의하셨는데 네. 등록자 중에서는 47%가 동의하셨으니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0: 네. 일단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요. 1인 네. 가구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 호적상으로 네. 가족이 전혀 없으면 사실 가족 동의하실 분이 없으면 네. 현행법으로는 기증이 어렵습니다.
0: 아, 어렵군요.
1: 네네. 아. 사촌인의 친족까지는 네. 동의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웬만하면 사촌인의 친족은 다 있으셔서 네. 동의가 가능하신데 그 경우도 아닌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현행법으로는 기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등록서를 작성하면 뭐 증명할 네. 수 있는 카드라든지 스티커가 발급이 되나요?
1: 네,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희망 등록을 마치시면은 그 장기 기증 희망 등록증을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장기 기증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있는 스티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희망 등록증은 크기가 작은가요? 뭐 지니고 다닐 수도 있는지 네.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1: 네. 그 일반적인 뭐 신용카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신용카드 형태로 기증 희망 등록증이 발급이 되고 인쇄된 등록증이 발급이 되고요. 어느 기관에 다 등록을 하셨어도 똑같은 이미지의 등록증입니다. 그 등록 기관의 이름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지갑에 넣어 다닐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분실하시면은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하시면 재발급도 해드립니다.
0: 운전면허증에도 표시를 해준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할 때 미리 말하면 네네. 표시를 해주는 건가요?
1: 아, 예, 맞습니다. 신분증은 아직 아니,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증은 아직 아니고요. 예. 운전면허증이나 뭐 선원증 이런 데에는 가능한데요. 예. 운전면허증을 이제 신규로 발급할 때 혹은 이제 재발급 갱신할 때 장기 조직 기증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전산 반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제 저희 기관에 등록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보내고 거기서 또 경찰청으로 보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려서 만약에 그런 걸 원하시면 좀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또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도 합니다. 네. 나이가 80이 가까운데 등록을 네. 해도 되는지 혹시 네. 나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어떨까요?
1: 많이 있습니다. 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뭐 나는 눈이 안 좋은데 나 기증 못하는 거 아니냐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뭐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희망 등록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기증 희망 등록 상태 상 그 등록은 기증 희망 등록은 상한 연령이 없습니다.
0: 아, 네.
1: 예, 그래서 80세 전후에 고령자도 자신의 뜻에 따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희망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게 기증의 가능성까지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기증 상황이 됐을 때는 장기나 조직을 이제 그 기증 시점에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장기가 기능은 하는지 또 감염된 건 아닌지 의료진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기증이 결정됩니다.
0: 네. 상한 연령은 없지만 그 네. 건강 상태를 좀 본다고 하셨는데요. 네네네. 제 주변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오래전에 했는데 네. 현재 암 투병 중이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장기 기증도 불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1: 네. 오래전 드라마인데요. 네. 그 장밋빛 인생이라고 고 최진실 씨가 주연했던 드라마인데요. 네. 그때 그 최진실 씨가 암이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각막을 기증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암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꼭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실제 기증 상황에서는 암의 종류, 뭐 진행 정도, 그다음에 어디에 전이가 됐는지, 뭐 기증하려는 장기나 조직이 어떤지를 의료진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암이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0: 그럼 마음이 있어도 기증에 불가능한 제한들도 있습니까?
1: 그러니까 기증 상황 보통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장기는 이제 기증이 어려우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기증 상황에서 기능이 안 되는 장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마음이 있더라도 네. 그 마음을 지켜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증 이식을 받으실 분이 그 장기를 통해서 네.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이 되는 장기만 기증이 되는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도 기증이 네. 불가능한 제한들도 있고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네요.
1: 네네네.
0: 감염 위험은 뭘 말하나요?
1: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비형 간염이나 이제 이런 전염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른 분한테 이식이 됐을 때 네. 그분도 이제 그 감염병에 또 노출될 수 있으시니까 네.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감염병이 있는 분들은 이제 기증이 안 되는 것으로 하는 거죠.
0: 그럼 또 류마티스 질환으로 면역 네네. 억제제를 오래 복용한 분들은 어떤가요?
1: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등록 상황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실제 기증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되고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실제 기증 상황에서 의사들이 이제 그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종합적으로 기증자의 컨디션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 이제 기증 의사를 밝히시고 고인이 기증 의사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예. 기증 상황에 또 적합한 기증자의 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미리 어떤 경우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0: 네. 참 한 명의 기증이 아홉 명의 생명을 살릴 수 네. 있다고 하잖아요. 이식이 네. 가능한 장기를 말하는 거죠?
1: 맞습니다. 보통은 그 아홉 장기를 다 기증하기는 어려우세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면은 최대 9명에게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 사실 이제 폐 둘, 그다음에 신장 둘, 그다음에 각막 둘, 췌장, 간장, 심장에서 9가지 장기인데요. 네.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는 뇌사 상태가 된 직후에 바로 기증을 결정하시기가 어렵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신장은 뛰고 있어요. 신장은 뛰고 있기 때문에 혈색은 있는데 가족들이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분 같은데 의사는 뇌사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그걸 결정하셔야 돼서 초기에는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세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장기가 손상이 돼서 평균적으로는 한 네 분에게 기증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세요. 보통은요. 아홉 명에게 기증하는 경우는 거의 초반에 기증을 결정하신 경우죠.
0: 장기 기증의 형태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장기 기증의 형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뇌사시 장기 기증이 있고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서 유가족이 결정하시면 장기를 기증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사후에 안구를 기증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잘 사시다가 이제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신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인체 조직을 기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 뼈, 심장, 판막 등을 이제 혈관 등을 기증하실 수 있는 기증이고요. 역시 사후입니다. 그다음에 생존 시에 장기 기증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말씀 주신 사후 각막 기증을 비롯해서 조직 기증도 네. 그렇고요.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1: 네.
0: 이런 장기 기증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0: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김동엽 이사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숱한 밤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아 너를 포기해야 하나 나를 포기해야 하나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13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먼저 기상실황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남권 해안 일부 지역은 날이 흐린 곳도 있습니다. 여튼 안개 낀 곳이 많고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200에서 600m의 안개가 낀 곳도 있습니다. 5시 현재 기온 봉화 12.4도, 부산 22.7도로 전국이 12도에서 23도의 분포입니다. 평년과 비슷하고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높은 곳이 많습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 수도권, 강원도, 충남 서부 지역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는 제주 산지에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10mm고 그 밖에 제주도 지역은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권 남부, 충북, 전북 동부, 전남권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낀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31도의 분포가 예상입니다. 당분간 내륙지방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전문적으로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강원 영동지방은 내일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내일 낮 기온 서울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모레는 동해 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15도, 전국은 12도에서 21도, 모레 낮 기온 서울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가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전국이 가끔 구름 많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오전 흐린 가운데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인천, 수원 25도, 파주 24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오전까지 흐리겠고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철원, 춘천 24도, 대관령 19도, 강릉은 25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충남 북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흐리고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세종 27도, 대전 28도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가끔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은 전주, 목포 28도, 광주 30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창원 30도, 부산, 울산 29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가끔 구름 많겠고 산지에서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온 곳 있고 그 밖의 지역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낮 최고 27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가끔 구름 많겠고 낮 기온 26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오전까지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4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8.6도, 습도 73%, 일출 시각 6시 12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잠금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

위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재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라며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을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대법관까지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사법부 장악 야욕을 당장 거두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 사람을 재청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헌법 어디에 있나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재청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각 12일 X에 이란에 대한 봉쇄 작전을 재개한 이후 지난 60일 동안 중부사령부 병력은 이란에 드나들려던 상선 100척의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의 허가 없이 봉쇄선을 통과한 선박은 한 척도 없다며 미군 병사들은 이 임무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위해 일본에 있던 핵 추진 항공 모함 조지 워싱턴 함을 중동 아라비아해로 이동 배치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락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우디의 동서 송유관 가동을 중단시킨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한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57살 장모 씨가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헬기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경서 삼거리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11톤 덤프트럭이 신호대기를 하던 앞차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덤프트럭과 차량이 부딪힌 충격으로 차들이 연속으로 밀리면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 모두 10대가 부딪히는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현지 시각 12일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사랑은 배우 전도연, 조인성, 설경구 등이 출연했으며 다큐멘터리 감독이 해고 노동자 부부의 삶을 카메라로 담으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키 감독의 우먼 언노운에 돌아갔습니다. 우먼 언노운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군 병사와 연인관계였다는 과거를 숨긴 젊은 여성 마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4명이 숨지고 약 60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X에 지난밤 러시아의 공습으로 10개 지역이 피해를 봤다며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테러 공격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 페름 지역 등지의 화학기업 두 곳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들이 이달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해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한때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 불과 몇 년 사이에 기업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법률, 의료, 회계 같은 전문 영역까지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는데요.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AI를 도입하면 경쟁력이 생길까라는 기대와 함께 우리의 조직과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대신하는 시대, 중소기업은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해야 하고 또 구성원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요? 오늘은 그 핵심을 다룬 강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8월 21일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AI 대전환 시대를 열다 세미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강연 제목은 AI 특이점 시대,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 변화와 필요 역량인데요. 연사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상윤 교수입니다. 한국 디지털 경제 연구소 소속으로 한국 AI 리터러시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고요. 김상윤 교수는 AI 비즈니스와 조직 혁신을 전문으로 연구해 온 분으로 최근 AI 시대 인간 증명이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시대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전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AI 활용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좀 불리한 여건일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을까요?
1: 네, 김상윤 교수는 먼저 이 AI의 성능은 4년 동안 100배가 좋아졌고 사용 비용은 100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하면서 지능의 가격 붕괴 시대가 됐고 이제 지능은 수돗물처럼 흘러나오는 시대가 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구분을 짚었는데요. 개인이 AI를 잘 쓰는 것과 조직 전체의 경쟁력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겁니다. 네. AI로 생산성을 높이다 보면 정작 구성원 개개인 의 역량과 지식이 쌓이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5년, 10년 뒤에 쌓여야 할 경험이 사람이 아닌 AI에만 쌓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건데요. 김 교수는 강연에서 핵심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AI를 도입해놓고 기존 업무 방식을 그대로 둔다면 AI 성능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네. AI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즉 워크플로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대체 불가한 인간의 역량으로는 또 맥락의 주권을 꼽았는데요. 이 문제를 정의하고 AI가 만들어낸 결과를 검토하고 책임지는 능력, AI가 만든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리터러시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AI에게 지능을 외주하되 지식 습득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0: 네. 그럼 AI 특이점 시대,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 변화와 필요 역량이란 주제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상윤 교수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우리 중소기업에 AI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의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가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 여러분 일상에서 AI 많이 쓰고 계시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 혹은 일상의 어떤 활동을 하실 때 AI에 몇 퍼센트 의존하고 계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 20%?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로 뭔가를 고민하고 사고하고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이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합니까? AI에게 맡깁니까? 두 번째 질문은 AI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바로 지금 2026년 현재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바로 지능 외주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업무상에서도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AI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업계에서는 AGI, 소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 일반 지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AI가 더 잘해내는 그 수준이 이제 3년 내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미래를 급진적으로 보는 인물들은요, 이미 AGI 왔다. 근데 인간들이 이 AGI 수준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여러분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에게 대답 못할 질문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얘가 너무 문제가 어려워서 저는 잘 못 풀겠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이게 힘드네요. 이런 답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 일상에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상에는 아마 이런 경험들이 없으실 겁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미 지식 수준 혹은 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AI의 지점들이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만 남은 것이죠. 사실 이러한 변화와 수용은 저희 학교 현장에서 제일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AI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쓰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앞에서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AI 음성인식을 켜놓고 앞에 교수가 하는 얘기가 맞냐 틀렸냐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제 더 이상은 교수가 지식의 최고 전달자가 아니죠. AI가 더 훨씬 더 훌륭한 지식과 맞춤화된 지식들을 제공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 교수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육이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 부작용들도 생깁니다. 요즘 학생들이요, 리포트를 AI로 써와요. 100명 중에 뭐 거의 99명 혹은 100명 전체가 다 AI를 돌려서 답을 만들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학생들의 성적을 채점하면은 보통 이렇게 정규 분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튀어 올라간 지점은 피크 지점은 80점, 85점 수준에 다 몰려 있어요. 반대로 95점, 100점짜리 리포트는 제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지능의 외주화를 통해서 AI에게 모든 지식을 의존하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비판적으로 지식을 수용합니다. AI 판단을 수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해야 될 역할, 고민, 사고 혹은 탐구의 활동들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는 매우 큰 부작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지금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면요,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의 집단입니다. 결국 AI를 쓰든 뭐를 쓰든 간에 생산성을 높이고 매출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지향점이죠. 결국 AI를 가지고 업무 성과를 만들고 효용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조직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인간 구성원들에게, 조직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어떤 영향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남겨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직의 차원에서는, 기업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 성과를 더 높일지에 대한 고민들에 치중해 있지만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역량에 대해서는 아마 5년 후, 10년 후 이것이 부작용으로서 축적된 지식이나 내 역량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또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 개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경쟁력은 다른 차원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AGI 시대 혹은 지능 외주화의 시대, 우리는 이제 3년 동안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기술에 대한 얘기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 속에서 어떤 영향을 갖춰야 할지 내용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요즘 AGI라는 용어가 흔하게 쓰이는데요. 저는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더 즐겨 씁니다. 세상의 변화가 증폭하는 지점이죠. 기술의 영향력이 급성장하는 지점이죠. 바로 여러 영역에서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는 지점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AI 업계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 역사가 한 70년 정도 됐는데요. 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서비스를 통제하고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AI 역사상 최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미토스5라는 모델에 외국인 사용 접속을 중단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모델이 너무나 성능이 막강하다 보니까 해킹 집단에 이것이 활용돼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여기겠다라는 판단하에 이 엔트로피라는 민간 기업의 특정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이 뉴스를 본 여러 국가들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유럽연합의 기술위원회 한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유럽 각 국가에 미국 AI 의존도를 점검해야 한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 AI 의존도가 높아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각국의 중요한 플랫폼들 혹은 안보기술, 금융시스템, 미국 AI 의존도를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AI가 특정 기술 분야가 아니라 국가 안보이자 국가 자산의 영역에까지도 지금 확대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토스 AI의 기술 성능 수준은 실제로 여러 테스트 결과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는 지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보안연구소에서는 해킹 능력을 테스트하는 32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32단계를 통과한 인간 해커는 S급 해커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미토스5가 어느 정도 해킹 능력을 보여줬느냐? 미토스는 10번의 시도 중에 3번 만에 32단계를 완결해버렸고요. 10번 시도 평균적으로 22단계까지 도달하는 이런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인간 해커와 비교하자면은 S급, A급에 해당되는 해킹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해킹 능력뿐만이 아닙니다. 기초과학, 신약 개발, 법률, 의료, 회계 모든 인간 영역의 전문 분야의 AI 능력은 인간을 넘어서는 지점들에 도달하고 있고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영역에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이 참 재밌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앱사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AI를 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거대 제약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2020년 상장된 이 업체에 수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거대 제약사들이 야 너네 AI 가지고 우리 항암제 개발 같이 할까? 지금 여러 건의 항암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류가 원하는 인간 모든 세상이 원하는 우리 장수 건강한 삶에 대해서 AI가 관여하기 시작할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획기적인 특이점의 시대가 2030년대 기대되는 지점이 바로 의료 제약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특이점들을 하나 둘 우리가 마주하다 보니까 이제는 과연 인간의 역할이 남아나겠느냐? AI 기본소득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냐?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고 에이전틱 AI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고 과연 우리가 인간에게 남겨둬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급격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기관들이 이 세상 인간의 모든 직업 혹은 업종에 대해서 AI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느냐를 실험하고 검증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다양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엔트로픽이 발표한 전 세계 직업과 AI 영향력에 관련된 보고서의 분석 결과인데요. 예를 들면 법률 분야 보실까요? 거의 끝 지점에 와 있죠. 90%까지 변호사 판사 역할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20% 대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 대체가 가능한데 이 업종에서 사람들이,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도에 따라서 지금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AI에게 모든 영역을 대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의 사회를, 내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선택이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GI라고 하는 거, 인간의 능력치를 AI가 월등히 뛰어넘는 지점, 많은 전문가들이 더 이상 AGI가 오냐 안 오냐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3년 후에 오느냐, 5년 후에 오느냐, 아니면 일론 머스크처럼 지금 이미 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는 2030년을 지목하고 있어요. 이제 한 3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3년 후에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은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끙끙대고 일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AI에게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우리 업종에서 가장 훌륭한 AI를 잘 선택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시키고 내가 AI와 어떻게 협업하느냐에 대한 고민이자 역량의 향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께 주어진 3년간의 골든타임에서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많은 직업군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AI 툴을 쓰지 않는 개발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50명의 개발자를 투입해서 개발하던 게임 프로젝트를 5명, 10명의 인간만 투입되고 나머지는 AI가 개발합니다. 교육도 근본적인 철학과 내용 컨텐츠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단순히 개발자, 컨텐츠 디렉터 혹은 뭐 창작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자라는 직업, 너무나 유망한 직업이고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자 직업 뭐가 있습니까? 회계사, 변호사, 판사, 세무사, 의사 이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들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빠르게 AI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미 2024년경부터 AI는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해버렸어요. 인간 평균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버립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될 계제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AI가 월등한 수준으로 시험, 답 찾는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직업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회계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25년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1250명 탄생했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합격한 지 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 중에 수백 명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우리 공인 회계사는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대형 회계 법인에 들어가서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대형 회계 법인들이 수습 회계사를 뽑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뽑아서 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예로 변호사는 어떨까요? 미국의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변호사 업계, 법률 분야는요, 지금 대형 로펌들이 AI 도입에 아주 경쟁적입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미국의 대형 로펌의 50%가 AI 툴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들이 AI를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즘의 AI는 우리가 범용 AI라고 하죠.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을 하고 있죠. 인간의 언어를 거의 통달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책 쓰고 글 쓰고 보고서 쓰고 뭐 그림 그리고까지도 창작 활동을 합니다. 변호사들이 가장 빈번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글 쓰는 작업을 AI가 대신해 주죠. 뭐 초안 작성이라든지 분석글, 보고서, 계약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그럼 좀 부침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회계사들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디부터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변호사들을 도와주던 사무 보조 인력들이 해고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미국에 이렇게 10% 해고 비율이 통계로 잡히기 시작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AI가 하는 역할을 이 사무보조인력 혹은 보조연구원들이 변호사 밑에서 이것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AI가 이들을 대체해버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법률 분야의 AI 도입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도 의사는 좀 낫지 않을까요?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의대를 지금 진학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괜찮습니까? 사실 의료업계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또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AI 기술 도입이 뭐 아주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뭐 이런 위험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속도가 조금 뒤처질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하버드 의대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응급실 의사가 부족해서 한번 응급실 대란을 겪은 적이 있죠. 미국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하버드 의대는 응급실 의사 역할을 AI한테 시켜보면 어떨까? 이걸 실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응급실 환자들을 대할 때 의사들이 되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의식불명의 상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환자에 대해서 뭔가 자료를 수집해서 뭔가 이걸 물어봐서 뭔가 찍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의사조차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하버드 되는 정도의 의사 수준도요, 응급 환자 진료 진단 정확도가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AI는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67% 나왔습니다. 물론 아주 큰 격차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응급 환자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17%는 높다고? 우리 AI에게 진단 받을게. 혹은 AI 결과를 좀 참고해 주세요. 이거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버드 의대는 이 리포트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의료업계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특히 응급실 환자들을 대하는 이 영역은 매우 우리가 아주 귀중하고 매우 어떤 크리티컬하게 다뤄야 되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도 AI의 활용 영역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3자 진료 모델을 제안한다. 환자가 정점에 있고 인간 의사와 AI 의사가 함께 연합해서 그것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의료업계도 이런 변화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쭉 말씀드리는 이 관점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예측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AI 성능 발전 속도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이유는 자본력입니다. 거대 자본이 투입되고 있고 기술은 그것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가 증폭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ChatGPT 사용한 지 벌써 4년 됐거든요. 여러분 삶이 좀 변하셨습니까? 이 지난 4년 동안 AI의 성능은 100배 정도 좋아졌습니다. 놀랍죠? 근데 재밌는 것은 똑같은 기간 동안 AI를 쓰는 비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비용은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걸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곱해보면은 성능은 100배, 비용은 100분의 1, 효용이 만 배 좋아진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AI 좀 쓸라 치면은 너무 토큰 비용이 비싸다, 추가 비용 결제하는 거 부담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4년 전에 AI한테 질문하던 것과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건 난이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요? 더 어려운 일을 시키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더 많은 효용을 얻기 때문에 인간 두 명, 세 명 써서 해야 될 일을 AI로 단번에 돌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의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비용적 효율, 소위 가성비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시대를 지능의 가격 붕괴 시대, 지능이 수돗물처럼 흘러나오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돗물 트는 거, 물론 물 틀어놓고 출근하고 집에 오면 물이 아깝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만큼 우리가 수도꼭지를 적당히 틀어서 충분한 양의 물을 받아서 활용하면 훨씬 더 큰 혜택과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AI의 지식, 지능,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인간의 능력과 비유했을 때 훨씬 더 가성비 높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지능의 가격 붕괴의 시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AI로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실 교수도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제가 10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과연 대학은 그대로 존재할까? 이런 좀 원초적인 질문들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AI를 쓰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저희 학교에서 대학원생들과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활동에 AI를 매우 적극적으로 쓰다 보니까 한 달에 구독료만 십수만 원을 쓰고 있고요. 추가적인 토큰 비용도 수십만 원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사실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준에 비하면은 비할 바가 안 되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제가 2주마다 언론사 컬럼을 하나 쓰는 게 있는데요. 제 컬럼의 초안은 ChatGPT가 작성해 줍니다. ChatGPT의 제 개인 컬럼 작성 프로젝트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컬럼 작성의 중요한 룰들을 세팅해 놨어요. 야, 너 이거 글 작성해 줄 때 요거는 지켜줘. 요것도 확인해 줘. 요것도 맞춰 줘. 이런 내용들이죠. 출처, 참고 문헌, 혹은 분량, 혹은 내용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기본 베이스 룰을 지침으로 알려줍니다. 소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AI를 여러분들이 잘 쓰는 것에 구조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설명을, 어떤 목적을, 어떤 내용을 AI에게 집어 넣어줘야 좋은 답이 나올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알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ChatGPT가 저의 컬럼 초안을 작성해 줍니다. 물론 최소한 인간의 역할은 해야죠. 제가 컬럼 아이디어는 평상시에 좀 구상했던 걸로 이번 주

이런 내용으로 써야지 제가 기승전결되는 문장으로 챗GPT에 설명을 하죠. 얘는 아주 깔끔한 초안을 작성해 줍니다. 자, 초안 작성 이후가 본격적인 저와 AI의 협업이 시작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걸 티키타카 과정이라고 하는데 AI가 작성해 준 결과를 그대로 제가 언론사에다가 제출해버리면은 학부생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80점짜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제 글로 만들어야죠. 저도 바쁜 와중에 뭐 일부 요청에 급하게 답하다 보면 AI에게 질문해가지고 답을 긁어서 내는 적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고 나면요, 저한테 남는 게 없어요. 제가 토론 자리에 가서 그 내용을 상기시켜서 얘기하려 치면은 소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AI에게 지능을 외주하되 우리가 이 지식에 대한 습득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챗GPT와 티키타카를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참고 문헌 혹은 팩트체크 중요하죠. 제 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또 다른 AI에게 검증을 시킵니다. 바로 클로드가 저의 검증의 도구이죠. 챗GPT가 작성해준 내용들을 출처의 팩트체크, 그리고 내용의 검증, 그리고 표현의 간결성들을 클로드에게 수정 보완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한번 보고 제가 한번 티키타카하고 클로드에게 마지막 검증을 시키면 챗GPT, 저, 클로드 3자의 협업의 컬럼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거에 5시간, 6시간 걸리던 이 작업을 1시간 이내로 끝을 냅니다. 저에게는 4시간의 여유 시간이 생긴 셈이죠. 그렇지만 컬럼의 퀄리티는 더 좋습니다. 제가 요즘 물도하고 있는 것은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겁니다. 요즘 개발자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우리 일반인들도 코딩을 할 줄 몰라도, 프로그램 랭귀지를 전혀 몰라도 챗봇도 만들고 앱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느냐? AI에게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챗봇,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인터페이스적으로 잘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우리가 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매우 쉬운 용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를 쓰기 때문이죠. 결국 제가 원하는 기능을 AI에게 잘 설명해서 코드를 짜달라고 했더니 수백 줄의 코드를 짜줘요.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는 툴에다가 붙여넣으면은 그 제가 원하는 요구사항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이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AI에게 지난 24시간 동안 있었던 AI 관련된 뉴스나 보고서를 정리해서 이메일로 받습니다. 뉴스레터 챗봇이죠.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제가 선택한 AI가 정리한 그 내용들을 AI에게 또 브리핑을 시켜요. 그럼 출근하는 중에, 운전하는 중에 저는 오늘 하루 습득해야 될 지식이나 보고서 결과들을 학습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죠. 이처럼 컬럼, 보고서 혹은 이런 뉴스 정리, 뭐 여러 다양한 영역의 연구 활동들을 AI에게 의존하고 AI와 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있습니다. AI에 비해서 제가 너무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AI에게 좀 더 많은 일을 시키면, 좀 더 훌륭하게 지시를 하면, AI가 만들어준 결과물들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터치하고 쳐내고 토론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 제 수준에서 느끼는 것은 5년 전에 저에 비해서 연구 능력이 한 2배 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AI의 힘을 입은 결과이죠. 그렇지만 제 한계를 반대로 또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빨리 쳐내고 좀 더 빨리 대응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AI를 많이 쓰는, 적극적으로 쓰는 파워 유저들 사이에서 똑같은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안드레 카파스라고 하는 오픈 AI 공동 창립자이자 지금 엔트로픽의 CTO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 상당히 팬층이 두텁습니다. 이분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AI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쓰면 쓸수록 내가 병목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시하고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검증하고 활용하고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거기 항상 미약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AI의 지능을, 우리보다 앞서 있는 지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는 뭘 지켜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해야 될까?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훈련하고 역량을 키우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과 AI 협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26년 현재

설정을 하고 이 업무의 목표는 뭐고 그리고 아웃풋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목요일까지 듀데이트를 설정할게. 그러면 수요일까지 초안 작성을 좀 해줄래? 이렇게 업무의 맥락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혹은 데이터 접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여하면 얘는 이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업무를 딱 게시를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서브 에이전트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거 좀 찾아줘. 너는 이거 좀 자료 좀 만들어줘. 너는 이 부서에 요청해서 이거 좀 소통해줘. 각자 업무를 수행해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취합을 하고 취합된 결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면은 인간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3년 내로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쓰게 되신다면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업무가 10%가 30%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역량은 뭡니까? AI에게 지시를 잘하는 것, AI가 만들어준 결과물들을 잘 검토하는 것, 확인하는 것, 승인하는 것, 권한을 부여하는 것, 최종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이런 업무들로 여러분들의 역량들이 요구가 될 겁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그 어떤 업종보다도 앞서 제가 법률 분야, 뭐 변호사들의 역할 혹은 또 이런 로펌의 여러 기능들이 AI 도입을 되게 적극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뭐 대부분의 큰 조직들은 내부의 법무팀이라는 조직이 존재합니다. 내부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우리 기업의 법률적인 검토를 담당을 하죠. 이들의 업무를 인간 변호사가 했을 때와 AI 에이전트가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변호사 몇 명이서 우리 기업의 지난 분기에 몇 건의 계약서들을 법리적 검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계약서를 일단 검토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법률 조항들을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추출하고 법률적인 분석을 하고 그것의 시사점을 얻어서 경영진에 보고하는 역할을 과정을 진행을 하겠죠. 자, 이런 정도의 업무라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계약서가 한 하나당 20, 30장 정도 되고 계약서가 5건, 10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정말 일 잘하는 변호사라도 혼자 하려면 며칠을 잡고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에이전트에게 한번 시켜봤습니다. 클로드 코워크를 이용했고요. 자, 시간을 몇 분 만에 끝냈을까요? 네, 이 업무를 17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인간 변호사라면은 며칠이 걸렸어야 될 일 아닙니까? 인간 변호사와 AI 간의 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이것을 비판하고 대묻고 토론하고 추가 분석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보고서에 담느냐, 이게 이제 인간의 역량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러한 에이전틱 AI의 변화는 지금 IT 공급자들, 공급 산업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변화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스포칼립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스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말하죠. 어포칼립스라는 단어는 대재앙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럼 소프트웨어 대재앙 어떤 얘기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소프트웨어들이 에이전트에 먹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디지털 시대,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디지털 시대에는 디자인하려면 디자인 도구를 쓰고 문서 작업하려면 문서 작업 도구를 쓰고 데이터 분석하려면 데이터 분석 도구를 썼지 않습니까? 각 업종별로 구체적인 태스크 단위로 도구들이 출시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AI는요, 이거의 상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디자인, 기획, 보고서 작업, 데이터 분석을 그냥 AI에게 소통해서 지시를 하면은 얘가 그 기능들을 다 끌어와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에이전틱 AI 시대의 AI 에이전트의 역할이고 이것을 업계에서는 상당한 거대한 바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이걸 가져다가 이제 우리 내부 업무에 적용하는 시도, 검토,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마트의 경우에는 유통업 특성상 마진율이 되게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공급사들과 가격 협상을 하는 거예요. 수량 협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물품 몇 개 납품해 주세요. 가격은 10% 디스카운트 안 될까요? 이런 협상력이나 분석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매 담당자의 역량이 월마트의 이익과 직결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AI로 한번 대체해볼까 시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구매 담당자의 분석 과정과 결과를 학습시켰더니 75% 확률로 인간 담당자보다

더 뛰어난 가격 협상을 AI가 해버린 거예요. 월마트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간 쓸 필요 없겠네? 이런 판단을 조만간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최소한 AI와 협업하라라고 지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BMW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전 세계에 850명의 인간 구매 담당자 역할을 AI 에이전트로 대체 시도를 했더니 프로세스의 80%를 AI가 자율 처리하고 있고요. 인간은 언제 개입하느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편차가 발생했을 때만 담당자가 개입해서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실험 중에 있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업무를 바꿨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실험을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춘다라면은 이제 본격적인 일하는 방식이 변화나 업무 대체가 일어나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AI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와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의 하느냐, 이것이 우리 모든 조직에게 앞으로 향후 2, 3년간 요구되고 매우 도전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몇 년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요. 이 세상 모든 조직이 저 무슨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공공기관조차도 우리 AI 도입했어요. 우리 실무자들 챗GPT 쓰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AI를 도입하고 AI를 활용한다는 그 자체로는 전혀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한 베이스라인이 됐습니다. 요걸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베이스라인에 서서 한 발짝 큰 걸음을 내디디려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근본적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변화와 근본적 변화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변화는요, 여러분이 업무에 챗GPT 쓰시죠? 그냥 변화예요. 각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 변화는요, AI를 도입했을 때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지? 우리 조직 구조를 AI 기반으로, AI 파워드 오가니제이션으로 어떻게 진화시키지? 그렇다면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은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지? 그럼 우리 성과 보상, 동기부여, 혹은 향후에 새롭게 채용할 신규 채용자들은 어떤 역량을 요구하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인간 질서로 만들어놨던 다양한 영역들을 AI 기반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이 바로 근본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글로벌 탑 기업들도 이 근본적 변화를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합니다. 가트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략 15% 정도 기업만이 근본적 변화를 지금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5%에 해당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기업이 제약사 모더나입니다. 우리가 모더나 하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사실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된 기업이죠. 백신 기업인데요. 이 모더나가 AI 도입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전 세계 인간 직원 수가 6,000명 정도 되는데요. 벌써 AI 에이전트를 3,000개를 쓰고 있어요. AI와 인간 비율이 2:1까지 지금 육박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1까지 맞추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들은 하이브리드 팀이라고 그들의 일하는 방식을 부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속해 있는 조직에 일하는 방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인간이 중심입니까? AI가 중심입니까? 당연히 인간 중심 아닙니까? 그죠? 조직을 세분화해 놓은 그 기준도 회계팀에서는 회계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획팀에서는 기획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죠. 인간의 역량으로 조직 구조를 효율화하고 제약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AI 입장에서는 회계팀의 데이터와 기획팀의 데이터와 기술팀의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것이 인간을 AI와 같은 선상에서 보기 시작한다. 바로 하이브리드 팀이라는 거죠. 한 바구니에다가 휴먼 리소스, 인간 인적 자원을 담고요. AI 리소스, AI 자원을 담습니다. 그래서 특정 과업이 발생하고 기획됐을 때 뭘 먼저 투입할까? 누구를 투입해야 더 적절한가? 이걸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모더나는 인간보다 AI를 더 우선해요. 가장 업무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1단계는 AI 역량을 소진시키는 거예요. 이번 과업에 특정 AI 에이전트가 더 좋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다면 AI부터 먼저 투입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인간으로 채웁니다.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팀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걸 관장하는 임원 역할 또 새롭게 만들었죠. 요즘 AI 시대에 모든 조직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유행하고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까요? 임원 직책이라고 할까요? 바로 CPDTO라는 직책입니다. Chief People and Digital Technology Officer. 물론 최근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시도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성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가트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0% 정도가 AI 에이전트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혹은 뭐 1, 2년 내에 시도할 것이다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11% 기업만이 성공했고 이걸 실제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왜 벌어지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기술적으로 뭔가 부족하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또 다른 기술 나오거든요. 더 좋은 기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시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도달을 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인간 세상의 조직 구조의 문제입니다. 레거시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AI 에이전트가 여러분보다 똑똑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도달했거나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죠. 그 수준이 되면요. 인간이 지금 만들어 놓은 조직 구조나 일하는 방식이나 업무 프로세스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AI 수준에서는 A부서와 B부서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싶은데 우리 인간 조직에서는 A부서에서 만든 에이전트는 B부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에이전트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바로 레거시의 충돌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데이터에 드러나지 않는 규정, 오류 처리, 조직 구조, 데이터 접근권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 기준의 질서들이 AI 에이전트들에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패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많은 기업들의 지금 강의를 하고 자문을 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AI 시대에 AI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재정의해야 하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업무 순서도 바뀌고요. 방법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AI가 나보다 똑똑하기 때문이죠. 이 AI의 성능을 최대치로 쓰려면 우리 일하는 방식을 지금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필요에 의해서라는 거죠. 저는 5단계로 이것을 제안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부서 단위로, 조직 단위로, 태스크 단위로 매우 잘게 쪼개야 돼요. 목표 수립, 업무 계획, 문서 작성, 데이터 정리 뭐 이런 영역들이 있죠. 그중에 AI가 전담할 수 있는 일, AI한테 다 맡겨도 돼 하는 일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AI와 인간이 함께 계속 티키타카 해야 될 일이다가 있을 거고요. 아니야, 이거는 인간이 전담해야지. 이것까지 AI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내부적으로 컨센서스를 만드셔야 돼요. 어떤 실무자가 이 일에 투입되더라도 이런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또 치명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AI에게 전담시키는 업무가 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아마 수년 내에 모든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야,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 이거 누가 했어? 제가 아는데요. AI가 했는데요. 결국은 AI가 전담하는 일은 검토자와 승인자에 대한 설계가 매우 치명적일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엄격히 설계하고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기반으로 워크플로우 재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간이 개입하는 단계와 AI에게 맡기는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뭐 소위 말하는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첫 질문부터 끝 질문까지 AI에게 다 시키는 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성상 제일 좋죠. 그런데 최소한의 저의 역할, 제가 쌓아야 될 역량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면 제가 응답을 합니다.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업무상에 도입했을 때 어떤 영역이 될 것인가, 무엇을 인간이 검토하고 승인하고 피드백을 해야 될 건지를 규정을 정하는 것. 우리 소위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죠. 인간이 개입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뒤따르는 내용들이 있죠. 생산성 평가, 성과 평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부서가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얘가 너무 좋은 성능으로 아주 훌륭한 매출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 조직의 성과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 조직의 성과입니까? 뭐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구성원들은 반발합니다. 올해 AI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성과를 왜 AI가 뺏어갔어? 이런 방어 기제가 발휘가 되거든요. 자, 이런 과정 중에 또 하나의 우리가 좀 치명적으로 조직 변화 관리에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중간 관리자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조직 구조 평탄화 이렇게 이제 컨설팅 업계는 얘기를 합니다. 플래터링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 구조가 이렇게 삼각형의 하이러키를 대부분 따르죠.

0: 근데 앞으로 AI가 여기저기 도입이 되면요, 아래 저변이 되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 레벨이 되게 허리가 가늘어져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중간 관리자 되는 정도의 판단과 의사결정은 AI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게 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끝단의 실무자들이 중간 관리자 역량을 AI를 통해서 얻거나 혹은 중간 관리자들이 AI의 힘을 빌어서 실무단으로 더 역량을 확장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누가 중요해집니까? 성공적인 중소기업 AX에서 어떤 영역이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쭉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으로는 바로 AI를 직접 쓰는 바로 실무자 중심의 과제 발굴과 실행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전, 10년 전의 AI는 거시적인 기술 영역이었고 우리가 경영 전략 차원에서 방향성을 얘기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AI는요, 제가 연구 작업에도 제가 활용하잖아요. 제 연구의 활동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이 변화는 실무자, 현업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경영자 임원이 아무리 떠들어도 실무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AI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가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저는 실무자, 현업에서의 실행력과 과제 발굴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 기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AI에 대체되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조직들이 이런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보다 성과 보상 동기 부여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무자들이 AI 사용을 숨겨요. 업무의 50%를 AI를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데 위에 팀장, 실장, 대표이사한테는 그걸 밝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성과가 아니라 AI 성과라고 얘기를 할까 봐,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까 봐 이런 약간의 좀 그 걱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 위에 팀장님이 나보다 AI를 잘 못 쓰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이거 AI로 했다고 말 안 해야지? 이런 이제 인간은 각자 자기만의 이런 또 방어 기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사결정이나 투자 방향이 실무자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경영자들은 오히려 반대 상황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고위 임원일수록, 경영진일수록 내가 AI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과신합니다. 착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AI는 현업 단에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업을 이해하지 못한 채 괴리가 더 커지고 있죠. 직급별로 보면은 신입 직원들, 저경력자들이 저는 혜택이 좀 클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80점까지 쫓아갔다라고 해서 내가 10년 고경력자를 넘어선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20점은 아주 인고의 세월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영역인데 AI로 데이터로 보여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결국은 신입 직원, 저경력자들이 빨리 쫓아가는 이 과도기적인 단기적인 상황은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경력자, 고경력자들은 피해의식이 생기죠. 아이고 이거 얘가 다 쫓아오네, 얘가 이렇게 잘하네. 실제로 저는 많은 기업 실무자들과 소통하면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인데요, 조직 구성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AI 시대 그러면 우리가 대체 불가한 인간의 역량이 뭘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맥락의 주권을 지자는 거예요. 앞서 제가 보고서 작성할 때 AI와 협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중요한 보고서일수록 급하게 AI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들, 보고서나 논문을 통해서 얻은 뭐 결론 혹은 인사이트를 일단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첫 질문을 AI에게 너무 쉽게 던져버리면 제가 비판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현혹되거든요. 말려들어가거든요. 아마 이런 경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결론의 방향성 정도는 구상, 디자인, 설계를 하고 질문을 시작한다. 바로 맥락의 주권을 지는 방식이죠.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정의하는데 55분을 쓰고 푸는 데는 5분만 써도 된다. 결국 구상, 디자인, 설계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과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능력으로 이어질 겁니다.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별 고민 안 하시고 AI에게 막 툭툭 시켰던 일을 너무 잘하잖아요. 한 5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나는 게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비판적 수용입니다. 우리 각자만의 리터러시가 필요해요. AI를 어떻게 쓰고,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비판해야 더 효과적이지? 저는 아까 여러 툴을 가지고 교차 검증 방식을 말씀을 드렸죠. 자기만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업무 절차나 비판적 수용의 방식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우리가 뭐 중경력자, 고경력자에 해당되는 우리가 축적해놓은 데이터로 드러나지 않는 지혜, 경험 혹은 매우 비효율적인 그런 인고의 과정들, 이게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단, 과거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정규분포로 0.5도 100점까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배치가 돼서 내가 밑에 단계, 위에 단계 하나하나 점프를 했는데 지금은 그 능력이 80점에서 100점 사이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거죠. 내가 1점 올리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다만 그 1점 올리는 것이 또 차별화를 만들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과 경험, 지혜가 AI와 덧붙여졌을 때 우리 인간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AGI 3년 내에 도달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AI에 협업하고 AI에 비판하고 AI에 공존하는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골든타임 3년 남았다. 이 속에서 우리 조직의 경쟁력과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각자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AI 특이점 시대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 변화와 필요 역량을 주제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상윤 교수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건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일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서울은 아침 기온이 18.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에 머물며 일교차가 크진 않겠지만 대구의 아침 기온은 17.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 남부지방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청주 27도, 춘천 24도 등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겠고요. 남부지방은 양산과 합천이 31도, 광주 30도로 어제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남부지방에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도 29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8.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마냥 좌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내 여러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도부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런

이런 뻔뻔한 오만을 서슴없이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전선 낙동강역에서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복구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경전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젯밤 10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영동대교에서 청담동 방향으로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시민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서방 기업의 정보기술 인력을 위장 취업시키는데 외국인을 내세워 면접을 대신 보게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고 미국 NBC 뉴스가 현지 시각 11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수법은 이란과 시리아, 레바논, 남아공 등 제3국 인력을 구직자로 내세워 화상 면접을 대신 보게 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북한 IT 인력이 업무를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미국 당국자와 사이버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북한의 위장 취업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정황을 전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AI 기업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가 AI의 오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모데이 CEO는 현지 시각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지난 몇 달간 저는 위험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AI 모델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AI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이해와 통제 능력을 압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학계 최고 권위의 필즈상 수상자들이 인공지능 AI 기업들이 미해결 수학 문제 풀이 경쟁을 벌이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계 수학자인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등 필즈상 수상자 25명은 현지 시각 11일 서한을 통해 AI의 수학 문제 풀이 경쟁이 수학계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문제를 푸는 것은 개념적 이해와 통찰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대리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과 상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미군이 이들을 호위하는 시간대를 하루 두 번으로 줄였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각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미군이 허가한 호르무즈 통행 시간대는 하루 두 번 특정 시간대로 제한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충돌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박 호위 비용의 효율성을 따져 이러한 조처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가을이 좀 짧죠? 근데 올가을은 유독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명절 준비해서 연휴 보내고 나면 금방 10월이고 10월은 개천절부터 월요일 대체 휴일까지 연휴가 있고 이어지는 금요일부터는 또 한글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에 뭐 할까 즐거운 고민도 하게 되는데 연휴에 영화관 찾는 분들 또 늘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영화제 수상 소식이 나왔죠. 이창독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네치아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화가 베네치아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부터는 아시안게임도 시작됩니다. 이렇게 가을에 반가운 소식이 좀 많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자,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 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연임 이 논란이 뜨거운데 헌법상 임기 제한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1: 네.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9일에 파리 시내에서 동포간담회가 열렸는데요.
0: 예.
1: 그 모두 발언에서 정상 외교 효과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던 중에 임기 후반에 가서는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쨌든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이제 또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추가로 또 설명을 좀 했습니다.
0: 예.
1: 연임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자신은 해석하고 있다.
0: 예.
1: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제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긴 한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다.
0: 안 하고 있다.
1: 말 돌리기일 뿐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 행가대도 분석이 있어야 되나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가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다시 제청해라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11일 재차 이제 언급을 한 건데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면서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재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0: 예.
1: 재재청 요청 받고 나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까지 입장 표명이 좀 없죠.
0: 예.
1: 이런 속에 그 청와대가 재재청을 촉구한 당일 날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약간 뼈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각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왔다.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뭐 이에 따라서 좀 입장 표명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르무즈 파병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논란도 많습니다. 여당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고 진보 성향의 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이미 밝혔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표적으로 국방위에 이제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이란과 적대국이 되면 국익 차원에서도 어렵고 미국이 아무리 요구해도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0: 예.
1: 그 외에도 당내에 반대론 내지 신중론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속에 지난 11일 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 예.
1: 그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선언하라 이렇게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또 이란 외교장관하고 전화통화를 했고
0: 예.
1: 파병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라고 하는 정부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파병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적극적인 편이었었는데.
0: 파병은 찬성 입장이다. 네,
1: 이번에는 좀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어요.
0: 네,
1: 그러면서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끌려간다는 식의
0: 네.
1: 그런 외교 무능론만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본회의 열리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단상을 향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촬영기자들이 저 뒤쪽에서 뭐 하나, 뭐 딴짓 하나, 뭐 보고 있나 이거 계속 보고 있어요.
1: 아, 그럼요.
0: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또 걸렸습니다. 수첩에 뭐 메모가 나왔어요?
1: 걸린 건지 노출시킨 건지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0: 예.
1: 지난 9일 이제 국회 본회의 때 김 대표가 이제 수첩을 이렇게 꺼내든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0: 네.
1: 거기에 여러 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 메모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그 아래 훈식, 원식, 청래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0: 예.
1: 이외에도 이제 국민의힘 그 이준석 의원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이름 옆에 아웃이라고 영어로 쓴 메모도 좀 발견이 됐고요.
0: 예.
1: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단순 실수냐 의도적 노출이냐 논란이 이제 굉장히 이어졌는데 김 대표가 다음 날 뭐 설명을 좀 하긴 했어요.
0: 예.
1: 새롭게 거론된 분들 이런저런 분들이 저에게 얘기한 것을 그냥 쭉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0: 노출이다 실수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아니네요.
1: 예. 그런데 이제 이름이 적힌 정청래 의원은 좀 불쾌하다. 네, 이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한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으로 사법부 압박과 여론 호도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0: 예.
1: 민주당은 또 이 비판에 대해서 김 대표 메모 한 줄을 붙잡고 호들갑을 떤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이제 개각 관련해서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연일 뭐 기자회견하면서 뭐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네. 뭐 의혹 같은 걸 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총리실 직원이 직접 질문을 던졌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이었고요.
0: 예.
1: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제 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기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던 중이었었는데
0: 네.
1: 한 남성이 나서서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지휘를 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0: 예, 예.
1: 그래서 한 의원이 누구시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일반인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총리실 과장이었다는 거고요. 이에 이제 한 의원이 이제 사찰을 하느냐 이러면서 한성숙 총리의 사과 그리고 해당 직원 처벌을 이제 요구를 했고
0: 예.
1: 한 총리는 그 이후에 일반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고 또 해당 과장의 엄중 경고를 좀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은 한 총리가 본인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당 직원 파면을 지금 요청 중인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례적으로 국민의힘이 또 한 의원을 좀 두둔하고 나섰어요. 이번 사안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발이 안 되기에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나선 상태입니다.
0: 예. 9월 들어서 이제 정기국회 시작이 됐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내용 정리해 주시죠.
1: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0: 예.
1: 핵심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진보 개혁 정당과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 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라면서 정치개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생을 최우선하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라면서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0: 예.
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 다음 날인 8일 날 그 연설을 했는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정부 주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0: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국회 개원됐고 뭐 청문회도 이제 앞두고 있고 이제 국감도 또 있을 예정이고 이럴 때 이제 야당의 시간으로 주로 많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0: 장동혁 대표 주도로 그렇게 지금 논의가 좀 이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필요할 경우에 서울 도심에서 곧바로 장외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9월 한 달 전체에 걸쳐서 집회 신고를 추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일단 준비는 갖춰놓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실제 개최 여부와 시점을 조절하겠다 이런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직접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지난해 9월 이후에 약 1년 만이 되는 거고요. 당시 국민의힘은 9월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개최를 한 데 이어서 일주일 뒤인 28일 날 서울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던 날도 국회로 가지 않고
1: 예.
0: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으로 또 갔습니다. 예, 그날 이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등이 이제 잠실체육관 잠실 올림픽공원에 이제 진입을 해서 업무 관련 서류 등 물품을 이제 반출을 했는데
1: 네.
0: 그 자리에 가서 지난번에 체육회가 체육관 진입을 시도할 때도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일 때였다라면서 오늘도 대통령이 해외에 순방 중인데 하필 이럴 때를 골라 체육관에 진입해 물건을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국민의힘은 사고 당협위원장 공모를 마감을 했다고요?
0: 네. 이번 사고 당협 공모는 장동혁 대표 주장으로 최근에 도입이 이루어진 당원 직선제가 처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 안팎에서 관심이 굉장히 이제 지대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난 2일에 조직위원장 선정 공모를 시작을 해서 7일부터 이제 그 9일까지 사흘 동안 이제 그 온라인 접수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공모 대상은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광주 전남 7곳, 서울 전북 각 5곳, 인천 경남 각 2곳,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제주 각 1곳, 전체 36곳입니다. 당원권 정지를 받은 부산 사하이라든가 대구 달서병, 울산 울주 이 세 곳은 일단 공모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시켰고요. 이번에 가장 관심이 많이 쏠린 곳은 국민의힘 현역을 배출을 했던 역시 이제 강릉이었습니다. 현재 뭐 지금 법조인 출신 신청자가 대거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1: 예.
0: 그리고 비록 이번 총선에서 이상식 그 민주당 후보에게 패하긴 했는데 보수세가 좀 만만치 않은 경기 용인갑도 관심사인데 여기는 양양자 최고위원하고 이동섭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1: 예. 대정부질문에서는 어떤 얘기도 하고 갔어요?
0: 9일부터 정치 분야 시작해서 10일 외교통일 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까지 이제 마친 상태고 내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 예.
0: 9일 정치 분야 이제 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인물은 나경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한 총리에게 개헌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 대통령에게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 얘기하면 된다고 건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김승원 용해인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 인사 검증 보고서를 제대로 숙지한 뒤에 제청한 건 맞느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12일 외교통일 안보 분야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같은 이제 외교 현안 또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통합 같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을 두고 이제 공방이 좀 오갔고
1: 예.
0: 11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이제 예산 그리고 이제 162조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을 둘러싼 재원 효과 논쟁이 좀 있었고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문제 등도 역시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1: 예. 그 인사청문회 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 네. 일단 내일은 이제 장관 후보자는 아닙니다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0: 열릴 예정입니다.
1: 아, 그 두 명 중에 한 명 네, 말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5일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1: 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릴 예정이고,
1: 네,
0: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하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 슈퍼위크라고 이제 지금 언론에서 쓰고 있는데, 여야가 지금 막판까지 지금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은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의혹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증인들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증인 채택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1: 네,
0: 민주당에서는 뭐 이게 뭐 요즘은 이 증인 없이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관례다 이러면서 이 후보자 검증에 증인이 별로 필요 없다는 그런 관점을 지금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계속해서 지금 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지금 그 용해인 후보자 있잖아요.
0: 네.
1: 여기는 지금 일정이 안 잡힌 거예요?
0: 아예 안 잡히고 있습니다.
1: 아직도?
0: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건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지금 줄다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0: 이견이 이제 별로 좁혀지지를 못하면서 일정도 확정을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1: 네.
0: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까지도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챙겨봐야 할 정치권 이슈를 좀 알려주시죠.
0: 뭐 역시 이제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들도 어떤 것이 불거질런지,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용해인 두 후보자에 대해서 또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지명철회 또는 임명강행이 이루어질지,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그 자리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
1: 아,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0: 뭐 열릴 거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전망이 네, 있는 거군요.
0: 네.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시사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7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어제 고속도로는 가을 행락철 차량들로 이른 아침부터 지방 쪽 정체가 심했는데요. 일요일인 오늘은 서울 쪽으로의 정체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오후 4시 무렵 가장 혼잡하겠고요. 영동선은 여주와 호법분기점 구간 그리고 안산분기점 부근에 정체가 집중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포승분기점을 지나 팔탄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의 교통량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체로 수월하게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동명동호에서 다부터널까지 7km 어렵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분기점에서 북창원까지도 더디게 지납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면 차량터널 부근 3km 정체고,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초월터널 부근 주춤합니다. 서울 시내 안쪽으로는 마라톤으로 도로 통제 중인 곳 있습니다. 세종대로에서 흥인지문 쪽으로 도로 이용이 어렵고요. 여의도에서는 여의공원로 KBS에서 여의도 지구대 쪽으로 통행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소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휴일인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가을볕이 내리쬐겠습니다. 한낮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다소 구름이 걷히면서 가을볕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아침 공기가 선선한데요. 현재 시각 기온 서울과 대전 18.5도, 광주와 대구는 19도 선으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25도, 춘천 24도, 대전 28도로 중부지방은 평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밑돌며 낮 동안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가을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덥겠는데요. 광주와 대구 30도, 광양과 경주, 양산과 김해 31도로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일요 스포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번 주말에 일본에서 아시안게임 열리죠?
1: 그렇습니다. 오는 19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막이 오릅니다. 정식 명칭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고요. 다음 달 4일까지 16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이 아시안게임을, 이 하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것이 1958년 도쿄, 1994년 히로시마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아시아 45개 국가와 이 지역의 선수들이 43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원래 아시안게임은 4년마다 열리지만 지난 항저우 대회가 코로나19 때문에 1년 미뤄져서 2023년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3년 만에 다시 아시안게임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수와 임원을 합쳐서 1052명이 41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전을 하는데요.
0: 예.
1: 금메달 40개 이상과 종합 3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중국이 워낙 강하고 또 개최국 일본이 개최국의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로서는 두 나라와의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도 큰 관심인데요. 또 아시안게임이 최근에는 국가 간의 메달 경쟁보다는 이 선수 개개인의 스토리에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너무 뭐 메달 색깔이나 숫자, 뭐 목표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아시안게임은 이 올림픽과는 달리 색다른 볼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가상현실을 활용한 버추얼 태권도, 테니스와 스쿼시를 섞은 빠델, 또 축구와 탁구를 결합한 테크볼 등 이름만 들어도 아 이게 뭔 종목이야 싶을 정도로 새로운 종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이름만 들어도 궁금증과 호기심이 막 생겨나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시차도 없죠. 이 새벽 알람을 맞출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KBS 중계와 함께 우리 선수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오는 주말 개막입니다만 일부 국위 종목은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 남자 농구는 2연승을 달리고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 농구는 벌써 2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개회식은 이제 이번 주 주말이지만은 경기 수가 많은 일부 국위 종목들은 먼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자 농구도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를 82-66으로 꺾고 첫 번째 승리를 거둔 데 이어서 그저께는 인도네시아를 102-48, 무려 54점 차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 미국 NBA에 도전하는 이현중 선수가 24점에 리바운드 10개로 이 중심을 잡았고요. 또 유기상 선수는 3점 슛을 7개나 성공시켰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그저께 저녁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면서 우리나라는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한일전이 열리는데요.
0: 예.
1: 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최악의 경우 지더라도 우리가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일본전은 조 1위 결정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는 오늘 오후 7시에 열리는데요. 일본은 앞서 우리가 만났던 사우디나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훨씬 강하고 게다가 홈 어드밴티지까지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일본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렀는데
0: 네.
1: 20점 차, 29점 차 참패를 당했습니다.
0: 두 번 다?
1: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에이스 이현중 선수가 미국 일정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고 정예 멤버가 아니었거든요. 반면에 일본은 NBA에서 뛰는 하치무라 루이 같은 선수를 합류하면서 전력이 정말 강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현중 선수가 합류했고 일본은 하치무라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는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냉정하게 볼 때 일본 농구는 우리보다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의 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추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의 장점은 이현중, 유기상, 이정현 선수 등을 앞세운 3점 슛인데요. 우리가 3점 슛이 잘 들어갈 때는 정말 코트를 다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점 슛이 막히는 순간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수비와 리바운드로 버텨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뭐 예전에 김주성이나 서장훈 같은 키가 큰 정통 센터가 없다는 점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2m가 넘는 장신 포워드 여준석 선수마저 발부상 때문에 일본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아무래도 골밑에 약점이 뚜렷할 텐데요. 그 약점을 다른 여러 선수들이 협력해서 메워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2014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데 오늘 경기가 그 금메달 경쟁력을 확인할 첫 번째 시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남자 농구만 너무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종목 좀 기대되는 선수들 누가 있습니까?
1: 네, 일단 남자 농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는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지난 항저우 대회에서 무릎을 다치고도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냈던 장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단식 2연패와 또 여자 단체전 우승을 함께 노리고 있습니다. 뭐 안세영 선수 하면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끈질긴 경기 운영이 돋보이는 선수인데요. 여자 단식 최초의 2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남자 펜싱 더블의 오상욱 선수도 항저우에 이어서 남자 더블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다시 금메달 2개에 도전하게 됩니다. 뭐 오상욱 선수 이미 파리올림픽 2관왕을 차지했는데요. 뭐 선수로서 이룰 것은 모두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에 열렸던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2관왕이 오르면서 건재함을 증명했는데요. 이번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2관왕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탁구에서는 신유빈 선수를 주목해야 될 텐데요. 지난 대회에서는 전지희 선수와 함께 여자 복식 금메달을 따냈죠. 이번에는 임종훈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이 혼합복식 종목에 관한은 세계 최정상급 실력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이 복식 조합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고요. 어쨌든 이 두 선수 남매 호흡이 워낙 지금 잘 맞고 있기 때문에
0: 예.
1: 가장 탁구 종목에서 금메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수영에 김우민, 황선우 선수가 또 나서는데 지난 항저우에서 김우민 선수는 금메달 3개, 황선우 선수는 2개를 따냈죠. 또 양궁 김우진, 강채영, 유도 김민종, 허미미, 타격의 반효진, 오예진, 태권도의 김유진, 체조의 여서정 선수 등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단을 이끌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0: 네.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또 축구, 야구는 그래도 항상 우승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어떻게 보세요?
1: 남자 축구는 이제 4회 연속, 야구는 5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계속 이겼다 그래서 이번 금메달까지 예약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은 야구나 축구 모두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여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축구는 이 1997년 도쿄 대첩의 주인공 이민성 감독이 지휘합니다. 뭐 배준호나 양민혁 같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대거 불렀고요. 그래서 선수 구성은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 연령별 대표팀의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올해 열렸던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0: 네.
1: 일본에게 4강에서 져서 결승에 오르지 못했고요.
0: 예.
1: 심지어 3, 4위전에서 베트남에게도 패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좋은 선수들을 불러모은 만큼 명예회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최근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일본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야구는 대만이 가장 큰 고비인데요. 최근에 대만이 국제대회에서 잇따라 우리를 이기고 있습니다. 올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도 우리가 대만에게 4-5로 졌죠. 오는 21일 대만과 첫 경기를 치르는데요. 뭐 대만에게 지더라도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개최국 일본도 이번에 뭐 사회인 선수들이 나서긴 하지만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우리 대표팀의 4번 타자 김도영 선수가 최근 경기도 중에 이 타구에 얼굴을 맞는 바람에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거든요. 뭐 다행히 수술을 받고

0: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대회는 이 비용 문제 때문에 대규모 선수촌을 새로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기존 시설을 이용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1: 예.
0: 선수들은 일반 호텔과 대형 크루즈선, 이거는 임대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컨테이너 형태의 목조 조립식 숙소, 여기서 생활을 하는데요. 컨테이너 숙소에 약 2,000명의 선수가 지금 여기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우리 농구대표팀도 지금 이 컨테이너 숙소를 배정을 받았는데
1: 네.
0: 실제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립식 숙소는 한동이 약 21평인데
1: 네.
0: 여기서 최대 6명이 머물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1: 어이구.
0: 그러니까 정말로 쉽게 말해서 보떼기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심지어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기본 침대 길이가 195cm라고 합니다. 물론 연장 매트리스가 있긴 하지만은 키가 2m가 넘는 농구 선수들은 이 발 제대로 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농구 대표팀의 변준영 선수는 물이 고인 화장실 영상과 함께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됐는데요. 최근에 나고야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숙소에 있던 선수들이 수백 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구 대표팀도 이 훈련장에서 약 4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이 숙소에서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경기에서 쌓은 피로를 회복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대회가 끝난 뒤 남은 건물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선수들이 편히 자고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운영을 빨리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마지막만 좀 여쭤볼게요. 아시안게임 북한도 나오죠?
0: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1: 예.
0: 북한이 일본에서 열리는 하계 아시안게임에 처음 참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나 싶을 텐데 앞서 1958년 도쿄와 1994년 히로시마에서 대회를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대회 모두 북한이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1: 네.
0: 1958년에는 북한이 참가 자격 자체가 없었고 94년에는 히로시마 대회 때는 스스로 불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열리는 하계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1: 예.
0: 뭐 2017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때는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북한은 이번에 14개 종목에서 180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와 또 경쟁을 펼치면서 또 이 한국과 북한이 스포츠 현장에서 어떤 만남을 갖게 될지 이것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켄.
1: 네, 팝스월드 박성건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어떤 음악을 들어볼까요?
2: 예, 가을 관련된 노래 좀 들어볼 텐데요.
1: 예.
2: 첫 두 곡은 9월을 소재로 한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예.
2: 첫 곡은 유명한 팝 히트곡인데요.
1: 네.
2: Try to Remember.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1960년에 이제 나왔는데요. 원래 브로드웨이 뮤지컬 판타스틱스라는 그 뮤지컬에서 삽입이 됐다가 이제 팝 이제 히트곡으로 좀 나오게 됐는데
1: 네.
2: 이 노래 가사를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가수 톰 존스가 좀 썼습니다.
1: 톰 존스 많이 들어봤는데?
2: 예, 옛날에 그 고고장 시절에
1: 예,
2: 막
1: 예.
2: Keep on Running, Proud Mary 같은 유명한 이제 댄스곡을 이제 부른 가수인데.
1: 야, 고고장이라는 단어를 네. 언제적에 들어봤지?
2: 60년대 활동했던
1: 예,
2: 대형 스타였었는데요.
1: 예, 예.
2: 물론 톰 존스는 그런 노래만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1: 네.
2: 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Green Grass of Home 같은.
1: 아, 그 있죠. 예, 예.
2: 목가적인 그 노래의 가사도 쓴 뭐 그런 인물인데
1: 네.
2: 예, 그래서 이 곡은 Try to Remember 예, 여러 가수가 또 리메이크를 했고
1: 네.
2: 여러 차례 빌보드 싱글 차트 10위권 안에 들은 그런 히트곡이 좀 되겠습니다.
1: Try to Remember가 우리가 그 광고에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 그 중국 여명 이 양반도 이거 부르지 않았어요?
2: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가수 뭐 한국을 떠나서
1: 네.
2: 여러 팝 가수 중국까지 이제 홍콩까지 여러 가수가 불렀는데 오늘은 뭐 성시경 씨 버전으로 좀 들어볼 거예요.
1: 성시경 씨 버전으로
2: 그렇습니다.
1: 예, 예.
2: 그래서 일단 소개 좀 드리고 좀 노래 들어보실 텐데
1: 예.
2: 일단 Try to Remember 이게 이제 무엇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1: 예.
2: 예, 그런 뜻인데 바로 9월의 어느 날이 좀 되겠습니다.
1: 그래서
2: 이 곡은 이게 노래가 멜로.

0: 멜로디가 귀를 싹 잡아 끌고 아름다운 이제 멜로디가 예. 예, 좋은 곡인데 가사를 보면 더욱더 그 곡의 묘미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가사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0: 네. 9월의 어느 날을 기억해봐요. 예. 예, 삶이 느리고 달콤했던 때를 또 9월의 어느 날을 기억해봐요. 풀이 푸르고 곡식이 노랗게 익었던 시절을 9월의 어느 날을 기억해봐요. 네. 당신의 부드럽고 풋내게 했던 때를 기억하고 싶다면 따라와요, 따라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시경 씨가 부르는 Try to Remember 첫 곡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0: 네, 9월의 어느 날을 기억하라. Try to remember. 성시경 씨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가을 노래 다음 곡은요.
1: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좀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 곡은 팝 좋아하신 분들은 뭐 9월 하면 떠오르는 노래 골라봐라 하면 이 노래 많이 좀 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eptember 이 곡은 1978년에 나왔고요.
0: 예.
1: 이 Earth, Wind and Fire가 상업적인 성공을 얻은 그런 의미 있는 곡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arth, Wind and Fire는 뭐 몇 개 히트곡이 있는데
0: 예.
1: 우리가 이제 보통 소울 밴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뭐 알려진 뭐 그런 밴드이긴 하지만
0: 네.
1: 사실은 그 모리스 화이트라는 드럼 연주자를 중심으로 1969년에 결성된 그런 팀이었었습니다.
0: 69년이면 꽤 됐네요. 벌써 50년이 한참 넘은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 화이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0: 네.
1: 이 리더가 당시에 뭐 점성술, 우주, 지구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팀 이름 만들 때 처음에는 Earth, Wind, Fire, Water 이렇게 지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워터를 빼고
0: 예, 예.
1: 그래서 얼스 윈드 앤 파이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9년에 결성이 됐으니까 이제 70년대 내내 꾸준히 음반을 내면서 활동을 했는데
0: 예.
1: 막 빅히트 하진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뭐 멤버가 좀 바뀌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동하다가 드디어 78년에 September란 곡이 좀 나오게 돼서 국내에도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 흑인 팀들이기 때문에 펑키한 사운드, 흑인 음악을 흑인 그 흥겨운

0: 어떤 흑인 특유의 리듬, 네. 멜로디 이런 노래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들으실 September 이 곡은 가사가 9월 21일 날 파티를 했던 모양입니다.
1: 누가요?
0: 이 팀, 그러니까 팀이.
1: 아, 9월 21일 날? 예, 뭐 특별한 날인 건가요?
0: 아니겠죠. 그들이 이제 특별한 날인 것 같은데.
1: 아, 그들만의?
0: 네, 그들만의. 예. 그래서 그날 밤을 기억하자는 가사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두 번째 곡으로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가을 노래 듣고 있는데요. Earth, Wind and Fire가 부른 September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가 이 노래였군요. 많이 들어봤던 곡인데 제목은 제가 몰랐었어요. 가을 노래 마지막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이 버티 히긴스라는 미국 가수의 네. 카사블랑카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아, 예, 예.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죠.
1: 네. 네. 그 가을 하면 떠오르는 가수, 우리 가수 한 분 딱 뭐 골라야 한다면
0: 우리 가수요?
1: 네.
0: 예, 예.
1: 글쎄 뭐 그거는 뭐 각자 뭐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수 최현 씨
0: 오동립.
1: 네, 오동립을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가을비 우산 속.
0: 아, 그랬죠.
1: 예. 예, 오동립도 오동립 한잎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예, 둘 다 예. 가을 노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뭐 이용 씨 뭐 그것도 있고 뭐
1: 예, 잊혀진 예. 계절도 있습니다만은.
0: 예, 예.
1: 그리고 최현 씨의 음색이
0: 예.
1: 허스키 음색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래서 예. 가을에 잘 어울리는
0: 예.
1: 가을 하면 이미지의 가수가 최현 씨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최현 씨가 번안해서 크게 히트한 노래가 바로 카사블랑카가 좀 되겠습니다.
0: 아, 맞아요. 그 곡을 최현 씨가 불렀었었죠.
1: 그렇습니다.
0: 예. 이게 영화 주제가였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 영화 카사블랑카를 이제 보고
0: 네.
1: 버티긴스라는 미국 가수가 이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사블랑카는 영화는 1948년에 나왔는데요.
0: 네.
1: 주연이 험프리 버가트,
0: 네.
1: 잉그리드 버그만이 되겠습니다.
0: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분들 전혀 모를 것 같아요.
1: 네. 네, 좀만 한 2, 30년 전에 젊은 시절을 보냈다면
0: 네,
1: 어마어마한 대형 스타들인데 그래서 이 영화는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좀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자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0: 네.
1: 그때 잠시 모로코의 항구 도시 카사블랑카에 머물면서 벌어지는 일을 좀 배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영화에서 험프리 보가트와 잉그리트 버그만이 또 만났다가 이별을 하는 그것이 굉장히 멋진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인데요.
0: 예.
1: 버티 히긴스라는 가수가 그 영화를 보고 그 감정이 너무 좋아서
0: 이 곡을 만들었어요.
1: 네, 카사블랑카를 만들게 됐고 최현 씨도 이제 번안을 했는데
0: 뭐 오늘은 최현 씨 노래 들어요? 아니면 버티 히긴스 버전으로 들어요?
1: 네, 최현 씨 버전 잘 아시니까 오늘 네. 버티 히긴스 이제 노래 버전 들으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팝스월드 박성건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버티 히긴스가 부르는 카사블랑카 들으시고요. 라디오 매주 위켄드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휴일 아침 이맘때 초가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가을볕이 내리쬐겠습니다. 한낮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는 흐리겠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다소 걷히면서 가을볕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과 대전 18.5도, 광주와 대구 19도 선으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25도, 춘천 24도, 대전 28도로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30도, 광양과 경주, 양산과 김해 31도로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10도에서 15도 안팎 밖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네, 흰수염고래 YB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순서 일요일은 책과 함께 시간입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김효선 MD와 책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또 날이 선선해지고 가을이면 또 책 읽어야죠. 요즘 출판계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1: 네. 화제인 영화 오디세이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0: 오디세이.
1: 네. 예, 예. 이 영화에 각본집도 나와 있어요.
0: 예.
1: 각본집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독자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물에서 편집된 부분이 어디일까 그 부분까지 보고 싶어하는 깊이 보고 싶어하는 독자들이 있어요.
0: 예.
1: 작품에 깊이 빠져든 독자들이 드라마와 영화의 감동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을 때는 소장용으로 영화의 각본집이라든지 드라마의 대본집을 찾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0: 단순히 소설을 넘어서서 각본집을 소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올 초에 총 1,692만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한 영화 있어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0: 네.
1: 이 영화의 각본집도 큰 인기를 얻었어요.
0: 예.
1: 네, 드라마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청률이 높았던 작품의 각본집만 판매가 많이 되는 게 아니고 대사가 사랑받거나 그 드라마 작가의 팬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각본집 대본집이 판매가 많이 되는데요.
0: 그러면은 거기에 출연한 배우의 뭐 대사라든가 아니면 거기 그 안에 담겨 있는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본집에 다 있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그 배우의 연기하고 요 대본집에 있는 지문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굉장히 단순하게 한 단어가 있던 거를 배우가 어떻게 연기했나 이런 걸 서로 대조
0: 비교해 볼 수 있겠군요.
1: 네, 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본집, 각본집을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뭐 노희경 작가의 디어 마이 프렌즈의 대본집이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고 뭐 나의 아저씨나 나의 해방일지의 박혜영 작가의 대본집도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요즘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요즘에 또 OTT가 많아서 드라마가 방영이 끝난다고 해서 드라마가 완전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0: 그렇죠.
1: 언제든 네. 찾아볼 수 있으니까 꾸준히 사랑받는 작품의 대본집 판매는 좀 길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 예. 이런 주목받는

0: 있는 작품 말고도 이런 각본집들이 나오기도 합니까?
1: 네. 흥행에 성공하지 않은 작품들도 그 작품에 팬덤이 있으면 예. 예, 각본집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기도 해요. 최근에 신작 가능한 사랑이 공개돼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오늘 오전에 은사자상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이창동 감독이 있는데요.
0: 베네치아 영화제.
1: 네. 예. 이창동 감독의 영화는 각본집이 모두 대부분 출간이 되어서 예, 많은 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0: 예.
1: 예, 제63회 칸 국제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해 대한 시의 각본집이 있고요. 제60회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밀양의 각본집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시는 국내 관객이 22만 관객이었고 밀양은 150만 관객이었으니까 수치로만 보면 굉장히 흥행한 영화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은데.
0: 영화만 보고는.
1: 네. 네. 그런데도 이 영화의 각본집들은 계속 읽히고 많은 독자가 찾고 있더라고요. 서점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뭐 관객 동원이 많은 영화라든지
0: 예.
1: 아니면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라든지 요거하고는 그 고객이 원하는 팬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어떤 작품의 문화 소비자가 간직하고 싶어하는지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어하는 작품 작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영화는 보통 보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0: 예.
1: 드라마는 12편이니까 1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0: 예, 예.
1: 이 시간을 넘어서서 작품을 두 번, 세 번 보고 싶은 분들이 이런 각본집이나 대본집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서는 이게 일종의 파생된 굿즈 상품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0: 예.
1: LP 수집하는 그런 취미하고 비슷하게 각본집을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니까 모셔두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구매하시는 독자가 있다라는 점이 재미있습니다.
0: 드라마 시리즈 같은 경우는 대본집, 각본집이 편수가 상당하겠어요? 아무래도
1: 네, 두께가? 보통 한 서너 권 정도로 두툼하게 나오니까 가격도 상당한데요.
0: 예.
1: 예, 그거를 감수할 정도로 이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죠.
0: 그렇군요. 우리 출판 시장이 좀 작은 편인데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꾸준하게 다양한 책들을 찾아볼 수 있는 독자들 때문에 이게 버틸 수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1: 네,
0: 하고요.
1: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0: 이번 주 그럼 어떤 책 볼까요?
1: 네. 이번 주에는 비밀의 들판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저자는 마거릿 주혜리라는 분이고 올 여름에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 이름에서 정체성이 보여요. 저자가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0: 마거릿 주혜리.
1: 네. 마거릿이랑 주혜로 미국과 한국 두 문화에 걸쳐있는 저자고요.
0: 예.
1: 문학 편집자고 정치 기자로 문학의 일을 하던 저자인데 하버드대학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연구기금에 선정되어 이 책을 집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할아버지인 애국지사 이철아의 명예회복에 기여한 공로로 공주의 문화복지재단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0: 예. 네.
1: 저자가 2023년에 미국 독자를 대상으로 이 책을 먼저 냈어요.
0: 네.
1: 영문판이 먼저 나왔고 2026년에 한국판이 출간됐는데요. 한국 제목은 비밀의 들판으로 나왔고 영어판의 원제는 스테리필드였어요.
0: 예.
1: 별이 빛나는 들판 성야라는 이름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이름은 1936년에 사망했고 돌아가시고 60년 만에 1995년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자신의 할아버지 네, 이철아 선생이 독립운동 당시에 사용했던 활동명 일종의 가명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작가가 독립운동가의 자손이고 자신의 할아버지 인생 이야기를 담은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1: 그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만에 관한 것은 아니고 어떤 가족의 비밀에 더 집중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0: 예.
1: 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이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야 될 것 같은데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 할아버지가 감옥에 수감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인생이 굉장히 수치스럽다라고 그동안에 생각을 했었던 거죠.
0: 한동안은?
1: 네.
0: 네.
1: 그래서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정황에 주목하는 역사서는 아니고요. 가족사 회고록인데 이 책의 부제가 침묵은 어떻게 역사를 드러내는가입니다.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할아버지의 인생이 이렇게 비밀로 감춰진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숨기고 살았어야 됐는지 네, 서로 얼마나 긴장하고 이 사실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살았어야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0: 예.
1: 예, 2019년에 미국에 살고 있던 온 가족, 뭐 저자의 동생이며 조카들 공주고에 방문을 해요.
0: 공주고등학교?
1: 네. 공주고등학교에 예. 방문한 것은 아버지의 유언 때문인데요. 아버지가 종손이라서 물려받은 선산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공주고등학교의 할아버지 명의로 장학기금을 조성해달라라는 유언을 아버지가 남겼어요.
0: 예.
1: 네, 할아버지가 공주고등학교하고 어떤 연관이 있었냐면 일본 천황이 사망했을 때 검은 완장을 차라는 교장의 지시에 반대해서 조선의 전통 장례복을 입으며 항의한 일로 퇴학 처분을 받아서 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던 거죠.
0: 할아버지 때문에.
1: 네. 그래서 네. 할아버지가 쫓겨났던 학교에서 이제 기부하는 입장이니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저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남겼는지를 깨닫게 돼요.
0: 예.
1: 공주고에 원래 유명 인사가 박찬호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박찬호 선수 공주고 출신이에요.
1: 네. 네. 그래서 박찬호 선수의 글러브가 이 공주고등학교에 우리 학교의 어떤 유명한 분 이런 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할아버지 이철아 선생의 명패를 애국지사로 놓인다는 것이 보면서 아, 이 쫓겨난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라는 감상에 잠겼던 거죠.
0: 예.
1: 그래서 201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자가 이 선산을 정리하고 아버지 유언을 집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족사를 집필할 결심을 해요.
0: 예.
1: 왜냐하면 1995년에 할아버지가 그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이 됐는데 이전에는 할아버지가 이 선산에 묻혀 계셨어요.
0: 예, 예.
1: 그러다가 이장을 하면서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준비해야 됐는데 아버지가 수정테이프로 붙여서 가린 부분이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저자가 아버지한테 왜 그랬냐 하니까 아버지가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진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감옥에서 찍혔던 사진이었고 그래서 수감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었던 거죠.
0: 영정사진에 그 수감번호가 있었던 그 영정사진을 쓰신 거고 근데 그것을 테이프로 감췄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습니다.
0: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수감되었으면 자랑스러운 일일 텐데 왜 감옥 왜 그걸로 수치스러워 했을까요?
1: 네. 할아버지가 사상범으로 감옥 생활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연좌제에 연관이 되는 것들이 있었고
0: 예.
1: 그래서 아버지가 할머니가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수치스러운 사람이다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거죠.
0: 예.
1: 그래서 할아버지가 감옥 생활 한 후에 병을 얻어서 27살에 돌아가셔요.
0: 27살에 돌아가셨어요. 네. 할아버지가.
1: 네.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평생 원망을 했던 거죠. 할머니는 양반지 의 맞딸이었고 양반 가문 종손인 이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서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0: 예.
1: 할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에 재봉사나 보육원 일꾼으로 노동을 하면서 두 아들을 길러낸 거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남편의 존재를 침묵 속에 묻어뒀고
0: 할머니 입장에서
1: 네.
0: 네.
1: 그리고 또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사상의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혹시 아들들에게 연관이 될까 봐
0: 예.
1: 할아버지의 책과 서류를 다 태워버림으로써 아들, 저자의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존재를 은폐하는 거죠. 다 잊어라. 이렇게 예.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했던 일에 아버지가 연루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저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예. 저자는 손녀인 거예요.
1: 네, 저자는
0: 예.
1: 손녀입니다.
0: 예.
1: 손녀가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할머니하고 세 번 인터뷰를 했는데 할머니가 이런 걸 왜 물어보냐.
0: 예.
1: 그냥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라 하는 식으로 이 책을 쓴다는 자체를 많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0: 할아버지의 인생이 있고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할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의 선택 때문에 자신의 생이 힘들고 어렵고 감춰야 됐고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반대적으로 봤을 때.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저자의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해요?
1: 네. 저자의 아버지는 그 통계학을 전공해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요.
0: 예.
1: 저자도 그래서 미국 사람이 된 거죠.
0: 예.
1: 저자가 미국에서 자라게 된 게 아버지가 이민을 갔기 때문이고
0: 예.
1: 아버지가 이민을 결심한 것은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0: 예.
1: 아버지가 그 돌아와서 해직 교수하고 만났다는 이유로 감시를 당한 사건이 있었대요.
0: 아이고.
1: 그래서 아버지가 유신 체제의 한국으로 돌아오는 대신에 미국 학교에 자리를 잡는 게 낫겠구나라는 결정을 이때 하게 된 거죠.
0: 조국에서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또 할아버지 사상범이라고 또 연좌제가 지켜져 있었고 예예. 예.
1: 그래서 저자의 아버지가 1934년생인데
0: 예.
1: 그 아버지가 평소엔 좀 과묵한 편이었는데 저자가 이 작업을 준비하면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니까 뭐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하게 된 일이나 아니면 일본인 교사들이 혼대면서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막 반 친구들 앞에서 두들겨 패던 일 이런 일들을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대요.
0: 예.
1: 그래서 저자가 아버지가 평소에 과묵하고 말이 없었던 것도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였구나라는 생각들을 비로소 하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좀 이 작업을 통해 이해를 하게 됩니다.
0: 한국 근대사의 질곡이 다 담겨 있는 그러한 그 작품인 것 같은데 할아버지의 존재가 가족에게 당시에는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또 손녀 입장에서 이것이 풀리고 해결이 되고 박찬호와 같은 그런 그 곳에 뭔가 역사의 의미를 남긴다는 게 참 다행이네요, 그나마.
1: 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이기도 해요.
0: 예.
1: 그래서 아버지의 동창이자 일제강점기에 관한 전문가로 정부자문을 하고 있는 신용화 박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처음 알려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일본 식민 권력에 맞서 시위를 주도한 민족주의 운동 학생 운동가라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0: 아버지조차도 할아버지.

0: 아버지의 그런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1995년에 서대문형무소 기록보존사업에 이 신용화 박사라는 분이 참가를 하는데 예. 그때 서대문형무소 기록보관소에서 할아버지가 수감 중 찍힌 사진을 찾아내요. 그래서 가족한테 이 사진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고 예. 이 사진이 나중에 영정사진으로 쓰이게 되는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독립운동가라고 증명을 해라라고 권유를 해서 그 나라에 신청을 해서 할아버지를 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었다고 하고요. 가족이 포기하지를 않고 자료를 찾아서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의 명예 회복도 됐던 거죠.
0: 예.
1: 독립운동사 연구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저자가 우리 가문의 역사가 숨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짐작을 하게 돼요. 독립 후에 6.25전쟁을 거치면서 친일 청산 과정이 사실 없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국 정치사가 쌓였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를 연구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좀 깊이 파고들다 보면은 여기서는 불편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멈춰야 되는 일이 됐던 거죠.
0: 네.
1: 그래서 굉장히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하고요. 이철아 선생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후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인 건데
0: 네, 네.
1: 역으로 후손들한테 어떤 이런 여유나 자원이 없는 집이라면은 이 역사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저자도 재평가받지 못한 역사가 수면 아래 굉장히 많이 잠겨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이야기를 우리도 생각하면서 좀 깊게 아 그래 이런 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가족사 이야기였습니다.
0: 이철아 선생의 얘기를 저희가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에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손녀와 또 손녀의 아버지의 주변에 있는 분들의 노력 때문에 밝혀진 거잖아요. 제2, 제3의 이철아 선생과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겁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하지만 묻혀있는 경우가 또 많겠죠. 네.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마가렛 주에리 작가가 쓴 비밀의 들판이었습니다. 다음 책 보죠.
1: 네. 오래된 세계 농담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이제 곧 연휴가 다가오니까
0: 네.
1: 고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들고 왔어요. 독서 에세이고요.
0: 예.
1: 어떤 고전을 한번 접근해볼까 하고 책 고르기를 망설이는 독자한테 고전을 소개하는 에세이입니다.
0: 예.
1: 저자는 신의 21 기자고 다양한 장르를 가르지 않고 읽는 저자예요. 그래서 읽고 있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고전들도 뭐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의 경제경영서의 원칙도 고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0: 네.
1: 뭐 자기 개발서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얘기하기도 해요. 뭐 손자병법 같은 동양 고전도 있고 추리 소설의 고전인 애거서 크리스티 소설도 다루고 있어서 요 중에서 좀 나한테 어울리는 책을 편식 없이 고르기에 적당한 그런 책입니다.
0: 고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제목은 알고 있고 하지만 내용은 네. 뭔지 잘 모르는 두꺼운 책들 어느 집이나 그 거실 서재에는 박혀 있는 그런 책들인데. 장르도 다양하고 하지만 거기서 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뽑아낸 것 같은데 고전이 좀 무게감이 있기는 하죠.
1: 네. 그렇죠. 네. 고전 읽기에 좀 어려움을 겪는 고전 읽기에 고전하는 분들한테 저자가 하는 조언이
0: 네.
1: 100페이지만 꼼꼼하게 읽어봐라 라는 거예요. 사실은 100페이지도 좀 길긴 한데요. 글쓰기가 가능하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초반 꼭지에 배치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초반에 작가가 자기 목소리를 정교하게 뿌려놓았기 때문에 요 입구까지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속도가 빨라질 거다.
0: 네.
1: 그런 그러니까 100페이지까지는 좀 참아봐라 라는 얘기이고요. 특히 고전소설이 어려운 이유는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전개가 느리기도 하고 뭐 집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요즘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0: 네.
1: 왜 묘사가 많을까? 왜 이렇게 인물이 많을까? 이 인물의 성격하고 관련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잠깐 멈춰서 질문을 직접 종이에다가 적어보면서 예, 고전에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 답을 찾아가면서 읽는 재미가 있다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0: 질문을 적어두면서 책을 읽어라. 요즘은 2시간짜리 영상도 못 봐가지고 쇼츠로 이걸 소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사회에서 고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많은 분들께서 좀 인식을 하고 그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전에 대한 접근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비슷한 맥락에서 책을 기록하며 읽자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읽기 시작하면서 책 제목을 한번 적어두고 그리고 나서 완독하면 또 적어두고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그 통계를 내보면은 어떤 책은 내가 그래도 끝까지 읽을 수 있고 어떤 책은 도저히 못 읽는 책들이 있는데 이런 목록을 통해서 자기의 독서 습관을 점검해 볼 수도 있다고 하고요.
0: 예.
1: 그 책을 접거나 낙서를 하면서 책을 좀 함부로 대해보자. 라는 제안도 해요.
0: 아, 괜찮대요, 그것도?
1: 네, 고전이라는 게 사실은 책의 무게에 좀 눌리는 책이기 때문에 네. 이 책을 너무 떠받들면서 읽으면 우리가 고전에 읽는 게 좀 어렵고 네, 그 중간중간에 밑줄을 긋거나 네. 책을 뭐 찢기도 하고 네. 책에다가 접어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의 권위에 좀 눌리지 말자라는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나 연극, 뮤지컬, 각색작에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뭐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줄거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작품

0: 작품을 시작하면은 조금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예, 이 책에서 소개한 고전 가운데서 우리가 좀 그나마 좀 쉽게 도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한 책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네. 월든에 대한 파트가 있는데요. 월든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롭게 읽을 만한 문장이 많은 책이래요. 저자가 찾아낸 단락이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이를 100가지나 1000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로 줄이도록 하자라는 말을 했다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지칠 때 읽어보면 아 그래 하면서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1854년 출간된 책인데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뭐 그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1: 예.
0: 나는 자연인이다를 150년 전에 해본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1: 어허.
0: 이런 식의 비유들이 좀 잘 읽힙니다.
1: 어허.
0: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 실제로 살았을 때는 이 오두막이 그렇게 그 완전히 고립된 공간은 아니었다고 해요.
1: 예.
0: 그래서 월든 오스카가 실제로는 자신의 오두막에서 가족들이 사는 집까지 2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집에서 빨래를 어머니에게 부탁하기도 했고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 예. 예,
0: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고전의 권위로만 접근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아, 이 사람에게도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약간은 좀 우스꽝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구나
1: 예.
0: 하면서 비판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고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월든.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이다의 저자의 오래된 세계 농담까지 소개받았습니다. 앞서 본 책은 마거릿 주에리 저자의 비밀의 들판이었습니다. 일요일은 책과 함께 김효선 M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지금 서울 시내 안쪽으로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마라톤이 한창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광장 일대와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흥인지문 사거리 사이로 도로 이용 어렵고요. 을지로 일대로도 도로 통제 중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여의공원로 KBS에서 여의도 지구대 쪽으로 통행이 어렵고 여의서로 국회 산문에서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 그리고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면으로도 전면 통제 중입니다. 이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한남방향 천호에서 암사대교 쪽으로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고요. 반대 공항 방면으로 성수에서 동호대교 쪽으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1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아직까지 이동량 많지 않은데요. 수도권과 강원 일대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빗길 유의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문막휴게소 부근 2차로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새마을에서 횡성휴게소 구간으로도 1, 2차로에 걸쳐 장애물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남청주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오늘 아침 초가을의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 18.6도, 춘천 16.4도, 대전과 대구, 광주는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5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7도 정도로 크진 않겠지만 광주와 대구는 30도 등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고요. 옷차림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가을볕이 내리쬐겠습니다. 한낮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 사이로 햇볕이 드러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5도, 춘천 24도, 대전 28도로 중부지방은 평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밑돌며 낮 동안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0도, 광양과 경주, 양산과 김해 31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0: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 예, 오늘은 양심의 소리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0: 예.
1: 양심이란 어질양과 마음심자를 써서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또는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자기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죠. 또 이기적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만 때로는 그 이기적 본능을 억누르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후자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역할은 바로 양심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평소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이기적 본능을 억누르고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0: 예.
1: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0: 예.
1: 사람들은 왜 굳이 예.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0: 아닌 사람도 있긴 있어요.
1: 있죠.
0: 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1: 네.
0: 피가 다른가?
1: 그 경제학자이자 도덕철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0: 네.
1: 도덕감정론이란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0: 예.
1: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재판소가 존재한다. 외부의 재판소와 내면의 재판소.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는 이 존재는 곧 내면의 사람. 내면의 사람은 내면의 재판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0: 예.
1: 내면의 사람. 우리 행동의 위대한 재판관이자 중재자입니다. 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재판소, 즉 외부의 재판소와 내면의 재판소를 의식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0: 네.
1: 여기서 외부의 재판소란 타인의 시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0: 네.
1: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는 타인이 좋지 않게 볼만하다라고 생각되는 행동은
0: 아, 네.
1: 자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예, 예,
1: 이건
0: 예.
1: 이제 외부의 재판소를 따르는 거죠.
0: 누가 보니까.
1: 그렇죠.
0: 예.
1: 반면에 한편으로 우리는 내면의 재판소도 의식을 하는데
0: 예.
1: 대표적인 게 양심의 소리 있죠. 그래서
0: 아.
1: 인간의 내면에는 양심이라는 공정한 관찰자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0: 예.
1: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매번 이기적 본능대로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스미스는 내면의 재판소를 의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최고 법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이 내면의 사람이 불안과 경각 속에서 힘을 잃을 때 우리를 다시 붙잡아준다. 내면의 사람은 본래 우리의 무고함과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훌륭한 수호자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적 본능에만 이끌려 행동할 때보다는 내면의 재판소인 양심의 소리를 따를 때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0: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네.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라는 게
1: 네.
0: 그 내면의 재판소의 역할을 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 사람이
1: 진짜 사람이라고.
0: 그거네요.
1: 예, 맞습니다.
0: 어.
1: 예.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충만하게 만드는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0: 네.
1: 그리고 내 마음 속의 도덕 법칙.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때 마음이 충만해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보기에 양심이란 특정한 조건이나 보상을 바라고 따르는 행동이 아니에요. 내면에서 들려오는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결국 칸트에 따르면 양심의 소리란 외부에서 강제하는 법이나 규범과는 다르게 인간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존엄한 내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기적 본능보다는 양심의 소리를 따를 때 마음이 더욱 충만해진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0: 예.
1: 이제 현실에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많지만 때로는 양심을 저버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거든요.
0: 예, 예.
1: 왜 사람들은 양심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일까요?
0: 이기적인 게 너무 강하고 거기에서 유혹이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앞서 말한 피가 다를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0: 정말 그래요.
1: 예. 네.

0: 인간의 본성은 성하다. 이른바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네. 맹자 고자장편에서 선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양심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배경을 우산지목 그러니까 소가 있는 산의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맹자에 따르면 수목으로 울창했던 산이 때로는 황폐하게 변해서 민둥산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날마다 나무들이 도끼질을 당하고 소에게 풀이 떡겨 나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 예.
0: 인간의 본성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원래 황폐한 게 아니듯이 인간도 원래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무엇인가에 의해 계속 짓밟혔기 때문에 악하게 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맹자는 야기 밤야자와 기운기자를 써서 밤에 양심의 기운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 동안에는 세상의 탐욕과 자극에 시달리는 탓에
1: 네.
0: 양심을 돌보기가 좀 어려워요.
1: 어려워요.
0: 하지만 네. 밤에는 혼자서 휴식을 취하면서
1: 네.
0: 그 양심의 기운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밤에 그 양심의 기운을 회복하지 못하면 겉모습만 사람일 뿐 금수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게 맹자의 주장입니다.
1: 그럼 밤에 휴식을 취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건가요?
0: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밤에는 쉬어라.
0: 예,
1: 밤에는 쉬면서 돌봐라.
0: 쉬기만 하지 말고 아 내가 낮에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나? 또는 이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운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2: 이 얘기는 좀 공감. 계속해 주세요.
0: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맹자가 예. 그렇게 주장했다는
1: 예,
0: 거고
1: 예.
0: 우리가 뭐 사상가의 얘기라고 다 믿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1: 예,
0: 그렇죠?
1: 예.
0: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매번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1: 아, 또 있어요?
0: 예, 예.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 철학자 니체인데요. 그는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너는 너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러한 판단이 참이고 거짓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얼마만큼 정당한가?
1: 이것도 무슨 소리죠?
0: 니체는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걸
1: 예.
0: 거룩하고 숭고한 태도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니체에 따르면 우리가 양심의 소리라고 믿는 건 사실 어릴 적부터 비판 없이 받아들인 사회적 규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니체는 왜 양심의 소리가 옳다고 믿는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1: 예.
0: 집에 있는 자녀나 부모님이 떠올라서 나 혼자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서 미안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1: 네.
0: 또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남들만큼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죠. 그런데
1: 네.
0: 니체는 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바로 그 판단이 정당한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요즘은 이런 자책은 안 갖고 이제 다들 먹고 살 만하니까.
0: 우리 집사람 아직도 그러던데. 맛있는 거 먹으면.
1: 이거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그쵸? 있어야 할까요?
0: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상태는 부모라는 사회적 역할에 부여에 대한 완벽한 상을 정해두고
1: 네.
0: 그것에 자기 자신을 묶어두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면 자신을 이상적인 역할에 묶어두고 매번 자책하는 것은 건강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은 행복감이지.
1: 맛있게 먹을 거죠.
0: 그렇죠? 네. 죄책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 네, 네, 네.
0: 한편 니체는 양심의 소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따르는 도덕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도덕성이란 개인들 속의 무리 본능이다. 그러니까 니체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게 유용한 태도를 하는 상태를 도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개인이 그 집단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죄책감을 이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령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은 바빠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개인적 약속 때문에 정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1: 들어야죠.
0: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무리 본능이 작동했기 때문이죠.
1: 에.
0: 그래서 니체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났는가라고 너는 물어야 한다.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도록 나를 충동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남들은 야근을 하는데 정시퇴근을 할 때

0: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을 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니체는 어. 물어보라! 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르고 판단을 해야
0: 그쵸?
1: 돼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니체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니체는 진정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의 양심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니체는 무리 본능에서 비롯한 양심의 소리보다는 자기 자신이 주체적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는 그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사회가 만든 기준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살필 게 아니라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되어서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도 존재와 시간에서 양심의 소리가 전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심의 호소에서 호소되는 대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 현존재 자신이다. 여기서 현존재는 그냥 인간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1: 예.
0: 호소하는 소리는 자신을 대체 어디로 인도하는 것일까? 답은 각자의 고유한 자신에게로이다. 이 소리의 목적은 가장 고유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불러 깨우면서 현존재를 가장 고유한 자기 가능성 속으로 전진하게끔 한다. 말은 좀 어려운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양심의 소리를 단순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양심의 소리는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나 사회적 역할에 얽매여서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너는 지금 진짜 너답게 살고 있느냐라면서 자기를 일깨워주는 내면의 경고음이라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너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의 존재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며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게 양심의 소리고
1: 어.
0: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게 하이데거의 입장입니다.
1: 그러한 양심의 소리에 예스라고 답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이상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소리를 따르느라 정작 자기 삶이나 자기 행복을 돌보지 못하는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면 그러한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리 본능에서 출발한 건지 아니면 자기 내면의 목소리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할 양심의 소리는 너는 너 자신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는 내면의 목소리다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서예지가 부릅니다. 내일이 찾아오면.

0: 경소예지가 부른 내일이 찾아오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입니다. 음식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이죠. 맛있는 이야기 이주현 푸드컬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1: 아,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예.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토랑국이라고 예.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수확한 해토란으로 만든 국이 정말 맛있는데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차례상에 우리가 햅쌀로 빚은 송편도 올라가고요. 네. 해토란으로 끓인 국도 올라가고 네. 새 곡식으로 술도 빚어 올릴 텐데요. 네. 이 음식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 한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음식들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추석 음식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제가 토랑국을 좋아하는데 네. 토랑국은 추석에만 먹을 수 있었어요. 딴 때는 먹기 힘들었어. 많이 끓여서 그걸로 그냥 먹는 걸로 위안을 삼았죠. 토란은 추석에만 먹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토란이 이제 이 시기에만 이제 수확을 하는데 네. 이제 이름을 보면 한자로 흙 토 그리고 알 난자를 씁니다. 네. 땅속에서 이렇게 동그란 알처럼 달린 모습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또 이제 땅속 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번식하는 모습이 마치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토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 기록을 보면은 토랑국을 토련갱이라고 쓴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명절 때는 기름진 음식 많이 먹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토랑국으로 끓인 국물 먹으면 이제 속도 편안해지고 가을의 이제 대표 국이기도 합니다.
0: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토란국이 오래된 추석 음식이에요?
1: 네, 맞습니다. 이 고려시대 때부터 기록이 나오는데요. 네. 고려의 시인 이규보가 쓴 문헌을 보면요. 이미 그때부터 이 시골에서 토란국을 끓였다는 기록이 보이고요. 이제 조선 후기 농가원령가라는 문헌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신도주 올벼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선산에 재물하고 이웃집에 나눠 먹세. 라는 구절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0: 뭐 이런 걸 아셨어요?
1: 네,
0: 훌륭하시네.
1: 네, 이 문헌이 이제 네. 매 달별로 이제 조선시대 때 풍속 같은 걸 적어놓은 기록인데요. 예. 이 구절을 보면은 당시 이제 차례상에 올린 음식이 그냥 제사만 끝내고 먹은 게 아니라 예. 이제 이웃집과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년이라는 게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눠야 그게 이제 완성된 것이다 라는 당시에 이런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죠.
0: 예. 그러면 우리 문헌으로 봤을 때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께서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이 또 뭐가 있어요?
1: 네, 아까 나온 문헌의 이제 문장을 보면요. 신도주가 나옵니다.
0: 신도주?
1: 네.
0: 술?
1: 네, 맞습니다. 네. 햅쌀로 빚은 새 술이고요. 네. 이게 특별한 이름이라기보다는 올해 새로 난 쌀로 빚은 술이라는 뜻입니다.
0: 햅쌀로 빚은 술.
1: 네. 네. 그리고 이제 박나물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초가집 그 지붕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박이 맞습니다.

0: 호박.
1: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연한 박을 이제 얇게 썰어서요. 고기랑 표고버섯과 함께 이제 볶아서 우리가 나물로 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애호박 볶음에 더 익숙한데요. 예전엔 이렇게 덜려문 박을 나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려놓은 박을 이제 박꼬지로 만들었다가 예. 겨울철에 국거리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박이란 식물이 이제 한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수확해서 명절 음식으로도 쓰이고 또 다시 겨울 저장식으로 넘어갔던 또 그런 음식인 걸 알 수 있죠.
0: 예.
1: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도주 그리고 박나물까지 이 분원에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0: 송편 얘기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1: 그렇죠.
0: 예.
1: 아, 이게 송편 둘러싸고 참 여러 이야기가 많죠. 뭐 처녀가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0: 네.
1: 그리고 임산부가 송편을 잘 빚으면은 이제 예쁜 딸아이를 낳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옛날부터 들려왔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송편이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을 빚다 보니까 이제 나온 그런 장난스러운 덕담 같은 건데요. 사실 우리 옛 조상들은요, 이 달의 모양을 닮은 송편을 빚으면서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기를 염원을 했습니다.
0: 예.
1: 이제 과거에는 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존재였거든요. 이제 농경사회이다 보니까 달로 시간의 흐름을 읽고요. 또 농사의 기륭을 결정하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달 모양의 송편을 빚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0: 그러니까 농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음력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뭐 절기라든가. 물론 절기가 단 음력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송편이 달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달이 원래 추석에는 보름달인데 송편은 반달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1: 아, 네, 관련해서 이제 송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래설이 있는데요.
0: 네.
1: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이제 백제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0: 삼국 시대로 가요?
1: 네, 맞습니다.
0: 어.
1: 우리가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백제 마지막 왕, 이 의자왕 때 송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0: 네.
1: 당시 이제 원래 송편의 모양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보름달 동그란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백제 의자왕이 이제 잠에 들지 못한 거예요.
0: 그래서 의자왕이 이제, 잠을 못 들었어요?
1: 네. 이제 네. 밤에 깨 있는데 갑자기 네. 이 시퍼런 도깨비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깨비불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백제는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도깨비불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확 들어갑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의자왕이 놀래서 그 땅을 파봤더니요. 그 예. 안에 거북이 한 마리가 나옵니다.
0: 웬 거북이가 땅에서 나와요?
1: 네. 커다란 거북이가 있는데
0: 예.
1: 그 거북이의 등껍질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0: 예.
1: 백제는 둥근 달이요. 신라는 반달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의자왕이 점술가한테 이제 의아해서 그 연유를 물어보니까 점술가가 예. 이렇게 말합니다.
0: 예.
1: 백제는 만월이라서 점점 기우는 달이고.
0: 달도 차면 기우니까.
1: 네, 맞습니다.
0: 예.
1: 신라는 반달이라서 점점 차오르는 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멀리 이제 신라까지 퍼지게 되면서 아, 그러면은 앞으로 차오를 달. 그래서 이제 반달 모양으로 송편을 빚어먹기 시작했다고 하죠.
0: 네.
1: 그리고 이제 실제 역사를 보면요. 백제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통일 국가로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일화를 보면은 송편이 마치 예언의 음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0: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전해 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1: 아, 구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유력하게 전해 오는 이야기입니다.
0: 알겠습니다. 새겨듣진 않겠습니다. 근데 왜 송편은 추석에만 먹어요?
1: 아, 네. 지금은 우리가 추석에만 먹는 명절 음식인데요.
0: 네.
1: 과거에는 일상 속에 녹아있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2월에 빚어 먹었던 송편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노비 송편인데요.
0: 겨울에 먹었던 거예요?
1: 네. 이제 농사를 시작할 때 이제 빚어 먹었던 송편입니다. 이제 농사를 짓는 노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0: 예.
1: 좀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이 노비들의 나이 수만큼 이 송편의 개수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이 노비 송편의 이름을 나이떡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이제 배움의 자리에서도 송편이 빠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학문을 떼거나 아니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흔히 말하는 책거리라는 걸 하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1: 책례라는 의식이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송편이 등장합니다. 네, 이때는 송편에 두 종류가 올라가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속을 비운 무속 송편이라는 것과 이제 또 하나가 속을 채운 유속 송편이 함께 상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나 하고 보면요. 이제 무속 송편에는 지식을 채우기 전에 마음부터 좀 깨끗하게 비우라는 이 겸손의 도를 강조한 걸 알 수 있고요.
0: 예.
1: 이제 속을 꽉 채운 유속 송편에는 그만큼 학문을 좀 빈틈없이 채우라라는 이런 격려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0: 예. 송편하면 중요한 게 예전에는 집에서 만들어 먹었잖아요.
1: 네.
0: 저희 집에서는 깨송편 위주였어요. 단 깨. 그 설탕도 들어가 있고.
1: 그렇죠.
0: 또 다른 집은 콩도 있고 밤도 있고.
1: 그럼요.
0: 또 지역에 따라서는 모신잎 송편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 그건 또 안은 또 다르지만
1: 네.
0: 이게 다양한 송편이 있어요.
1: 네. 이게 지역마다 송편의 종류와 모양도 다양한데요.
0: 예.
1: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는 이제 쌀 대신에 감자와 도토리가 또 귀한 대접을 받잖아요.
0: 예.
1: 그래서 뭐 감자 녹말 그리고 도토리 가루로 만든 송편도 있고요. 들어가는 속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매콤하게 고춧가루로 양념한 문채로 이제 속을 채우기도 합니다.
0: 송편 안에다가 무채를 넣어요?
1: 네. 그래서 좀 달지 않기 때문에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0: 예.
1: 이제 영남 지방 에는 칡송편이 있습니다. 이제 칡뿌리 가루로 만들어서 색이 좀 진하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칡이 한방에서 갈근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열과 진액 보충 효과가 있어서 마치 약처럼 먹은 송편이기도 하고요. 이 충청도에서는 반대로 이제 너무 어여쁜 햇살 같은 호박 송편이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 제주도 송편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0: 제주도 송편도 있어요?
1: 네. 모양이요. 네. 굉장히 독특한 게 동그랗게 빚은 반죽을 이제 손바닥으로 눌러서
0: 네.
1: 가운데를 오목하게 이제 만듭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비행 접시를 이제 닮았는데요.
0: 예.
1: 그 안에 완두콩으로 소를 채웁니다.
0: 그럼 그 안에 속은 옆에 주로 있겠네요. 아무래도 동그랗게 있는 사이에?
1: 네. 이렇게 동그랗게 뭉치면 그래도 그 안에 콩이 들어있는 거죠.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섬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좀 부족하게 쉬워서 이렇게 영양을 보충하려던 또 조리법이기도 했고요. 이제 독특한 형태라면은 평안도의 해안지방 송편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0: 평안도의 해안지방.
1: 네. 네. 이제 주로 어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송편이 이 해산물 중에서도 모시조개를 많이 닮았잖아요.
0: 네.
1: 이제 조개가 많이 잡히길 바라는 이 염원에서 모시조개 모양으로 송편을 빚고. 그 안에는 이제 볶은 참깨와 간장으로 맛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은 송편이더라도 지역마다 이제 이색적인 모양으로 개성 있게 빚는 것이 또 참 재밌습니다.
0: 예, 송편이잖아요. 찔 때 솔잎하고 같이 찌는 거잖아요.
1: 네.
0: 솔잎으로만 쪄야 돼요?
1: 솔잎으로만 찌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예전부터 솔잎으로 쪘기 때문에 이제 소나무 송자에 떡병자를 써서 송병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이 솔잎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요. 또 이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 있는 게 이제 뭐 맛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 있는 뭐 이물질 같은 것도 좀 이제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고요.
0: 예.
1: 또 일종의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잎이랑 주로 찌는 게 이제 풍습이 되었죠.
0: 예. 명절 음식 맛있게 먹는 방법 있으면 끝으로 알려주세요.
1: 네. 우리가 토랑국을 이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토랑국 맛있게 끓이는 팁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0: 예.
1: 이제 토랑국은 토란 손질이 항상 가장 먼저입니다.
0: 그 독이 있어요.
1: 네. 그래서 네. 항상 이제 손으로 바로 하지 마시고 장갑 끼고 손질하시는 게 좋고요.
0: 예.
1: 이렇게 껍질 벗긴 토란은 쌀뜨 물에다가 소금 한 꼬집 넣고 한번 미리 데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란의 아린 맛이나 미끈한 느낌이 줄어들어서 이제 국물이 훨씬 맑고 깔끔해지거든요.
0: 예.
1: 그래서 또 이렇게 끓인 토랑국으로 또 담백하고 깊은 육수 만드시면은 올 가을에 또 이제 따뜻하게 이제 맛있는 식사 시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약간의 그 끈적끈적한 그 토란의 그 맛이 토랑국의 으뜸이죠. 알겠습니다. 이지연 푸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명절 위크엔드 일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8.5도, 춘천 15.8도, 대구 17.6도, 광주 19도로 선선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로 중부지방은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광주와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초가을에 접어들면서 기온차가 심해지다 보니 독감 환자도 급증 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까지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 사이로 햇볕이 드러나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25도, 춘천 24도, 대전 28도로 중부지방은 평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밑돌면서 낮 동안에도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0도, 광양과 경주, 양산과 김해 31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은 마냥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내 여러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도부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런 뻔뻔한 오만을 서슴없이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한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57살 장모 씨가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헬기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전선 낙동강역에서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복구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경전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젯밤 10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영동대교에서 청담동 방향으로 운전을 하다 인도에 서 있던 시민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창독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현지 시각 12일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2등상인 심사위원 대상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이 가능한 사랑은 배우 전도연, 조인성, 설경구 등이 출연했으며 다큐멘터리 감독이 해고 노동자 부부의 삶을 카메라로 담으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은 마이 엘투키 감독